0: 이제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일리아스인데요. 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 일리아스. 두 작품의 관계와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사실은 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국내에 좋은 번역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만
0: 예.
1: 일리아스는 트로이아 전쟁 중에 있었던 어떤 사건, 아킬레우스의 분노 사건을 다루고 오디세이아는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0: 네.
1: 그 오디세우스 이야기는 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여러 모험이 있잖아요. 눈 하나인 괴물과 싸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일리아스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오디세이아를 읽으시라고.
0: 아.
1: 그리고 오디세이아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읽으려면 조금 어렵거든요.
0: 예.
1: 아. 그러니까 오디세이아의 한 가운데에 네. 전체가 24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서 24권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9권에서 12권 사이에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시나 만화에서 본 모든 모험이 다 나오니까.
0: 아, 그 부분이 오디세우스의 귀향 모험담.
1: 네네.
0: 귀향길에
1: 네.
0: 있었던 모험.
1: 모험에서도 제일 환상적이고 이야기 밀도가 높고 사건 진행이 빠르고 예. 그런 얘기입니다.
0: 우리 일리아스를 꼭 먼저 읽을 필요도 없고요.
1: 네네.
0: 예. 우리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만
1: 아,
0: 오디세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1: 네.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인데
0: 아.
1: 일리아스도 일리온에 관한 노래 그런 뜻입니다. 일리온이 트로이아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0: 아.
1: 그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10년에 걸쳐서 긴 시간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 곳곳을 돌아다니고 여러 모험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0: 네.
1: 그 이후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단계의 모험을 거치는 그런 이야기를 다 그냥 오디세이아라고 부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럼 우리가 오디세이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일리아스에 담긴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배경식처럼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로이 전쟁과 이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어떤 관계인지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신다면.
1: 네. 트로이아 전쟁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파리스의 판정 세 명의 여신이 파리스 앞에 나타나 가지고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당신이 예쁘다고 보는 여신에게 황금 사과를 건네다오라고
0: 아, 예, 예, 예.
1: 했는데 각각 그 선물을 약속했잖아요.
0: 네.
1: 그 세 여신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목표로 놓고 살아갈 만한 세 가지 가치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어떤 세 가지 가치죠?
1: 그러니까 헤라 여신은 부와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하고요.
0: 네.
1: 아테네 여신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0: 네.
1: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아. 약속한 걸로 되어 있죠. 그게
0: 네.
1: 제일 유명한데 일리아스에 읽어보면요. 사실은 이 세상 누구든지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해서 일회용이 아니에요. 여러 번 쓸 수 있는 겁니다.
0: 아프로디테가.
1: 네.
0: 아, 예.
1: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나는 무엇을 목표로 놓고 살아갈까? 부와 권력이다? 아니다? 그 명예다? 아니다? 그냥 작은 일상의 행복이다? 우리들 대개 다 세 번째 걸 선택하고 있어요. 파리스도 그거 선택한 겁니다.
0: 아.
1: 그런데 불행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유부녀였어요. 스파르타
0: 아, 예.
1: 왕비 예. 헬레네.
0: 헬레네.
1: 그래서 아.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찾아가서 접대를 받다가 그 집 남편 메넬라우스가 외갓집에 초상이 나서 거기 간 사이에 예. 그 집 아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0: 헬레네를 데리고.
1: 네네. 예. 그래서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히랍 전체에서 다 모여가지고. 근데 그때 모인 우두머리들은 다 옛날에 헬레네에게 구혼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너무 구혼자가 많아서 그 중에 하나로 결정하면은 나중에 소동이 날까봐
0: 예.
1: 오디세우스가 특히 제안해가지고
0: 네.
1: 나중에 헬레네가 납치라도 당하면은 다 같이 복수해주자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쁜 여자에게 구혼을 했던 죄로 이 사람들 전쟁터에 가서 10년 동안 집에 못 가게 됩니다.
0: 아, 오디세우스가 뱉은 말 때문에 네, 그렇게
1: 네,
0: 된 거예요?
1: 네.
0: 예.
1: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가서 전쟁하다가 잘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목마를 이용해서 목마 작전을 쓰고 트로이아를 함락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이야기가 두 갈래가 있는데요.
0: 네.
1: 승자들이 집에 가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아고요.
0: 네.
1: 패자들이 새로운 고향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0: 네.
1: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입니다.
0: 아,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이 또
1: 있군요. 그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주해서 로마의 시조가 된다는 거예요.
0: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 작전을 고안해낸 인물입니까?
1: 네네,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승자인 오디세우스가 이제 귀향길에 가는데.
1: 네네.
0: 근데 트로이 그쪽이 그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북서부 지역으로 알고 있고.
1: 아, 네네.
0: 있고, 고향이라고 하면은 히랍.
1: 네.
0: 그리스인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럼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하다가 그렇게 10년 넘는.
1: 아, 옛날에는 예. 저 대양을 항해야 하는 방법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요.
0: 네.
1: 대체로 해안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조금 행로가 긴데다가. 네. 히랍의 제일 남쪽에 남쪽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손가락 세 개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고지 있어요. 그중에 제일 동쪽 게 말레아고.

0: 지라고 해서 네. 거기가 그 돌풍이 많이 불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아. 거기까지 왔을 때 오디세우스는 좀 더 서쪽에 있는 작은 섬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거기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9일 동안 어디로 떠밀려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9라는 숫자가 한계수이기 때문에 네. 9일 동안 어디 갔다는 거는 다른 차원으로 환상계로
1: 아, 상징성을 가진 숫자군요.
0: 네네. 아.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 9 곱하기 2, 18일 네. 동안 돌아오게 됩니다. 칼립소에게 붙잡혀 있다 올 때요.
2: 예.
0: 숫자를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2: 아, 네. 이런 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0: 네네.
2: 자, 이렇게 배경 지식을 좀 쌓아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디세우스의 귀향길, 그리고 그 과정이 있었던 모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아, 10년 걸렸다는 건 오는 도중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텐데, 그중 대표적인 모험담 몇 가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번 영화 예고편을 보니까
0: 네.
2: 굉장히 좀 인상적인 비주얼로 등장하는
0: 네.
2: 좀 거인 같은데
0: 네네.
2: 눈이 하나 달린 좀 네네. 괴물 같은 네네.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네. 누굽니까?
0: 자, 눈이 하나 있는 존재는 그냥 전체적으로 부를 땐 퀴클롭스라고 하고요.
2: 네.
0: 그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퀴클롭스는 폴리페무스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2: 폴리페무스.
0: 네네. 네. 명성이 높다 그런 뜻입니다.
2: 아.
0: 페무스의 페가 그 영어의 페임하고 같은 겁니다. 명성.
2: 예, 예, 예. 네. 그럼 폴리페무스랑 오디세우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0: 자, 오디세우스가 그때까지만 해도 배가 사실은 12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섬에 도착해가지고 자기 동료들 거기 있어라 그러고 배 한 척만 이끌고 가서 그 보니까 동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그 다른 동료들은 바닷가에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12명만 데리고서 동굴을 아. 탐험하는데
2: 네.
0: 가서 보니까 그 새끼 양과 염소가 그득하고 우유와 치즈가 그득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그걸 가지고 빨리 떠나자고 하는데 오디세우스가 자기는 여기 주인 만나서 친구가 돼서 선물을 교환하고 싶다고 그래요.
2: 예.
0: 그게 고대의 귀족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서로 만나서 선물을 교환하고 저쪽에서 온 선물이 또 딴 집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2: 네.
0: 선물 경제인데요.
2: 네.
0: 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역사책을 쓴 사람이 서양 최초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입니다.
2: 아. 역사를 쓴 헤로도토스.
0: 네, 네.
2: 그렇습니까?
0: 예. 선물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게 오디세우스 이야기도 나오고 네. 헤로도토스 이야기도 나옵니다.
2: 예, 예, 예.
0: 그래서 선물 교환하겠다 그랬는데 잠시 후에 저 주인이 돌아왔는데
2: 주인이.
0: 엄청난 나무짐을 쿵 하고 내려놓고 이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다 숨었어요.
2: 예.
0: 그러자 바위로 문을 막아요. 일단 그것 때문에 못 나가게 됩니다.
2: 갇혔구나.
0: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더니 니들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2: 네.
0: 근데 그게 사실은 고대의 에티켓에 어긋나는 발언입니다.
2: 왜요?
0: 옛날에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은 신분을 묻기 전에 먼저 식사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신분을 물어보는데 그 이후에 원수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알고 보니까 너 원수구나 죽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2: 아, 그래요? 예,
0: 네.
2: 예.
0: 식사를 같이 하고 나면은 예.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지우스가 그것을 보호합니다. 트로이아 전쟁에서 파리스가 속한 트로이아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 네.
0: 파리스가 메넬라우스네 집에 가서 손님 접대를 잘 받아놓고
2: 네.
0: 그 새로 생긴 그 관계에서 생겨난 의무 예. 그거를 이제 깨뜨린 거예요. 그 집 아내를 데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2: 에티켓을 깼기 때문에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군요.
0: 네, 네, 네. 그래서 저 10년이나 버틴 거는 그동안 신에게 잘한 게 있어서 신들이 조금 패배를 연기해줬다고나 할까요? 그랬던 겁니다.
2: 예.
0: 어쨌든 오디세우스는 거기 갇혀가지고 제가 듣자 하니 이번에 저 폴리페무스는 말을 안 한다고요? 뭐 그렇다는 것 같아요.
2: 원래 말을 잘하는군요.
0: 아 예. 거기 저 그 오디세이아 안에서는 그 원작에서는요. 네. 얘 누구냐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오디세우스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노바디라고 하는데
2: 아, 예.
0: 그거 제가 신화 설명할 때 좀 강조하는 겁니다.
2: 왜요?
0: 오디세우스 자신이 지옥에 갔다 오고 거의 먼지 같은 상태까지 갔다가 나중에 왕의 지위까지 상승하는 게 오디세이아 뒷부분의 트리인데
2: 네.
0: 그게 조금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노바디 트릭을 좀 많이 씁니다. 어쨌든 히라보르 우티스 나무는 그 어떤 분이 번역 천병희 선생님도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나는 아무도 안 이야 이렇게 아무도 안
2: 불명사처럼 예.
0: 잠시 후에 오디세우스가 저 폴리페무스 눈을 찔렀을 때 동료 퀴클롭스들이 밖에 와서 야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그랬으면 그냥 기도나 해라 그리고 가버리거든요.
2: 약간 조크인가요?
0: 네네. 그 속임수인데
2: 예, 예, 예.
0: 사실은 그냥 속임수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2: 네.
0: 영웅 영화 같은 데서 이따금 영웅이 도저히 빠져나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미소한 존재인지를 자백하는 순간이기도 하다고.
2: 오티스 노바디군요.
0: 네네네.
2: 예.
0: 그래서 저는 영화 같은 거 보다가 노바디 난 이름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좀 잘 네. 보라고.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가 라틴어로 네모인데 그게 노바디입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다 연결이 된 건가요?
0: 네. 그리고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잠수함 네. 영화에서도 선장 이름이 네모인데 그 잠수함 자체가 일종의 유령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아.
0: 노바디하고 다 연결된
2: 거죠. 아, 이런 게 이래서 오디세이아를 위대하다고들 하는 거죠? 네. 모든 이야기의 원형이라고 하던데.
0: 네, 네. 예.
2: 어쨌든 그 폴리페모스랑은 그래서 그게
0: 네, 그런
2: 방이 괴물이었는데 네네. 찌릅니까?
0: 눈을 찔러요. 거기 예. 사실은 외눈이라고 나오지 않고 네. 그냥 한 번만 찔러서 장님이 되기 때문에 다들 아. 외눈박이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아, 예.
0: 어쨌든 동료들이 가버리니까 폴리페무스가 바위 문을 열어놓고 문을 더듬더듬하면서 지키고 있을 때 네. 동료들을 양 세 마리씩 묶어서 배에 매달려서 나가게 하고 네. 자기도 대장 수컷에게 매달려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아까 오디세이아 가운데 네 권에 있다는데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은데요.
2: 네.
0: 지금 이 이야기가 거의 제일 길게 돼 있습니다.
2: 아.
0: 이것보다 더 긴 거는 저승여행뿐입니다.
2: 저승여행도 다시 네네. 하는군요.
0: 네. 예. 저승여행 11권에.
2: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마녀의 섬에 도착해서 특이한 일을 겪는다.
0: 네, 네.
2: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 마녀를 둘을 만납니다.
2: 네.
0: 오디세우스가 여기 모험한 거 이거 10년이나 걸릴까 싶은데
2: 네.
0: 칼립소를 만나서 거기 7년 머물고요. 그 전에 히르케를 만나서 1년 동안 거기 머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는데 10년 걸렸다고 하지만
2: 네.
0: 만 9년 지나서 10년째 될 때 집에 도착한 거 아니냐라고
2: 아,
0: 하는 네네, 아.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2: 네.
0: 거기도 저 9라고 하는 숫자가 또 한 번 나왔잖아요.
2: 아, 그러네. 예. 그럼 히르케 얘기부터 해볼까요?
0: 네.
2: 예.
0: 히르케는 그 저 사람을 지금 오디세이아 이야기가요.
2: 네.
0: 그 한편으로는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여러 모험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고요. 그런 걸 성장소설론이라고 합니다.
2: 네.
0: 또 하나 저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학자들이 의미 부여해 놓은 거가 그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 전후 문학인데요. 이제 모든 질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질서가 가장 그 좋은 것인지 여러 사회를 다니면서 견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평가, 같이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2: 아, 예.
0: 근데 그럴 때 여러 사회를 그 평가하는 기준이 두 가지인데
2: 네.
0: 손님을 어떻게 접대하는지 그리고 남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그 두 가지예요.
2: 네.
0: 근데 제일 밑바닥에 사람을 잡아먹는 폴리페무스 문제가 있고요. 네.
2: 접대도 안 하고.
0: 네네. 네. 그다음에 손님을 접대하지만 독을 타가지고 다 짐승으로 만드는 이가 키르케입니다.
2: 아, 마녀. 그렇습니까?
0: 예. 네. 그리고 접대하긴 하지만 집에 안 보내주는 존재가 칼립소고요.
2: 칼립소. 예.
0: 접대도 잘하고 남들과 집에도 보내주긴 하지만서도 남들과 결혼을 하지 않는 존재의 바람들의 왕이 또 있어요.
2: 아,
0: 아이올로스라고.
2: 아이올로스.
0: 그리고 남들과 교류도 하고 접대도 잘하고 모든 게 좋지만 삶의 목표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2: 아.
0: 거기가 나우시카의 섬입니다.
2: 네. 나우시카?
0: 네네. 네.
2: 바람계곡의
0: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입니다.
2: 그
0: 네네.
2: 아,
0: 이름을 가져서
2: 예.
0: 썼습니다.
2: 아, 예.
0: 나우시카가 예. 오디세우스에게 얼핏 보면은 순진해 보이지만 상당히 은근히 플러팅을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여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우시카가 좀 더 나왔으면 하고 바라고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를 알아채고서
2: 아.
0: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케 감독께서
2: 아, 또 그
0: 이름과 성격을 가져다가 핵전쟁
2: 아,
0: 이후에 세계의 여주인공으로 이렇게 예. 삼았죠.
2: 어쨌든 예. 말씀은 트로이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혼란해진 상황에서
0: 네네.
2: 다양한 사회들을 경험해보면서
0: 네네.
2: 좀 비교해보고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0: 네네. 예.
2: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군요.
0: 네네. 예. 그래서 결론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질서만 회복되면은 여기가 이상적인 사회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아직 결론까지 가긴 좀 이른 것 같고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0: 네.
2: 책을 안 읽어본 분들이
0: 아,
2: 계셔서
0: 네네.
2: 키르케랑 또 네. 칼립소랑 또 어떤 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0: 네.
2: 모험담을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2: 예, 예, 예.
0: 그 키르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르케에게 가기 전에 배가 한 척만 남게 돼요.
2: 아,
0: 그런 다음에
2: 12척 있었는데 그렇죠?
0: 네네. 예.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한 척만 간신히 구해가지고 어떤 네. 섬에 도착해서 두 아들이 바닷가에서 쉴 때 자기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니까
2: 네.
0: 숲속에 아주 멋진 집이 있어서
2: 네.
0: 저기 염탐하자 그랬더니 동료들이 아, 못 가겠다 그래갖고 반으로 나눠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한 패는 기다리고 한 패가 정탐을 갔는데
2: 네.
0: 갔더니 오디세우스는 바닷가에 남은 사람들하고 같이
2: 남았어요?
0: 있었어요.
2: 예, 예, 예.
0: 다른 동료들이 다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2: 아, 네.
0: 안에서는 저 음식을 상대방이 대접했는데 그걸
2: 네.
0: 먹고서 전부 돼지로 변한 걸로
2: 돼지로 변해요, 네네. 병사들이?
0: 네네. 오, 예. 일단 그 도착하니까 바깥에 사자와 늑대가 우글거리는데 사람을 네. 보고 꼬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것도 다 키르케가 바꿔놓은 존재라고 하는데 아마도 사람이 바뀐 것 같습니다.
2: 어쨌든 키르케한테 1년 갇혀져 있다가 탈출을 네. 하는 거죠?
0: 아, 갇혀있지는 네. 않고요. 예. 그 하나 남은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오디세우스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오디세우스가 와가지고 오다가 저 헤르메스를 만나요.
2: 아, 헤르메스를
0: 만나요? 네네. 특별한 약초를 줍니다. 몰리라고 하는. 네. 그걸 가지고 갔더니 키르케가 또 들어오라 그런 다음에 독을 탄 음식을 주었는데 변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칼을 빼들고 위협하니까 예. 당신이 오디세우스냐고 예. 당신 올 줄 알았다고 나의 그래요. 애인이 되어달라고 빨리 잠자리에 들어가자 그럽니다.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라 그런 다음에 네. 그 애인이 되어주고 돼지가 됐던 자기 동료들도 다시 다 사람으로 만들고 바닷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불러와서 1년 동안 거기서 파티를 하면서 지냅니다.
2: 아, 그래요?
0: 그러다가 네. 동료들이 집에 가자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오디세우스도 살짝 뭔가
2: 취했던 것 같아요.
0: 네네. 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지나고 떠나게 되죠.
2: 아, 그래도 그 마음을 고쳐먹고. 네. 네. 1년 지나서. 네. 그 다음에 누굴 만나는 건가요?
0: 그 사이에 유명한, 이번 영화에 그게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세이렌이요.
2: 세이렌? 세이렌 네. 이야기도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거군요. 네. 그, 예, 노래 불러서.
0: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네. 키르케가 그 전에 당신 저승에 갔다 와야 한다고 해요. 저승에 가서 네.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야 한다고 왜 꼭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어떻게 가냐고 했더니 배를 타고 북풍을 받아서 가면 된다고 어쨌든 거기 갔다 오니까 네. 이제 당신 앞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가르쳐 주겠노라고 하면서 네. 세이렌들의 유혹을 피해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카립디스와 스킬라 사이로 지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2: 길을 보여주네요.
0: 네네. 그래서 거기 지나가게 됩니다. 세이렌 지나갈 때는 예.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 다 죽으니까 네. 그 다른 혹시 다른 사람들의 귀는 전부 밀랍으로 맞고요. 네. 네가 혹시 듣고 싶으면 돛대의 몸을 꽁꽁 묶고서 혹시 풀어달라고 하면 더욱더 세게 묶는 걸로 약속을 하고서 들어라.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세이렌들이 이리 오라고 예, 예, 예.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예. 네, 그게 어찌 보면 지식의 유혹이고 죽음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2: 지식과 죽음.
0: 어쨌든 거기를 지나와요. 그다음에 카립디스와 스킬라 한쪽에는 머리가 여러 개 있는 괴물이 있고 한쪽에는 네. 소용돌이가 있어서 이번에 그 영화에 그거 나오는 것 같아요.
2: 예, 맞아요. 예고편에 봤어요.
0: 네.
2: 예.
0: 그래서 소용돌이 쪽으로 가면 다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섯 명이 물려가는 거를 감수하면서 스킬라 쪽으로 지나갑니다.
2: 영사 중에 여섯 명을 잃어요, 괴물한테.
0: 네, 네. 여섯 명이 동시에 물려갑니다. 거기 지나고 네, 나서 태양신의 섬에 도착하는데 테이레시아스가 거기 소 잡아먹으면 집에 못 간다 그랬는데 식량이 떨어져서 동료들이 그걸 잡아먹습니다.
2: 아, 예.
0: 그러자 태양신이 제우스를 찾아가서 항의해요. 네. 나 일 안 하겠다고. 사상 최초의 파업 선언입니다. 아, 그 전에 아킬레우스가 한번 파업했군요.
2: 아킬레우스 파업했네요.
0: 네, 네.
2: 아, 예, 예.
0: 그러다가 칼립소의 섬에 도착합니다.
2: 아, 칼립소 드디어. 네. 예, 예.
0: 칼립소는 아틀라스의 딸이라고 해서 세계 서쪽에 사는 것 같고요. 그 칼립소라는 말에는 숨긴다는 뜻이 있어요. 아. 그 요한계시록을 아포칼립시스라고 예. 하는데 예. 아포라는 말은 뒤집는다고 칼립토가 이렇게 숨긴다는 뜻이거든요. 예. 숨긴 것을 뒤집어서 보인다.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름 갖고 있어서 오디세우스를 7년 동안 거기 숨겨놓습니다.
2: 숨겨놓는다고요?
0: 네. 숨겨놓는 모든 사람들의 시야에서.
2: 가둔 겁니까?
0: 가둔 거죠. 자기의 애인이 돼주면은 남편이 돼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데 아, 오디세우스가 싫다 그래요.
2: 아 그래요. 네. 오디세우스 잘생겼나 봐요.
0: 아무래도 그런 모양이에요.
2: 예예예. 예, 예. 어쨌든 싫다 그래. 왜 싫다 그랬을까요?
0: 글쎄 아마도 네. 거기 있으면은 그게 그 히랍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들인데 네. 화려한 감옥에 영원히 갇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2: 화려한 감옥에 네. 영원히 갇히는 거다.
0: 네. 어쨌든 그 7년 동안 거기 갇혀 있다가 신들이 회의하는데 갑자기 아테네 여신이 네. 오디세우스 집에 보내줘야 한다고 제우스에게 약간 항의조로 얘기합니다.
2: 아 신들의 회의에서 이제 오디세우스 집으로 보내자.
0: 네네.
2: 지금은 칼립스한테 갇혀 있는 상태예요.
0: 네네.
2: 예예. 예. 어떻게 됩니까?
0: 그래서 왜 7년이냐? 아마도 그 집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2: 어느 집 아들이요?
0: 오디세우스,
2: 아, 오디세우스 아들.
0: 텔레마코스. 예, 이번에 톰블랜드가 나온다고
2: 예,
0: 했어요.
2: 예, 예, 예,
0: 네,
2: 예.
0: 네. 저 트로이아 전쟁에서 10년, 바다에서 10년 보내고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집에 가거든요. 예, 예. 아마도 집에서 떠나기 직전에 아들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2: 아, 네.
0: 그래서 막 이제 수염이 날려 그러는 순간인데 오디세우스가 집에 오게 돼요. 그래서 트로이아로 거의 떠날 때의 아버지 모습과 비슷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 페넬로페와 그 아들 얘기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0: 아, 네, 네. 자,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오디세우스가 20년째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실은 한 오디세우스가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은 칼립소에게 붙잡힌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네. 오디세우스의 모험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네. 그때쯤부터 구혼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당신 남편 죽은 게 틀림없다고 우리와 결혼하자고 졸라대고 있어요.
1: 페넬로페한테.
0: 그래서 이 집 재산을 막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페넬로페가 사실은 자기 시아버지 수의를 짜드릴 테니까 그것이 완성되면은 결혼하자고 했는데 예.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면서 시간을 끌다가 아니 너무나 단순한 속임수인데 이런 걸로 3년을 끌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 시간 제대로 끌었네요. 네,
0: 예, 예. 3년 만에.
1: 아 하인이 그거를 고자질해서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에.
0: 네 드러나고 이제 페넬로페가 강제 결혼을 며칠 안에 해야
1: 하는 상황에
0: 남편이 돌아오는데요.
1: 자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거짓골이 된 오디세우스가 그 페넬로페한테 들러붙던 구혼자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0: 네.
1: 아주 재밌다고.
0: 네, 예. 네, 네.
1: 어떻게 되는 거죠?
0: 예. 예, 페넬로페가 활쏘기 시합을 엽니다. 남편이 활을 두고 갔는데 예. 이거 줄을 걸어서 12개의 도끼를 꿰뚫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1: 줄을 걸어서?
0: 네. 근데 원래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활 대하고 줄하고 분리를 해놓는데 일단 사람들이 줄을 걸지를 못해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늙은 거지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1: 예.
0: 다 지나갔어요. 거기 108명이 모여 있었던 걸로 돼 있는데.
1: 많이 도왔네, 진짜.
0: 네, 네. 네.
1: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0: 네,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1: 예, 예.
0: 쉽게 걸어가지고 12개의 도끼를 꿰뚫습니다. 국내에는 대개 도끼 자루 구멍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네. 그냥 해석이고요.
1: 네.
0: 본문에 그 무쇠를 꿰뚫었다, 자루를 꿰뚫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저 오디세우스가 썼던 게 마법의 활이 아닐까 그런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런 해석도
1: 야,
0: 있습니다.
1: 이게 그냥 무수한 그 곁가지 상상력들을 불러일으키는 게 또 이런 문학의 힘인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디세우스의 그 이야기가 마무리됐는데요. 이 방대한 스토리를 영화에서 어떻게 풀어냈을지도 궁금한데 영화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찾는 아들 텔레마코스의 현재 시점과 오디세우스의 과거 표류기가 교차되는 그 놀란 감독 특유의 복잡한 타임라인 연출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선개봉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칠 때가 되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디세이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이 작품이 인류의 문화사에서 그토록 중요하다고 예, 평가를 받는 건지 궁금한데요. 한 말씀 듣겠습니다.
0: 이 작품이 히라비 그리스가 서양에서 제일 먼저 문명이 발전한 데고요.
1: 네.
0: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작품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그 전에 암흑기라고 문명이 다 사라지고 글자가 없어진 시기가 있었고 그 전에 청동기 문명이 있었는데
1: 네.
0: 청동기 시대부터 조금씩 조금씩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발전했던 것이 그 새로운 문자가 들어오면서 문자로 기록된 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고 나면은 다른 거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오디세이아 안에 그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의 그 중요 요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1: 네네.
0: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 만들기도 쉽고 이야기를 분석하기도 좋다.
1: 아, 새로 창작하기도?
0: 네, 네,
1: 아.
0: 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오디세이아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1: 아.
0: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중 저 결말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일리아스는 그것보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비관적이에요.
1: 네.
0: 좀 운명도 무작위적이고 인생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1: 아,
0: 의혹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일리아스가 더 삶의 진실에 가까운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일리아스는 패배서사고
1: 예.
0: 오디세이아는 승리서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난이 닥치더라도
1: 네.
0: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그 삶을 이어가야 한다. 뭐 이런 거 읽는 중에 은연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1: 예.
0: 사람이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은연 중에 들어오고
1: 그렇죠.
0: 저는 그리고 지금 릴스와 쇼츠 시대에
1: 예예.
0: 긴 호흡으로 쭉 좀 참아가면서 좀 읽는 그런 때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1: 예.
0: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 되지 않나 싶어서
1: 네.
0: 그냥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그냥 다만 몇 분이라도 좀 읽어보셨으면 그런 생각을
1: 아무데나 펼칠 거면 영이면 국원부터 펼치는
0: 게 낫죠. 네네네 그렇죠.
1: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본격적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네. 예.
1: 자 오늘은 서양 문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의 원형 오디세이아 원작에 대해서 강대진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2: 오디세우스 역의 맷 데이먼, 아들 텔레마코스의 톰 홀랜드, 페넬로페의 앤 해서웨이, 구원자들의 우두머리인 안티노우스에는 로버트 패틴슨, 아테나의 젠데이아, 칼립소 역은 샤를리스 테론까지 관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지기 쉽지 않은 출연진 라인업인데요. 영화 오디세이 관람을 생각 중이시라면 잡지사 유튜브에서 강대진 교수님과의 오늘 방송 풀 영상을 미리 예습 겸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잡지사에서 전에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세계를 다룬 편도 있거든요. 함께 찾아보시고 영화를 즐겨보시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살은 의지로 빼는 거다. 뭐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말하죠. 독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한테 너도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감기 이겨내야지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 가족이나 친구에게 너 살쪘다, 살 좀 빼라 라고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요, 그거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비만 치료의 가장 큰 적은요, 이 몸에 붙은 지방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좀 제안하고자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 부끄러운 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오락실을 제가 처음 접했는데요. 오락실을 가면 항상 이 오락기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제가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가방을 놓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방을 잃어버린 게 몇 번입니다. 그때 너무 어려서 그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어땠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관식 답안을 시험지에만 적어놓고 답안지에 안 옮겨놓고요. 왜 이렇게 놀라시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객관식 마지막 페이지를 아예 안 풀고 이제 시험을 이렇게 답안에 써가지고 낸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래도 성인이 됐어요. 제가 난생 처음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혹시나 멀리 가는 거잖아요. 돈을 잃어버릴까봐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 여행 캐리어 가장 깊숙한 곳에 정말 꽁꽁 숨겨놨습니다. 네, 좀 불안하시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필이면 캐리어가 이 캐리어 손잡이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근데 뭐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새로 사면 되니까 새 캐리어 좀 싼 거 사가지고요. 짐을 옮겨 담고 이제 숙소로 갔어요. 네. 아니 다 캐리어 가지고 갔어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가지고 갔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곳에 며칠간 이렇게 좀 지내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근데 짐을 한 번에 다 옮기지 않았어요. 이게 워낙에 짐이 많았으니까 한 달 동안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짐을 조금씩 옮기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날이 됐어요. 이제 숙소 주인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하다가 숙소 주인이 이제 영어로 저 캐리어 고장난 거 어떡할 거냐. 마침 플리마켓 같은 게 열리니까 혹시 기부하지 않을래? 라고 하시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네 그럴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멀리 와서 내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되게 뿌듯해하면서 떠났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떠났어요. 며칠 뒤에 이제 지갑에서 이제 현금이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네, 내 모든 여행 경비가 그 기부한 캐리어 안에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네, 지구 반대편에서 진짜 갑자기 무일푼이 됐어요.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얼마나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께서 한 번씩 했어요. 제 친구나 어른들께서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너 이거 좀 뭔가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좀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죠. 이제 이게 제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제 뇌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특성인데 바로 ADHD 때문이었죠. 이거는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면 좀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내과 의사가 된 저는 지금 제 진료 현장에서 매일 저와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마주쳐요. 바로 비만이신 분들인데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비만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ADHD라는 것도요, 전두엽의 브레이크가 조금 느슨한 상태라고 말해요. 그래서 멈춰야 할 때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과몰입을 하기도 하고요. 과몰입을 할 때마다 기억 속에서 다른 것들이 지워져요. 정말 지워져요. 생각이 진짜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챙길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탐은요, 사실 인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식욕을 조절하는 이 뇌의 시스템이 강력한 호르몬으로 의해서 일시적으로 정지, 마비가 된, 교란이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세 분의 환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작년에 사회적으로 정말 성공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누가 봐도 능력자인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참 뒤에 그분이 조금 떨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밤마다 이 음식 앞에서 무너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낮에는 정말 완벽한 전문가이신데 밤이 되면은요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냉장고를 뒤지며 폭식을 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아, 나 진짜 구제불능이다 라고 자책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계셨던 거죠. 불안과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있었고요. 워낙 긴장된 삶을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걸 폭식으로 좀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런 다음에 끝나자마자 자기 혐오가 시작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끔찍한 악순환 속에 계시다가 저를 찾아오신 거였는데요. 그래서 먼저 저는 그분께 이해를 좀 처방해드렸어요. 대화를 통해서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다. 환자분은 남들보다 불안을 더 예민하게 느끼시는데 특정 음식들은요 실제 우리 뇌에 진통제처럼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약간 마약성 진통제처럼 작용을 해요. 즉 뇌가 이 불안과 스트레스라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음식이라는 진통제를 쓰고 있는 감정적 섭식 상태에 빠져 있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해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만이 인격이나 의지의 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뇌 그리고 호르몬의 균형이 만든 이 상태라는 거를 그분이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기 혐오와 이 폭식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치료 속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정말 좋아지신 다음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살이 빠지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빠졌던 게 자기 혐오였던 것 같다고요. 아, 내가 못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힘들었고 그걸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달래보려고 살려고 그랬던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이 수치심이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음식으로 도망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결국 이분을 회복시킨 건요.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만이라는 이 낙인이 한 사람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원래 굉장히 인싸로 불리던 분이었어요. 정말 페스티벌 같은 거 좋아하고 사람 정말 좋아요.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요. 좀 어떤 약을 복용했었는데 호르몬제였거든요. 근데 호르몬제를 복용한 다음에 체중이 한 30kg 정도가 쪘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은 나았어요.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 이후에 더 무서운 병을 앓게 됐어요. 바로 이 사회적 낙인이라는 병이었는데요. 살이 찌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너 좀 관리 좀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 주면서 하는 거죠. 쌀집 아저씨도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비수처럼 막 박힌 거죠. 그녀가 이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외로움과 싸우다가 지치면요. 잠시나마 이걸 잊고자 배달 음식을 엄청 시켜서 하나씩 그냥 주워 드셨대요. 그러다가 너무 배가 차지면요. 우리 약간 좀 몽롱해지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조금 그 고통이 덜해지는 것 같았대요. 실제로 외로움은요, 고립감은 고통이란 감각을 자극해요. 그래서 그분은 본래의 병이 나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를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치료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이분께 정말 필요한 건요, 이 외로움과 고독을 걷어내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고요. 마침내 그녀를 올가매던 것이 이 타인의 차별적인 시선을 내면화한 자기 낙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녀는 그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걸 깨닫고 바로잡아가니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있을 때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괜찮다고 해도. 그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 친구들끼리 다시 어울리면서 이제 진심으로 대화하고 좀 웃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이 좋아졌죠. 원래 그 병은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폭식이 좋아지고 다시 예전의 그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반면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전혀 다른 사례도 있어요. 유학생활 중에 좀 굉장히 살이 찌신 분이었어요. 체중이 좀 늘어가지고 실제로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앞선 두 분과 자신을 대한 태도가 완전 달랐어요. 선생님, 저는 살이 쪄가지고 건강이 걱정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랬던 적이 전 처음이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저 다시 좀 건강해지고 이전처럼 될 수 있겠죠? 아주 중립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에게는 내가 한심해서라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비만을 어떤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변화로 인해 생긴 해결해야 할 건강 문제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거죠. 결과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회복 속도가 진짜 빨라요. 살도 정말 잘 빠지고 너무 이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녀도 스스로 도파민을 막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빠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스스로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잖아요. 이 감정 소모가 없었잖아요. 고통이 없었어요. 유대감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금방 건강과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한 것 같아요. 비만 치료의 가장 큰 적은요, 이 몸에 붙은 지방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마음속에 파고드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대체 무엇이 이분들을 그토록 스스로 미워하게 만들었을까? 이분들이 유독 의지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네.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잘못된 시선, 비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비만 낙인 때문인 거죠. 2020년에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 메디신에는요, 전 세계 과학자와 의사들이 함께 모여 역사적인 공동 선언문 발표했어요. 비만은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실패가 아니라 유전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명백한 만성 질환이다. 따라서 비만에 대한 이런 불필요하고 오히려 위해를 일으키는 사회적 낙인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전 세계 석학들이 이렇게 선언을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비만 낙인이 너무나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고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비만은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요, 어떤 게으름이나 어떤 개인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거죠. 이분들이 느끼는 허기와 피로감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것과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왜곡된 호르몬이 만드는 신호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렬해요. 식욕이라는 건 생과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살은 의지로 빼는 거다, 뭐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말하죠. 그런데 과학과 의학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만은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의지가 약해 라고 오히려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독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한테 너도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감기 이겨내야지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낙인이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요,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편견의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고립시키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폭식을 유발하면서 비만을 악화시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악순환의 끝에는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와 사회적 손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비만이라는 건요, 첫 번째 도미노예요. 근데 이게 쓰러지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연달아 쓰러지는데 뒤로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뒤에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있어요. 연쇄적으로 쓰러져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뒷단이 있어요. 암, 뇌졸중, 실명,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까지 거침없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중년기의 복부비만은요, 전신에 만성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속노화와 함께 치매의 위험을 두세 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즉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질환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죠. 비만 낙인이 지속되면은 우리 사회가 결국 견뎌내기 어려운 값이 청구될 거예요. 지금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죠. 당뇨병 치료, 뇌졸중으로 인한 재활치료, 암수술, 항암제 비용, 그리고 치매로 인한 장기요양시설 비용까지 개인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이 비용들을 결국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세금이 그 비용을 메우게 되는 구조죠. 그런데 이 비만의 사회적 비용은요, 의료비만이 아니에요. 비만 낙인으로 인한 이 사회적 기회 손실이 있습니다. 비만인은요, 똑같은 능력과 자격을 갖춰도요, 면접에서 취업 기회에서 차별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거고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누군가의 꿈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일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요, 이 비만 낙인이 초래하는 사회적 고립이에요. 비만이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요, 수치심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은요, 다시 우울과 불안을 낳아요. 개인들은 사회활동에서 당연히 멀어지겠죠? 우울과 불안이 생기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을 피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사회활동을 단절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인적 자원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건요,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차별과 스트레스는 다시 이 감정적 섭식을 유발하고요.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음식으로, 특히 자극적인 달달한 음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사회적 편견이 이 비만을 더 심화시키고 비만이 다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이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핵심은요, 우리 사회가 비만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의지로 이겨내라는 노력이 아니라 이 자책감을 갖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치료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이해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좀 제안하고자 해요. 앞글자를 따서 저는 지, 전, 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적하지 않깁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너 살쪘다, 살 좀 빼라 라고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요, 그거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제가 가방 잃어버리고 옷 잃어버리고 누가 제일 속상하겠어요? 제가 제일 속상해요. 시험 답안지 안 옮기면 누가 제일 속상해요? 저 미쳐요 진짜. 제가 제일 속상해요. 그 말은 상대방을 오히려 숨게 만들고요, 스트레스를 주고 살을 더 찌게 만들어요. 이것이 결국, 그쵸, 이 사회적 낙인이 되어가지고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사회에게 더 큰 비용을 지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전문의 찾아가기예요. 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우울하거나 화나거나 좀 외롭거나 이런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인지를 하고 이걸 고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끊어낼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전문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어떤 식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요, 지적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곁들임이라는 인식 갖기예요. 근데 레스토랑 가시면요, 그 메뉴판 보시면 스테이크 윗 가니시라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 자신이 메인이라는 거예요. 비만은 잠시 곁들여진 소스일 뿐입니다. 네. 꼭 이 말 드리고 싶어요. 비만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나는 뚱뚱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짓지 마세요. 나는 나고 지금 잠시 이 지방을 곁들이고 있는 이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곁들임이라는 건 언제든 걷어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좀 봐줄 수 있도록 비만하신 분들도 먼저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적하지 않기, 전문의 찾아가기, 비만은 곁들임이라는 인식 갖기. 네. 이 지, 전, 곁을 좀 저와 약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걸 지키면요, 우리 사회가 지키면 우리는 개인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 사회와 우리의 미래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비만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사회적 편견을 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본래의 건강을 되찾고 우리 사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창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오케이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올해 7월에 비와 홍수와 가끔 그 날씨들 사이에 뜨겁게 공기를 달구던 이 7월 짙어가는 초록의 눈을 식히며 오늘 우리가 7월의 마지막 날에 서 있는 게 신기합니다. 8월 첫날인 내일은 토요일로 우리들의 도시 뉴욕은 오늘 며칠 만에 눈을 뜬 잠자던 숲속의 미녀처럼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링컨 센터의 Summer for the City. 밤낮으로 뭔가 펼쳐지는 링컨 센터 브로드웨이 66가를 지나가는 마음이 또 설레이는데 뉴욕시

반년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친지들과 함께 바다를 찾은 한 여인의 글이 카톡으로 보입니다. 밤바다 산들바람 다가와 삶의 지친 몸을 어루만지네. 보름달은 구름 속에서 헤엄치고 파이어플레이스의 불꽃은 부질없는 욕심은 내려놓으라 속삭이네. 모든 후회와 아픔 자책은 불꽃 속에 던지라며 손을 흔드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뉴욕과 그 일대에 화씨로 어제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85도, 그러니까 섭씨로 약 29도인데 최저기온은 21도까지 섭씨로 내려간다라고 하지만 30도에 근접하는 비교적 덥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비가 올 확률이 낮아서 오늘은 대부분 맑은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오늘보다 훨씬 비가 올 찬스가 적습니다. 맑고 또 공기는 쾌적하고 그리고 토요일의 기온도 오늘하고 비슷해서 섭씨로 한 30도까지 올라가기는 하지만 밖에서의 계획이 있다면 진짜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썬데이에 비가 올 확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획하고 계시는 야외 활동이 이번 주 괜찮을 것 같다. 이제 8월의 시작과 함께 2026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구나. 모두가 서로 얼굴 보면서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시간 진짜 빠르다. 근데 비는 다시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다음 주는 대부분이 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 목요일까지도 지금 예보를 보면 천둥 번개까지 이렇게 동반한 또 소나기 군데군데 표시되어 있는 다음 주에 젖은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유럽에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타들어간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북동부가 최소한 이렇게 비에 젖어 있는 7월을 보내고 이제 8월 다음 주도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 유럽에 지금 폭염과 함께 가뭄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듣고 있는 이야기는 도나우강, 독일어로 하면 도나우가 되고 영어로는 우리가 다뉴브강, 푸른 다뉴브강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을 하면서 음악으로도 또 그렇게 한 번씩 생각해보는 이 강, 다뉴브강, 도나우강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수위가 너무나 낮아져서 어느 지역에는 강바닥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걸어서 이 강둑을 건넌 사람들, 강둑이 아니라 강바닥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나우강, 다뉴브강에 물이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물속에 빠졌던 이게 지금 잠수함은 아니고요. 해군의 선박인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옆에서 물이 조금 있으니까 수영을 하는 겁니다. 이 다뉴브강, 도나우강은 유럽의 10개국을 지나는 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라인강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강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도나우강을 표준 표기로 하지만 다뉴브강이 어쩐지 우리에게는 더 정겹습니다. 유럽의 가뭄으로 이 물이 빠지면서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졌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침몰 작전상 침몰시킨 전함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영을 태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944년에 독일군이 후퇴를 하면서 일부러 어쩔 수 없이 침몰을 시킨 전함, 그것도 한 척이 아니라 수십 척이 강바닥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 대표적으로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프라호보 지역에서 이 독일군의 전함이 강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진들이 우리에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일부 배에는 아직도 폭발물이라든가 탄약들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래톱이라고 우리가 부르네요.

0: sandbanks, 물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또 여기 강에 새롭게 드러난 강바닥 위를 걷거나 침몰된 그 옛날에 독일의 배들 주위에서 수영도 하고 보트로도 움직이기도 하는 기이한 풍경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독일이 당시에 소련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련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이 도나우강, 다뉴브강을 봉쇄하려고 전함 자체를 이 수십척을 고의로 빠뜨렸다. 그러니까 또 미국의 독립전쟁 때 그때 당시 영국군을 막기 위해서 이 허슨강 가장 강폭이 좁은 곳에 이 허슨밸리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전설 같은 그 옛날의 전쟁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때는 이제 체인을 갖다가 이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도나우강, 다뉴브강을 봉쇄하려고 했던 전함 10척도 넘는 것들이 이 강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수위가 내려가면서 80년 가까이 강바닥에 묻혀있던 이 배들이 드러나고 있다. 신기하다고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나우강, 다뉴브강이 지나가는 10개의 나라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를 또 지나고요. 불가리아, 몰도바, 우크라이나까지 도나우강, 다뉴브강이 지나갑니다. 이 강은 독일 남부의 흑림, 숲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나무들이 짙은 푸른색이어서 그럴까 상상합니다. 블랙 포레스트에서 작은 샘물처럼 시작이 되는데 이 다뉴브강이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로 들어가서 유럽 음악의 중심 중에 하나인 빈을 관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나면 강은 슬로바키아 국경을 따라 흘러서 브라티슬라바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뉴브강, 도나우강은 헝가리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 구간은 아주 유명한 구간으로 우리도 한 번씩 듣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부다와 페스트, 그래서 이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그러니까 소련, 그 옛날에 소련이 패망하고 나서 헝가리의 대한민국 육상 대표가 국제 육상 인도어 선수권 대회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선수단이 전해온 소식이 기억납니다. 부다페스트가 강으로 이렇게 부다와 페스트로 갈라져 있다. 그런 역사 속에 부다페스트 가운데로 흐르는 이 도나우강, 다뉴브강이 동쪽으로 흐르다가는 크로아티아와 우리가 지금 사진 속에서 강바닥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 옛날 독일군의 전함을 보는 것처럼 세르비아, 세르비아의 국경을 따라서 내려가고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사바강과 만나서 더 큰 물줄기를 이룬다. 다뉴브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류로 내려갈수록 이 다뉴브강, 도나우강은 더 넓어지는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사이의 긴 국경을 형성하게 되는 이 다뉴브강.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과 수은지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강은 잠시 몰도바의 작은 구간을 스치듯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도나우 델타를 통과해서 흑해로 흘러들어가서 거기에 미리 들어와 있던 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뉴브강, 도나우강. 강, 물 얘기를 하다 보니까 BTS의 가장 최근 앨범 아리랑에 수록된 노래 Swim. 수임이 생각납니다. 이 노래는 물속을 헤엄치는 이미지를 표현을 하는데 우리 감정의 깊은 곳으로 수영해서 잠수에 들어가는 경험, 그러니까 이건 뭐 기분 좋게 수영하는 그런 느낌보다 또 한편으로는 고통과 불안과 이 혼란한 상황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과정을 수임이라는 노래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BTS 노래와 메시지가 늘 그려왔듯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내면의 어떤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그런 용기를 표현한다면 다시 올라오려 하는 그 움직임은 회복과 내 안에서 스스로 새롭게 탄생하는 그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BTS가 2026년, 그러니까 며칠 전에 7월 29일에 2027년 그래미상의 작품을 출품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건이 지금 점점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화제의 중심에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BTS, 어떤 BTS입니까? 이 BTS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그냥 아미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지금 아리랑 월드 투어를 통해서 마지막 그러니까 유럽의 마지막 공연인 프랑스 파리 BTS가 그리고서 밤에 바로 여기 월드컵 결승 경기가 예난 MetLife Stadium으로 날아왔는데 파리에서 10만 명이 넘는 관중이 들어와서 다 같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BTS의 그 유럽에서의 마지막 투어 공연을 축하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리고 이런 BTS가 그래미상에 우리는 경쟁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보이콧을 선언한 거죠. 그래미상 심사에 우리 신경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발표가 있기 전에 약 한 달 전에 그래미상이 한 부문으로 신설한 이 Best Asian Pop Music Performance라는 부문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팝 음악 퍼포먼스 상을 신설하겠다라고 한 그런 발표입니다. 아시아 아티스트들에게 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BTS가 아시아권에 머무는 그런 뮤직 그룹이 아닌데 이 아티스트 그룹을 분리해서 따로 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반응을 하는 거죠. 진짜 전 세계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정말 어떤 레이시스트적인 그 그래미의 결정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BTS가 그래미상 우리 안 한다라고 7월 2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 좀 자세히 들어보겠지만 일단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멤버 7명이 각각 같은 문구를 올린 이 사건입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BTS 방탄소년단이 조용하지만 뭔가 거대한 그런 폭포 같은 메시지를 그래미 상에 출품을 하지 않겠다. 우리 상 안 받아도 좋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We have decided not to submit to the Grammys this year. 우리는 올해 그래미상에 출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29일 멤버 전원이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지 않고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또 덧붙였습니다. 최근 컴백, 그러니까 7명의 멤버가 모두 군 복무를 마치고 아리랑을 만들어서 앨범을 릴리즈했는데 2027년 그래미상에 상 안 받아도 좋다라고 한 것. 이 신설된 그래미상의 뿜은 Best Asian Pop Music Performance. 아시안으로 굳이 이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는 이 BTS를 견제하는 것인가. BTS가 지금 계속해서 그래미상에 올라가기는 하고 또 처음에 뭐 수상자 발표도 했고요. 공연도 했고 그렇지만 본상 부모라는 이거 계속 cold shoulder, 어깨를 탁 돌리는 듯한 그런 그래미상의 어떤 자존심 아닌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섯 개 새로운 카테고리 부문을 도입하면서 여기에 뭐 하나 이상의 아시아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아시아 팝 음악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그런 설명을 그래미에서 붙였는데 BTS는 공식적으로 메시지에서 이 세 부문 카테고리를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언론과 그리고 또 팬들은 사실상 이렇게 아시아 팝 아티스트의 퍼포먼스 부문을 신사람으로서 이거 제안하는 것을 오히려 이 지역과 언어 기반 분류에 대한 반발로 BTS가 이 보이콧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TS가 왜 거의 한 달을 기다렸다가 그래미상 안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가? 물론 상을 주겠다라고 아직 말은 한 건 아니지만요. 아예 출품조차 안 하겠다는 건 정치적이고 뭔가 산업적 돈을 버는 것과 이게 겹쳐져서 언제가 가장 타이밍이 좋을까 이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점을 찾았기 때문에 7월 29일이 그 정도였다. 그러니까 한 달 전 발표가 있었고 그래미에서 그런 다음에 팬들이 보는 것은 이 앨범 아리랑이 물론 수임이라는 영어 단어가 군데군데 들어갔지만 한국어로 대부분 된 그런 한국어 앨범이다라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도움 없이도 이 한국어로 된 앨범을 전 세계 차트에 베스트를 올리고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 BTS 그 아리랑이라는 앨범에 대한 자신감이 확인이 되고 나서의 발표다. BTS가 올해 이 아리랑 전에 발표한 마지막 전곡 한국어 기반인 앨범이 Map of the Soul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 전에 훨씬 전이었죠. 그래서 영어곡 없이도 우리 아리랑이라는 앨범으로 글로벌 차트 1위 이거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미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미상이 있을 때까지 계속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미상 올해 지금 11월에 예정인 거죠. 이 BTS 방탄소년단이 8월 1일과 2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미국 동부 시간 밤 8시에 MetLife Stadium에서 또 공연을 합니다. 아리랑 월드 투어의 두 번의 공연이 MetLife Stadium에서 있는데 뭐 티켓 가격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 갈 만한 가격은 아니지만 얼마가 이게 돼야지 가고 싶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가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지금 모로코 북부에 자리한 스페인령 이 세우타라는 거기서 어제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국경으로 처진 철조망을 넘거나 바다를 헤엄쳐서 스페인 영토로 들어오는 그런 대규모의 이민자, 난민들의 유입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 세우타는 유럽연합의 아프리카와 맞닿는 유일한 그러니까 지상의 국경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지도를 좀 자세히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다나 이 땅이 닿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런 난민들 문제는 오랫동안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 아주 민감한 외교 문제 또 안보 문제로 있어 왔다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만 해도 1,500명 이상이 여기 세우타에 들어온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최소 18명이 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철조망을 넘거나 바다를 건너면서 뭐 위험을 감수한 거죠. 목숨을 내놓고 지금 오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탈진 상태로 구조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몸이 괜찮은 상태로 들어온 사람들은 스페인 땅, 스페인 국경을 들어서자마자 기뻐하면서 스페인 만세를 또 외치기도 했다. 이렇게 들어오는 규모가 숫자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정도가 되니까 스페인도 어렵죠. 스페인 정부가 어제 저녁에 이제 결국은 군 병력을 투입하는 그런 강경한 통제를 하게 이르렀는데 소대가 세우타로 옮겨가서 경찰 지원하고 공군과 해군 감시 활동하고 뭐 어느 정도가 들어올까 뭐 수만 명까지도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숫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늘 들어오는 길이었지만 모로코에서의 난민들이 늘어나나 최근에 뭐 알제리아의 관계 알제리아와 관계에 취하고 있는 태도에 모로코가 불만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럽 연합에서는 EU 외부 국경의 보호는 불법 이민 대응의 핵심이라고 상황을 지금 주시하고는 있다라고 하는데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받아왔던 뭐 철책이든 넘어가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 이후에 그래도 인판티노 FIFA 프레지던이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월드컵 축구 재밌었다라는 말을 대체로 듣고는 했는데 오늘 The Athletic이 보도한 걸 보니까 지난 72시간 동안 국제 축구계는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FIFA 회장 지아니 인판티노가 지금 추진해온 월드컵 대회에서 그 지분 그걸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계획 이것 저도 며칠 전에 봤는데요. 뭐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고 여러분과 나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유럽 축구계의 강력한 반발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균열로 사실상 이 계획이 그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 인판티노 FIFA 회장의 월드컵 상호권 돈 잘 벌리니까 이 일부를 분리해서 외부 투자자에게 판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돈에 관계된 거죠. 그런 구상을 공개를 하면서 이 소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축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건 진짜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그 사유 일부지만 월드컵 흥행에 대한 그런 수입에 대한 권리를 파는 것을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유럽축구연맹 UEFA 그리고 55개 회원국이 이걸 축구의 민영화 시도로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5개 나라, UEFA 소속의 나라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인판티노 FIFA 회장 계획이 아니다라고 만장일치로 모든 FIFA 대회 불참을 지금 선언하게 이르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FIFA 회장의 권위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는 대규모의 반란이다라고 지금 The Athletic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우겠다. 어떤 FIFA 대회도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이콧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2030년 월드컵, 그러니까 남자 월드컵 대회를 포함하고 있고 내년에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인 여자 월드컵에도 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럽이 즉각적인 행동을 이렇게 보이콧으로 해서 FIFA 인판티노 회장에 하고 있는데 와 그러다 보니까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연맹 컨카카프도 인판티노 계획을 거부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쪽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연맹에서는 보이콧까지는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FIFA는 모두 211개의 회원국을 갖고 있습니다. 인판티노의 계획이 통과되려면 이 중에 반, 그러니까 과반수의 나라가 이걸 동의를 해야 하는데 UEFA 유럽에서 55개, 55개국 그리고 콘카카프 여기서 41개 나라, 41개국 모두 96개국이 이미 반대를 선언했는데 여기다 조금만 더 하면 네, 과반수 이게 되니까 힘드네요. 네, 인판티노가 월드컵 축구를 이렇게 멋지게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꿈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 축구 못 보게 되는 일이 설마 없겠죠?

오늘은 뉴욕 그리고 그 일대 갈 곳이 정말 많습니다. 뉴욕 레스토랑 위크 몇백 개의 지금 업소들이 참가하고 있고 잠시 후에 또 한식이 이렇게 중심에 떠오른 그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컨 센터도 좋고요. 뉴욕 한국문화원도 좋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디오와 오늘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마지막 7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이란 말을 항상 비장해지면서도 뭔가 이렇게 향수 같은 것이 옵니다.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마지막들을 경험하고 와서 그랬겠죠.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먼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먼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해튼 다이먼드 디스트릭트의 킴스 보석입니다.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에 2층 높이에 킴스 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는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세일 상품은 40년 전에 또 만들어진 그런 미국 정부의 또 한국 정부의 공식 골드 실버 코인이 킴스 보석의 소장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셔서 보실 수 있는데 아직 안 올라왔다면 이 코인 특별 기념 코인 금은 코인에 대해서 제게 방송 시간에 이 문자 주시면 카톡 우리 아시죠? K라디오 US 이건 좀 안 찍습니다. 카톡 아이디 생방송 중에 K라디오 US 하시면 카톡으로 연결됩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 리서치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서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뭐 해먹나 입맛은 없는데 주말에 좀 놀면서 대충 하면서 이렇게 포기 안 들어갈 수 없을까?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 안 만나방이 있습니다. 성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밥상에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들의 국, 찜, 또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준비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뉴욕 최초의 골프전 2 비전 M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Teaching Pro에 맞춤 레슨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시원한 생맥주 또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는 곳.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해보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로 문의하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러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란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몽체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그래서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뉴욕시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멋진 레스토랑들을 생각하고 뉴욕에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최고의 이 맛의 축제인 2026년 여름 뉴욕 레스토랑 위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시작됐는데 8월 16일까지 뉴욕시리의 5개 보로 전체에서 참여하는 업소들, 레스토랑들과 함께 화려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이 수백 곳의 레스토랑을 특별한 가격으로, 이 경우에는 보통 때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번 시즌에는 한식의 위상, 역대급 규모의 한식당, 한국 음식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레스토랑 위크가 뉴욕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김정민 사무총장님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7월 20일부터.
1: 네, 맞습니다.
0: 네, 8월 16일까지. 근데 제가 놀란 게 22개나 되는 이 한식을 다루는 그런 레스토랑들을 여기 웹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22개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그게 맞아요?
1: 네, 2026년에 레스토랑 위크를 참여하는 한식당이 22개가 맞습니다.
0: 네, 원래 그렇게 매년 많았던가요?
1: 아, 그렇진 않고요.
0: 네.
1: 2012년도에 단 두 곳의 한식당이 참여를 시작으로
0: 와.
1: 올해가 가장 많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0: 네. 14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10배가 네. 넘었네요. 참여 업소가.
1: 네,
0: 네. 이제 8월 16일까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데 뉴욕 레스토랑 위크가 어떤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맛의 축제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1: 네. 뉴욕 레스토랑 위크는 뉴욕을 대표하는 외식 문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1992년도부터 출범을 했고요.
0: 네.
1: 손님들께서 평소 방문하고 싶었던 비싼 레스토랑부터 시작해서
0: 네.
1: 비주얼한 레스토랑까지 합리적인 가성비가 좋은 가격의 코스 메뉴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0: 네. 두 가지가 네. 딱 귀에 들어옵니다. 가성비 네. 그리고 코스 밀.
1: 네.
0: 그 두 가지를 가격은 보통 때보다 싸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코스 밀이다. 이런 네. 뜻이죠?
1: 네. 프리픽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0: 네.
1: 프리픽스의 의미는 프렌치로 이게 픽스, 정해진 가격의 가격대로 레스토랑 위크에 참여하는 매장들은 30불, 45불, 60불의 가격 등급에 한해서 식당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음식을 콜스베어, 3 콜스베어, 디저트까지 그렇게
0: 네.
1: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 식당에서 제공하는 모든 메뉴에 나와 있는 음식이 아니고 따로 이 뉴욕 레스토랑 위크에 이걸 우리는 소개합니다 해서 이 가격으로 30불, 45불, 60불 해서 뭐 2 콜스도 있고 3 콜스 밀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어느 레스토랑을 가야 될까? 이제 너무 많다. 일단 웹사이트를 갈 수가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뉴욕시티에서 레스토랑 위크를 홍보하고 있는 NYC Tourism이라는
0: 네.
1: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0: 네.
1: 레스토랑 위크를 검색을 하시면 그 행사에 대한 그 창으로 직접 접속이 가능합니다.
0: 네. 일단 투어리즘, 이 관광업에 대한 관광산업에 너무나 중요한 먹는 것. 그래서 NYC 네네. Tourism, 뉴욕시티 약자 NYC Tourism을 nyctourism.com 그냥 뭐 한글로도 좀 쳐보시고 뉴욕 레스토랑 위크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nyctourism.com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김밥같이 보이는 그 그림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거 김밥 맞나요?
1: 아, 그 디자인이 들어간 일러스트레이터인데
0: 네.
1: 예, 김밥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요.
0: 망자도 있네요.
1: 있고요. 네, 케이크도 있고 그리고
0: 아, 네.
1: 호두과자처럼 생긴 것도
0: 맞아요.
1: 있고 다양한 음식들을 잘 표현해놨네요.
0: 네, 네, 우리 눈에는 김밥이 먼저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1: 맞습니다.
0: NYC Restaurant Week Summer 2026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 우리는 레스토랑 위크를 뉴욕시에서 참여하는 업소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일단 여기를 클릭을 해서 Get More Information
1: 네.
0: 위에를 딱 치면 날짜가 나오고요. 쭉 이걸 어디를 내가 집중을 해서 보는가 하는데 쭉 내려가면 거기 Filters라고 있잖아요. Filter.
1: 맞습니다.
0: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지금 찾아내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필터를 여시면
0: 네.
1: 지역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타운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0: 네.
1: 한인타운, 그리고 뭐 미타운 이스트,
0: 네.
1: 이스트 빌리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0: 네.
1: 큐진을 선택하실 수 있다.
0: 네.
1: 한식을 선택하실 수 있고 일식을 네. 선택하실 수 있고.
0: 네, 참고로 네, 여기 네네. 그 more than one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음식은 코리안으로 해주고요, 쿠이진은 그리고 보로는 네. 아무래도 맨하탄이 좋겠죠. 그럼 보로 맨하탄 그리고
1: 네.
0: 뭐 네이버훗이라고 하는 게 맨하탄 자체도 여러 지역으로 또 이름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시고
1: 맞습니다.
0: 그럼 요 세 개를 한 번에 하나씩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코리안을 찍으면 2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1: 맞습니다.
0: 대단하죠?
1: 네, 엄청난 거죠.
0: 네. 그렇게 해서 22개 이 한식을 제공하는 그런 업소들이 이번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우리가 한마디로 뭐 한식의 위상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시면 그 몇 년 사이로 많이 달라진 걸 느끼시죠?
1: 네,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한식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느껴지고요.
0: 네.
1: 레스토랑 위크에 참여한 숫자만 보셔도 그 한식당이 단순히 한식이나 에이시안 커뮤니티에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보다
0: 네.
1: 그 외적으로 미주 메인스트림의 손님들이나
0: 네.
1: 다양성 또한 케이팝이나 케이컬처들이 많이 알려져서
0: 네.
1: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0: 네. 다양하다는 네. 것.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맨하탄 코리아타운에 가면 반 이상이 우리 한인들 또 에이시안들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소수가 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요즘은 제가 운영하는 매장을 예시로 든다면
0: 네.
1: 절반의 손님들이 외국분들이시고요.
0: 네.
1: 네. 뉴욕시를 찾아주시는 외국 관광객들도 K컬처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0: 네.
1: 특히 음식의 식당에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0: 네. 그런데 뭐 우리가 갈비라든가 뭐 비빔밥 이런 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건 메뉴에서 영어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냥 불러서 비빔밥 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하시나요?
1: 아 요즘 제가 뭐 4년간의 요식업을 운영은 해왔지만
0: 네.
1: 요즘 들어서는 10명 중에 4명 이상이 한글로 인사를 하시고
0: 네.
1: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뉴 또한 한국으로 네. 오리지널 한국으로 발음하신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0: 정말 신기해요. 어디서 네. 그걸 다 배워오셨을까요? 그분들이.
1: 네. 아무래도 컬처를 통한 뭐 드라마나
0: 네.
1: K-POP이나 이런 것들에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0: 네.
1: 다들 즐겨하시고
0: 네.
1: 네, 되게 자랑스럽게 하신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니까 젓가락으로
1: 네.
0: 서브를 하시나요? 어떻게? 손님들.
1: 네, 저희는 뭐 정말 불편하신 손님들한테는 포크를 뭐 여쭤는 곳이지만
0: 네.
1: 요즘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0: 네.
1: 젓가락을 거의 95% 이상의 손님들이 다 외국 손님들이 다 이용하십니다.
0: 네.
1: 그게 오히려 되게 트렌디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0: 아, 젓가락으로 한국 음식은 먹어야 된다.
1: 네, 맞습니다.
0: 참 놀라운 변화고 2012년에 두 개의 한식 식당이 참여했던 뉴욕 레스토랑 위크가 이번 연도에는 여름에 22개 업소로 늘어났다라는 그걸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요.
1: 네.
0: 지금까지 그렇게 쉽게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맨하탄에서 한식 식당을 운영해 오시면서
1: 네네.
0: 많은 어려움이 또 나름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제가 26년째 F&B 비즈니스에 몸을 담고 있는데
0: 네.
1: 과거를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저희 한국분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교민을 위한 음식이었다면
0: 네.
1: 네, 중간에 저희 세계추진위원회, 한식세계추진위원회 협회 일들을 하면서
0: 네.
1: 외국인들한테 한식을 많이 소개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때는 유명한 한식들만을 대상으로 외국 손님들한테 알리는 게 정말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0: 네.
1: 그냥 한식이 뉴욕의 하나의 트렌드예요. 네. 음식의 완성도 네. 그리고 서비스 네. 그리고 요즘 생겨나는 식당 한식당을 보면 네. 인테리어.
0: 아.
1: 그리고 뭐 와인이나 주류 프로그램들까지 네.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한식당들도 네. 이제는 뭐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미식의 한 장르로 평가를 받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0: 네. 맛의 축제가 네. 결국은 우리 한국 문화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또 그 우리의 인심, 손님을 맞을 때 그 따뜻한 그 환대하는 것까지 네. 다 포함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한식을 서포하는 식당들 놓치지 않고 예약하고 좀 가야겠다 하면 이거 어디서부터 네네.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압도가 되는데요. 아직 8월 16일까지 있긴 하지만 방법을 좀.
1: 네. 네. 아무래도 유명한 푸디 행사기 때문에 네. 레스토랑 위크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시간이 허락하시면 주말 네. 저녁만 고집은 하지 마시고요.
0: 네.
1: 오히려 주중 점심이나 저녁을 이용하시는 게 예약 가능성이 제일 높고
0: 네.
1: 그리고 레스토랑 위크에 참여하는 한 식당이나 또는 다른 식당의 메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식당에 상징성이 있는 메뉴로 구성을 하시기 때문에
0: 네.
1: 그 메뉴를 먼저 보시고 주중에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방문을 하시게 되면 훨씬 쉽게 그리고 원하시는 음식 또한 미리 볼 수 있게 잘 되어 있으니까
0: 네.
1: 그렇게 접하시는 게 좋은 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여기 참여하는 네.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또 다른 메뉴에 보통 서브하는 걸 다 같이 하니까 이게 다 네네. 이번 레스토랑 위크의 그 프라이스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아시고 네, 그렇게
1: 맞습니다.
0: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1: 네네.
0: 네, 따로 이렇게 메뉴를 또 만들어서 서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 레스토랑 위크에 해당하는 메뉴만 따로 제공하시는 업체들도 있으시고 매장들도 네. 있으시고요.
0: 네.
1: 뭐 웹사이트나 아니면 요즘에는 SNS 홍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0: 네.
1: 네, 그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시는 데도 많이 있고요.
0: 네.
1: 그거는 매장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0: 네. 있어요. 미동부 네.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것과 또 네네. 실제로 이 한식뿐 아니라 요식 업계에서 쭉 일을 해오신 분들이 만드시고 활동해 오시는 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네. 레스토랑 위크 뉴욕의 큰 행사가 사실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목표는 어떤 것으로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네, 저희 협회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식당 하나의 발전보다는 뉴욕 한식 업계 전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에요. 좋은 한식당과 행사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거를 손님들께 알리고 신규 고객 확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도 독려드리고 홍보도 좀 같이 해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또한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해마다 공식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적으로
0: 네.
1: 그 유통업체, 식품업체, 그리고 문화기관들과 네트워크를 좀 많이 형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한식의 세계화는 저희 식당 하나만이 아니라
0: 네.
1: 전체적으로 관련된 기관들과 업체들이 한 힘을 모았을 때 그 일들을 십수년 전부터 해와서
0: 네.
1: 지금 2026년도에 참여 업체도 22개로 생기고
0: 네.
1: 네, 그리고 단순 전통적인 한식뿐만 아니라 캐주얼부터
0: 네.
1: 파인다이닝까지 그리고 뭐 주점들도
0: 네.
1: 네, 다양하게 이렇게 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0: 네.
1: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진짜 네. 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가장 최근에 그래도 또 네네. 지금 뉴욕의 한식이 대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네. 이분들이 발견하시는 게 있잖아요. 한국 식당 가면 이런 거 있다. 그런 좀 트렌드 같은 거 있나요? 한식이 트렌드인데 거기에서 또 뭔가를 발견하셨을까요? 매운 건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매운 맛은.
1: 맛은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기준점에서 본다면
0: 네.
1: 한식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맛에 대한 다양성.
0: 네.
1: 매운맛부터 시작해서
0: 네.
1: 짠맛, 신맛, 달콤한 맛, 그 짠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0: 네.
1: 그걸 되게 좀 높이 사시고요.
0: 네.
1: 네, 이제는 뭐 한국 바베큐나 비빔밥뿐만 아니라 국밥
0: 네.
1: 그리고 반찬으로 나오는 다양한 여러 가지
0: 네.
1: 음식들, 나물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 네. 그 문화 자체를 즐기세요.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사실 반찬을 많이 주는 그런 쿠진이잖아요. 네. 인심도 좋고 네. 먹어서 또 특별하고 맛있고 재미도 있고. 뉴욕의 최고의 우리가 맛의 축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네네. 한식이라는 것은 8월 16일까지 진행되는 레스토랑 위크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K-culture의 종합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먼저 가서 경험을 하고 외국 친구들, 그러니까 코리안 아닌 친구들도 초대해서 한번 가고 이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네. 바쁜 그 일과 중에서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김정민 사무총장님.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창 밖으로 보이는 초록의 나뭇잎들에 다시 한번 눈이 갑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 아래 어제는 그런데 날씨가 여러 차례 변했잖아요. 어제 밤에는 마치 며칠을 살고 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진짜 태양과 함께 보낼 그런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8월과 손을 잡는 오늘 7월 31일 세상의 모든 아침이 유럽의 가뭄과 다뉴브 그러니까 도나우강을 또 머릿속에서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유럽의 가뭄과 폭염으로 한쪽에서는 또 산불이 타들어가고 이 도나우강 수위가 이례적으로 낮아져서 1944년 독일군이 후퇴하면서 침몰시키고 간 전함 수십 척이 강바닥에서 드러나서 이렇게 물 위로 솟구쳐 있는 그 옆에서 이 강이 지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세르비아 사람들이 더운 날 물로 풍덩 뛰어들어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이 사진이 그냥 신기하다라고 하기엔 유럽의 산불 소식과 함께 엄마의 마음 같은 짧은 한숨을 우리에게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맑은 날로 하늘의 태양이 7, 8월을 연결할 때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오랜 고독이 자신을 정말 그런지도 모르는 이상한 고립을 고집하는 그런 삶을 갖게 했다면 나가면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0: 국내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아 벌써 7월이 다 갔네 하면서 섭섭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 드디어 무더운 달이 끝나는구나 하고 안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한 달을 보낼 때 한가운데 지나가는 15일이나 20일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 왜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걸까요? 아마도 끝이라는 단어가 주는 특유의 마침표 같은 느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이런 조급함보다는 더위 속에서도 무사히 한 달을 살아낸 우리 자신에게 애썼다 하고 한번 토닥여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7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금요일을 맞는 투데이. 어떠셨어요? 이번 한 달 여러분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더위가 한번 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견딜만한 그런 7월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또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여러분 나가실 때 선스크림 꼭 바르시고 뭐 모자를 쓰신다거나 최대한 좀 노출을 피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우리 K-Radio 언제든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열려 있고요.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Radio 카톡 아이디는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생방송 듣기로 함께 하실 수 있죠. www.kradio.us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또 다시 듣기도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요. K-Radio AM1660 혹은 K-Radio 라이브로 검색하시면 저도 보실 수 있고 우리 이 예쁜 스튜디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7월을 정리하는 날이어서 기분 좋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퀴즈쇼, 퀴즈타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답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퀴즈는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 소리 맞추기 퀴즈입니다. 라디오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지만 주로 귀로 들으시잖아요. 여러분의 귀가 예민해지셔야 돼요. 소리에. 제가 오늘 준비한 소리는 세 가지의 소리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추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선물을 드릴 건데요. 이게 사실 추첨이니까 뭐 혹시라도 정답을 맞췄는데 뭐 나는 상을 못 받았다, 선물 못 받았다 하셔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말 부탁드려요.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상품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에서 제공하는 건강식품인데요. 이번 주 선물은 그대로 끓여 드시는 음식입니다. 맛있는, 네. 먹을 수 있는 우리 추어탕. 1인분 2팩 혹은 오이냉국 2인분 2팩 청국장 2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맞추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이게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러분들 카톡으로 지금부터 소리를 듣고 보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K-Radio US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소리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시겠나요? 여러분과 굉장히 밀접한 소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려드리고요. 혹시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 우리랑 친숙한 소리인데 내가 항상 좀 먹는 것 같은데 네, 다음 두 번째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자, 이 세 가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먹는 겁니다. 자주 먹는 거예요. 짧게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저희 K-Radio US로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십시오. 첫 번째 소리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우리가 먹는 거고요. 아마 첫 번째 소리는 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침 뭐 모닝에도 많이 드시고 두 번째 소리는 사실 요즘 여름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주로 먹었던 거죠. 먹고 있죠 지금도 맛있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힌트는 너무 결정적인데요. 일단 들어오는 거 봐서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동안 저는 이 투데이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답 올려주십시오.

0: 투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알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도 최대 75% 할인하고요. 국보 입을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올가닉 원. 플러싱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디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있죠.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있고요.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합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원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2열 치열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지. 발음이 안 되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늘 점심 무조건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빅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빅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빅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삼색 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레미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모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상은이 부르는 사랑할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드릴 건데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귀가 아주 이렇게 발달하신, 잘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약간 비슷하게 맞춰주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소리부터 어떤 소리인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뭔가 쪼르르 따르는 소리죠. 바로 커피를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 잘 맞춰주셨어요. 자, 두 번째 소리는요.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름에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이죠. 바로 수박 자르는 소리였습니다. 수박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수박 자르는 소리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리는 우리가 영화 보러 극장 갈 때 자주 사 먹게 되는 거죠. 바로 팝콘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팝콘 터지는 소리. 팝콘 터지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실 건 아니죠, 저한테. 네, 그 김치 써는 소리로 이렇게 수박을 김치 써는 소리로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커피 내리는 소리는 많이 또 맞춰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께 알려드릴게요. 카톡으로 이따 오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김 선생님, 우리 김정렬 선생님 들어오셔서 너무 멋진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지인들과 아주 즐거운 하루를 즐기셨대요. 바다로 가서. 그래서 우리들도 바다로 멋진 낭만을 좀 즐겨보러 8월이니까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최성수 씨의 동행을 신청해 주셨네요. 네,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여러분들 그 어릴 때, 너무 어릴 때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부엌에서 이렇게 들리던 소리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 소리 얘기를 제가 좀 하게 됐는데 사사삭 하는 소리, 화르륵 딱딱 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장작 타는 소리예요. 장작 타는 소리인데 그 끝에 이렇게 늘 걸려있던 가마솥이 있잖아요. 가마솥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요. 일단은 신청곡을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이 노래를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최성수가 부르는 동행을 듣고 와서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되면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 카드 공개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번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 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8: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가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벌써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로 손꼽히는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버킷리스트죠. 산토리니까지 함께 둘러보는 여행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을 소개하고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을 전하는 동부관광의 카일님 나오셨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8월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곧 가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더위가 네. 바짝 좀 그렇죠. 심하게 네. 이렇게 왔었다가 네. 이번 주는 날이 괜찮았어요.
0: 네.
1: 저기 한국 뉴스 가끔 보시는 분들은 한국은 요즘에 열대야 때문에
0: 맞습니다. 너무
1: 많이 힘들고
0: 덥죠.
1: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0: 네.
1: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가족이 지금 한국에서 와 있는데
0: 네.
1: 어쨌든 더위 피해서 잘 와 계신 것 같고.
0: 맞아요.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가을이 사실 그 8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네. 가을 느낌이 정말 나거든요. 지금부터 맞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1: 지금부터도 이미 조금 뭐 예, 다른 건 아니죠.
0: 네.
1: 최근에는 제가 이제 8월 여행 그 뭐 북유럽 가는 거,
0: 아 그렇죠.
1: 저기 남프랑스 돌로미티 가는 거, 네. 이태리 문학 여행 이렇게라도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는데,
0: 네.
1: 뭐 대부분 다 마감이 됐고요.
0: 그래요.
1: 뭐 아직은 가능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이제 천천히 우리가 여행하기 제일 좋은 가을에
0: 아.
1: 가는 여행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해보는
0: 맞습니다.
1: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네요.
0: 네. 이번 가을에 정말 초강추하시는 여행지 어딘가요?
1: 네, 맞습니다. 최근에 지난 봄에도 보통은 늘 그리스 터키 여행을 가죠. 뭐
0: 그렇죠.
1: 터키라고 하기도 하고 트리키에라고도 하는데
0: 네.
1: 그쯤에는 아마 전쟁이 조금 심했다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전쟁 지역과는 굳이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0: 네.
1: 불구하고 그 동네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망설였던 지역입니다.
0: 네.
1: 그리스와 터키가.
0: 네.
1: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하다 보면
0: 네.
1: LA에서 지진 나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전화하죠.
0: 맞습니다.
1: 너는 괜찮니?
0: 맞아요.
1: 네. 저도 늘 그래요. 저기 뭐야. 서울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0: 네.
1: 홍콩에서 지진 났다고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뭐
0: 네.
1: 그들은 뉴욕이 어딘지
0: 맞아요.
1: LA가 어딘지
0: 네.
1: 손에 잘 안 잡히잖아요.
0: 그렇죠. 미국이
1: 그런 건데 마치 전쟁도 비슷했어요. 그리스 터키는 사실은 전쟁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었는데
0: 네.
1: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니
0: 맞아요.
1: 걱정스러워서 봄에 미뤘던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그리스 터키 여행은. 그래서 이번 저희가 10월 12일에 터키만 가실 분도 가능하고
0: 그렇죠.
1: 그리스와 터키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들도 가능하세요.
0: 네.
1: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튀르키예 우리가 그리스 산토리니 해가지고 오늘 좀 하나하나 볼 텐데 눈부신 에게해 보석 같은 여행 하셨어요. 이 터키와 그리스를 한 번에 여행하는 뭐 이유가 좀 있으세요? 이렇게 묻고 오셨어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0: 네.
1: 냉정하게 따지면
0: 네.
1: 이게 이제 그리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만남이에요. 사실은
0: 아.
1: 터키 대륙까지는 아시아에 속하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스는 유럽에 속합니다.
0: 네.
1: 대륙으로 나누면 조금 구분되어 있죠.
0: 네.
1: 가까이 있는 나라이고 접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0: 네,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0: 네.
1: 문화도 꽤 많이 다르고요.
0: 그래요.
1: 먼저 그리스를 좀 살펴보면
0: 네.
1: 그리스 아테네 뭐 가야죠.
0: 네,
1: 아테네 가면 아크로폴리스가 있을 거고
0: 네.
1: 뭐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근대 올림픽 첫 번째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였죠.
0: 아테네.
1: 제 기억이 맞다면 1896년일 겁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1: 첫 회 올림픽이 있었던
0: 네.
1: 그 근대 경기장 스타디움도
0: 네.
1: 아직도
0: 멋있을 것 같아요. 보존돼 있죠.
1: 뭐 거의 130년 전인데
0: 네.
1: 아직도 있고 그것도 볼 수 있고요. 아크로폴리스, 뭐 페르테논 신전 여기 가면 이제 우리가 아주 익숙한 나이키,
0: 네, 네,
1: 신들의 이름인데
0: 네.
1: 그런 상들도 볼 수 있고,
0: 네.
1: 또 야경으로 우리 그 아크로폴리스, 그 페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그 야간이 되면 조명을 켜놔요.
0: 그래요?
1: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운치 있고. 또 거기가 바라보이는 곳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0: 오우.
1: 칵테일 한 잔 딱 하면
0: 제가 소름이 너무
1: 10월이니까 또 날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0: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1: 그 추억이 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많은 여행사들이 좀 스킵하는 곳이 있는데요.
0: 네.
1: 메테오라예요.
0: 메테오라?
1: 네. 메테오라라는 곳이 가면
0: 네.
1: 정말 환상적입니다.
0: 그래요?
1: 절벽 꼭대기에 신전들이 있어요.
0: 우와.
1: 아직
0: 그래요?
1: 사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들이 서너 곳 있고요.
0: 네.
1: 예. 거기까지도 우리가 직접 한번 가보고 하루 숙박하면서 이렇게 도 즐길 수 있는 루트가 추가되어 있고.
0: 네.
1: 이제 마찬가지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산토리니죠.
0: 그렇죠.
1: 산토리니도 익숙하고 사실은 연배가 50대 이후
0: 네.
1: 40대 중반 이후 되는 분들은 이 산토리니를 특정 브랜드지만 포카리 스웨트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죠.
0: 네, 그렇죠.
1: 그 CM송도 유명했고요.
0: 네네.
1: 거기가 산토리니죠.
0: 산토리 너무 예뻐 보이죠.
1: 둥근 지붕이 있는
0: 네.
1: 그 이라하고 피라라는 섬을 양쪽으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0: 네.
1: 거기도 다녀올 수 있죠. 뭐 연예 여행사들은 보통 거기 방문만 합니다. 근데
0: 그래요?
1: 이 산토리니를 제대로 느끼려면
0: 네.
1: 하루 숙박을 해야 해요.
0: 아, 하루는 잘 돼요.
1: 왜냐하면
0: 네.
1: 일출과 일몰을 봐야 되기 때문이죠.
0: 예쁜가요?
1: 거기서 보는 일출과 네. 일몰은 숙소들이 대부분 또 일출 일몰을 볼 수 있는 숙소들에서 자기가 또 머물기 때문에
0: 네.
1: 그거를 놓치고 오면 산토리니를 다 봤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집들이 너무 예쁘던데요.
1: 맞아요.
0: 네.
1: 뭐 사실은 집들은 그냥 배경일 뿐이고요.
0: 그렇죠.
1: 내 눈에 보이는 일출과 일몰이
0: 와.
1: 지중해와 에게해를
0: 네.
1: 이렇게 바라보는 일출과 일몰이
0: 네.
1: 예.
0: 이 현실감이 안 나네요, 진짜.
1: 영원히 기억될.
0: 그럴 것 같아요. 와,
1: 그런 관광 중에 하나죠.
0: 네. 산토리니, 지금 그러면 이게, 몇 박 며칠 코스로
1: 저희가 12박 13일 일정이고요. 전체 네. 일정입니다. 이 중에서 아. 7박 8일이 터키 일정이고요.
0: 네.
1: 5박 6일이 그리스 일정입니다. 이 중에서 그래서 아테네에서도 숙박을 하고, 산토리니도 숙박을 하고, 메테오라도 네. 숙박을 합니다.
0: 그렇군요.
1: 야, 그리고 그 산토리니를.
0: 네.
1: 아주 가끔은 이제 배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힘든 일정이 되고요. 그래서 비행기로 저희들은.
0: 비행기로.
1: 왕복 비행기로 산토리니를 왕복으로 다녀옵니다.
0: 그럼 그렇게 피곤하진 않겠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산토리니 갈 때는 사실은 1박만 하고 나오기 때문에.
0: 네.
1: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테네에서 또 1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0: 네네.
1: 큰 짐은 아테네 호텔에 놔두고.
0: 아, 그렇군요.
1: 1박만 딱 할 수 있는 가벼운 짐을 챙겨서 이렇게 다녀오죠.
0: 부담 없습니다. 네. 네. 그, 첫 여행지가 이스탄불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스탄불로 들어가요.
0: 네.
1: 이스탄불은 몇 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는 유럽 대륙에서 있고
0: 그렇죠.
1: 터키는 트리키에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다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스탄불로 돌아가가지고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도는.
0: 네.
1: 터키는 땅덩어리가 꽤 커요.
0: 커요?
1: 네. 불모지도 물론 많긴 하지만 네, 꽤 크고 근데 여기가 그 마치 한국의 경주처럼
0: 네.
1: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온다는.
0: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지하철이 없고요.
0: 아, 그래요?
1: 쉽게 만들지 못하겠죠.
0: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군요.
1: 교통 뭐 잘 돼 있고 편합니다.
0: 네.
1: 뭐 한 십수년 전, 20년 전에는 교통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0: 네,
1: 조금
0: 네.
1: 피곤함이 있었는데
0: 네.
1: 지금은 또 국내선을 두 번 타고 짧은 구간만 저희가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0: 네.
1: 피곤함은 없이
0: 그래요.
1: 터키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그 터키 하면 저도 카파도키아 그 예전에 수백 개 열기구 같은 게
1: 막
0: 떠오르는 사진 같은 거
1: 네,
0: 기억나요.
1: 카파도키아가
0: 네.
1: 제일 유명하죠.
0: 네.
1: 열기구가 정말 수백 개 뜹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열기구를 탈 때는 좀 새벽잠을 깨우고 일어나요. 왜냐하면
0: 네.
1: 열기구 타고 올라가서 보는 게 일출이거든요.
0: 와, 그렇군요.
1: 근데 일출도 예술이지만
0: 네.
1: 같은 하늘 아래 수백 개의 풍선이 떠 있는 게 예술인 거죠.
0: 너무 멋있죠.
1: 조금 뭐 무서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0: 네.
1: 풍선이 작지 않아요. 한
0: 그렇죠.
1: 20명씩 탑니다.
0: 그러니까요. 네.
1: 그리고 재밌어요. 뜰 때 내릴 때.
0: 아직 그런 경험 어디서 해보겠습니까? 평생.
1: 네, 그래서
0: 네.
1: 근데 이거는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레귤레이션이 좀 심해져가지고요.
0: 오.
1: 바람이 뭐 예를 들어 우리 미국 기준으로 뭐 10마일 이상 분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못 뜨게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타봤는데
0: 네.
1: 한 두 번 정도는 바람 때문에 새벽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억이 있고요.
0: 네.
1: 그래서 만약에 카파도키아에서 못 탄다
0: 네.
1: 그러면은 이제 이동해가지고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에서 또 한 번 찬스가 있고
0: 그래요.
1: 그렇습니다.
0: 파무칼레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는 그 새하얀 뭐
1: 맞아요.
0: 같은 게
1: 온천수.
0: 같이.
1: 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빙설 위에 온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0: 네. 네,
1: 그게 다 이제 석회로
0: 그렇죠.
1: 되어 있는 땅이죠. 네.
0: 와,
1: 네.
0: 그래서
1: 눈이 내린 산처럼 보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조금 많이 하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온천에 뭐 우리가 수영까지는 못하고 시간이 없지 않으니까 그래서
0: 네.
1: 발을 담그고
0: 네.
1: 하는 정도의 시간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일정 중에 보니까 되게 많은 곳들이 있던데 코니아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코니아는 정말 유적지라고 보시면 돼요.
0: 그래요. 유적지.
1: 터키의 문화를 들어볼 수 있는.
0: 그렇군요.
1: 여기서는 사실은 가이드의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 네. 이제 흥미가 더해지는 거죠.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탈리아 같은 경우도 뭐 세계 지중해 최고 휴양지라고 다들 맞아요. 말씀하시던데.
1: 유럽인들이 뭐 소위 말하는 한 달 살기 네. 하러 많이 오는 곳들 그렇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방송 전에 우리 네. 진행자께서 저한테 네. 그러면은 가이드 뽑는 어디 여행지는 그렇죠. 베스트는 어디냐 뭐 네. 질문을 주셨는데 네. 사실은 저는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 제가 가고 싶은 베스트 원, 투, 트리는 늘 바뀝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여행의 목적이냐
0: 네.
1: 또 가족들이 가느냐 혼자만 가느냐
0: 그렇죠.
1: 뭐 손님들과 가느냐
0: 맞아요.
1: 그리고 어떤 계절에 가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원투쓰리는 늘 바뀌죠.
0: 그럴 수 있겠네요.
1: 저는 사실 이 여행업을 하기 전부터도 네. 언론사에 있을 때부터도 네. 그 레저 여행 관련해가지고도 취재도 하고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0: 네.
1: 그런 질문들을 뭐 10수년, 20년 넘게 받고 있죠.
0: 그런데 그렇죠.
1: 항상 그 답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네. 어떤 분들은 앤틱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0: 그렇죠.
1: 어떤 사람은 다운타운을
0: 맞아요. 그렇죠.
1: 모던한 걸 좋아하는
0: 네,
1: 분들이
0: 다르더라고요.
1: 어떤 분들은 산 속이나 바닷가의 휴양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나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같은 사람도
0: 네.
1: 30대냐 50대냐 60대냐 내가
0: 맞아요.
1: 언제 지금 나이가 언제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0: 맞아요.
1: 달라지는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가느냐를 저한테 조금 우리 외에 마치 챗GPT한테도
0: 네.
1: 막연한 질문을 하면 얘는 막연한 답을 해주죠.
0: 그래요. 그래요.
1: 근데 조금 스페시픽하게 정확하게 네. 디렉션을 주면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한 답을 주는 것처럼
0: 맞습니다.
1: 제가 GPT는 아니지만
0: 네.
1: 그런 식의 질문이면 제가 충분히
0: 좋네요.
1: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그 말씀 들어보면 사실 평생 해야 하는 게 여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0: 감흥이 다 다르니까요.
1: 네. 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뉴욕에서 네. 집 사는 거 내일 사는 거 아니고 오늘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0: 네.
1: 네. 여행 내일 가는 거 아니고 오늘 가는 겁니다.
0: 맞습니다. 이 에게해를 바라보는 그런 뭐 멋짐 뭐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 조금 코스를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으세요?
1: 그러니까 그리스 터키는 사실은 네.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한테도 매력적이고요.
0: 네.
1: 나 인생껏 한번 찍겠어 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매력적이고.
0: 그래요.
1: 그리고 부모님들 효도 여행을 한번 보내드려야지라고 네. 하는 분들한테도 꽤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리스만 할 수도 있고
0: 네.
1: 터키만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교회나 성당에서도
0: 네.
1: 터키 지역은 성지 순례로도 많이 가죠.
0: 네.
1: 그래서 가끔은 물어보세요. 이게 순례 성격을 띠느냐 안 띠느냐 뭐
0: 네.
1: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건 여행이고요.
0: 그런데
1: 그렇죠.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순례 성격을 안 띌 수는 없고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그런 유적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죠. 마치
0: 네.
1: 우리가 한국 여행 가면
0: 네.
1: 절 안 갈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어차피
1: 근데 제가 불교 신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절을 보더라도 저걸 문화재로 보는 거지
0: 그렇죠.
1: 절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0: 맞습니다.
1: 유럽 가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맨날 성당만 간다고. 나 크리스찬 아닌데
0: 네, 네.
1: 자꾸 성당만 끌고 간다고.
0: 네.
1: 그걸 문화재로 보셔야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유적지죠.
1: 당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가 깃든 건축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고
0: 그렇죠.
1: 어떤 이들은 그걸 성당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런 역사를 좀 쫓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배 같은 것도 타게 되나요? 이 일정에 있어서?
1: 아니요. 배를 따로 타지 않습니다.
0: 네,
1: 육로로 이동하고 비행기로 이동하고
0: 좋습니다.
1: 특히 여느 투어들을 보면
0: 네.
1: 터키에서 그리스를 넘어갈 때도 육로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육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0: 네.
1: 굉장히 힘들죠. 8시간, 10시간을 이동해야
0: 아이고,
1: 되기 때문에
0: 그건 좀,
1: 그래서 네. 이스탄불에서 저희들은 아테네로 항공 이동한다는 거
0: 네.
1: 조금 다른 점일 것 같고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그리스 음식은 굉장히 맛있어요. 야채, 과일이 너무 맛있습니다.
0: 그리스 음식 저희는 참 맞아요.
1: 맞아요.
0: 네.
1: 터키 음식이 한국 입맛에는 더 맞고요.
0: 더 맞죠?
1: 그리스는 그 지중해 지역의 특유의 그 달콤함, 신선함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0: 네.
1: 우리 저기 마트에 환타 팔잖아요.
0: 네.
1: 그 환타가 맛이 달라요.
0: 그래요?
1: 과즙이 훨씬 셉니다. 우리는 그냥 탄산 음료잖아요.
0: 네네, 그냥
1: 스프라이트처럼.
0: 맛. 네.
1: 거기는 오렌지 주스예요.
0: 아, 그럼 정말 과일 맛이 나는 거예요?
1: 과당이 그리고 실제로 많습니다.
0: 그래요?
1: 오렌지 주스처럼 환타가. 그래서
0: 거기
1: 가보면 제가 늘 환타는
0: 네.
1: 그 추억의 병 있죠?
0: 네.
1: 환타병.
0: 네, 있죠.
1: 그 병으로 되어 있는 환타를 꼭 한 번씩 드셔보시기를 물론 제가 이제 식당에서 네. sometimes 사드리기도 하고요.
0: 그래요.
1: 꼭 오. 드셔보시면 와 이게 환타야? 이건 오렌지 주스잖아 라고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0: 그렇군요.
1: 있고
0: 그렇군요. 네.
1: 길거리에 오렌지들이 주렁주렁 있어요. 가로수처럼.
0: 와 그거
1: 근데 거기서 따서 먹는 오렌지도 너무 맛있고요.
0: 어 그래요?
1: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즙을 내주죠.
0: 네.
1: 그래 이제 포장마차나 이렇게
0: 아, 그렇죠.
1: 노점상
0: 네.
1: 어 그 오렌지 주스 하나를 만드는데 오렌지를 한 4개씩 넣어요.
0: 오,
1: 근데 뭐 한 3불 5불
0: 그래요?
1: 합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한 잔씩 이렇게 맛보는 것도 재미가 있죠.
0: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지중해식 식사를 내가 하겠다 막 이런
1: 그렇죠.
0: 식으로
1: 그 식당들도 좀 있죠. 프로싱에도
0: 네,
1: 좀 있죠. 있고
0: 네, 맞습니다.
1: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0: 네.
1: 여기서 먹는 음식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0: 그래요?
1: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자면
0: 네.
1: 제주도 감귤, 귤이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제주에서 먹는 것과 서울에서 먹는 게 맛이 다르잖아요.
0: 다르죠.
1: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0: 뭐예요?
1: 제주는 다 익은 귤을 따서 바로 먹기 때문에 단 거고요. 서울까지 유통 과정을 생각하면 다 익기 일주일 전에 따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유통 과정에 시간. 상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당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0: 역시 현지에서.
1: 현지에서 먹어야죠.
0: 먹어야 되는군요. 사실 이번 여행은 트리키에 그리스 산토리니 먹는 것에 있어서는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호텔 같은 경우도 뭐
1: 대부분 5성급
0: 호텔.
1: 호텔이고요.
0: 5성급 호텔.
1: 네. 네. Sometimes 4성급 호텔인데 보통의 네. 우리 패키지들은 4성급 또는 3성급을 추구하는데 저희들은 5성급, 4성급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서.
0: 그렇죠.
1: 이게 늘 제가 여행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0: 네.
1: 저녁에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면
0: 네.
1: 그 다음날 예쁜 게 덜 예뻐 보이는 거예요.
0: 그건 정말 맞아요.
1: 제일 먼저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0: 네.
1: 옛날처럼 새벽에 나왔다가 밤늦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0: 네.
1: 호텔에서도 충분한 휴식 취하고 샤워도
0: 네.
1: 하시고 그래야지 또 그 다음날 투어가 즐겁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아침에도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하고
0: 네.
1: 물론 그 이동 시간이나 뭐 비행기나 뭐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
0: 네.
1: 경우가 왕왕 있긴 하지만
0: 그렇죠.
1: 그러지 않으면 늘 9시 전으로 출발하고
0: 9시.
1: 저녁 먹고는 호텔 들어갈 수 있게끔 늘 투어가 짜여져 있습니다.
0: 네. 출발일이 보니까 10월 12일인데요.
1: 네, 맞습니다.
0: 이 그러면은 터키나 그리스 같은 게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을 하나 봐요.
1: 가을이랑 어울리는 것도 있겠고요.
0: 네.
1: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현지 날씨 기준으로 봄, 가을이 어디든
0: 그렇죠.
1: 여행하기가 좋죠.
0: 맞아요.
1: 겨울엔 춥고요. 터키도
0: 네.
1: 겨울에는 조금 춥습니다. 네, 파카 입어야 돼요.
0: 네, 네. 그렇군요.
1: 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LA가 따뜻하지만 겨울에 두꺼운 옷 입잖아요.
0: 그렇죠.
1: 그 은근히 주는 몸을 으시는 그런 추위가 또 있거든요.
0: 아, 그런 게 있군요.
1: 그래서 봄, 가을이 일단 좋기 때문에 저희가
0: 네.
1: 항상 10월을 고집하면서 10월에 가면 호텔비도 비싸고
0: 그렇죠.
1: 식당도 비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우리가 그리스 터키는 뭐 3번, 5번 갈 거 아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대부분은 평생에 한 번 정도의 여행을 생각하기 때문에
0: 네.
1: 조금은 금액이 부담스럽더라도
0: 네.
1: 제일 여행하기 좋은 시즌이 이때다.
0: 그렇군요.
1: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항공사회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좋은 가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여행 추천해 주세요.
1: 그리스 터키는
0: 네.
1: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0: 네.
1: 그 정도 음식도 다 괜찮고
0: 그렇죠?
1: 그리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내 인생 컷 부모님 효도여행
0: 네.
1: 이 세 가지에 제일 잘 맞는 알맞는 그런 투어라고 보고요. 그래서
0: 네.
1: 본인들도 또는 부모님을 위한 배려 뭐 7순 8순 맞이해가지고
0: 그렇죠.
1: 가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0: 네.
1: 여행 선물할 때 제일 좋은 추천
0: 네.
1: 상품일 것 같아요.
0: 네.
1: 다른 동유럽 서유럽보다는 조금 피곤함도 덜하고요.
0: 네.
1: 조금 힘도 있는
0: 네.
1: 그런 투어니까
0: 그렇습니다.
1: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0: 네.
1: 동부관광 전화번호 한번
0: 네.
1: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동부관광 지금 전화 주시고요. 718-939-1000번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한 번의 여행으로 이렇게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점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전화 주십시오. 올가을 특별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부관광 718-939-1000번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가을이 오면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 노래가 좀 이르다고요? 아닙니다. 곧 가을이 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이 오면 멋진 여행지로 떠나보고 싶네요. 7월 한 달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가오는 8월도 투데이와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0일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뭐 갖가지 일들. 하다못해 온라인 쇼핑 몇 번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돼가지고 집단 소송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쿠팡 관련 집단 소송. 한인들의 관심이 높고요. 요 집단 소송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라폴리 루펌의 정준호 변호사님이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물론이고요. 미주 지역에서 진행 중인 쿠팡 집단 소송까지 맡아서 함께 진행 중이고요.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많이 당황하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오늘 또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200억 불 승소 그리고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입니다.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이랑 함께할게요. 나폴리 로펌 주소는 360 렉시턴 에비뉴 맨해튼 40스트리트 11층에 있습니다. 플러싱에도 상담 가능한 오피스 있어요. 플러싱 159-15 노던 블러버드. 상담 전화 제일 중요하죠. 917-300-0060번입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0: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속밥, 콩나물속밥, 녹두, 빈대떡도 나갑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 오늘 점심 이쯤 되면 무조건 베이사이드 B1이에요. 718-224-45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어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그리고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요, 929-766-0088.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이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하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4: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5: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6: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5: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7: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0: 생활백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억 불 승소,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그룹입니다.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지각 가셨어요.
1: 네. 예, 맨하탄에서 오다 보니까
0: 네.
1: 아, 왜 이렇게 또 그 공사 구간이 많아서
0: 아, 예.
1: 네. 이제 그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0: 네.
1: 이 그 공사 이제 그 뉴욕시 그 교통국 공사 저기 차량들이
0: 네.
1: 10시 이후부터 이렇게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0: 아~
1: 나온답니다.
0: 네.
1: 네, 그래갖고 뭐 출근 그 트래픽은 좀 피할 수 있었는데요.
0: 네.
1: 아, 그 뭐 구간마다 이렇게 막 다 그 막고 있어갖고 한 차선을
0: 네.
1: 한 차선을 막으면 그냥
0: 뒤로 그냥
1: 아, 그럼요. 네. 그 뭐 사고 나는 거랑 비슷하듯이
0: 네.
1: 네. 네 그래갖고 뭐 시간 정확히 보고 맨하탄에서 출발했는데
0: 네.
1: 오다 아이고. 보니까 조금 막혀갖고 아 좀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뭐 식은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0: 아니 저는 그래도 아. 믿고 기다렸습니다만은 살짝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네. 오셨습니다.
1: 예예 다행 네,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0: 네. 네. 자 어떤 얘기부터 좀 꺼내 보면 좋을까? 아,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집단 소송 중인 쿠팡 예,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1: 네.
0: 미국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1: 미국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0: 네.
1: 네.
0: 요
1: 네.
0: 이제 진행 상황이랄까요? 뭐 뉴스도 간간히 들리는데.
1: 네. 네. 뭐 저희가 이제 그 미국에서 쿠팡이 미국 회사고.
0: 네.
1: 그 또 미국 그 증시에 성장된 회사다 보니까.
0: 네.
1: 뭐. 매출의 대규모는 이제 한국에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0: 네.
1: 미국 본사가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 회사다 보니까
0: 네.
1: 저희가 그 정보 유출한 분들을 이제 대표해서
0: 네.
1: 저희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예 뉴욕 그 EDNY Eastern District 네 그 연방 법원입니다.
0: 네.
1: 그 브루클린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소장 제출하고 접수시키고 뭐 소송은 시작됐습니다.
0: 네. 네. 소송은 시작됐는데 쿠팡 측에서 아예 이 사건 자체를 미국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뭐 이렇게
1: 맞습니다. 예. 나 맞습니다. 예, 그쪽 입장은 왜 이걸 미국에서 뭐 소송을 해야 되냐?
0: 네.
1: 응?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측이 많아요.
0: 예. 응?
1: 되도록이면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걸 더 원하죠.
0: 법적으로 네. 미국이 더 불리한가 보죠?
1: 법적으로 좀,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0: 예.
1: 일단 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상 액수도 좀 큰 차이가 날 수 있고요.
0: 네.
1: 응?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 이건 뭐 형사 사건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민사 소송, 네. civil litigation을 하는데
0: 네.
1: 미국에서 이제 그 민사 소송, 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게 저희가 하는 게 민사 소송 아니겠습니까? 민사 소송은 저희가 누구를 뭐 감옥에 보내고
0: 네.
1: 그런 뭐 형사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이런 뭐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를 내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은
0: 네.
1: 저희가 그 사람을 뭐 꼭 감옥에 보내고 영창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0: 네.
1: 뭐 심한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그 뭐 제일 큰 예가 이제 음주 운전에
0: 네.
1: 사고를 내셔서 인명 피해가 나면 그런 분들은 감옥에 가세요.
0: 네. 네,
1: 저희가 뭐 감옥에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0: 네.
1: 이제 그거는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뭐 다 측정하고 음주운전 이게 결론이 나면은 감옥에 갑니다.
0: 네.
1: 응? 저희는 이제 민사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민사소송은 이제 그 금전적 피해 보상이에요.
0: 응? 네.
1: 그렇죠? 민사소송은
0: 예.
1: 간단합니다.
0: 네.
1: 네. 그 뭐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나고 사람이 다치면은 그거에 대한 금전적 피해 보상이죠.
0: 네.
1: 돈이죠, 돈. 응?
0: 네.
1: 간단히 얘기해서. 응? 이 쿠팡도 마찬가지로.
0: 네.
1: 저희가 민사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 유출 되신 분들에게 이제 금전적 피해 보상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0: 네.
1: 그 아무래도 그 미국에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자주 일어나고 이제 그 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0: 예.
1: 그 보상액수도 한국보다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제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이 민사 미국의 민사 소송 제도에는
0: 네.
1: 그 사실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0: 음흠.
1: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영어로는 이제 디스커버리라는 건데요. 디스커버리. 네. 디스커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의 이제 그 대형 로펌이랑 같이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에는 이 민사 소송 중에
0: 네.
1: 이런 디스커버리 룰이라는 게 없대요.
0: 네.
1: 이 디스커버리가 뭐냐?
0: 네, 뭔데요?
1: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이 디스커버리가 뭐냐면 이제 민사 소송을 시작을 하면은
0: 네.
1: 그 상대방의 패를 다 보게 돼 있습니다.
0: 상대방의
1: 네. 패. 그러니까 이제 포커 게임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카드를 이렇게 그 앞쪽에서 옆쪽에서 못 보게 숨기지 안 보이게 하잖아요.
0: 네.
1: 이거를 다 오픈을 해야 돼요.
0: 무조건. 예. 네. 어디까지는 안 보여줄래 이것도 안 되고.
1: 그게 안 됩니다.
0: 예. 네.
1: 디스커버리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소송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뭐 예로 쿠팡에 대해서
0: 네.
1: 쿠팡에 있는 내부 자료를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저희가 다 보게 돼 있습니다.
0: 전부 다.
1: 에이. 그게 이제 판사님 오더예요. 이게 그 민사 소송의 하나의 절차인데
0: 네.
1: 그 내부 자료를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우리가 뭐 경찰이나 검찰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하려면 이제 형사 고발을 해서 뭐 TV 보면 막 검찰들 예, 검찰들이 막 밴을 타고 와갖고 막 박스를 갖고 와갖고
0: 네,
1: 내부 무슨 뭐 컴퓨터니 내부 뭐
0: 문건
1: 예, 문건 이런 걸 다 이렇게 박스 채로 들고 나오잖아요.
0: 네.
1: 예, 미국에서는 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0: 예.
1: 이게 무슨 형사 사건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판사님이 다 오케이를 해야지만 가능한데
0: 네.
1: 민사 소송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변호사가
0: 네.
1: 뭐 쿠팡 본사를 쳐들어가서 저 서류 뭐 컴퓨터를 빼오는 게 아니고
0: 그러니까요.
1: 그들이 회사에서 제출을 해야 돼요.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 봐야 돼요.
0: 예. 응?
1: 그러니까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뭐 회의록 있죠. 네, 이사회 회의록 뭐 그 임원진들의 이메일.
0: 네. 응?
1: 이런 거를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0: 이메일까지 하나라도.
1: 당연하죠.
0: 야.
1: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0: 네.
1: 그,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런 상장회사들이 있습니다.
0: 네. 네
1: 상장회사들이 있는데, 이 상장회사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그,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오픈을 해야 돼요.
0: 네.
1: 이거를 안 하면 이게 저기 그 증권거래법에 위배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0: 네.
1: 어떤 그 상장회사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다 뭐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회사. 신생 건강보험 회사가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고서 너무 급격하게 이제 그 가입자가 늘고 매출이 늘다 보니까 네. 투자할 겨를이 없었어요. 투자할 겨를이 없어갖고 내부 회계 자료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0: 네.
1: 받을 게 얼만지도 모르고 나갈 게 얼만지도 모르고 이게 그 완전히 그냥 그 내부 회계 자료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를
0: 네.
1: 제때 공시를 안 했어요. 투자자들한테.
0: 네.
1: 응?
0: 공시하기가 좀 그랬죠.
1: 네, 공시하기가 좀 그러니까.
0: 네.
1: 응?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 창업주나 이제 뭐 어떤 그 회사 임원들이 모여서 하루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0: 응?
1: 그래갖고 이제 그런 내부 사정을 공시를 했어요.
0: 네.
1: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0: 네.
1: 공시한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식이 거의 뭐 한 3, 40%가 폭락을 했어요.
0: 예.
1: 주식이.
0: 네.
1: 그런 걸 발표를 하니까.
0: 예.
1: 아니, 그, 지금까지는 계속 뭐 회사 매출이 늘어나고 뭐.
0: 잘 되는
1: 거. 예, 예,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다 그, 트러스트 할 수가 없다.
0: 어? 네.
1: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이렇게 발표를 와. 하니까 주식이 폭락을 했거든요.
0: 하겠네요.
1: 당연히 하죠. 네. 그래갖고 이제 뭐 개인 투자자서부터 그 기관 투자가들.
0: 네.
1: 뭐 이런 그 기관 투자가들 하면은 이제 그 펜션 펀드라고 해서 연기금에서 이런 걸 많이 이제 주식에 또 투자를 하는데.
0: 네.
1: 그 사람들 주식이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0: 어? 소송이.
1: 당연히 소송을 하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죠.
0: 네. 네?
1: 그러니까 증권 소송. 예. 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런 연기금 그 투자 기관을 이제 클라이언트로 둬서 이제 그 건강보험사를 이제 민사소송이죠, 이것도.
0: 네.
1: 이제 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내부 자료를 다 이제.
0: 보셨어요?
1: 다 봤어요.
0: 네.
1: 응? 다 봤는데 뭐 엉망인 거예요. 막 이제 그 임원들 뭐 회장, 사장 뭐 이렇게 임원들 간에 이제 그 이메일을 보면은 와, 이거 진짜 뭐 난리 났다.
0: 막말.
1: 이거 난리 났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막 그런 거서부터,
0: 네.
1: 그런 게 다 이제 오픈이 되니까 이게 결정적인 증거죠.
0: 네.
1: 그들이 언제부터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오픈을, 이걸 네. 알면 즉시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거를 숨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 수 빌리언 달러의 이제 보상을 했는데,
0: 네.
1: 투자자들한테. 근데 이것도 이제 쿠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이제 그 내부 자료, 이메일, 뭐 그 회의록, 이사 회의록, 임원 회의록을 이제 다 보면은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1: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그 취약점도 알 수 있었을 거고,
0: 네.
1: 그 이제 그 고객 정보에 대한 취약점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거 그 알고 있었으면 투자를 해야죠.
0: 네.
1: 방지를 해야죠.
0: 보완을
1: 하고 강화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 게 이제 큰 문제를 저희가 이제 삼을 수가 있죠.
0: 왜 안 한? 그냥 비용 차원에서.
1: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비용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0: 네.
1: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디스커버리거든요. 교통사고도 이제 똑같아요.
0: 네.
1: 디스커버리라는 이제 소송을 시작하면은 보험사가 디스커버리를 하고,
0: 네.
1: 뭐, 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디스커버리 할 거는 없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뭐 보험 가입 액수, 보험이 뭐 추가로 있는지 뭐 그 정도인데,
0: 네.
1: 이제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는 디스커버리는 이제 뭐 의료 기록을 띈다든가,
0: 네.
1: 아니면 그 교통사고가 나면은 보험사에서는 예전 치료 기록, 사고 기록,
0: 네.
1: 뭐 아니면 뭐 직장 종업원 상에 클레임이 있었는지, 직장에서 다쳤는지,
0: 네.
1: MRI를 찍었는지, 수술을 했는지, 의사 소견서 이런 거를 다 이제 그 받게 저 요청을 하고 다 받게 돼 있어요.
0: 네.
1: 그래갖고 이제 교통사고는 이런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쳐서. 다 폐를 오픈을 해야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저기 그건 뭐 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 디스커버리 룰은 되도록이면
0: 네.
1: 소송까지 가지 마라.
0: 아 사실
1: 아니 아니 따져... 저 아니 그러니까 재판까지 소송은 하되 이
0: 네.
1: 디스커버리는 소송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과정인데
0: 네.
1: 되도록이면 재판까지 가지 마라.
0: 네.
1: 이런 취지에서 이 디스커버리 룰이 있는 겁니다.
0: 사실관계를 따져서 어디가 잘못인지
1: 다 이렇게 패를 오픈하면은 상대방이 무슨 카드가 있는 줄 알고 나도 무슨 카드가 있는 줄 아니까
0: 네.
1: 협상을 할 수 있어요.
0: 아, 예예.
1: 협상을.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다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우리 사건의 약점, 장점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0: 네.
1: 알고 있고 상대방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0: 네.
1: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되면 뭐 소송은 뭐 계속 진행을 하되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0: 네.
1: 재판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배심원들은 저희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럭비공 같대요. 축구공이 아닙니다. 예, 뭐 농구공, 축구공이 아니고 럭비공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땅에 던지면은 이게 진짜 어디로 칠지 몰라요. 네. 그렇죠? 뭐 축구공이나 농구공은 땅에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네.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배심원들은 진짜 예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리스크가 있고 보험회사에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고 피해서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쳐서 폐를 다 오픈하고
0: 네.
1: 음?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수를 했는데
0: 네.
1: 보니까 우리 의뢰인 분께서 전에 교통사고가 다수가 있으시고
0: 오,
1: 예. 치료 기록이 있으시고 MRI 찍으신 게 있어요.
0: 응?
1: 예. 근데 요번에 또 다치셨어요.
0: 네.
1: 예전에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그렇죠. 사고 나면 교통사고 뭐 뉴욕 뉴저지는 사고 다발 지역이어서
0: 네.
1: 사고 자주 납니다. 근데 뭐 또 날 수도 있는데 이걸 무슨 뭐 보험 사기가 아니라 교통사고 나서 다쳤으면 또 뭐 변호사 의뢰해서 이제 소송해서 피해 보상 받으셔야 되는데 봤더니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항상 첫 인터뷰 이제 상담할 때 물어봅니다.
0: 네.
1: 전에 사고 기록이 있으셨는지, 치료 기록이 있으셨는지,
0: 네.
1: 사고 기록이 있어도 아무 뭐 숨길 필요가 없어요. 뭐 이게 뭐 창피할 게 없습니다.
0: 네. 응?
1: 저도 뭐 예전에는 뭐 매년 사고가 났어요. 맨하탄 왔다 갔다 하면 뭐 옐로 캐브가 뒤에 들이받고 뭐 아유. 하여튼 사고 요즘은 좀 뜸한데
0: 네.
1: 저도 뭐 교통사고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사고가 나도 본인이 사고를 낸 건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0: 네.
1: 아니 물론 뭐 본인이 사고를 내도 뉴욕 뉴저지 노폴트 법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가해자건 피해자건 구분을 안 하고 사고 나서 다쳤다고 뭐 생각하시면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0: 네.
1: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으시는 겁니다.
0: 네.
1: 치료 받으시고 당연히 가해자는 뭐 치료를 받으셔도 보상은 없으시겠죠.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은 뭐
0: 보상을
1: 예, 치료를 받으시면 보상이 가능하니까 보상 네. 받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 보니까 가해자분들은 치료를 많이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MRI도 뭐 잘 안 찍으시고
0: 보험료가 올라갈까 봐
1: 뭐 그런 네. 염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 갖고 치료를 안 받으시는데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치료 받고 보상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
0: 네.
1: 뭐 몇 년도에 몇 년 전에 사고가 나신 게 있느냐.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알아야지만 변호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보험사도 다 조회를 해요.
0: 네.
1: 예전에 사고 기록이 있는지, 치료 기록이 있는지. 그래갖고, 이제 다 이제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서 다 그런 뭐 치료 기록, 사고 기록을 다 뭐 경찰 리포트니 다 띄워볼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사고 기록이 있고 다치신 데를 또 다쳐서 MRI를 또 찍었다.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전 의료 기록, 치료 기록, MRI 결과랑 요번에 다치신 거를 비교를 해서
0: 네.
1: 별반 차이가 없으면은 아 보험회사에서는 완전 로또 맞은 거예요.
0: 아.
1: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뭐 보상을 안 해주든가 아니면 적게 해줄 만한 그 엑스큐즈를 찾은 거죠.
0: 네.
1: 그들 입장에서는 아 이건 뭐 우리 사고로 다친 게 아니라
0: 증명할 수가 없다.
1: 예전 네. 사고다.
0: 네.
1: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보상 액수를
0: 낮추려고
1: 합니다.
0: 네. 응?
1: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합의를 보는 거지. 뭐 이런 케이스를 갖고 이제 뭐 재판을 갔다. 이런 케이스는요 재판 가면 굉장히 불리해요.
0: 네.
1: 배심원들 6명 앉혀놓고, 그 보험회사에서 예전에 사고 나셔서 이렇게 다치신 거, 그리고 별반 차이 없는 거를 배심원들한테 이제 막 슬라이드로, 파워포인트로 네. 슬라이드로 막 띄우고 다 보여주고 또 닥터를 부릅니다.
0: 네. 응?
1: 닥터를 불러서 보험회사에서 닥터를 네. 불러서 또 이거는 뭐 요번 사고로 다친 게 아니고 예전 사고다 이렇게 막 전문가 소견을 내면은 배심원들이 잘못하면은
0: 다 보험에서 편을 들겠네요.
1: 당연하죠.
0: 네.
1: 기각이 돼요. 기각. 패소를 해요. 패소.
0: 네.
1: 패소를 하면은 재판에서 패소하면은 땡전 1불도 못 받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0: 그러면 그런 소송은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되겠네요.
1: 아니, 뭐 시작은 하셔도 되는데, 네. 다치셨으니까 치료 받으셔야죠. 네. 어? 뭐, 근데 그런 그 다수의, 사고 기록이 있고 치료 기록이 있는 분들은,
0: 네.
1: 재판하시면 안 돼요.
0: 아, 네.
1: 재판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변호사가 열심히 싸워서
0: 협상을 해서
1: 합의를 봐야지
0: 네.
1: 이거는 재판 가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뭐 인생의 100%는 없습니다. 사망, 뭐 죽는 건 우리 다.
0: 네.
1: 다 가는데 네. 뭐 좀 우울한 얘기지만
0: 네.
1: 이런 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한 90에서 95%는 패소를 해요. 패소.
0: 네.
1: 보험사 엄청 그거 막 완전히 호재를 잡은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열심히 그냥 그 배심원들을 설득을 해서 의사를 뭐 증인석에 앉혀서 이거는 우리 사고가 아니다. 예전 사고다.
0: 네.
1: 이렇게 이제 싸워서 결과적으로 배심원들이 아 우리는 그 보험회사 측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0: 네.
1: 거죠. 예.
0: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의뢰할 때 이런 그 기존에 있었던 사고 내용이나 이런 것도 변호사님한테 상세하게 다 얘기를 해.
1: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0: 진행이
1: 되는데. 네. 뭐 가끔 광고 나갈 시간인가요?
0: 네.
1: 광고 듣고 제가 뭐 여기 이거에 대해서 스토리가 많습니다.
0: 오,
1: 좀
0: 네.
1: 추가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0: 네.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나눕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4: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지금 여러분께서는 200억불 승소 그리고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입니다.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917-300-0060번입니다. 아까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뢰인의 그 이전 사고 기록 같은 것도 변호사님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된다 하셨거든요.
1: 네, 다 오픈을 해주셔야 돼요.
0: 다
1: 네.
0: 나오니까.
1: 그렇죠. 네. 어차피.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저희가 변호를 해드릴 수 있는데,
0: 네.
1: 그 저희가 모르면은 저희가 변호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네, 저희가 이제 다 뭐 그런 예전 뭐 기록 사고 뭐 의료 기록을 다 알면은
0: 네.
1: 충분히 변호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속 다시 돌아가서 그 디스커버리,
0: 네.
1: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저희가 그 내부 그 이제 그 이런 그 쿠팡 같은 큰 소송에는 내부 회의록, 내부 네. 자료를 다 이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이런 그 민사 소송에서 그렇게 내부 회의록이라든가 이제 그 내부 자료, 이메일 같은 걸 다 이제 그 요청할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런 걸 다 오픈을 하면은 자기들의 이제 그 약점을 알 거 아니에요.
0: 해를 다 까보이는.
1: 해를 다 까보이고 이거를 만약에 소송을 갔을 때 합의를 안 해주고
0: 네.
1: 소송을 갔을 때 그 배심원 앞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은 배심원들이 진짜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이런 회사가 다 있나 해갖고 완전히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그 판결을 낼 수가 있어요.
0: 네.
1: 두려운 거죠.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협상을 해서 이제 합의를 보는데 이제 교통사고도 이제 마찬가지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디스커버리 과정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그 상대방의 패를 다 본 후에
0: 네.
1: 내부 자료를 다 본 후에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는 이제 그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의뢰인의 저희 의뢰인의 뭐 예전 사고 기록, 치료 기록 뭐 이런 걸 다 이제 받아본 후에 그 다음 과정이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0: 네.
1: 데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데포지션. 네. 네.
1: 아니면 EBT, Examination Before Tria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한 소송 중에 한 중간 지점에 정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일단 그 상대방의 패를 다 봐야 됩니다.
0: 네.
1: 그걸 다 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질의응답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1: 데포지션이라는 게. 근데 또 그게 매우 중요해요.
0: 약간 청문회 같은 건가요?
1: 청문회입니다.
0: 네.
1: 지금 그 한국 쿠팡 그 오너
0: 김범석.
1: 예, 네. 그분이 뭐 국회에서 이렇게 그 출석 요구를 해도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0: 네네.
1: 거기 이제 뭐 외국인 그 라저스인가요? 대표,
0: 네.
1: 대표이사는 이제 그 통역을
0: 동원해서
1: 이제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여기 그 동포분이더라고요. 그 김범석
0: 네네.
1: 그 의장인가 하여튼 그
0: 네네.
1: 오너는
0: 네네.
1: 지분이 뭐 한 10% 있는 거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안 나갔거든요. 한국
0: 네네.
1: 국회에는 출석을 안 했는데.
0: 네네.
1: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민사소송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0: 네.
1: 디스커버리가 이제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내부 이제 뭐 회의록이나 이런 걸 다 받아본 후에
0: 네.
1: 저희가 데포지션이라는 거를 통해서
0: 네.
1: 저희가 그분을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난 이래서 못 나간다 뭐 이런 건 안 되나요?
1: 할 수가 없어요.
0: 예.
1: 예. 뭐 법정에서 판사님이 하라 명령하면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꼭 나와야 됩니다.
0: 뭐 이런저런 핑계를 뭐 해외 네. 근무를 하고 이러니까 안 나왔잖아요.
1: 안 나오면 큰일 나요, 미국에서는.
0: 네. 네.
1: 이분 트럼프 대통령도 데포지션을 하셨어요. 민사소송에 몇 건이 휘말려갖고,
0: 네.
1: 그 이제 의뢰인 그 원고 변호사들이 아 그거는 뭐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0: 아, 네.
1: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이제 모여서 때로는 그거 이제 뭐 저기 녹화도 합니다. 비디오로 이제 촬영도 하는데
0: 네.
1: 이제 거기 이제 그러니까 그 상대방
0: 네.
1: 가해자가 나오고
0: 네.
1: 가해자 측 변호사들이 나오고 네. 우리 변호사들이 나가고 또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court reporter라는 사람이 나와요.
0: 네.
1: court reporter가 나와서 이제 뭐를 하냐면 속기록.
0: 아, 네. 다 적어요.
1: 대화를 그러니까 질문이랑 답변을 다 이제 그 기록을 해요.
0: 네.
1: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게 또 책자가 나오는데 그게 또 매우 중요해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도 하셨어요.
0: 네.
1: 어? 뭐, Fifth Amendment라고 해갖고, 뭐, 본인 사건은 본인이 이제 그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또 있거든요.
0: 네.
1: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꼭 거기 이제 출석을 해서 질문에 잘 임해야 됩니다. 다 그거 하기 전에 막 다 선서하고
0: 네.
1: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또 위증이 돼요. 위증.
0: 네, 위증죄는 심각하죠.
1: 아, 뭐 미국에서는 뭐 위증했다고 해서 뭐뭐 네. 뭐 때로는 뭐 요즘은 뭐 세상이 바뀌어갖고 뭐 형사처벌도 뭐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위증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0: 네.
1: 그렇죠? 네, perjury.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민사소송을 하면은 저희가 그 다 뭐 대표이사 그 이제 그
0: 다 부를 수 있는
1: 다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내부 자료를 보고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불러서 그 청문회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네. 이제 판사님이 참석은 안 해요.
0: 네.
1: 판사님 없이 변호사들끼리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교통사고도 똑같은 과정이 있어요.
0: 네.
1: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하셨고 모든 이제 그 민사 소송에는 디스커버리 소송 과정에 데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응?
0: 네.
1: 이제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소송을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데포지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날짜 잡아놓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0: 네.
1: 이 데포지션이라는 게 그 교통사고는 이제 뭐 크게 큰 틀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해요.
0: 네.
1: 개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0: 네.
1: 뭐.
0: 어디까지?
1: 그러니까 뭐 어디서 태어나셨고, 미국에선 언제 오셨고,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고 그동안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굉장히 상세하게
0: 아니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것까지 다 얘기해야 돼요?
1: 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0: 네.
1: 예. 일단 그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나오신 분이 당사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0: 아, 네네.
1: 그런 거 차원에서
0: 네.
1: 근데 그들이 이 질문 플러스 모든 질문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0: 다 알고 확인차. 예.
1: 그게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0: 거기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겠네요.
1: 다 알고 나오는데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은
0: 네.
1: 큰일 나는 거죠.
0: 예.
1: 뭐 위증죄로 뭐 처벌 같은 건 안 받으셔도 문제는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건의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0: 불리해지는 거죠.
1: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예. 어? 굉장히 그들이 모르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인 인적 사항 그거 거의 뭐 한 30분, 1시간 물어볼 때도 있어요.
0: 네.
1: 굉장히 또 한국 분들은 또 통역이 필요하시니까
0: 네.
1: 영어로 질문을 하지만 그걸 또 한글로 이제 통역을 해서 받으셔야 되고 또 한국말로 얘기하셔도 돼요.
0: 응? 네.
1: 한국말로 얘기하시면 또 그걸 또 영어로 또 이제 통번역을 해야 되니까 뭐 미국 사람들보다 한 두 배로 시간이 잡아먹습니다.
0: 응? 네.
1: 근데 이제 그런 굉장히 자세한 개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는 두 번째 중요한 게
0: 네.
1: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0: 네.
1: 예, 그 당시 어디서 어디를 가시다가 어떻게 사고가 나셨고 그날 뭐 날씨가 어땠고 교통 상황이 어땠고 그 사고 나신 뭐 길 이름 그러면 당연히 뭐 길 이름은 아셔야 되고 거기 뭐 신호등이 있었는지 스탑 사인이 있었는지 뭐 교통량이 어땠는지 굉장히 또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0: 네.
1: 그 다음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케이 교통 사고가 나셔서. 어떤 저희는 이제 상해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그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그 사고가 나서 언제부터 어떤 치료를 누구한테 얼마나 자주 받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거
0: 네.
1: 그게 한 제가 볼 때는 개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뭐 한 20%.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정황에 대해서는 한 40%.
0: 네.
1: 그리고 이제 사고 나서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는지가 한 40%인데 이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봐요.
0: 네.
1: 그러니까 진짜 뭐 이런 데포지션 어떤 분들은 사고 나고 몇 년 후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데포지션 하루 전에 이게 또 날짜는 잡아놓고 하루 전날 뭐 한 12시, 1시, 2시 경에 이게 확정이 됩니다. 하루 네. 전날.
0: 미리 뭐 사전에
1: 사전에 이제 뭐 날짜는 잡아놓되
0: 네.
1: 하루 전날 이게 확정이 되거든요.
0: 네.
1: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짜증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0: 그렇고
1: 다 뭐 회사에 얘기하고 오프데이 받았는데 하루 전날 이게 캔슬이 될 수도 있거든요.
0: 네.
1: 캔슬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죠.
0: 네.
1: 저희가 준비할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 준비는 보험회사 변호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뭐 보통 첫 번째 잡힌 날짜에는 거의 안 갑니다.
0: 아,
1: 네, 일단.
0: 네.
1: 네. 그리고 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기를 해서 이제 하루 전날 확정하고 가는데 제일 이제 그들이 이제 캔슬하고 연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준비가 안 돼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0: 다 알고 가야 되니까.
1: 다 네. 알고 가야 스터디를 네. 하고 가야 되니까.
0: 네.
1: 그들이 경찰 리포트도 다 이제 빼서 이제 스터디를 해야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0: 네.
1: 그리고 중요한 건 예전 그러니까 치료 기록, 의료 기록. 예전에 사고가 났으면 예전 사고 기록, 옛날 폴리스 리포트 이런 걸 다 뽑아서 스터디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연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하루 전날 이게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준비를 해드려야 돼요. 예상 질문도 드리고
0: 네.
1: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나셨고 그날 뭐 다 저희가 이제 기억을 되살려 드려야 돼요. 기억을 못 하세요.
0: 혹시 현장에서 데포지션 하면서 변호사님을 쳐다보고 그때 이게
1: 아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네. 불가능합니다. 예. 이제 데포지션을 가시면은 이렇게 뭐 쓴 걸 갖고 다 기억으로 하셔야 돼요.
0: 아, 네.
1: 써 갖고 가서 읽으셔도 안 되고 노트를 보셔도 안 되고 그 현장에서는 변호사한테 이렇게 바로 옆에 앉아 있지만
0: 네.
1: 변호사한테 이제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게 불가능하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휴식 기간은 뭐 본인이 원하시면 아무 때나
0: 잠깐
1: 휴식은 나가셔서 이제 변호사랑 이제 우리 변호사랑 상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 질문의 답을 끝내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0: 네.
1: 질문을 받았는데, 나 좀.
0: 쉬다가.
1: 네.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0: 네.
1: 질문이 들어왔으면 그건 답변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변호사랑 상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절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0: 네.
1: 거짓말 좀. 기억이 안 나시면 기억이 안 난다고는 얘기하실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0: 네.
1: 당연히 우리가 무슨 로봇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닌 이상 다 기억은 못 합니다.
0: 네.
1: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포지션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도 거의 이런 말을 많이 자주 쓰셔야 됩니다.
0: 아, 네네.
1: 거의, 아마도, 제 기억상으로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벌써 이게.
0: 아닐 수도 있고.
1: 아닐 수도 있을 수도 네.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뭐 단정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0: 네.
1: 기억이 가물가물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뭐 다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저희 의뢰인 분 중에
0: 네.
1: 굉장히 큰 사건인데 굉장히 큰 상대방이 뭐 보험이 진짜 몇백만 불이고 이분도 뭐 굉장히 심하게 다쳐갖고 이제 큰 수술도 하셔갖고 저희가 기대가 굉장히 크셨는데 예전에 다친 거를 저희한테 오픈을 안 했어요.
0: 왜 안 했을까요?
1: 모르죠.
0: 아, 응? 예.
1: 모르죠. 어?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분께서 현재 그 이제 그 보험사 변호사가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뭐 질문을 했죠. 예전 네. 뭐 다치신 데가 있으시냐 없으시냐 없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0: 네. 어? 근데 아마도
1: 근데 그들은 다 알고 나온 거예요.
0: 다 조사해서.
1: 조사해서. 네. 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된 거고 위증이 네. 된 거고.
0: 네.
1: 이 데포지션 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알고 나와요, 그 사람. 답이 다 있어요.
0: 네.
1: 어? 근데 그 사람들 이제 변호사가 이제 데포지션에 나와서 이제 관찰하는 거는 이 사람 말하는 게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차 나오는 겁니다.
0: 네. 하나가 그렇게 거짓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을 왜 하냐 하면 이제 데포지션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거든요.
0: 아, 네.
1: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됐으니까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협상을 하고 잘하면 합의가 되는데 데포지션에서 거짓말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들은요 협상을 안 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봐라 이거는 신뢰성 제로 이거는 무조건 소송의 종점. 재판까지 끌고 가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0: 네.
1: 그래갖고 재판에 가서 이런 데포지션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신뢰성 제로다.
0: 네.
1: 하나부터 열까지가 거짓말일지는 몰라도 거짓말 가능성이 있다.
0: 네.
1: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 가능성이 있다. possibility가 있다.
0: 네.
1: 이런 의문점, question mark를 배심원들한테 심어줍니다.
0: 예.
1: 그러면 케이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0: 그럼 배심원들도
1: 아 이게 긴가민가, 긴가민가 이렇게 되죠. 어? 예.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다친 것도 이건 뭐 아프다고 하는 것도 이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돼요.
0: 네.
1: 어? 그러면 케이스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0: 거짓말
1: 데포지션에 가셔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0: 네.
1: 사실 물론 이렇게 선서를 하고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이제 그 임해야 된다는 것도 있죠.
0: 네.
1: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사실대로 기억되는 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뭐 기억에도 안 나는 거를 막 뇌를 짜갖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거를 수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0: 예.
1: 이거는 그 완전히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냥 그날 데포지션 끝나고 사무실 가서 파티를. 샴페인 파티하는 예. 날입니다. 어?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0: 예.
1: 이걸 재판 협상을 안 하고 합의를 안 보고 재판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을 그냥 죽사발을 만들어 버리고 케이스를 디스미스 패소를 시킬 건더기를 찾은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응?
0: 혹시 앞두고 계신 분들 주의하시면 안 돼요.
1: 네. 데포지션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아마도 아, 뭐 기억이 긴가민가하다. 기억이 안 나면 뭐 안 난다고 얘기하셔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0: 혹시 답변을 거부합니다. 이거 돼요?
1: 모른다. 어? 모른다도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인간이요. 컴퓨터가 네. 아닌 이상.
0: 그렇죠.
1: 응? 예,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아주 굿앤서입니다, 굿앤서.
0: 네.
1: 어? 이거를 뭐 그냥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0: 네, 사실대로.
1: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0: 포지션에서?
1: 케이스 날아갑니다, 그냥. 아무리 조건에서 좋은 사건이라도, 예, 그, 이렇게 데포지션 가서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0: 네.
1: 거짓말 하시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끝. 집에 가셔도 돼요. 끝.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다치셨는데.
0: 시간 끌어서.
1: 네, 시간 내서 이제, 치료도 많이 받으셨고,
0: 예.
1: 어? 상대방이 뭐 보험이 좋다고 해서 기대도 컸는데, 어? 가서 말 한번 잘못해갖고 케이스가 그냥 100만 불짜리 사건이 뭐 5만 불, 10만 불 돼버리면, 응?
0: 네.
1: 굉장히 억울하죠.
0: 그쵸.
1: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0: 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에서 데포지션이 뭔지 요거를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은 진짜로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오늘 진짜 덕분에 제대로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1: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끝으로 그 쿠팡 집단 소송 관련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지금 하면 늦었나요? 해도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1: 네. 연락 주세요. 저한테. 네. 네. 저희가 뭐 소송은 시작을 했지만 네.
0: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디스커버리 과정은 아직 아닌 거죠?
1: 아직 아니고 이제 그 아직 뭐 지금 소송 중인데
0: 네
1: 지금 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 집단 소송에 동참하고 싶다. 쿠팡 관련해서 개인 정보 유출됐는데 미국에 거주하신다. 그러면은 전화를 드려요.
1: 네, 전화 주세요.
0: 네. 네. 나폴리 로펌 전화번호입니다. 917-300-0036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리 로펌의 주소는 360 렉시턴 애비뉴 맨해튼에 있고요. 40 스트리트 11층에 있습니다. 플러싱에도 상담 가능한 오피스 있어요. 플러싱 159-15 누던 블러버드에 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님이고요. 전화번호 917-300-0060번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소송이나 이 법정 용어 같은 걸 제대로 배워보겠어요.
1: 네.
0: 특강을. 진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유익한 예. 시간이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200억 불 승소,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하셨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미국에서 집단소송 관심있다. 이것도 무슨 소송한다고 돈 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문자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917-300-0060번입니다. 라디오 생활 백서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 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청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촉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동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보안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죠.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충청권, 내일 모레는 부울경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당대회 초반 기세를 누가 잡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장도혁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된 후 올림픽 공원을 찾았습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여전히 여의도 대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종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자, 일단 주식 주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연속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저 오늘은 또 폭등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3: 네, 오늘 코스피는 1,000포인트가량이 올랐습니다. 18%가 오른 거고요. 예. 6,59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1%가량 오르면서 719.76에 도달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SK하이닉스와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3: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수가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키는 매수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고요.
1: 예.
3: 코스피 역사에서 하루 상승률이 10%를 넘었던 것은 2008년 10월 30일 이후 처음입니다. 그 당시에는 외환위기 공포 속에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뉴스가 전해지면서 11.95%를 기록 한 바가 있었고요.
1: 예.
3: 그리고 참고로 오늘 상승세는 외국인 수급이 견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매도세가 우위였고요. 오늘 국내 증시의 급등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최근 조성되어 있던 불안함을 부식시키면서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간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론, AMD, 인텔 등의 주요 반도체 종목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불안정한 주식시장의 유인 중으로 지목됐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예탁금 강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이 된 거죠.
3: 네, 오늘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기본 예탁금 기준이 기존의 1천만

0: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빡세게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자, 일단 주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이 오늘 웃으셨습니까?
1: 뭐, 웃고 울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 대한민국 금융사에 가장 크레이지했던 7월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 상승폭과 최대 하락폭을 같은 달에 다 경험을 하고, 지금 서킷 브레이크가 네. 우리 그 증시에서 총 몇 번입니까? 14번? 발동이 됐는데, 올해만 8번, 이달에만 4번이에요.
0: 예.
1: 이게 거의 도박판 같은 그런 증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0: 예.
1: 정부도 이 상황을 조금 저는 무겁게 생각하고
0: 예.
1: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해서 최근에 그 김영범 정책실장 얘기가 또 약간 구설이 됐잖아요.
0: 개인의 투자다.
1: 뭐 예.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는 예. 뭐 사실이죠. 그것 때문만이겠습니까?
0: 예.
1: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급등 급락 이걸 반복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0: 예.
1: 근데 정책 당국자가 그런 식으로 개인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이 얘기하면 아니 정부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이라는 거 공적으로 본인 책임이지만
0: 예.
1: 대통령도 뭐 집 팔아서 투자해라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과는 별개로 정책당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가 구두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을 땐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예, 침묵도 금이다.
2: 침묵할까요, 저도 그러면?
0: 아니요, 하세요. 비판하셔야죠.
2: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좀 읽고 있어요. 1929년에 있었던 그 대공황 예. 바로 직전에 있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은 금요일, 뭐, 검은 뭐, 월요일, 화요일 이런 얘기 예. 있을 때 있잖아요.
0: 예.
2: 그때 보면 상황이 비슷해요. 진짜로. 그 어떤 분위기가 비슷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혼란스러움. 그래서 오늘 다행히 뭐 올라가서 조금 그 뭐 만회를 하신 분들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주식이 이렇게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불안정하게 거래가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다.
0: 아니, 하루 만에 1000포인트가 오르면 어떡해요, 그 다음날에.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보통 이거에 대한 뭐 어떤 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영향은 또 후에 나타나더라고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데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게 사실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0: 예.
2: 왜냐면 이게 막 올라갈 때 기억나세요?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는 심지어 주식 시작 때문에 자기네가 지방선거 이길 거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 주식 시장 올린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표를 던질 거다 이렇게까지 해서 앞장서서 이걸 홍보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성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언젠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0: 예. 아무튼 뭐 오늘은 뭔가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또 이러한 상황이 다음 날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불확실성은 굉장히 큰 상태에서의 상승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뭔가 찜찜하다라는 지적인데 김승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3: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상승세를 견인한 거는 외국인들이었거든요. 네. 한국 국내 개인들은 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아마도 소위 물려있던 사람들이 올라온 김에 일단 팔아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살짝 이득을 봤을 때 일단 팔고 현금을 확보하자 이렇게 한 것 같고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선뜻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0: 예.
3: 그러니까 그 요즘에 또 장세가 선강 후약으로 가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오른다고 샀는데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뭐 이런 현상도 있고 설령 오늘 하루 계속 오른다고 해도 오른 만큼 또 밀려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들 때문에 좀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살아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런 때일수록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포모 심리를 좀 다스릴 수 있는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0: 나만 못 본 거 아니야.
3: 네, 그래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물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0: 나만 주식 없어.
3: 크게 잃지는 않는 방법으로 가야 되니까.
0: 예.
3: 네, 너무 급하게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고 월요일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대응을 얘기를 해주는데
0: 예.
3: 월요일이 이제 갭상승이라고 하죠. 이미 떠서 시작하는 거.

0: 그때 떴다고 사지 마라. 네, 그리고 보통 떠서 시작할 때 나중에 결국에는 내려가서 그 갭을 메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오전에 들떠가지고 급하게 매수하는 것은 좀 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오전에 그냥 일단 주무시기 낫겠네요. 아니면 주식 앱을 꺼이 삭제하거나. 네. 예. 김수진 평론가도 주식 많이 하시나 보네.
2: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김수진 평론가는 네. 투자를 해본 꽤, 사람인 것 같아요.
1: 꽤 하고 있어요.
2: 네, 용어의 사용이 자연스러워요. 네,
0: 당해봐서.
1: 얼굴이 물린 얼굴이.
3: 아니, 근데 제가 라디오 들었는데 네. 엊그제인가? 네. 레버리지는 본인이 네. 공부하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1: 아, 맞아요. 그 교육 이수하고.
0: 네. 네. 네. 근데 네. 오늘은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이 크게 벌었습니다. 아. 그리고 레버리지는 하더라도 그날 단타로 끝내는 것이 맞다. 이게 이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사실 레버리지가 결국에 결과적으로 뭐 1만큼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2로 끝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손실은 생각보다 더 커져버리는 예.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레버리지를 좀 길게 갖고 가는 건 아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아무튼 뭐 오늘 레버리지 예탁금 한도도 3천만으로 1000만원, 3000만원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또 실효성 논란도 있긴 한데 과연 이게 또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와서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검찰의 보안수권 폐지 오늘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표결 처리가 됐고 조금 전에 속보는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이제 형사법 개정안 통과 소식 안타깝고 막막하다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거네요. 전해주실까요?
0: 네,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오늘 표결까지 했습니다.
1: 예.
0: 일단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고요. 주호영 의원이 단상에 처음에 오른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1: 예.
0: 민주당은 애초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오늘 오후 4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다.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었고요.
1: 예.
0: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김태규 의원 등이 나서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발언을 신청을 했지만 12번째 뒷순서기 때문에 발언 때 서지는 못했고요.
1: 예.
0: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이후에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이 가운데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유일하게 곽상원 의원이 반대를 했고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권 1명은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1: 아, 이소영 의원은 기권을 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의 애초 당론하고 조금 다른 안을 냈었던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을 냈었던 뭐 김남희 의원이라든지 예. 이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서 일단은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1: 예. 곽상원 의원은 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긴 하겠네요.
0: 네, 지난번에도 네. 법 왜곡죄에 대해서 예.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었죠.
1: 예, 일단 법률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 또 하나의 그 특검법, 선관위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또 의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0: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관위 문제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는 그 특검법에서 여야는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막판에 진통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1: 예.
0: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합의를 도출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의원 228명이 투표해서 찬성 266표, 반대 2표로 통과가 됐고요. 수사 대상과 범위는 참정권 침해 의혹,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 12가지입니다.
1: 예.
0: 이에 따라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졌습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기본 90일에 30일 1일씩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도 있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장 17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제 본회의에선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을 했습니다.
1: 예.
0: 이에 따라서 국회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합니다.
1: 예, 자 일단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 결국은 국회 본회의를 오늘 오후 통과되면서 일단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 그동안 뭐 굉장히 아이템으로 많이 다뤘고, 하지만 또 이제 들으시면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아무튼 오늘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2: 뭐 일단 이제 결정은 됐습니다. 때문에 남는 거는 이제 책임의 시간이 저는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전 과정을 보면, 저는 그 여당의 구성원들, 정부의 구성원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두가 무책임했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1: 예.
2: 역대 이런 입법을 한 적이 있었나, 집권 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지금 국민 여론이 반대하고 관련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1: 예.
2: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또한 깊이 우려하는데 이게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이라는 원론과 명분을 내세워서 여러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을 했는데요. 상당한 혹과와 폭풍이 전에 있을 거라고 보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여러 우려를 감안해서 최대한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보완책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여러 혼란들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고 형사소송법은 개정이 됐지만 중수청 공소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체계 변경에 따른 수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그 세부 과제들이 과연 잘 이행이 될지.
1: 예.
2: 특히 이게 당사자인 검찰의 협력 그리고 검경의 어떻게 보면 협력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될 사안인데
1: 예.
2: 이런 상황에서 그게 과연 긴밀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그 공백들이 결국에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때문에 이거는 두고두고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치적 책임은 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이걸 강행을 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1: 예?
2: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16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당이 이걸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거는 무능이죠. 현재 여권에.
1: 예.
2: 때문에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일은 전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형사사법 체계라는 게 결국 그 국민의 안전과
1: 예.
2: 뭐 생명 이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장은 이게 내일이 아닌 것 같아도 누구라도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거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그 책임을 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책임의 시간이 왔다라는 한 문장이 굉장히 강한데 이재용 의원님도?
3: 네,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72년 만에 직접 수사권이 이제 박탈된 거잖아요.
1: 예.
3: 그래서 뭐 역사적인 역사적인 거죠. 근데 야, 이렇게까지 왜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 이미 통과됐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서 이것에 대한 책임은 이제 여당에서 져야 된다, 정부에서 져야 된다는 부분은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참 대단하다, 나쁘게 얘기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다 그러면서 글을 길게 썼더라고요.
1: SNS에?
3: SNS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주 길게 썼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대통령님을 외치면서 이거를 이상해서 자기 선거 전당대회 선거에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1: 사위는 반대표는 좀.
3: 그러니까. 게다가 예. 본인은 지금 대통령님한테 보고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라는 게 아니고
1: 어허.
3: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라고 있잖아요. 이 전당대회에서 계속해서 적통 논란에 뭐 누가 노무현 사람이고 아니고 이거 가지고 계속 초반에 굉장히 많은 기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1: 그렇네요.
3: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진짜 글쎄 정치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반대했던 사건을 가지고 돌아가신 노무현을 다시 소환해서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1: 예.
3: 그런 어찌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치졸한 그런 행위라는 걸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1: 저도 살펴보니까 엄청 길게 썼네요. 이거 전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캡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했는데 김수임 평론가도 논평 주시죠.
4: 네, 일단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그리고 한간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예.
4: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았으면 보통 또 여당이 통과시킨 법안인데 대통령이 그 법안에 반대를 한다면 내가 법안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물밑으로도 전달하기 마련이거든요.
1: 예.
4: 근데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봤을 때 뭐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은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남아있는 관문은 한편에서 이게 또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게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해야 된다
0: 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1: 예.
0: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 검사 영장 청구권을 박탈한 것이다라는 위헌론이 있고 물론 반대편에서는 경찰이 신청한 것을 검토하는 것도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 논란이 그다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1: 예. 자, 일단 뭐 잠시 후에 또 여의도 내전에서 관련 법안을 또 많이 다듬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고요. 자, 올림픽공원이 또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출입을 막은 분이에요. 여성이 검찰로 송치가 됐다면서요?
0: 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서울 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0: A씨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올다르크라고 불렸고 유튜브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에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채 나타나 핸드볼 경기장 2-1 출입구 문고리를 잡고 1시간 넘게 온몸으로 대한체육회 측에 진입을 가로막은 예. 혐의를 받아왔고요.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중재로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안으로 진입을 할 뻔했지만 A씨가 그때 혼자서 문을 막으면서 진입을 무산시켰었습니다.
1: 예.
0: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1: 예. 이 A씨가 올림픽 공원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게 됐다는데 어떤 내용을 했어요?
0: 네. 영장 기각되고 나서 8일 만에 지난 29일입니다. 오후에 A씨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약 53분간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습니다.
1: 예.
0: 그때 A씨는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보를 두고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6.3 지방선거 시기쯤 현장으로 뛰쳐나오면서 나설 일에 더 나서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다는 말도 했고 또 스틸 주한미국 대사를 환영하는 집회에 참석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0: 또 그에 앞서서 석방 직후에 유튜버 박주현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유치장에서 불편했던 경험을 언급을 하면서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세화연 언어나 단어들 보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자, 올다르크. 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 줄여서 올다르크인 거죠?
2: 뭐 잔다르크라는 말은 잘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1: 예, 아무튼 다르크.
2: 뭐 이분이 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1: 예.
2: 본인이 범죄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할 의사도 없어 보이고 일종의 확신범이라 그러죠. 이런 경우를.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영장이 기각된 것 같고 영장이 기각돼도 재판은 받겠죠. 근데 특검이 출범해서 부실 선거 부실 문제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1: 예?
2: 저는 그 특검 수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1: 그렇죠.
2: 얼마 전에 전산 입력 조작 관련된 논란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대로라면은 이제 2년 뒤에 총선인데 그 총선의 그 투표 결과는 신뢰하겠습니까? 그 전에라도 어쨌든 이 문제를 좀 불식시키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는 그런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예, 올림픽공원이 이러한 문제의 상징이 될 줄 몰랐는데 자 이재영 의원님도 전해주시죠.
3: 그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분이 지금 쓰는 단어나
1: 예?
3: 했던 행동들이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게 과연 그 구속 청구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예?
3: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게다가 지금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일이고 앞서 이제 제가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이 시작할지도 않았는데도 현재 선관위가 했던 행동들 중에서 야 저렇 진짜 저랬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아까
1: 예.
3: 말씀하신 전산 입력 오류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솔직히 안에서 불법 선거 주장하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저도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오류일 수도 있고 무능함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잘못하다는 진짜 폭발력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회 이슈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됩니다.
1: 예, 이게 성관위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또 진실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참 뭐 밝혀질수록 뭔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김수인 평론가도 말씀 주실까요?
0: 네. 일단 진상규명이 중요한 것은 진상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1: 예,
0: 하지만
1: 예.
0: 계속 음모론이 번져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그 음모론 내용이 정확하게 선관위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음모론하고 별개의 다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만 봐도 예. 음모론이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 음모론들을 또 물론 팩트체크라든지 이런 것들로 당장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런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올다르크 현상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런 행동으로 이제 뭐 이게 사회 일각의 일이겠지만 영웅처럼 부각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극우 인사라든지 뭐 혐오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크게 부상할 수도 있다는 그 징후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 올다르크란 분도 크게 스타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예. 김건희 씨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 효과가 아닐까. 오히려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무관한 맥락에서 새로운 노선으로 등장한 극우라면 더 예. 위협적이었을 텐데 윤어게인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는 외연 확장이 막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1: 예, 저는 이번엔 특검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이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라는 단어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부정선거라고 하고 이 부정선거의 정확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비슷한 용어 중에 하나로 너무 광의를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라는 건데 이것도 조작된 정보라든지 정말 잘못된 뉴스라든지 이거에도 정말 혼용돼서 굉장히 넓게 쓰이거든요. 근데 이 부정선거라는 용어 자체도 너무 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이 수사를 통해 어떤 정확한 사회적인 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혼재된 개념이 아니길 기대해 봅니다. 일단 브리핑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5: 여의도 대표 주자들의 대격돌, 여의도 내전.
1: 예, CBS 박종현 판승부, 여의도 내전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법사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 수석부 대표님, 어서 오세요.
6: 네, 제주시일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1: 예, 오늘 바쁘셨죠?
6: 지금 본회의가 하고 있죠. 네,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 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예, 저희는 뭐 꼭 요즘은 지키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국회 예,
1: 방송을 통해서 알리실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엘레강스정 정호겸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그 브로치가 예,
7: 눈에 제가 띕니다. 이거 자주 하고 나왔는데
6: 예, 검은 옷에 잘 어울려서
1: 예, 그런가 봐요. 잘 띕니다. 네. 네. 네.
7: 근데 주로 이상해. 검은 옷에 하고 나왔어요.
6: 죄송합니다. 개구리. 자주 나와야겠어요.
1: 예, 청개구리. 예. 그린 프로그. 예.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도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2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시험유 수박해당 5불99 파 5번들당 1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훈제오리 팩당 8불99 양념 목둥심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자, 일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존중한다라는 거고, 곽성원 의원은 또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개정안 발의는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국민적 우려도 있고 또 시원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4: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이 했던 법안인데요. 좀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3: 예.
4: 이게 뭐 이념적인 목표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주변의 검사, 판사, 이런 분들도 많이 보고 느낀 게,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수사 체계를 어떻게 정하는지의 정책이고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3: 예.
4: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다 가능하다. 다만 저희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분리돼야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사였는지 견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했던 민주당의 정책이었는데
3: 예.
4: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형소법 요번 개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국민들께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의총에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한테 그동안 선배님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그 검찰개혁의 대장정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물론 실행까지도 저희가 잘 챙겨야 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뭐 서로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분도 있지만 합의안을 잘 만들었으니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일에 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3: 예.
4: 세부적인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추상적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3: 예, 아무튼 큰 틀에서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지금까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정우 의원님이 들으시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5: 저는 예. 그 제가 무슨 율사는 아니고요.
3: 예.
5: 근데 제가 아는 사실 중에 하나는 많은 그 변호사들이라든지 현직의 율사들이 이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출했고 예. 오늘 그 반대표를 던진 곽상원 의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는 개정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3: 예.
5: 저는 무슨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분이 바로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그런데 예. 사실은 그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한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3: 예.
5: 그래서 그런 어떤 역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참 이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에 보완책이 있어요.
3: 예.
5: 예를 든다면은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든지
3: 예.
5: 또는 뭐 그 7대 범죄와 관련해가지고선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완책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3: 예.
5: 아마 그러한 약자 외에도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앞으로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보완 수사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사가 이런 식으로 왜곡됐다라는 것이 이제 그 나올 때마다 민주당이 부담해야 될 정치적인 그런 짐이랄까? 이 부분은 제가 경고한다기보다도 법무장관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사실은 이전 제도 하에서도 수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재판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도가 있지만 뭐 어떠한 휴먼 에러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치환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엄청 경로성에서 이게 이제 폐지된 다음에 어떤 희생자들이 생긴다거나 혹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휴먼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거 다 이게 보안수사 폐지해서 그렇다 혹은 사법개혁 이런 거 다 민주당이 홀로 감당해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 뭐 비판은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언제든지 특이한 사례들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검찰 수사들 중에서도 자의적인 수사 아니면 뭐 정치적 수사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공소 자체도 검찰한테 맡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전체를 정합성을 잘 갖춰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예외적으로 어떤 경찰의 뭐 수사 부실이나
3: 그렇죠.
4: 아니면 비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 자체 경찰의 수사를 맡기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민했던 거는 수사를 검찰에 맡겨두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분리를 했는데 일부를 그대로 남겨두는 게 맞냐. 그러면 저는 수사 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군검찰관 하면서 수사를 해보면
3: 예.
4: 일단 저한테 온 이상 저는 피의자의 변명보다는 내가 잡아넣어야 될 구속을 시켜서 유죄를 받아야 될 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3: 예. 예.
4: 그런데 이게 한 발짝 떨어져서 경찰이 한 수사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계속 혹시 잘못된 수사는 없는지 유죄를 받기에 적정한지 굳이 이걸 기소할 필요가 기소하지 말고 내가 계속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서 그래도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건 무혐의를 하게 만들고 기소를 하지 않게 하는 이런 식의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해내는 거거든요.
3: 예.
4: 물론 효율성 측면으로 보면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라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에 맞게 유죄를 받기에 적합한 수사를 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경찰 수사는 계속 그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수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3: 예.
4: 이거는 당장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이 단순히 범죄자를 잡고 단순자백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검사가 유죄를 받기 위해서 법적인 요건을 잘 갖춰서 질문을 하는 이런 식의 노하우가 서로 전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수사 기록이 경찰청에서 검찰청을 올 때까지 물리적으로 기록이 오는 시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요번에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수사 기록을 전자화해 갖고
3: 열람할 수 있다.
4: 예,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과거하고 달리 보안 수사도 전산 시스템으로 바로 즉시 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다라는 거는 정말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다라고 보고요.
3: 예.
4: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조인들이 경찰보다 낫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3: 예.
4: 그래서 법을 사법시험도 안 본 어떻게 경찰이 어려운 수사를 할까.
3: 법률가가 아니다.
4: 법률가들은 그게 어떤 변호사들도 법조인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불안함이 기본적으로 있죠.
3: 예.
4: 하지만 그런 것들은 법조인들이 통제를 하면 되는 거고 수사를 꼭 법조인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시행착오가 여러 번 생길 거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비난을 받을 겁니다.
3: 예, 예.
4: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는 이게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비난을 덜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3: 그 시간을 이제 통과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5: 아니 단순무식하게 간단한
3: 질문. 하시고 박원석
5: 예. 예. 그런 법 취지와 정신이라면 그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또는 검사 출신들은 딱 저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프레임을 걸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로라면 특검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특검 제도가 있는 한 특검은 지금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를 상당히 그 혼란스러워하는 그리고 이제 특검의 피의자의 경우는 네. 당신이 왜 수사를 하냐고 그럴 것 같은데
6: 아니, 당연히 그 시비가 걸릴 거고
3: 위헌소송이 될 수도 있다.
6: 네. 이게 질문할 게 너무나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검찰이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을 오남용 해가지고 정치검찰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여러 역사적인 사례와 예. 또 잘못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하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이 권력이나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예. 그걸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그 제도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경찰이 아니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뭐 영장 청구권도 가지고 있고 일종의 이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걸 분산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7: 예.
6: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국민에게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보안수사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수사권마저 이거는 이제 직접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이나 수사지휘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가능성 그건 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어쨌든 보완하기 위한 이런 제도인데 그거마저 없애는 게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제가 범죄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입장이라면 예? 경찰이 하든 검찰이든 상관없어 나는. 어쨌든 내 수사가 제대로 돼서 맞아. 정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내 그 피해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5: 그리고 신속하게.
6: 그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한 번 더 보는 게 안심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없앤 거예요?
7: 예.
6: 자,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론으로 자꾸 돌아가서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 아닙니까라고 묻지 말고 누구한테 좋은 건지를 답을 좀 해 주세요.
8: 저는 피해자, 피의자한테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6: 피해자한테 어떤 면이 좋죠?
8: 피해자 입장에서도
3: 과도한 수사 안 받을 수 있다.
8: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도 사안에
3: 피의자,
7: 피의자.
8: 네. 네. 아,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장기화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인정되는 거니까
7: 예.
8: 예, 유죄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봐서 혹시라도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거를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7: 예.
8: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런데 경찰이 무죄로 판단하는 거는 보완수사가 아니라 그건 재수사 요구를 하는 제도거든요. 보완수사는 유죄로 인정했을 경우의 사건이고
7: 예.
8: 보완수사는 경찰이 무죄로 판단했을 때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예.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 사건 무혐의로 본 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도 검사가 사건을 가져와서 다 보게 돼 있는데 사회적 약자가 이의 신청들도 대도 못 할 수 있으니 아예 이거는 그러면 경찰이 최종 판단 못 하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해 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지금 보완책을 만들어 뒀다라고 생각하고요.
7: 예.
8: 검사가 이중적으로 보는 게 저는 수사의 효율성 면에서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 아니, 검사가 모든 사건을 이중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8: 네.
6: 보완수사권이 존치됐을 때도
7: 예.
6: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해왔습니다.
7: 예.
6: 형사사건이 1년에 한 140만 건 이렇게 된다는데 그 다를 보완수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송치된 거 그대로 그냥 기소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이거는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보기에 피해자들이 보기에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강간살인이 의심이 되는데 왜 그냥 그 일반 살인으로만 송치 의견을 보내. 그래서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더 정확하게 이 범죄 실체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라면 그게 아쉬울 것 같아. 피의자라면 좋아요. 경찰한테 한번 예. 조사받던 거 검찰한테 예. 한 번도 안 받게 되니까 예. 특히나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피의자들은 혹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좋은 변호사 쓰면 경찰만 막으면 돼. 이제는 검찰이 두렵지 않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뭐가 좋냐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이 없어지는
4: 게. 아니, 피해자 입장에서 아, 그거는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도 검사가 사건의 적정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여전히 있는 거죠. 수사를 분산하면 수사가 이중적으로 되는 건데
3: 예?
4: 어차피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3: 예.
4: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하고 달라지는 거는 중수청이라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서 중수청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하고 달리.
3: 예.
4: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경찰을 믿고 다시 경찰한테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10월 2일 이후에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경찰 국수본 중수청이 생기기 때문에
3: 예.
4: 검사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아니라 상급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중수청에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 기능을 분리해 놔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놨는데
3: 예.
4: 여전히 중수청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두면 아니 검찰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두면 중수청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6: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지름길이 있고 신장로가 있어요. 그런데
3: 예.
6: 그 지름길 신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들판 산길 이걸 갖다가 새로 길을 내고
3: 오해,
6: 있는 거예요.
3: 오해해서
6: 복잡하게
3: 예.
6: 절차만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안수사 요구라는 것도 글쎄요 뭐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권 송치를 한다는데
3: 예.
6: 보이스피싱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노인이나 주부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3: 예.
6: 그럼 이거 전권 송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4: 전권 송치 대상 아니죠.
6: 그렇지 아니잖아요.
4: 하지만 검사가 사건을 볼 수 있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모든 무혐의 사건은 검사한테 사건 기록을 송부해서 검사가 90일 내에 위법한 부당한 수사가 있는지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3: 예.
4: 왜냐하면
3: 그러니까.
4: 경찰이
3: 예.
4: 수사를 해서 제대로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건을
3: 예.
4: 경찰이 하고 검사가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6: 아니 그건 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치 그걸 검사가 이중적으로 했는데
3: 예.
6: 그걸 못하게 만드는
4: 것처럼 문제인 거죠,
6: 얘기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대부분은 경찰에서 송치한 대로 검찰이 그 송치 의견에 따라서 기소를 해왔어요.
4: 그게 전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검사층 논리인데요.
6: 아니 특별한 사안에 한해서만 보안수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4: 아니 보안수사랑 자꾸 헷갈리시는데
3: 예.
4: 무혐의 사건은 재수사 요구를 검사가 하는 건데요. 지금은 검사들이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경찰이 무혐의한 거를 안 봅니다. 90일 내에 자기네들이 위법 부당한 수사를 보게 되는데
3: 예?
4: 왜냐하면 자기 수사 그러니까 내가 꼭 봐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잘 안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건 검사도 인정하는 거예요.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직접 수사를 하게 되지 않으면
3: 예?
4: 검찰의 수사 인력들이 남잖아요, 예전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고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건을 봐야죠. 이런 사건들을 봐야 되는 건데, 검사가 이제까지 안 받고 자기네들이 보기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3: 예?
4: 그러면 경찰 내부에서 앞으로는 무혐의로 오는 수사 기록을 그냥 넘기지 말고 90일 동안 의무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찰이 수사 잘못을 찾아낼 수 있는가,
3: 예.
4: 그 제도가 있거든요.
3: 예, 여기서 이제 질문. 오늘 김한경이 잘 오셨네요. 법안 통과 후에 바로 한판 승부해주셔서 다른 방송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김한경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잖아요.
4: 네.
3: 그래서 이제 검사가 다 봐요. 보고 부족하다. 이거 왜 안 했을까? 하고 요구하잖아요.
4: 네.
3: 또 이제 지금 제도적 논의에서 제일 또 궁금해하는 건 과거처럼 지휘 권한이 없잖아요.
4: 네.
3: 검사가. 지휘를 할 수 없었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등한 관계고 요구해서 했을 때 그 요구를 잘 안 들어. 두 달 안에. 그리고 또 했어요. 해보니까. 문제 없네요, 검사님.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
4: 네.
3: 검사도 뭘 더 할 수 있는 거죠?
4: 검사는 첫 번째로요. 네. 그럼 기소 안 해.
3: 아.
4: 왜냐하면 경찰도 실적이거든요. 유죄로 송치됐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주면 끝이에요. 검사는 내가 기소를 안 할 수 있어요. 물론 경찰이 의도적으로
3: 예.
4: 범죄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3: 예.
4: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형식적으로 유죄로 송치할 수 있죠.
3: 예.
4: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보안수사 요구라고 안 들면 직무배제, 교체, 징계를 할 수 있겠어요.
3: 경찰,
4: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서도 자기네들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징계를 법에다가 의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 요구는 조금 더 엄격하게 봐서 의도적으로 수사 지연이라고
8: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6: 예.
8: 지금하고 달라진 게 이제 중수청이 생기는 거죠.
6: 예.
8: 검사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6: 예.
8: 여하튼 경찰하고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수사기관, FBI 같은 중수청이 생기면 검사가 그럼 난 중수청에 넘길 게 사건을 뺏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경찰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6: 예.
8: 중수청에 넘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6: 예.
8: 경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겠죠. 이제 이런 일들 반대로 중수청이 보안서 요구를 듣지 않으면 반대로 이 사건을 국수본 같은 데다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그러니까
8: 그런 거를 새롭게 만든 제도죠.
6: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중수청은
8: 예.
6: 6대 범죄라는 이를테면 좀 특별한 범죄, 과거에 검찰이 하던 특수수사 영역이죠. 그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기구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안수사권을 준다 그러면 중수청의 인력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라고 충분한 수사 역량일까 싶은데 그 보안수사권 처리하다가 여기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어쨌든 국가 전체의 범죄수사 역량이라는 걸 봤을 때
8: 예?
6: 검찰이 지난 그 70년 이상 축적대원, 특히 이제 특수사 영역에서의 범죄 수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8: 예.
6: 근데 이게 이제 중수청으로 혹은 경찰로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검찰총장 대행도 그 사표를
8: 예.
6: 냈는데
8: 예.
6: 별로 협조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중수청으로 안 간다. 특히 검사들이. 별로 지원자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사관들이야 뭐 의무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면 이 범죄 수사 역량이라는 게 그냥 소실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공소청은 수사를 못하니까 그 범죄수사 역량 축적된 걸 쓸 일도 없고 그리고 당신들이 그래도 그 노하우를 좀 전달해줘 조직을 협조할
8: 예.
6: 이유도 없고
8: 예.
6: 그러면 이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 아니에요?
8: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보안수사를 계속 검찰에 남겨두면 검사와 수사관들은 옮겨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도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6: 예.
8: 근데 중수청이 만약에 수사 인력들이 다 모이게 되면
6: 예.
8: 그러면 수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옮겨갑니다. 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도 앞으로는 중수청에서 사건의 1차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중수청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많이 그러니까 변호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변호사들의 불만이 뭐냐면 옛날에는 검찰에 가서 설득하면 되는데 경찰에 가서 설득해야 되는데 경찰은 법조인을 특별히 대우를 하지 않는다.
6: 예?
8: 뭐 이런 얘기거든요.
6: 아.
8: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법조인들끼리는 서로 검찰 변호사들 얘기가 잘 됐는데 경찰은 잘 안 된다라는 게
6: 예.
8: 많은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6: 예.
8: 근데 그런 그 불만은 이제 앞으로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6: 예.
8: 같이 사법시험 붙지 않고 로스쿨 같이 안 나오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객관적으로 변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6: 예.
8: 수사 인력들은 제가 봤을 때 미래 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장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부서로 옮기게끔 유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6: 네.
8: 그리고 보안수사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중수청은 보안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싸움이 나서 보안수사를 뺏어갖고 다른 기관에 보내는 일이 많이 생기면 안 되죠.
6: 예.
8: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6: 예.
8: 하지만 여하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중수청에서는 보안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두겠다라고 잠깐. 하는 상황입니다.
3: 예, 한 1분 남았어요. 물론 2부 계속됩니다. 한 질문만 하고 1부 마무리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 강경파의 완승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8: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송치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제도들은 아주 엄격하게 이념적으로만 보면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피해자 단체, 사회적 약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일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거는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기타 국민들의 우려가 저희한테는 더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3: 예. 정옥희 의원님 뭔가 이해 안
5: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3: 네.
5: 검사 출신들이
3: 네.
5: 중수청에 갔다가 경력만 네. 쌓고 나갈 것 같아요. 네. 오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소명감을 갖고 안 갈 가능성이 높고 가더라도 경력을 위한 다리
4: 역할. 특검 얘기는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건 뭐 나중에 더 얘기해요.
3: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특별히 김한규 의원님 국회 노래 중에 또 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연료 내전 네 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예, 7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8월에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7: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유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그린그레이 호박 2파운드 99센트, 백도 싱글박스 27불 99, 수박 4불 99, 가주산 한국포도 3파운드 9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요일이네요. 고깃불린 성훈이와 매우 흥분해 있는 성훈이와 함께하는 한시의 음악다방. 금요일이니까 좋으시죠? 자, 우리 뉴욕, 뉴저지, 또 커네티컷, 우리 K라디오 애청자 여러분의 든든한 점심 충전소죠? 네,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여름휴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올해 여름휴가 어디로 떠나실 계획이신가요? 웨스트코스트? 혹은 플로리다? 아, 개인적으로 저도 플로리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캔쿤? 아, 발리? 아니면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집콕? 집콕? 방 불러라듯이 뭐 이런 데죠. 아, 사실 집에서 내내 쉬는 휴가든 짐 싸서 먼 여행지로 훌쩍 떠나는 휴가든 휴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설렘과 의미가 있죠. 자, 오늘 성훈이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아주 기가 막힌 곳으로,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곳으로 오늘 모시려고 그래요. 자, 무인도입니다. 무인도. 자, 오늘 하루만큼은 애청자님들의 한 주간 보내신 무한한 상상력을 동력삼아 저와 같이 멋진 무인도로 오늘 여름휴가를 떠나보실 텐데요. 아이고, 무인도 가서 뭐해 하실 일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에게는 세 가지 소원이 있어요. 자, 그 무인도에 갈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세 가지 소원으로 어떻게 무인도에서 멋진 휴가를 보냈지 우리 청취자님들의 기발하고 정말 재밌는 사연들이 오늘도 주간베스트 장어를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슬퍼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베스트 주제였던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 과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상천외한 물건들을 챙기셨을지 5분 뒤에 공개합니다.

우리 센 언니들인데 다섯 분의 센 언니들 우리 고고스와 함께 떠나본 베케이션으로 오늘 하시아 박다방 주말 네 금요일 방송 힘차게 한번 출발해 봤습니다. 유후! 자,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은 우리 유튜브로 지금 와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어서오세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K-Radio US 저희 홈페이지 혹은 여러분 그냥 편하게 찾으시는 검색창에 찾으셔서 K-Radio AM1660 찾아오셔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앱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특히 또 한시의 음악다방은 저희가 모름지기 음악방송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음질로 또 성훈이의 토크 그리고 또 음악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이 들어주세요. 자, 저희 매일 찾아오시는 한시의 음악다방 단골손님들이십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그리고 기간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24시간, 365일 언제든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진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한다고 여러분을 막 가르치거나 여러분의 얘기를 막 귀담아 듣고 뭔가를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드려요. 자,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 24시간 365일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죠.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 있죠? 비데 있죠? 냄비 있죠? 밥솥 있죠? 안마의자도 있는 거 아세요?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만든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까지 넣었어요. 야엘 동충하초 사양공진단, 이게 약효가 그렇게 좋다고 지금 소문이 났는데, 최상위 1%의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야엘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젊음과 건강은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와, 드디어 오픈했어요. 뭐가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전 2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뭐야, 좀 목마르고 막 이러면, 어우,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합니다.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당구와 골프를 한 군데서 해결할 수 있어요.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 자리에. 이야, 멋지네요. 플러싱 154가 도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문의 전화는 929-766-0088번입니다. 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음악에 딱 맞춰서 끝내는 이 놀라운 실력. 한시의 음악대방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도 그렇지만 아마 이 금요일 한시의 음악대방 주간베스트 특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듣고 흘리세요. 컬처쇼보다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건졌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왜냐하면 컬처쇼도 재밌긴 한데 훨씬 더 이 이민사의 여러분들의 생활에 녹아있어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베스트 주제, 무인도에 가게 됐는데 딱 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가실 건가요? 요게 주제였어요. 단 조건이 있었죠. 무인도니까 당연히 와이파이가 전혀 안 터지고요. 주머니에 맥가이버 칼 라이터는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 그냥 왜 생맥주집 가면 그냥 나오는 기본 안주처럼 요거는 장착이 돼 있다. 그래서 정글의 법칙처럼 그 마른 장작 막 겁나게 막 손으로 막 비비면서 불 피우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동물, 물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도, 누구라도 몽땅 다 데려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조건을 드리고 우리 동포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한번 저희가 한번 구해봤는데요. 아, 저요? 저는 뭐 통기타 하나 메고 주머니 하모니카 하나 찌르고 무인도 해변에서 그 지나가는 배에 그 버스킹 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동원해서 보내주신 정말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사연 보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한번 그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베스트 특집 무인도에 간다면 가져갈 세 가지,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성은디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혼자 방송하시느라고 욕보시네요. 충청도뿐인가요? 충청도에서는 이거 욕본다 그러죠. 이번 주 주간베스트 주제를 듣자마자 이건 내 이야기다 싶어서 바로 사연 참여합니다. 어이, 좋은 자세예요. 아니, 기본으로 라이터랑 맥가이버 칼을 준다고요? 게다가 사람도 원하면 누구든 데려갈 수 있다니. 그렇다면 그곳은 더 이상 무인도가 아니라 5성급 럭셔리 글램핑장 아닙니까? 자, 제 완벽한 무인도 생존 키트를 가장한 휴양 리스트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데려갈 사람. 캠핑 중독자 내 친구 땡땡땡이에요. 아, 라이터랑 칼이 있으면 뭐예요? 이걸로 나무를 내오고 집 짓고 물고기 잡을 그 놈이 있어야죠. 그렇죠?
제 친구 녀석 중에 주말마다 전 미국을 굴러댕기는 20년차 캠핑 중독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는 무인도에 던져놓으면 좋다고 소리 지르면서 3시간 만에 대나무 궁궐 짓고 대나무 작살로 물고기 잡아서 야생 생선 구이를 만들어낼 그런 놈입니다. 저는 옆에서 야, 네 대단하다 하고 영혼 없는 리액션만 해주면 끝이죠. 둘째, 안에 맥주를 가득 채워 넣은,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광 무한 충전 대형 업소용 냉장고를 가져가겠습니다. 집도 생겼고 셰프 친구도 있는데 아, 시원한 음료가 없으면 그건 야생이죠. 이 무인도 백사장에 누워 바닷바람 맞으면서 얼음처럼 차가운 맥주 한 잔 딱 마시는 그 순간 그것은 무인도가 아니라 몰디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셋째, 건전지 평생치 들어간 라디오. 아, 요건 뭔지 알겠다. 먹고 자고 쉬는 건 해결이 됐는데 낮에 심심하면 안 되잖아요. 낮 한시만 되면 라디오를 딱 켜고 한시의 음악다방을 들으면서 낄낄거리고 라디오를 들으며 보낼 겁니다. 아, 정말 순수하신 분이에요. 성훈 DJ님, 이 정도면 무인도가 아니라 환상의 휴양지 맞죠? 제발 마누라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게 저 좀 그 무인도로 꼭 보내주세요. 자, 1번 사연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익명으로 읽어드린 1번 사연이었습니다. 야, 진짜 아이디어 기가 막히네요. 네. 이런 무인도라면은 상상만 해도 벌써 입가에 미소가 싹 지어진 그런 무인도가 아닌가 싶네요. 자, 요 사연이 1번 사연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좀 더 쟁쟁한 주간 베스트 후보들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를 좀 카톡으로 많이 해주시고요. 내가 사연 들으시면서 이 사연 재밌다 하시는 때는 그 번호를 좀 남겨주셔서 가장 많은 번호를 받으신 분이 오늘 주간 베스트 장원이 선정이 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곡은, 와, 진짜 이 노래 오랜만에 아마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카자구구라는 팀인데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팀인데, 이 카자구구 팀의 Too Shy라는 노래입니다.

0: 부분이 아주 그냥 매력적인 노래였죠. 오랜만에 들어본 카자쿠가 불러준 투 샤이였습니다. 한시의 막다방 주간 베스트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뱅크오프 홈모기지.
5: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6: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5: 한시의 마약다방 금요일 순서 오늘 주간 베스트 특집.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상력 넘치는 사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으시다가 재밌으면은 사연의 번호를 카톡으로 좀 남겨주세요. 아, 1, 2, 3, 4, 뭐 이렇게. 번호만 남겨주시면 돼요. 오늘 방송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그 사연이 주간 베스트 장원이 되시고, 주간 베스트 장원 되시면 H마트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제 주연베스트 후보 2번 후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시의 음악다방 이성훈 앵커님. 아, 이거 무더운 여름철 생각만 해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푸른바다. 아, 무인도로 한번 떠나볼게요. 근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어서 따로 수영복은 준비하지 않고 가볍게 세 가지만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빨개벗어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무인도니까. 그러네요. 수영복이 필요가 없네요. 무인도는. 그러다가 드론 하나 떠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첫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보내면서 한시의 음악다방을 들을 수 있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아이디어를, 상을 받으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네, 아주 친절하게 또 써주셨네요. AM, FM 겸용 최신 솔라 라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주간베스트 장원에 거의 근접하셨어요. 아, 이게 솔라니까 배터리 걱정이 없네요. 두 번째로는 인간과 가장 오랜 세월 함께한 동물 중 전라도 진도에서 자라는 개 중에 개, 진돗개 한 마리를 데리고 갈 겁니다. 아, 이 녀석은 그 감지 능력이 뛰어나고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면서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알고 주인을 구하기 때문에 요 진돗개를 한 마리 데려갈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경을 한 권 챙겨가지고 갈 겁니다. 오, 성경을.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솔로몬 왕 있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처럼 무인도에서 지내면서 아,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금괴도 달러도 아닌 힘들고 어렵거나 또는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고자 성경 전서 한 권을 가져갈 겁니다. 솔라 라디오, 진돗개, 성경 전서, 이 세 가지면 무인도에서 최고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이성훈 앵커님 혼자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금요일 오후 시간 되시길. 아, 감사합니다. 비치 파라솔과 비치 의자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늘에서 무인도표 아이스티 하나 만드신 다음에 진돗개 옆에 두고 편안하게 성경을 쭉 읽으시는 모습 상상만 해도 정말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사연의 치트키죠. 한시의 음악다방을 듣겠다는 그 야심 정말 칭찬합니다. 자, 이상 2번 사연이었습니다. 시원한 노래 하나 무인도시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릴만한 노래인데요. 로버트 팜의 Simply Irresistible.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Irresistible.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1시에 왔다면 주간베스트 특집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번 사연 만나볼 건데요. 굉장히 짧고 강한 사연입니다. 자, 한번 만나볼게요. 3번 사연. 이렇게만 보내셔도 저희가 다 살려드립니다. 이 사연들. 성훈 DJ, 저는 올해 7학년 3반이에요. 무인도에 세 가지를 가져가라면 첫째는 전기밥솥, 둘째는 쌀 한 가마니, 셋째는 우리 영감을 데려갈 거예요. 영감이 왜 필요하냐고? 쌀 들고 밥솥 들고 가야지. 나는 칼이랑 라이터 들고 가서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을 테니 영감은 천천히 따라오라 그래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 저는 이 사연 굉장히 짧지만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재밌어요. 쌀 한 가마니하고 밥솥을 가져가시는데 영감님을 모셔간다. 그걸 들어야 되니까 이런 상상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3번 사연이었습니다. 자, 4번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4번 사연은 워킹맘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 12년 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오늘 무인도에가 제가 세 가지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무인도? 지금 당장도 갈 수 있는데. 맥가이버 칼갈 라이터까지 기본으로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성훈 DJ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인도에 다음 세 가지를 가져갈 거예요. 아, 스케일이. 첫 번째, 방음이 완벽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한 채. 뭐든지 다 되니까요. 텐트요? 오두막이요? 제가 집에서도 매일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과 과자 부스러기를 치우며 야생에서 살고 있는데 아, 무인도까지 가서 또 바닥 생활을 해야 되나요? 저는 침실, 욕실, 거실, 드레스룸이 완벽하게 갖춰진 호텔 스위트룸을 통째로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는 크게 팻말을 붙일 거예요. 엄마 화장실 가니까 찾지 마. 집에서는 제가 화장실 문만 닫으면 아이들이 귀신같이 달려와 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집들 많죠. 엄마, 뭐해? 화장실에서 뭘 하긴 뭘 할까요? 그 공간이 잠시나마 저만의 유일한 공간인걸요. 무인도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가 2시간 동안 앉아있어도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 생각만 해도 벌써 울컥하네요. 두 번째,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초대형 편의점 한 채. 와, 스케일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그러나 뭐든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무인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뱀도 배고픔도 야생동물도 아니에요. 밤 11시에 갑자기 매운 컵라면이 먹고 싶은데 보트 타고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그렇죠. 그래서 저는 편의점을 아예 건물째 뛰어가려고 해요. 컵라면, 삼각김밥, 냉동만두, 아이스크림, 커피, 맥주까지 가득 가득 가득 채워진 걸로요. 특히 중요한 건 전부 다 내 거여야 돼요. 누가 내가 아껴둔 마지막 한 개라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빈 상자에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안 되고요. 제가 아껴 먹고 있던 과자를 남편이 한 입만 하고 달라더니 다 먹어버릴 일도 없게 말이죠. 그 무인도 백사장에 앉아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면 이렇게 외칠 것 같아요. 야, 이게 자유의 맛이구나. 세 번째, 드라마와 예능이 평생 분량으로 저장된 초대형 이동식 영화관. 와, 진짜, 와, 정말 대박.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애초에 드라마와 예능을 전부 저장해 가면 되죠. 제가 집에서는 드라마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주인공이 고백하려고 그러면 애가 물 달라고 하고, 범인이 밝혀지려고 하면 남편의 출근한 양복 어딨냐고 물어요. 아, 진짜 이거. 세상에, 그래서 60분짜리 드라마를 사흘에 걸쳐 볼 때도 있어요. 무인도에서는 아무도 스포일러 하지 않고, 아무도 채널을 돌리지 않고, 아무도 제 옆에서 휴대전화 영상을 크게 틀지 않겠죠? 저는 편의점에 있는 팝콘을 한 통 튀겨서 끌어안고, 시즌 1부터 마지막 시즌까지 정주행할 거예요. 성원 DJ님, 저는 사실 그 무인도에서 구조대가 와도 바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일단 밀린 드라마 전부 보고 편의점 재고를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생각해 보려고요. 혹시 무인도 참가자 모집하면 기혼 여성 우선으로 뽑아주세요. 아마 지원자가 선보다 많을 거예요.
이상 4번 사연이었습니다. 네, 조기찬이 불러준 베이비 베이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박대방 주간베스트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 오랜만에 들어본 베이비 베이비 조규찬의 달콤한 음성이었습니다. 네, 저희 한시의 음악대왕 단골 손님들이십니다. H-Mart.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가보셨어요? 진짜 완전히 새롭게 단장했어요.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된 가격으로 멋진 여름 멋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18-886-3344.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이죠.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원이 플러싱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믿고 드실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노던블루바드 154가 선상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929-845-0958, 올게닉 원. 주간베스트 특집 한시의 음악다방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법률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201-674-14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1시에 왁다방. 한 주 동안 우리 애청자님들이 보내주신 기발한 상상력, 무인도에 갈 때 가져갈 세 가지 주간 베스트 특집으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다섯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씨 안녕하세요. 예, 가끔씩 생각 없이 던지는 그 성우 씨 멘트에 운전하다 듣다가 빵 터질 때가 많아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제인 와이파이 없는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를 듣고 주제가 재밌어서 저도 모르게 아, 난 뭘 가져갈까 고민을 해봤어요. 가장 좋은 청취자님이죠. 이런 분들이. 네. 맥가이버 칼갈 라이터는 기본 제공이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딱 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저는 생존에 필요한 물건은 하나도 안 가져가겠습니다. 어? 왜죠? 왜냐면 생존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데려갈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제 무인도 준비물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인도에서 모든 키워내는 우리 아버지. 아 그렇구나. 저희 아버지는 베란다 화분에 먹다 남은 고추씨를 대충 뿌려놓고도 고추를 한 자루를 수확하시는 그런 와 그런 분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버린 그런 화초도 아버지 손에만 일단 들어가면 꽃을 피우고요. 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냉장고 구석에서 쌍난 감자를 드리면 두 달 뒤에 감자 한 상자를 돌려주십니다. 우와 대박. 이 정도 능력이면 무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모래사장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 땅이 좀 노네. 여기 땅이 좀 놀아. 아이, 뭘 심지? 그러고는 야자수 밑을 갈아엎고 상추, 고추, 깻잎을 심으시겠죠. 저는 옆에서 물만 주려고 했는데 분명 아버지께서 답답하시다며 손수 빼앗아서 주실 거예요. 그럼 저는 얌전히 수확할 때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집이네요. 2번. 불평은 많지만 손맛은 끝내주는 우리 어머니. 재료를 아무리 잘 키워도 요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냉장고에 계란 하나, 김치 꼬다리, 정체불명의 나물만 조금 있어도 밥상을 한가득 차려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 우리 어머님들 그렇죠. 예. 무인도에서 생선을 한 마리 잡아다 드리면 처음에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집에서도 밥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생선 손질을 해야 되니? 하지만 30분 뒤에는 생선구이, 생선찌개, 생선껍질 튀김까지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맛있게 먹으면서 꼭 한마디 하시겠죠. 간이 좀 안 맞지. 이 소금이 좋은 게 아니라서 소금을 안 넣었다. 소금이 없는 거죠. 네. 아, 무인도에서 생선 코스 요리를 먹고 있는데 뭐 간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는 입 다물고 그 생선들 다 먹어치우겠습니다. 세 번째, 객실 300개짜리 초대형 크루즈선 한 척. 그렇죠. 뭐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사람도 물건으로 칠 수 있고 거대한 무언가도 하나로 인정해주는 조건 맞죠?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크루즈선을 가져가겠습니다. 침대, 샤워실, 수영장, 식당, 영화관, 노래방, 발전기까지 전부 들어있는 걸로요. 와이파이는 안 된다니까 인터넷은 포기할게요. 대신 아버지는 배 위에서 텃밭을 만드시고 어머니는 식당 주방을 접수하시고 저는 수영장 선베드에 놓아 라디오를 듣겠습니다. 이 라디오에겐 다 나오네요. 혹시 두 분이 저를 보며 너는 하는 일이 뭐야 이 새끼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는 당당하게 대답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아 무인도 이거 제가 장소 섭외했잖아요 라고요. 성원 디제이님 이 정도면 무인도 생존이 아니라 가족 경영 리조트 창업이죠. 아 재밌네요. 재밌어요. 자 지금까지 사연은 5번 사연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섯 분의 주간베스트 후보들 만나보셨는데요. 아, 저희 방송이 끝나도 여러분들 카톡으로 재밌었던 사연들 번호 남겨주시면 그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주간베스트 장원을 선정해서 월요일날 네, 발표해드리고 네, 축하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또 우리 또 세 가지 고민하시느라고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휴가가 갖는 진정한 의미 그게 뭘까요? 비싼 돈 주고 짐 바리바리 싸서 공항 가고 며칠씩 어디 다녀와야만 꼭 휴가는 아니겠죠. 바쁘고 치열한 이 미국의 이민 생활 속에 매일같이 똑같이 굴러가는 쳇바퀴 같은 삶처럼 보이는 매일매일 속에서 온전히 나를 위해 숨 한번 크게 고르는 시간, 아마 그게 휴가 아닐까요? 자, 이번 주말도 우리 청취자들의 마음속에 그 작은 무인도 하나씩 지으셔서 푹 쉬고 돌아오시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영화 씨가 없어서 이제 빈자리가 컸지만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캐나다 청취자 여러분, 한시의 막다방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에는 우리 영화 씨의 그 매서운 일침을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섭섭하지 마시고 두 배로 꽉 채운 웃음 가지고 월요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캐나다와 함께 활기차고 즐거운 오후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한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베스트 특집의 한시의 막다방 이성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청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생닭을 사오시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포장을 뜯고 싱크대로 가져가서 물로 씻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왠지 안 씻으면 찝찝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전문가들은요, 생닭은 씻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물을 틀어 물들어 씻는 순간 튄 물방울을 따라 식중독균이 싱크대와 조리대, 식기까지 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충분한 온도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먹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름이면 삼계탕, 백숙, 닭볶음탕처럼 닭요리를 자주 먹게 되는 계절이죠. 건강을 챙기려고 만든 보양식이 오히려 위생 때문에 탈이 나면 안 되겠죠? 오늘도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나른한 오후의 충전 타임 김전의 2시 비타민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껌벅껌벅 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생방송 아이디죠. K-Radio US, K-R-A-D-I-O-U-S 치시고 검색.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돋보기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주에 오아시스 같은 금요일이에요. 비타민 퀴즈 타임 기다리고 있죠. 어서어서 카톡방으로 입장. 오후의 충전소 2시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주셨어요. 집 나간 입맛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레시피 뭐가 없을까요? 물어봤더니 열무국수 추천해주시네요. 맛있죠. 네, 요즘 뉴스만 보면은 역대 최고, 역대 최저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우리나라는 경남 양산 있잖아요. 이 양산을 쓰고 다녀, 양산인가. 아무튼 여기도 무지 더운 곳이잖아요. 41도, 42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또 유럽도 연일 40도를 훌쩍 넘나드는 폭염에 거기에 또 산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적인 더위가 아주 뜻밖의 장면을 또 만들어냈어요. 유럽의 젖줄이라 불리는 다뉴브강이 극심한 가뭄으로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물속에 잠겨있던 강바닥까지 드러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배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 강바닥에서 수만 년 동안 잠들어있던 고대 동물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목하셔야 돼요. 자, 아래 턱과 상하 조각, 대퇴골까지 전문가들은요 어린 개체의 화석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예전에는 너무 추워서 살았던 동물의 흔적이 지금은 너무 더워진 지구 때문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죠. 자연은 말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가끔 오래된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다리셨던 금요일 비타민 퀴즈 나갑니다. 자, 이번 급심한 가뭄으로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발견된 빙하기 동물의 화석. 화석이 있어요. 이 화석은 무엇일까요?가 이번 주 비타민 금요일 퀴즈 되겠습니다. 자, 보기 있어요. 1번 털 매머드, 2번 코끼리, 3번 티라노사우루스, 4번 코뿔소.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창에 올려주시고요.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에서 추어탕, 오이냉국, 청국장 중에 하나를, 그리고 한 분께는 H마트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나 보기를 한 번 더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나 문제까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유럽의 젖줄이라 불리는 다뉴브강이 요즘에 극심한 가뭄으로 관측일에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물속에 잠겨있던 강바닥도 드러나고 배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극심한 가뭄으로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발견된 빙하기 동물의 화석이 있었으니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이번 문제예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털 매머드, 2번 코끼리, 3번 티라노사우루스, 4번 코뿔소.

0: 오아시스 같은 금요일이에요. 오늘도 2시에 비타민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카톡창에 불이 났는데요. 여러분들의 답이 저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빵 나왔네요.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입을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요.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19-766-0088, 919-766-0088.
1: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번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힌트를 달라고 그러시는데요. 빙하게 화석 보기 4개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비스무리한 거 한번 찍어보세요. 자, 1번 털 모메드, 2번 코끼리, 3번 티라노사우루스, 4번 코뿔소예요.

네, 여러분들의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하는 금요일 비타민 퀴즈. 오늘도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엄청 혼돈을 드렸나요?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문제요. 아, 유럽의 젖줄이라 불리는 다뉴브강의 극심한 가뭄으로 간추길에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물속에 잠겨있던 강바닥이 늘어나고 배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극심한 가뭄으로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발견된 빙하기 동물의 화석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동물의 화석일까요? 1번 털 매머드, 2번 코끼리, 3번 티라노사우루스, 4번 코뿔소. 어떤 보기가 여러분께 혼동을 드렸을까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늘 쉬운 거 쉬운 거 골라서 보내드린다고 하는데도 혼란해드리네요. 적당히 너무 쉬워도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이 문제 어렵게 검색해서 답 올립니다 해주신 우리 유미님 어디서 검색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역시 챗GPT를 사용하셨군요. 잘하셨어요.

요즘에 재테크 이야기만 나오면은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부동산이나 주식만이 아니라 정말 예상도 못했던 것들이 투자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포켓몬 카드예요. 어이? 그 애들이 갖고 노는 포켓몬 카드? 네, 맞아요. 어릴 때 문방구 앞에서 용돈 털어 한 장 한 장 뜯던 그 카드가 이제는 어엿한 대체 자산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이 키우시는 분들 집에 가보면은 이 카드 많으실 거예요. 얼마 전 방송인 그 이상화 씨 남편이죠. 강남 씨가 예능에서 아내 이상화 씨 몰래 모은 포켓몬 카드 컬렉션을 공개를 했어요. 직접 뽑은 카드 한 장의 시세가 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그 포켓몬 카드를 007 가방에다 다 이렇게 넣어 갖고 왔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미국의 유명 유튜버 로건 폴이 소장한 희귀 카드가 무려 23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면서 기네스 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카드 상태를 전문 기관에서 감정받는 그레이딩을 하기도 하고 또 미개봉 박스를 몇 년씩 보관했다가 되파는 투자도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것 말고도요, 별별 재테크가 다 있습니다. 희귀 식물을 키워 잎을 나눠 파는 식테크부터 시작해서 반려곤충이나 도마뱀을 번식시켜 분양하는 펫테크까지 정말 세상에 돈 되는 방법은 참으로 많구나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 또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시절 내가 갖고 놀던 것도 혹시 아직 남아있을까? 꼭 해외 이런 뭐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 갖고 놀던 그런 것들도 재테크 어떤 그런 걸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여자아이들은 종이인형 오려가지고 이렇게 어깨에다가 탁탁 접어서 걸쳐 입히던 기억나시죠? 참 많이 오리고 입히고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역할놀이 하면서 하루가 금방 갔죠. 그런가 하면은 남자친구들은 종이 딱지 접어가지고 하는 곳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이제 동그란 종이 딱지 나왔죠. 손을 딱딱 뜯으면 바로 똑똑 떨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착착착 쳐가지고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종이 딱지, 또 구슬, 팽이 모으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때는 그게 또 우리만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괜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엄마 내 종이 딱지 혹시 아직 거기 있는 거 있어요? 느닷없이 말이죠. 언니 내 종이 인형 혹시 버린 거 아니지? 느닷없이 황당하죠. 형 내 구슬 담아놓은 그 과자 박스 그 상자 혹시 어디 있는지 몰라? 얘가 더위를 먹었나?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냥 장난감이었는데 또 세월이 흐르고 보니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수집품이 되고 또 어떤 건 정말 값비싼 컬렉션이 되는 재밌는 세상입니다. 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우리에게 가장 비싼 건 또 그 시절 함께 놀던 친구들과 또 골목길의 추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낸 퀴즈에는 대부분 정답이 2번이었다고 보내주신 분 계세요. 우리 청취자님이 그동안 잘 이렇게 따져오시고 기억을 하고 계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오늘도 정답이 2번일까요?

0: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프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올 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면과 베이사이드 비원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 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 문의는 718-500-3350, 201-500-3350.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삼색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 최애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낮아지면서 발견된 빙하계 동물의 화석은 정답은 1번 털 매머드였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카톡으로 축하드립니다 받으신 분들이 오늘 비타민 퀴즈의 당첨자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견된 건요, 다 자란 매머드가 아니라 어린 털 매머드의 아래턱과 상하 조각, 어깨뼈, 허벅지 뼈였다고 하는데요. 수만 년 동안 단위부 강바닥의 진흙 속에 잠들어 있다가 기록적인 가뭄으로 강물이 빠지면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예전에는 너무 추워서 살았던 동물의 흔적이 지금은 또 너무 더워진 지구 때문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머드가 강바닥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 냉동실을 한번 뒤져보면 몇 년째 잠들어 있는 냉동 매머드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오늘 금요일이니까 퇴근하셔서 냉동실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유통기한이 기억도 안 나는 냉동 만두라든지 정체불명의 비닐봉지가 나온다면 그건 발견 즉시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8월에 다시 만나야겠네요. 도시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지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0일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죠. 테이블 위에 각자의 휴대폰을 올려놓고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공개하는 게임을 하는. 영화니까 망정이지. 그게 내 휴대폰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가방 안주머니, 책상 깊은 서랍, 냉장고 맨 아래 칸, 그리고 복잡하게 그지없는 내 머릿속. 이 모든 걸 당당히 공개할 자신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누군가에게 7월은 뜨거운 태양 아래 열심히 달린 한 달이었을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비바람을 견뎌낸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의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우리는 모두 이 한 달을 지

0: 엄연한 통계이기 때문에 확실히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나간 과거는 그 사람의 얼굴이나 말투,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역술가가 아니더라도 좀 촉이 있는 분들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 만나 몇 분 대화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구나 하고 좀 잘 맞추는 편이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시네요 하면은 어머 어떻게 하세요? 너무 잘 맞추신다 하면서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또 저는 신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쩔 때는 재미로도 끝나지만 또 어쩔 때는 상대방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내내 불편하죠. 어쩌면 이런 것도 선입견인지 모릅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거든요. 혹시 나는 선입견을 갖고 상대방을 본 적은 없는지 경험도 안 해보고 누구의 말을 듣고 상대방을 평가해 본 적은 없는지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들은 이야기가 단순히 사실이 아닐 때도 많은데 한 달을 마무리하는 오늘 조용히 나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 갖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살비비고 몇십 년을 함께 산 내 남편, 내 아내도 어쩔 땐 모를 때 있거든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이런 면이 있었나 하고 실망할 때도 있고 심지어 내 자신한테도 놀랄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의 상처를 덜 받기 위해 조금은 강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내실을 단단히 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생활상식 들려드립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또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세일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의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 무화과 박스당 8.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5년 동안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 중부 욘 지방에서 밀, 보리, 옥수수를 재배하는 이 지역은 숨 막힐 듯한 7월을 보냈으며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가진 노력을 기울였지만 작물들은 타는 듯한 더위와 심각한 물 부족 사이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95도, 섭씨 35도가 넘어가면 작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미 비축해둔 물도 거의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프랑스 와인 업계가 속이 다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달 보르도의 프랑스 원산지 명칭 제도는 와인산지 12곳 포도밭에 물을 대기로 결정을 했는데 포도나무의 고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규정상 이론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심각한 가뭄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 일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새로운 폭염은 와인 품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전 폭염의 영향을 덜 받았던 남부 지역에서도 이번 폭염으로 포도 숙성이 지연될 것이라며 수확기에 40도를 넘는 고온은 와인의 산도를 낮추고 와인의 특징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유럽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이번 달 프랑스 본토 토양의 96.5%가 건조한 것으로 분류됐으며 이는 2012년 4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프랑스 곡물 생산자 협회 회장 또한 어느 지역도 예외가 없다며 올해가 세기 최악의 해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고요. 프랑스 농민연합의 대변인도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심지어 재앙적이라며 1976년 여름도 가뭄이 극심했는데 올해는 그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농가는 2월에 폭우, 5월 말부터 시작이 된 몇 차례의 폭염, 거기다 최근 산불까지 겪으며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그 피해 규모는 이미 45억 유로, 약 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겨울 작물은 그나마 피해를 덜 입었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량의 최대 100%까지 손실을 본 작물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상추, 양파, 마늘 등인데 물을 많이 소비하는 옥수수의 경우도 40%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일부 작물은 생육 주기를 마치기도 전에 고사할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곡물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조기 수확이라도 해서 최소한 가축 사료로라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일부 농가는 가축 사료를 외부에서 구매해야 하는 처지라고도 합니다. 내년 농작을 위한 종자나 파종에 적합한 토양을 확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토양이 건조해서 파종도 어렵다는 거죠. 반복되는 어려움에 지친 일부 농민은 생업을 아예 접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구기온이 4도 더 오르면 상황은 얼마나 더 악화하겠느냐고 탄식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농민 대표들은 정부에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아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1976년 기록적인 대가뭄의 피해가 극심하자 농가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는 특별 부담금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를 가뭄세로 불렀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왜 모든 납세자가 농민 피해를 부담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일어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 와인 사실 때 더더욱이 연도를 꼭 확인해보고 사셔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옥수수 또한 이미 나온 것은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앞으로 나올 옥수수도 크게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격도 좀 오를 것 같죠? 이런 폭염에 우리가 살고 있는 D&B 지역은 그래도 무사히 이 7월 한 달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모두들 무거하시죠?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화창한 날씨와 함께 80도 후반에서 90도 안팎의 좀 더운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85도이고요. 섭씨 29도, 어제보다는 다소 높은 기온입니다만은 그래도 쾌적한 습도로 여름철 이 정도 날씨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자외선이 높긴 하지만 야외 활동하기엔
아주 좋은 날씨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9로 매우 높으니 반드시 차단 지수가 높은 선크림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은 대체로 조용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최저 기온은 교외 지역은 60도대, 도심 지역은 7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으며 습도는 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구름이 드문드문 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빛나는 저녁밤이 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DMB 지역은 다소 무더운 여름 날씨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90도, 지역에 따라 90도를 훌쩍 넘는 곳도 많겠는데요. 오후와 저녁에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요. 워싱턴 DC의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는 않겠지만 워싱턴 서쪽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습도가 높아지겠고 바람은 남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 바람은 남동풍으로 불겠고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몰려들어 매우 흐린 저녁이 되겠습니다. 전날 흐린 날씨로 인해 일요일 또한 흐린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상 변화를 앞두고 습도도 높아지면서 날씨가 더욱 눈에 띄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하늘 아래 비교적 건조한 날씨 이어질 전망이고요.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 주일은 매우 후덥지근한 하루가 되겠네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다시 찌는 듯한 더위 예상되고 있는데 올여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복도 아직 남아있고요. 하지만 7월 말에 오늘 같은 날씨 흔하지 않으니 밖에 나가셔서 호흡 한번 크게 쉬시고요. 맑은 하늘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바이타민 D가 풍부한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1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0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요새 거리에 숨은 경찰들 많더라고요. 저 티켓이었어요. 유유유. 아무쪼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상식. 알뜰살뜰 생활상식, 모르면 완전 손해보는 생활상식. 오늘은 세정제와 관련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놓고 서랍 한켠에 방치가 된 손소독제. 꺼내보면 유통기한이 훌쩍 지나있는 경우 많으시죠? 살균 목적으로는 쓰기 애매해서 버릴까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이 손소독제는 청소 도구로는 여전히 쓸모가 있습니다. 손소독제의 주 성분은 에탄올.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날아가서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손소독용으로는 효력이 떨어지는데요. 다만 에탄올 특유의 기름 용해력과 빠른 증발성은 농도가 다소 낮아지긴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표면 청소용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통기한 지난 손소독제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먼저 옷에 묻은 볼펜 자국 지우기. 볼펜 잉크의 색소 성분은 알코올에 잘 녹는데요. 얼룩 밑에 마른 천이나 휴지를 받치고 얼룩 부위에 손소독제를 소량 묻힌 면봉이나 천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아내면 잉크가 밑에 받친 천으로 옮겨가면서 옅어지게 됩니다. 다만 색이 있는 옷감은 탈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안전하고요. 두 번째, 스티커 잔염을 제거하기. 병 뚜껑이나 새로 산 물건에 붙은 스티커를 떼면 끈적한 접착제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 많잖아요. 에탄올은 아크릴계, 고무계 접착제 성분을 녹이는 특성이 있어서 자국 위에 손소독제를 바르고 몇 분 기다렸다가 마른 천으로 슥슥 문지르면 깔끔하게 지워진다는 사실. 세 번째로는 냉장고 손때 얼룩 제거하기입니다. 냉장고 문 손잡이 주변에 쌓이는 손때와 기름 얼룩도 에탄올의 지용성 오염 용해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 마른 천에 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면 됩니다. 소독제 특유의 보습제, 겔 성분이 남아 끈적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닦은 뒤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깔끔함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거울 지문 제거하기. 네 번째, 거울 지문 제거하기. 거울에 남은 지문이나 물방울 자국도 알코올 성분이 기름기와 얼룩을 빠르게 분해해 닦아냅니다. 일반 물걸레보다 얼룩이 덜 남고 빨리 마르는 것도 장점인데요. 천에 소량 묻혀 닦은 뒤 마른 천으로 마무리하면 자국 없이 깔끔히 깨끗이 정리됩니다. 다섯 번째, 개수우두 찌든 때 청소하기. 후두 필터에 쌓인 끈적한 기름때도 같은 원리로 손소독제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스펀지나 헝겊에 적당량을 묻혀 닦아낸 뒤 물로 헹구면 됩니다. 다만 이 역시 가스레인지 화구와 가까운 곳에서 작업하는 만큼 반드시 불을 끄고 환기를 시킨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스레인지 주변 기름때 청소하기인데요. 가스레인지 주변에 튄 기름 얼룩도 에탄올이 지용성 오염을 녹이고 표면 장력을 낮춰주는 원리로 닦아낼 수 있는데 다만 이 용도로 쓸 때에도 반드시 불을 끄고 화구가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에탄올은 인화점이 13도로 매우 낮아서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손소독제, 손소독용 효력을 상실했을 수는 있지만 에탄올 특유의 기름 용해력과 빠른 증발성 덕분에 생활 속 청소용으로는 여전히 제 몫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스티커 자국부터 가스레인지 주변 기름때까지 어떠세요? 그냥 버리기 전에 활용해볼 만하죠?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촉촉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본국의 소식으로 현지 시각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미셸 스틸 대사는 한국말로 첫 인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한미동맹은 전쟁을 통해 단련이 됐고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웠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미의 철통 같은 동맹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축으로 남아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955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미셸 대사는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미국 정계에 입문을 해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으로 지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짙은 인사로 분류됐는데 북한과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틸 대사가 다뤄야 할 첫 현안은 쿠팡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당시 쿠팡 문제에 대해 공동 팩트시티에 있는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자신이 인준된다면 이 문제를 분명히 챙기겠다고 한 만큼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기조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 시절 위안부 역사 왜곡 등 한국 관련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아 각종 현안의 조율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입국장 주변에서는 진보 보수 성향 단체가 각각 반대와 환영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스틸 대사는 다음 달 초 우리 정부에 신입장을 제출하면서 공식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DNA가 한국인디 뭐죠? 기대하지 말까요? 아이 괜히 기대였다가 실망하면 미워하게 될까봐 그렇지. 그것이 좋겠네. 그냥 잘하다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은주 대사님. 이름은 나랑 한끗 차인데 참 인이는 대단하시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거센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뻔한 10살이 된 어린아이를 구조한 16세의 신참 수상안전요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극찬을 받으며 현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시블라이트 해변에서 강력한 이안류 현상이 발생을 해 당시 물놀이를 즐기던 어린이는 높이 3m에 달하는 파도에 순식간에 휘말려 바다 쪽으로 떠밀려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16세 인명구조원 라이더 윌리엄스는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윌리엄스는 강한 물살 탓에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몸을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몰아치는 파도에 물속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하며 약 2분간 사투를 벌인 끝에 동료 대원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를 무사히 해안으로 구조했는데요. 윌리엄스는 이날 인명구조원 근무 첫 해임에도 해당 어린이 구조 이후 추가로 4명을 더 구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된 어린이는 현장에서 응급구조대의 상태 확인을 거친 뒤 부모에게 인계됐으며 현장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며 찬사가 이어지자 윌리엄스의 어머니는 SNS를 통해 아들은 그저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후원금은 아들이 교육받은 주립공원 프로그램에 기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정작 윌리엄스도 이건 내가 하는 일이라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소식을 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 젊은 영웅과 그 가족, 영웅이 구조한 어린이까지 모두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민간인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훈장 수여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 용감한 청년으로 훈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덧붙였으며 그의 아들 에릭 트럼프 역시 진정한 미국인의 본보기라고 칭찬했다고 하네요. 사람 목숨을 구했는디 칭찬만 받아갖고 대가니 백악관으로 초청까지 해주신다니 참 고맙긴 헌디.
1: 부치게 더 많은 목숨을 구하란 약은 줄 알고 얘가 의기충천여서 어찌 목숨 생각 안 할까봐 지는 그것이 살짝 걱정이 되네요.
0: 중국의 한 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코스프레 참가자들이 자신의 발을 담근 레몬물을 발 주스라며 판매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관람객은 이를 사기 위해 줄을 서거나 직접 핥는 행동까지 보여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반딧불 만화 페스티벌에서는 일부 여성 코스프레 참가자들이 레몬 조각을 넣은 물통에 맨발을 담근 뒤 해당 물을 컵에 담아 한 잔당 50위안, 약 6달러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는 오락을 위한 퍼포먼스일 뿐 부적절한 행위를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안내문도 설치됐다고 합니다. 행사장을 찾은 일부 관람객은 이른바 Fit Juice, 이 발주스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섰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을 해 SNS에 공유한 것인데요. 일부 영상에는 남성 관람객이 바닥에 누워 코스프레 참가자의 발에서 떨어지는 물을 입으로 받으려 하거나 발을 직접 핥는 모습도 담겼는데 행사 주최 측은 현장이 혼잡해지자 해당 참가자들을 퇴장 조치했으며 주최 측은 공공질서와 행사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이 같은 퍼포먼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이 되자 중국 SNS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누리꾼은 파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사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다며 전염병이라도 옮기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으며 일부 누리꾼은 해당 코스프레 참가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퍼포먼스가 지난 5월 미국의 한 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발주스를 컵당 10불에서 30달러에 판매해 논란이 된 사례를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1: 아니, 미국서도 이런 미친 행사가 있었단 말이오? 아니, 받아 먹을 것이 없어서 더러운 놈의 발바닥에 묻은 주스를 먹는단 말이오?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나 아주 그냥 별 치료들을 다 하고 자빠졌네.
0: 아내의 살해와 아동 성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소배된 도피범이 중국에서 붙잡힌 지 8년 만에 미국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미국 사법당국의 수배를 받아온 53살의 데니엘 윌리엄스 하이어스 주니어라는 남성을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피해 이름을 바꾸고 상하이의 한 유명 대학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2004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10살인 여아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잠적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라진 뒤 자택에서 아내가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미국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수배자 명단에 올렸으며 이후 그는 중국으로 도피해 이름을 바꾼 뒤 상하이 화등사범대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2018년 미국으로 이주한 이 대학 졸업생이 과거 영어 강사가 수배 중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붙잡힌 것인데 중국 경찰은 신병을 확보했지만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실제 미국 송환까지 무려 8년이 걸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송환이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 간 우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차원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도피한 범죄 피의자를 잇따라 송환하는 등 범집행 분야에서 제한적 협력을 이어가는 흐름 속에서 송환이 이루어진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24년 필리핀에서 중국인 사업가 등 두 명을 살해한 뒤 미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도 2년 만에 중국으로 송환이 됐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이참에 아주 그냥 잘 됐네요. 중국 오고 미국만 화해하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도 끝날 판인데 어쨌든 잘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날씨도 이상기후로 지랄 맞은 뒤 전쟁이라도 없이 하지 안 그려? 당체 이지가지로 불안이었어.
0: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 만 하루 사이 4만 9천 명 인파가 육해상으로 무단 진입을 하는 국경 대혼란 상황이 벌어지면서 19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비교적 온건한 난민 정책을 펴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정부를 둘러싼 스페인 내 정치 공방뿐 아니라 유럽 회원국 간 외교 마찰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스페인 내무부는 국경을 넘어 세우타로 들어온 이주민이 4만 9천 명으로 추산이 되며 월경을 시도하다가 숨진 사람은 19명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망자 상당수가 바다에서 사망을 했고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방파제를 넘으려다 아수라장이 되면서 숨진 이들도 있는데요. 월경한 사람 중에는 젊은 남성이 많지만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나 고령층,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스페인과 모로코 정부는 접경지로 군경을 늘린 상태입니다. 모로코 당국은 접경지 등지에 물대포 차량을 동원해 사람들을 밀어내려 시도했으며 군중과 충돌이 벌어진 곳 인근에는 불에 탄 차량 여러 대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한 주간 세우타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1,800명으로 집계가 됐으나 그 수가 갑자기 늘더니 심할 때는 1분에 200명꼴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우타는 스페인 특별자치도시이며 멜리야와 함께 유럽연합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대륙과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입니다. 총 17만 인구의 두 도시는 국경에 수미터 높이의 철책이 에워싸고 있으나 유럽 이주를 바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단 입국을 시도해 왔었습니다. 세우타에는 이주민 수용 시설이 이미 과포화 상태이며 수천 명이 공원이나 도로변에서 노숙을 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경찰 근로자협회 대표는 엄청난 인도적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며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증파된 인원은 부상자를 돕는 등에 일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도 오늘 내무장관과 함께 직접 세우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제1야당인 국민당과 극우 복수당은 산체스 정부가 국경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국가 안보가 위기라며 정부를 비판했으며 외교 마찰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외무장관도 전날 스페인과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을 규정한 생겐 조약 중단에 찬성했다고 밝혔고 스페인 정부는 편파적 선동이라며 자국 주재에 이탈리아 대사를 불러 항의했는데 그러자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소셜미디어에 특별 조치를 거론하며 여기에는 스페인에 대한 생겐 체제의 적용을 중단하는 안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접경국인 프랑스도 세우타에 몰려든 불법 이민자들이 프랑스로 넘어올 것에 대비해 국경 검문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은 부패 스캔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내년 총선을 앞둔 산체스 총리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산체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약 50만 명에게 합법적 체류 지위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온건한 국경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세우타를 통한 스페인 무단 입국이 급증한 원인은 분명치 않다고 하네요. 햇볕 정책도 이젠 옛말이오. 이 요샌 잘해주면 그것이 지들 권리인 줄 안다니까. 이. 파키스탄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해 광부 34명이 숨지고 2명이 매몰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외곽에 있는 탄광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고로 갱도 일부가 무너지면서 광부 34명이 숨지고 2명이 지하에 매몰됐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폭발음이 들리자 사고 현장에 있던 광부들이 내부에 갇힌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가 함께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고는 축적된 메탄 가스로 인해 폭발이 발생하면서 서로 가까운 두 광산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하 1200m 깊이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며 무너진 탄광 내부에 갇힌 광부들을 모두 발견할 때까지 계속 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메탄가스가 폭발한 뒤에는 산소 농도가 제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줄어들긴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탄광 내부에서 신중하게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희생자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사망한 광부 한 명당 유가족에게 $1,8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무엇보다 폭발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대책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석탄 광부 노조는 이번 사고가 과실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며 책임자들을 조치하라고 당국에 촉구했는데 사실 광산이 많은 파키스탄에서는 안전시설이 부족한 데다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도 발루치스탄주 광산에서 가스 폭발로 노동자 12명이 숨졌고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지역 광산에서 광부 12명이 매몰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하고 국경을 맞댄 발루치스탄주는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파키스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때문에 광부 수천 명이 저임금과 위험을 무릅쓰고 생계를 위해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먼 이... 이래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지가 파키스탄에서 태어났다고 쳐봐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나 있것이오. 패도 없는 소리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설사 땀 흘려 일한다고 해도 죽을 일은 없잖요. 큰 게 그저 범사에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군 병력 확대를 추진 중인 벨기에가 신병 유치를 늘리기 위해 신체 검사 기준을 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벨기에 국방장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군 입대를 위한 의료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군 복무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 덕분에 입대 지원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군대에 가고자 했으나 신검 기준에 미달이 돼 탈락했던 사람 가운데 약 10에서 20%가 입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장관은 일부 보직의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면서 모든 군인이 동일하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가령 시력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F-35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런 지원자들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신체 상태는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벨기에가 군 입대를 위한 신검 기준을 완화한 것은 병력 규모를 늘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병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발맞춰 벨기에 국방부 역시 2035년까지 병력 규모를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93년 징병제를 폐지한 뒤 모병제로 전환한 벨기에는 현재 약 2만 3천 명 수준의 병력을 보유 중이라고 하네요. 솔직히 말용이 시상에 미친놈 아닌다며야 아이 군대 가고자 푼 놈이 아이 어디 있대요? 이? 차라리 돈을 준다고야 돈을 그럼 나라도 갈 수 있으니까 나는 못 가나 이?

그래도 요즘 군대는 갈만 하다고 하더만 옛날에는 서울역에서 그 비둘기 오지요 완행열차 타고 참 이 군대 가신 분들 많으시지요. 참 그런 분들 이 노래 꼭 들으시대. 최백호입니다. 입양 천야.

0: 최백호의 입영자냐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잠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H마트 셀프모 알아보는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최대 한인 규모의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화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2부 순서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갤럭시대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뷰 3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역시 오랜만에 카톡을 주신 우리 준 킴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요. 모노, 넌 언제나. 와, 이거 저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이 시간에 처음 들려드린 것 같은데요.

자유의 시간. 마음껏 웃고 편안하게 숨쉬는 금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고민은 내일의 해에게 맡기고 지금 이 순간에 달콤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들으시면서 이혜인의 오늘을 위한 기도문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작은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게 하소서. 바쁜 하루 속에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 아멘 아멘.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바쁜 하루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별명이 기쁨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조석진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신청해 주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주신 우리 복별님, 주님의 가호가 가득하시길 감사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진짜 우리 복별님은 감사와 사랑을 정말 늘 달고 사시는 분 같아요. 평강과 은혜가 풍성한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세옹지망,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를 생각하고 서로서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충족함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같이 듣고 싶은 곡은요, 박지현의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 신청해 주셨네요.

0: 광고 듣고 라라라 퀴즈 이어지겠습니다.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뭐 정답을 보내주실 분들은 거의 다 보내주신 것 같고요. 뒤늦게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 그래도 오늘까지 어떤 퀴즈인지는 드려야겠죠. 어유 갑자기 목이 이렇게 다치고 말이야. 자, 다섯 곡 노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주 예,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한 곡 한 곡 들어보시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카톡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요 들으셨고요. 두 번째 안달성이 부르는 곡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 들으시는 곡은 큰 별의 곡입니다.

백가에서 듣고 계시는데요. 들으셨어요? 어, 얼떨결에 정답을 얘기해버렸어요. 오, 읍스. 싹쓰리의 곡 마지막 다섯 번째 곡 듣고 계십니다. 자, 이 다섯 곡 들으시고요.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세 글자 아니면 다섯 글자. 맞추시는 분은 물론이고요. 또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드리는 상품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립니다. 여러 가수들에 의해서 리바이벌 됐는데요. 이번에는 김추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닷가의 추억.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촉촉 치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 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오늘은 왠지 얌전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빌의 H마트에 양주호 부지점장님 오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양주호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성격 자체가 굉장히 샤이하신 것 같아요. 그죠?
1: 아, 예, 좀 차분한 거죠.
0: 우리 방 부장님은 오시자마자 그 큰 눈을 막 부릅뜨면서 저랑 막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부지점장님은 오시면 그냥 앞에만 세일 품목만 보고 계세요. 자, 오늘은 어떤 세일 품목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1: 예, 저희 이번 주에도 저희 H마트에서 다양한 세일 품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일단 저희 H마트 스마트카드 고객님들을 위해서 또 스페셜 딜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스마트카드 장 보러 오실 때 꼭 챙겨 오셔서 이 스페셜 딜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예. 스페셜 그 스마트카드 스페셜 아이템은요. 하루하루 쌀입니다. 하루하루 쌀 15파운드가 9불 99예요. 정말 초특가로 준비를 했고요. 9불 99에 15파운드 하루하루 쌀이고요. 또 황금쌀하기 참외, 참외 한 박스가 12불 99예요. 요즘에 참외가 맛도 좋고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 참외 한 박스 12불 99. 그리고 청정원 고추장이죠. 청정원 고추장이 13불 99. 그리고 소불고기 K타운 저희 H마트 소불고기 11불 99고요. 저희 광천 녹차김 2종이 11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광천 녹차김 진짜 맛있죠.
1: 예, 정말 고객님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이번에 저희 스마트카드 고객님들을 위해서 또 저렴하게 담아놨습니다. 또 저희 동원 참치 그 4개들이 번들팩을요. 8불 99전에 저희 스마트카드 고객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저희 청과팀에서 준비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드리스콜 딸기 한 팩에 2불 49전이고요. 저희 도넛 복숭아 파운드에 2불 99전, 그리고 무화과가 8불 99전. 또 망고 한 박스 9불 99전,
0: 네.
1: 또 워싱턴 레드체리가 3불 99전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키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골드키위 한 박스 24불 99전이고요. 또 여름이니까 복숭아 드셔야죠.
0: 네.
1: 천도 복숭아와 예, 백천도, 황천도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2불 49전에 천도 복숭아 준비가 되어 있고요.
0: 혹시 드셔보셨어요?
1: 예, 저희는 예. 매장에서도 들어오면은 먹어보는데요.
0: 어때요?
1: 맛이 아주 좋습니다. 예.
0: 사실 복숭아도요. 예. 맛있는 거 만나기가 그 쉽지 않더라고요.
1: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네. 요즘에 다행히 과일들이 맛이 좋아요.
0: 아, 네, 그래요?
1: 맛이 좋은 편입니다.
0: 알겠습니다. 믿고 사보겠습니다. 예.
1: 그리고 핑크 파인애플이 한 개 7불 99전이고요.
0: 네.
1: 이제 파가 세 단에 99전. 예, 청경채는 파운드에 1불 29전씩.
0: 오.
1: 그리고 한국고추 2불 49전.
0: 네.
1: 그리고 줄기토마토도 한 상자에 5불 99전에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뭐, 특별히 뭐, 청과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핑크 파인애플을 이번 주에 세일로 또 해드리고 있는데, 핑크 파인애플은 저희 H마트 말고는 좀 보시기가 쉽지 않은 상품이에요.
0: 파인애플이 핑크색인가요?
1: 예, 안에
0: 어,
1: 잘라보시면 안에가 핑크색입니다.
0: 노란색이 아니고?
1: 예, 예. 델몬트에서 이제 독점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이 좀 일반 파인애플보다 비싼데, 그만큼 이제 럭셔리 파인애플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세요.
0: 아니, 그런데 뭐 주사를 놔서 색깔을 펴낸 게 아니고.
1: 예, 델몬트에서 예. 이 품종을 개발하려고 16년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예.
0: 진짜요?
1: 예, 이게 그 토마토하고 수박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0: 예.
1: 들어있어서 그런 붉은 빛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당도가 좋고 그 파인애플 드셨을 때 그 혀가 아린 그런 게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챙겨가시는 파인애플입니다. 일부러 7불 99전에 세일해드리고 있으니까 예, 놓치지 마시고 꼭
0: 아니,
1: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라이코펜이 예.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1: 예.
0: 예, 노화와 암을
1: 그렇죠.
0: 예방하는
1: 좋은 거죠. 그래서
0: 대단한 거잖아요.
1: 예, 토마토도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드시는
0: 네,
1: 건데
0: 네, 네, 네.
1: 그 성분이 파인애플에도 들어있는 거죠.
0: 와, 이게 전립선 암하고요.
1: 예.
0: 위암에 그렇게 좋대요.
1: 예, 맞습니다.
0: 내가 거세 또 이렇게 찾아봤잖아. 예.
1: 이 파인애플은 이제 다른 파인애플하고 틀리게 이제 위에 그 이파리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그걸 왕관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0: 네.
1: 없어요.
0: 오.
1: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걸 잘라서 다른 데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델몬트에서 나올 때 아예 통만 나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예. 원래 그렇게 나오는 파인애플이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
0: 이 라이코펜이 예. 그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더 좋고 좋대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살짝 뭐 가열을 하거나 이런 거 더 좋다 그러잖아요.
1: 아, 예, 맞아요. 토마토.
0: 그럼 이 파인애플도 그렇다는 얘기네요?
1: 아마 그 피자 같이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 파인애플하고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궁합이 좋은 거 있어요. 일단 얘기해보세요. 제가 예. 생각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계피.
1: 아, 예.
0: 계피하고 파인애플이 그렇게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에 계피를 살짝 뿌려가지고 구워 드시면 기가 막힙니다.
1: 아, 그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또, 그, 무화과가 세일인데요. 네. 지난주에도 세일을 했는데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셔서 이번주에 한 줄 더 요청을 해서 한 주 더 세일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무화과는 이제 아무래도 소화 촉진이 좋고 혈당 이제 내려가는데 좋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혈당 조절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이 무화과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꼭다리를 자르면 이렇게 하얀색 유액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 유액이 알러지를 유발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또 무화과는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드시면은 설사를 하실 수도 있대요.
0: 네,
1: 복통이 올 수도 있고
0: 예, 예,
1: 그러니까
0: 예, 예.
1: 무화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과다 섭취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런 예, 그런 복통도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예, 저희 또 수산팀에서도 저렴한 상품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라이브 랍스타가 9불 99전에
0: 와우.
1: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성게알입니다. 성게알 우니가 18불 99전
0: 네.
1: 그리고 한치가 6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홍도미가요 8불 99전에 준비되어 있고
0: 네.
1: 금병어도 4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빠지면 안 되는 새우도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새우가 6불 99전에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예.
1: 저희 수산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으셔가지고 여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0: 네.
1: 이 랍스터를 어떻게 씻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0: 오.
1: 그래서 제가 수산 그 부서장님과 대화를 해서 좀 많이 배웠는데
0: 네.
1: 이제 사시면은 밴드를 풀지 마시고 집게에 밴드가 있거든요.
0: 예, 있죠.
1: 네, 그거 풀지 마시고 수돗물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넣어놓으시면은 기절을 한대요.
0: 개가?
1: 네.
0: 그러니까 살아있는 랍스터를
1: 예.
0: 사서 집에 가져가서 찬물에 10분 동안
1: 예.
0: 수장을 시키는군요.
1: 예. 그러면은 기절을 해서 힘이 네. 빠진다 그럽니다.
0: 아하.
1: 예. 그러면은 이제 구석구석 이제 솔로 싹싹 세척을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시고
0: 솔로 닦아야
1: 예.
0: 되는군요.
1: 그리고 또 나무 젓가락을 꼬리하고 배가 만나는 부분에
0: 네.
1: 깊게 찔러 넣으시래요. 네. 넣어가지고 세워두시면
0: 네.
1: 그 나무 젓가락을 타고 피하고 배설물 같은 것들이 빠져나온대요.
0: 그거 상상을 네. 하려니까 조금 징그럽긴 한데. 네.
1: 근데 그렇게 네. 피랑 배설물이 나와야
0: 네.
1: 그 특유의 비린 향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렇게 세척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0: 네,
1: 랍스타 세일할 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나는 못할 것 같은데.
1: 예, 그리고 또 저희 정육팀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준비를 했는데
0: 네.
1: 정육팀에서는 육개장용 앞치마살이 9불 99전 그리고 아롱사태 심박살 오늘 10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삼겹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삼겹살이 7불 99전 돼지 토막갈비도 4불 99전에 갈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오늘 닭다리가 파운드에 79전씩 그리고 양념 마늘 벌집 돼지 목살 스테이크가 5불 99전입니다.
0: 네.
1: 특히 정육팀에서는 그 양념 마늘 벌집 돼지 목살 스테이크가 정말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0: 네.
1: 이게 그 마늘 향을 쓰는 그 소스 특제 소스 H마트 특제 소스를 쓰는 거거든요.
0: 네.
1: 그게 이제 그 고소한 마늘하고 그 짭조름 그 양념이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
0: 네.
1: 고객들이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맛도 좋고 그 마늘 향 때문에 그 돼지 잡내가 안 나서 고객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0: 어허. 예.
1: 이번에 세일도 하니까 한번 저희 마늘 양념 그 특제 소스를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저희 그로서리 팀에서는요, 네. 특별히 이번 40주년을 맞이해서 속초식 명태 회냉면을 저희가 비빔냉면도 있고 물냉면도 있는데 두 가지를 하나로 묶었어요.
0: 와, 명태회를요?
1: 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와, 4인분입니다.
0: 이게 건강식이겠는데요?
1: 네, 이게 그 속초에서는 엄청 유명한 예, 속초 명물인데요.
0: 네.
1: 예전에 이제 뭐 6.25 때 함경도 분들이 와가지고 드시면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속초에.
0: 오, 그래가지고 원래 이북 음식?
1: 예, 이북 음식인 거죠. 예, 그렇게 함경도에서는 원래 이제 가자미를 넣는데 속초는 이제 명태가 많다 보니까 좀 네. 대중적인 명태를 올려서 드시는데 아하. 그 맛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찾아가십니다. 예, 평소에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번에 묶음으로 또 스페셜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0: 예, 예.
1: 놓치지 마시고 뭐 비빔냉면에 물냉면을 자작하게 함께 드시면은
0: 아, 맛있겠다.
1: 예,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1: 또 저희 그 고등어를 준비를 했어요. 고등어. 통통배 더 맛있는 고등어인데요.
0: 네네.
1: 고등어를 40% 중량을 더 늘려서 저희 40주년 기획으로 9불 99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0: 고등어도 사실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삭혀서 네. 회처럼 먹어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아우 맛있죠. 구워 먹어도 되고.
1: 예, 한국 분들은 냉동실에 꼭 들어있는 예, 식자재 중에 하나죠.
0: 하나죠.
1: 고등어.
0: 예.
1: 근데 이게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리밋이 있습니다. 리밋이 3팩이니까 그래도 놓치지 마시고 세일할 때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 방 부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롭게.
1: 예.
0: 그 리밋에 네, 구애받지 마시고 지혜롭게.
1: 예, 지혜롭게 장박하시면 되고요.
0: 네.
1: 또 저희 동원 모음전을 이번 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동원 상품들이 저렴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네.
1: 뭐 딤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세요. 뭐 새우 하가오부터 부추 창펀 많이 이제 그 찐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시는데 동원 딤섬도 4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
0: 와.
1: 또 동원 참치는 6불 99전이에요.
0: 하나에?
1: 예, 지금 네 개들이 한 팩에 6불
0: 아,
1: 99.
0: 네 개들이 한 팩에 네. 6구고.
1: 작년이나 했었던 가격인데요. 올해는 아. 참 보기 힘든 가격이 저도 놀랐었는데 아니, 6불 99전.
0: 예. H마트가 뭘 팔아 남기지.
1: 저렴하게 동원 참치 준비가 되어 있고
0: 네.
1: 뭐 김도 세일을 하고 있고요. 뭐 네. 동원 떡볶이도 세일을 하고 있고 저희 육수, 한알 육수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골뱅이도 유명하잖아요.
1: 예, 골뱅이도 거. 유명하죠. 그리고 또 양반죽이 유명하잖아요. 예, 네. 동원 양반죽도 2불 99전씩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뭐 그 외에 다른 상품들은요.
0: 네.
1: 저희 현미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스루마이 현미인데요. 안 그래도 찰진 맛이 강해서 고객들이 좋아하시는 인기 품종인데 12불 99전에 스루마이 현미를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북어채가 저희 해오른 북어채로 10불 99전씩 북어채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북어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들 네. 날씨가 덥지만 이열치열로 추어탕 찾으시는 분들 계신데 4불 99전에
0: 와,
1: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또 곧 돌아오잖아요 말복.
1: 예, 예 맞습니다.
0: 그때 추어탕 드시면 좋겠네요.
1: 예, 남원 산초 추어탕이 4불 99전이고요.
0: 네.
1: 또 저희 볶음밥 케이타운 볶음밥이에요. H마트 케이타운 볶음밥이 4불 49전씩 볶음밥 3종 그리고 짬뽕밥 1종에서 총 4종이 4불 49전이고요.
0: 네.
1: 우리 하남 쭈꾸미 고객님들 이미 이제 많이들 아셔가지고 많이 찾으시는데
0: 네.
1: 이번 주는 8불 99전에 하남 쭈꾸미도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쭈꾸미 꼭 이용해 보시고요. 또 단무지가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0: 왜 그러죠?
1: 아무래도 그 단무지 수입량이 지금 살짝 딸리는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래가지고 단무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그래도 저렴하게 고객님들 단무지 좋아하시는데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스시 단무지를 3불 99전에 준비를
0: 와,
1: 했습니다.
0: 너무 싼데요?
1: 예, 3불 99전 자, 저렴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 이제 그 나들이철에 소풍 가기 좋게 저희 뽀로로 음료수를 4개 다 5불씩 4개 구매하시면 5불이에요. 또 종류별로 종류가 다양하니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리고 여름 맞이해서 메로나 아이스크림 네. 4불 99전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0: 네.
1: 또 오리온 스낵 믹스입니다. 스낵들이 종류가 뭐 고래밥도 있고 초코송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7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들이 가실 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청정원 오푸드 만두. 7불 99전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5종이고요. 네. 뭐 소고기부터 돼지고기, 뭐 김치, 뭐 골고루 있는데요. 7불 99전에 평소에도 고객님들 많이 찾으시는 만두로 준비를 했고요. 또 런천미트입니다. 저희 아얌육 런천미트를 2불 99전씩, 2불 99전씩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또 저희 농협 부산어구 사막 부산 어묵 사각 어묵이에요. 부산 네. 어묵이 5불 99전씩 오.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0: 어묵하면 역시 부산 어묵이죠.
1: 예, 맞습니다. 부산 어묵. 농협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농협 아이템으로.
0: 싸고 무엇보다.
1: 예.
0: 양도 많고.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계란이 또 세일인데요. 네. 저희 투데이팜 계란이 미디움 사이즈로 원더즌이 아니고 원더즌 앤 할프. 18개 들어있어요. 오. 1불 49전씩. 와. 1불 49전씩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뭐 다 소개해드리진 못했는데, 뭐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고, 광고도 나가고 있으니까 신문도 한 번씩 보셔가지고 네. 필요하신 것들 놓치지 마시고 알뜰히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신문은 뭘 봐. 라디오 듣고. 그리고 카톡으로 다 보내잖아요.
1: 예, 물론이죠. 예. 카톡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0: 자,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어우, 그러면서도 귀에서 억속 들어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소개해주신 것 중에 요것만큼은 꼭 구매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요.
1: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핑크 파인애플하고요.
0: 아, 지금 네. 우리 영리님께서 핑크 파인애플과 계피 먹어볼게요 하셨어요. 네.
1: 그리고 랍스타 놓치시면.
0: 아, 랍스타 갑자기 먹고 싶다. 특히 이 파인애플은 소화력도 좋잖아요. 고기 그럼. 드시고 난 후에 드시면 소화도 되고 좋습니다. 계피 꼭 같이 드세요.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에 우리 양주호 부장님 자리하셨고요. 양주호 지점장님 자리하셨고요. 글쎄 저희가 다음 주에 보나요?
1: 다음 주에는 글쎄요. 다음 주가 되어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0: 글쎄요. 예. 아직 그 황정일 부장님 안 오셨죠?
1: 예, 예, 지금 휴가를 가셔가지고.
0: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0: 지금까지 H마트 센터빌 H마트 부지점장님이십니다. 우리 양주호 부지점장님.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31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데 어우 날씨 너무 좋습니다. 또 오늘이 불금이잖아요. 행금이기도 하고요. 하늘에 구름이 좀 많이 끼긴 했습니다. 먹구름도 군데군데 있긴 하지만 너무나도 화창한 오후. 괜히 집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어디로 좀 새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주말 저 좀 푹 쉬고요.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상식과 지식을 수년째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Real Estate Pre-Licensing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히 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절차를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Sales Person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에는 Real Estate Broker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처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Sales Person 라이선스를 어플라이 하셔야 하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공인된 라이선스 교육 학교에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60시간의 수업을 들으셔야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DPOR로부터 공인된 학교인지 공인된 강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0시간은 공인된 강사가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으신 수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마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National Portion, State Por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시험이 있고 각 주마다 따로 요구하는 주정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시험은 10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서 70%를 맞춰야 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은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75%를 맞추어야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암기 과목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은 컨셉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은 컨셉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책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문제는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아셔야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예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예문에 나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브로커리지 회사, 즉 부동산 회사에 조인하시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의 어소시에이션에도 조인을 하셔야 그 지역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북버지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NBAR, Northern Virginia Associate of Realtor에 조인하시게 되면 Virginia Associate Realtor 그리고 National Associate of Realtor에 함께 동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라이선스를 받고 부동산 세일즈로 도전을 한다면 과연 1년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무한대입니다. 세일즈 직업이 한편으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내 손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거래한다는 큰 보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이 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시절에도 주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은혜가 깊은 시절에는 훌쩍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며 세어보게 하소서. 그 시절을 잊지 않고 또 한 번 새로운 계절을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374장 찬송 나의 믿음 약할 때 예인 교상상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비바람이 칠 때와 이상민의 찬양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25장 돌아와 돌아와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곡으로 함께 합니다. 이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장계숙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대학합창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박은성님 청해 주셨어요. 지선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요엘의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기도문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난공불락의 세상 권세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당하지 않고 승리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다니엘님 처음 글 올려주셨는데요. 걸으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인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호피폴라님께서도 역시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우리 딸 태문을 열어주소서 기도의 제목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신예숙님 남편 칠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폭염에 건강 잃지 않게 맛난 거 많이 드시고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축하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축하를 받으신 남편분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함께 축하드립니다. 더없이 행복한 날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사랑꾼님께서 농협 로컬푸드에 납품할 고구마 줄기 작업하면서 함께합니다. 명희님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 부지런하십니다. 이 고구마 줄기 작업이 손톱 밑에 새까맣게 물드는 그거잖아요. 물 안 들게 장갑 잘 끼고 하시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샬롬규님께서는 새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내 눈을 들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가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셨고요. 시와 그림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 조이포요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전민희님께서도 시와 그림의 곡을 청해 주셨네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 곡 준비하고요. 그에 앞서서 진영님께서 청하신 백지영의 여호와를 보라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최권사님, 오랜만에 신청곡 주신 것 같은데요. 온 세상 위하여 청해 주신 곡,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CBS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처럼요. 이 흐름에 잠시 멈춤을 거는 말이 있어요. 바로 무민 세대입니다. 없다는 뜻의 한자어 무와 의미라는 뜻의 영어 단어 민을 더해진 말인데요. 무의미한 것들로 눈을 돌려서 그 안에서 꾸밈없는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걸 가리킵니다.

멍하게 있기, 낙서하기처럼 남들이 보기엔 무의미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무민세대예요. 치열한 현실에 지친 사람들이 자극 없는 삶을 추구하는 방법이죠.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해서, 나를 위한 삶을 위해서,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만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온몸에 잔뜩 들어간 힘을 빼고 홀가분해지기. 삶이 항상 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옴브라 마이프,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쇼레 노래,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무민 세대는 경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가끔은 대충 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쳐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고 말이죠.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D장조 오프스 넘버 64의 5번 종달새 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스메타나 쿼르텟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숲향기님, 창문 다 열고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크게 틀고 우롱찬 한잔하며 책을 읽어보려 해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요. 와, 이게 근데 지금 사실 더운데 창문을 열으시면은 시원하실까요? 근데 이 글에서는 참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갓 구운 크로아상님, 권영님 반가워요. 집에서 스피커로 틀어놓고 책 읽으면서 여름 제철 과일인 복숭아 하나 먹으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홈캉스는 없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아당 가족분들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해 보이고 부럽습니다. 자, 다음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옵스 넘버 30중 1악장 알레그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오프스 넘버 30 중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를 마르타 아르헤리체 피아노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0: 어린이집에 둘째를 데리러 갔다가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하원 중이던 모녀와 한 쌍을 마주쳤다. 등하원 길에 다른 집 아이나 부모를 만나는 경우가 흔하니 처음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집 아이가 동작을 멈추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기 전까지는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이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 봐.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텀블러를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설마 나한테 한 말이니?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이나 어린이집에서 들었던 동화 속 이야기를 떠올리고 한 말은 아닐까? 아이는 엄마 손에 붙들려 나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끝까지 나를 바라봤다. 낯선 모녀가 떠나고 어린이집 현관에 홀로 남은 기분은 복잡 미묘했다. 예상치 못한 과분한 칭찬에 의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껏 올라가서 실룩거리는 입꼬리를 주체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한다던데, 본능에 충실해서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던데, 정말로 나를 보고 한 말이었다면? 그 즈음 외모에 관한 칭찬을 자주 듣긴 했다. 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 체중도 그대로에 미용실이나 피부과에 다녀온 것도 아니었다. 심지어 그날은 화장도 안 했고 머리까지 엉망이었다. 다만 차이는 폴댄스를 석 달째 배우고 있다는 사실뿐. 그날 역시 운동을 마치고 어린이집에 방문했던 터였다.

얼굴이 삶에 대한 태도나 인성, 습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활 습관이나 눈빛, 몸짓 등에서 마음속 감정이나 생각,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 등이 자연스레 묻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누적된 시간을 표정을 만드는 근육과 발산하는 에너지에도 영향을 줄 테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이 예뻐 보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바로 행복하기 때문이다. 낯선 어린이나 주변인들이 내 외모를 칭찬한 것 또한 아마 비슷한 맥락이 아니었을까? 폴에 흠뻑 빠진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폴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부심과 더불어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력이 생겼고, 그것이 이제는 남들 눈에 보일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폴댄스를 하면서 나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음을 배웠다. 비교는 어제의 나하고만 하면 된다는 것 또한 깨달았다. 어제보다 조금 더 오래 매달리고, 어제는 안 되던 동작을 성공시키고, 같은 동작도 보다 정교하게 구현해낼 수 있게 된 나. 비록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 다시 시도해보는 나.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될 수 있게 된 것 같다. 내가 나를 더 사랑스럽게 귀하게 여기니 남들의 눈에도 그리 보였을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니 낯선 아이에게 칭찬을 드릴 만한 자격이 충분한 것 같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 자신이 최고라고 느껴졌으니까.

쇼팽의 왈츠 오프스 넘버 64의 3번 A플랫 장조를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이자 비평가이며 5년차 폴댄서인 한승혜의 책 봉잡은 인생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도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죠. 걱정이나 고민이 있어도 그렇고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출 수가 없죠.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표정이나 인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고요. 저자도 운동 하나 꾸준히 했을 뿐인데 덩달아 마음도 밝아져서 빛이 나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걸 아이도 어른도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나를 더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면 남들도 그렇게 대한다. 다들 기억하시죠?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 에델바이스를 바리톤 강형규와 딸 강시원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중 애들바이스를 바리톤 강현규와 딸 강시원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별빛나라님, 아내가 33년 4개월 초등교직 생활을 마치고 다음 달에 퇴임식을 하게 됩니다. 오, 33년 4개월을 초등학교에만 계셨나 봐요. 참,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으실 텐데 첫 제자는 33, 그러니까 12살에 만났으면 이제 40대 중반이 됐겠네요. 아, 수많은 제자들이 다 이 소식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마색님, 직장인이자 아이들 엄마인 저는 오늘 쉽니다. 아침에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커피 한잔 마시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요즘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 잘 극복해 볼게요. 네, 저기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우리 이마생님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음악들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를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를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엘가의 아침의 노래를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토요일 2부 코너 이준영의 보물상자는 잠시 쉬어가니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김남조 작시, 김순애 작곡의 그대 있음에 메조소프라노 이하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수입니다.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무곡 2번 C단조 오리엔탈 줄리안 브림과 존 윌리엄스의 기타 이중주로 들으셨습니다. 들장미님 왜 있을 땐 소중함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남편이 아픈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어요. 맞아요. 이게 몸이 좀 아프면 이제 주변 분들은 또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아픈 당사자는 또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시간이 당사자도 또 주변 분들에게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돼서 또 남은 시간 더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옵스 넘버 33 중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를 야노스 시타커의 첼로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옵스 넘버 33중 1악장 알레그로 논 프로 트로포를 야노스 슈타커의 첼로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달달구리님, 전 솔직히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주로 락 음악을 즐겨 들어도 장르를 떠나 참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달달구리님. 저도 음악을 들을 때는 편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 듣는데 이번에 이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스페셜 DJ를 하는 이 시간 동안 클래식의 매력에 점점 스며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와서 많이 들어주십시오. 시리팡팡님, 매일 새벽 재방송으로만 듣다가 오늘은 정시간으로 듣고 있으니 곁에서 연주하고 얘기해주는 느낌이 드네요. 아, 새벽에 재방송으로 들으시는군요. 이게 또 라이브의 맛이 있죠, 아침에 듣는. 제가 더 아주 생생하게 계속 열심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 바리톤 토마스 알렌의 노래,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0: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물 박사, 바리톤 토마스 알렌의 노래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님, 행복도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에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좋은 생각을 하시는군요. 맞아요. 행복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것도, 그러니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좀 순서로 따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함을 느끼면 그 다음에 행복감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도 방법을 찾고 있는데 우리 게으른 완벽주의자님도 방법을 찾고 계시는군요. 많이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꼬맹이님, 여긴 부여 국남지입니다. 오랜만에 혼자 힐링하러 나왔는데 조금 덥지만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걷는 길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참 다들 많이 걸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러닝을 하거든요. 근데 러닝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걷다 보면 뛰고 싶고 뛰다가 힘들면 다시 걷고 이런 시간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뛰는 게 참 즐거움이다, 되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걸으시고 조금 체력이 받쳐준다 하면은 뛰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퀘일 넘버 525번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지크 중에 2악장 로망스를 앤드류 맨지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다 13번, G장조 쾌엘 넘버 525번,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뮤지크 중 2악장 로망스를 앤드류 맨지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봉씨님, 임진각을 다녀왔습니다. 온갖 시름, 아픔 다 쓸어담고 가는 듯 물줄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든 걸 시간이 해결하고 세월이 녹여내듯 저 덩어리들도 흘러가며 다 풀어지면 좋겠네요. 혹시 내가 누구에겐가 짐이 된 적은 없었나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래야 된다, 나이 먹으면 그래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얼추 먹어가니까 이제 그 말뜻을 알겠어요. 사실은 나이 먹으면 더 잘 들리고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잘 절제하면서 할 말과 듣는 걸 듣는 대로 다 얘기하지 않고 또 보인다고 해서 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9140님, 전 힘들 때 음악 들으면서 무조건 걷기 운동해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닝을 하고 그냥 걷는 것도 괜찮아요. 가끔 안 타본 버스를 타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동네에 가서 그 낯선 동네에서 걸어보는 것도 꽤 재밌는 경험이거든요.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리스트의 6개의 위안 중에 3번 D플랫 장조를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리스트의 6개의 위안 중 3번 D플랫 장조를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헌영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오프스 넘버 73 황제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운 포코 모스를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헌영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리볼빙 두세 번 이상 했다.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볼륨 학기를 하고 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이미 빚을 못 갚는 구간에 계신 겁니다. 모두 빚을 갚을 수 없는 시점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더 암담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뒤에 인생을 생각해봐도 이걸 갚을 길이 안 보인다. 내 월급이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이 될까요? 잘릴 가능성은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그 변호사가 되기 전에 노숙인 센터에서 일을 했었어요. 노숙인들은 100% 빚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감당이 안 된 사람들이 다 노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발사분이 계셨어요. 실력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셔서 유명한 어떤 호텔 이발사로도 일하시고 기능올림픽 비슷한 대회에서도 수상하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90년대 후반 어느 날부터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안 가는 세상이 갑자기 옵니다. 이발사라는 직업을 가지셨던 이 분이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안 가고 미용실에 가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산업의 구조 변경이라는 게 갑자기 닥쳐온 거예요. 이 흐름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발소를 계속 영업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 달은 매출이 좀 떨어졌죠? 그러면은 주변에서 빌려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은 매출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빌렸는데 다음 달은 갚지만 그 다음 달에 또 빌린 건 그 다음 달에 못 갚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특히 90년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빚지기가 힘듭니다. 이러면 주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친구한테 빌리고 가족한테 빌리죠. 근데 가족한테 돈 빌렸다 못 갚고 친구한테 돈 빌렸다 못 갚으면 이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빚이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갚지 못하고 내 주변에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볼빙을 한 두세 번 이상 했다.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카드 깡을 한다. 내가 도저히 돈이 없어서 뭔가 부업을 알아봐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통계적으로는 이미 빚을 못 갚는 구간에 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네 가지 선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을 두 배로 열심히 합니다. 다른 일을 합니다. 내가 이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뭐 택배도 하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죠.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건강을 해쳐서 오히려 원래 하던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범죄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빚을 갚게 되고 그걸로 이제 빚을 청산해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사실상 범죄나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90년대 우리 굉장히 많이 목격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생을 포기하고 어차피 내가 돈을 벌어봐야 빚을 못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노숙인이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목격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야, 빚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러고 오신 분들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안 될 때 저한테 오시거든요. 파산 사유의 1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실직입니다. 그리고 2위는 사업 실패입니다. 사실상 두 개가 같은 거죠. 거의 80%는 실직과 사업 실패로 인해서 파산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그 다음이 생활비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박이나 뭐 코인 투자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사행성 높은 투자로 인해서 파산하게 되는 경우는 0.7%밖에 안 됩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50% 이상입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들. 왜냐? 미국처럼 우리는 파산하고 싶다고 확 파산시켜주지 않아요. 법원이 엄격합니다. 사지 멀쩡한 놈이 왜 일해서 돈을 갚아야지 왜 파산을 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60대 이상이 돼서 앞으로 노동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경우에 파산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특히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요즘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50대 초중반이면 다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했던 일을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뭐 주로 요식업 같은 자영업에 도전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셨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안전망을 마련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날리게 되면 사실 급격한 어떤 빈곤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통 집 같은 거 하나 유지하고 빚을 점점 키워가다가 이게 감당이 안 돼서 파산으로 나서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여기에 따라붙는 것들이 또 사기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게 됩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투자 사기, 뭐 수익형 부동산 사기. 그러니까 사기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일종의 수익형 부동산에 관련된 반쯤은 사기고 반쯤은 투자 실패인 경우.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노년의 재산을 완전 날리게 돼서 파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회생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하거든요. 야, 젊은 애들이 무슨 빚을 져서 그걸로 회생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은 생활비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지방 도시에 있는 한 학생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한 달에 드는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월세를 사는데 아무리 싸게 잡아도 보통 50만 원, 6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일단 통신비, 휴대폰은 모두 갖고 있으니까 인터넷비, 그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비, 여기까지만 해도 한 100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에 일단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끼에 만 원은 잡아야 돼요. 하루에 두 끼 먹는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60만 원은 됩니다. 여기까지는 160만 원이죠. 여기다 대학생이잖아요. 교재도 사야 됩니다. 책도 사야 되죠. 앞으로 내가 취업 준비 같은 거 하려면 학원도 다녀야 되죠. 인터넷 강의라도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정말 작게 잡아도 최소한 40만 원,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등록금 있죠. 좀 적게 잡아서 학기당 등록금을 600만 원으로만 잡아도 월로 환산하면 등록금만 1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후배한테 밥도 한 번 안 사주고 친구들 MT도 한 번 안 가고 술도 한 번 안 먹고 이렇다는 전제하에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보태줄 수 있는 집은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이 과연 월 300을 계속 대줄 수 있을까요? 학교 생활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은 월 100만 원이면 정말 많이 버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해야 월 100만 원 벌 수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부모님도 나름 100만 원씩 보태줬고 정말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걸 해도 기본적으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학자금 대출 내지는 추가 대출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발생하냐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평균적으로 13개월 정도 취업 준비를 합니다.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생활비. 이것도 고스란히 빚 내지는 앞으로의 비용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 취업 예전처럼 하기 힘들죠. 특별한 전문직이 아닌 이상에야 처음에 중소기업으로 취업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심지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월 300만 원 세후로 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아까 한 달에 300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서 확장된 그 등록금은 빠지겠죠. 대신에 회사를 다니니까 좀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옷도 사야죠. 조금 더 교통비도 더 많이 들 거고 회식 같은 데 참여도 해야 될 겁니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250, 3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앞에 졌던 빚들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거기다 부모님은 더 이상 나한테 돈을 대주지 않아요. 취업한 애한테 왜 돈을 대주겠어요? 생활비만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은 학자금 대출 거의 갚기가 어렵고 이 상태에서 딱 하나만 터지면 딱 하나. 뭐냐? 예를 들어 뭐 연애를 좀 심하게 했다거나 무슨 경조사가 터졌든가 엄마 아빠가 아프거나 이러면 이게 다 마이너스 통장 내지는 회사에서 내준 대출 이런 것들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1년 다니면 학자금 대출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빚이 4, 5천이 늘어나는 게 너무나

없어 보여요. 그런데 더해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빚도 못 갚는데 그동안의 부동산은 두 배, 세 배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씁니다. 혹은 투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투자는 마땅히 굉장히 모험적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95%는 망합니다. 오히려 빚만 더 쌓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주식도 오르고 있지만 실물 경제, 낮에는 소비는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고 반면에 물가는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고 또 AI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어요. 당장 그래요. 지금 AI 때문에 뭐가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소리는 들리는데 아직 그 물결이 안 보이거든요. 당장 변호사들만 해도 지금 올해 나오는 변호사들은 수습자리를 구하기 되게 힘듭니다. 1년차 변호사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만 해도. 1년차 변호사 4명, 5명이 하는 일을 지금 4, 5년차 변호사 혼자 할 수 있습니다. AI를 적절히 활용하면. 용접공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용접공은 살아남는다. 내지는 뭐 미장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기술 배워라. 앞으로 5년 뒤에 건물이 지금처럼 지을까요? 공장에서 뭔가 AI를 토대로 효율적인 방식을 만들어내서 공장에서 모듈을 만들어낸 거를 그냥 현장에서 다 붙이기만 하는 그런 건축이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잘 생각 못하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회생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금융위기일 때 그럴까요? 금융위기 때도 늘어나지만 더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어떤 수치가 있어요. 뭐냐면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때 회생 파산 신청이 급증합니다. 최고 이자율이 30%에서 25%로 낮아지면 그때 회생 파산 신청이 확 올라가고요. 25%에서 19%로 낮아지면 또 올라갑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빚을 어떻게 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40%로 빚을 질 수 있다면 이 빚을 지지 빚을 져서 앞에 걸 갚는 거예요. 더 높은 이자율의 빚을 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회생 파산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나의 빚을 없애보자 4% 5% 빚을 없애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빌리고 메꾸고 때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빌릴 데가 없으면 다른 길이 없으면 이때 회생 파산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무리를 내서라도 갚는 사람이 있는데 안 갚는 사람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꼭 먼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성실하게 갚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성실하게 갚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무리를 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성실하게 갚는 건 매우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과도하게 성실하게 갚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는 당신을 위해서나 심지어 채권자를 위해서나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도 만약에 건강을 해쳐서 아예 못 갚게 되는 상황보다는 얼마라도 갚는 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부업 같은 걸 하지 않고 투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는 상황이지만 작은 돈을 어떻게든 크게 버는 방법을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높은 확률로 범죄 피해자가 됩니다. 저한테 보이스피싱 오시는 분들이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실행범, 가해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본인이 범죄 가해자가 돼서 처벌은 받는데 실제로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이득도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리하는 건 좋지 않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갚는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은행을 상대로는 왜 그런 감정을 안 느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자라의 본질은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뭐냐?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쳐서 일종의 보험료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이자율은 낮습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아서 못 갚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자가 높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 이자를 냈다는 건 이미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걸 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내 과실로 사고를 냈습니다. 내가 내 과실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았을 때 운전해서 사고를 안 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까? 이때 우리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을 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너 이렇게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를 올리게 만들었으니 네가 잘못된 거야. 우리의 박탈감은 어떨 거야? 라는 얘기 하나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애초에 보험료와 보험금 안에 그게 계산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0: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역시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라고 협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행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돈 안 빌려줍니다. 은행은 본인이 판단하고 빌려준 거예요. 이 정도 이자율이면 이득이 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돈을 못 받는다면 본인의 판단이 실패한 거고 본인들의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까? 이거는 뒤집어 놓고 보면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일종의 사업에 관련된 얘기예요. 저는 논리적으로나 실제 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저는 일종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이미 빚을 탕감하는 경우의 수들과 계산을 이미 다 하고 빌려준 거니까 그렇게 못 받게 되는 은행의 손해에 대해서 너무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건 비즈니스고 사업의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본인도 언제든지 실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버퍼를 미리 좀 마련해 두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늘린다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일에만 너무 매진하지 말고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이고 소비 습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회생을 해보면 회생이라는 게 월 155만 원으로만 생활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를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신용카드가 너무 익숙해요. 근데 신용카드는 빚을 지는 거거든요. 신용카드는 그 자체로 내 물건을 카드사가 먼저 내주고 나는 이 빚을 월말에 갚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카드 생활에 너무 익숙해요. 회생파산 신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이제 빚을 못 낸다는 거예요. 내가 회생하면 이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빚도 못 지고 카드 생활도 못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죠? 이러는 거예요. 전 너무 답답하죠. 그 빚 때문에 빚을 자꾸 내가지고 힘들어졌는데 빚을 또 내지 못하면 내가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비슷한 건 뭐냐면 마약 중독자 얘기 같은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마약을 끊으세요라고 하면 아 이제 마약을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스스로 나는 카드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을 때 이게 힘들다고 느낀다면 아 정말 그건 못 살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빚에 중독이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안에 규모 안에서 뭘 소비한다는 걸 안 해본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는 그거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일단 필요를 위해 긁고 나중에 카드값을 메꾸면서 후회하고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간다는 거에 너무 익숙한 세대예요. 그런데 회생을 하면 155만 원 안에서만 써야 되거든요. 체크카드나 현금만 써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155만 원으로만 사는 경험을 하잖아요. 3년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고 뇌가 바뀝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돈 안에서 생활하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안 사고 안 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람이 3년을 살면 그 뒤에 소비 패턴이 바뀌고 심지어 돈을 모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학교 같다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옥 말고 진짜 학교. 3년 동안 소비 습관을 배우는 학교고 이 소비 습관을 바꾸고 나면 굉장히 더 이제 돈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악플이 많이 달리거든요. 어쨌든 돈 빌려가지고 못 갚은 놈인데 그거 없애주는 놈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친한 노숙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되게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에도 갔고요. 뭐 선교단체 이런 데, 꽃동네 이런 데도 다녀오셨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잠시 그때뿐이고 다시 술을 드셔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파산을 했거든요. 파산을 했고 그동안 연락이 안 되던 5, 6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자녀들에게 본인이 공공근로로 번 돈 중에 6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60만 원을 송금해 준 그날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의미고 내가 돈을 번 만큼 내가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이걸 언젠가는 모을 수 있다는 거. 이 희망이 없다면 인간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썩습니다.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빚을 없애주는 거. 최소한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라도 관리 가능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그 무게를 좀 줄여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모두 빚을 갚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썼어요. 사실은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빚 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지겠지. 아니요. 다음 달에 내가 갚을 수 있죠. 있겠지. 다음 달에 너는 잘릴 수도 있어요, 회사. 회사 잘리는 것뿐이 있나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빚을 함부로 지시면 안 됩니다. 못 갚을 수 있고 그러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더 잘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빚을 졌던 사람들을 네가 잘못해서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 저는 사회 범죄도 늘어나고 사회는 생산과 소비의 어떤 동력을 굉장히 잃어버릴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실직이 남의 일일까요? 사업 실패가 남의 일일까요? 아니요. 제 일이에요. 저는 노숙인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뭐냐. 나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 시대가 왔을 때 사람이 완벽하게 망가지지 않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회생파산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교육을 하고 또 직업을 국가적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그게 안 되면 뭐 기본소득이 될지 연금이 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겠죠. 이 회생파산은 시작점에서 그 위를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인간이 희망이 있다는 건 내가 번 만큼 그 돈을 쓸 수 있고 내가 재산을 모아서 남들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한테 희망이 있는지.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내가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버는 돈을 빚 갚기든 뭐 어떤 이유든 내가 행복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거나 어떤 것으로 힘든데 돈을 많이 쓰고 있거나 그래서 빚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면 이때는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회생파산 같은 걸로 빚을 없애는 것이든 아니면 나의 투자나 재무구조를 설계하고 소비구조를 바꾸는 것이든 어떻게든 새로운 시도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우울한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요. AI 때문에 실직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직업을 얻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시대가 바뀐다는 건 새로운 부자가 탄생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큰 기회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빚 때문에 어려운 상황,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서 관리한다면 그 뒤에 정말 새로운 기회, 정말 대단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꼭 이번 기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밤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은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넘치는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LQ를 높여라 아홉째 시간,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여자분들이 조금 화나셨죠? 오늘은 이제 남자분들에게 하는 메시지, 여자의 마음 사로잡기 편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기도합니다.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행복한 부부를 늘 꿈꾸면서 이런 말씀의 원리들을 많이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저부터 익숙하지 않지만은 노력하고 실천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아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내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아내에게 여보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왜 오늘 눈물을 흘렸어?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그렇게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잘하는 줄 몰랐어.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설교학 쪽에서 살아내는 것들을 설교하는 것이지 살지 아니한 것을 설교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살아낸 것만 설교하려고 보면 설교할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설교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했더니 제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여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꾸지 않고는 사랑의 정원은 풍성해지지 않아요.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원리이니까 어디든지 다 적용 가능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4장 6절 이하의 내용인데 눈빛이 중요하다. 사로잡는 원리, 존경하는 눈빛, 따스한 눈빛, 이해한다는 눈빛, 눈을 마주치고 눈으로 받아주는 것이지요. 공감의 언어, 눈빛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만 공감하는 여자에게 결국 남자는 마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목에 구슬 한 개미를 걸고 잡아버렸다. 관심 유발이지요. 상대 배려지요. 상대 존중이지요. 레바논의 향기도 풍겼습니다. 세 번째는 달콤한 입술로 사로잡았다. 1차적으로는 입맞춤의 달콤함이지만은 예쁜 언어를 사용했다. 네 번째 원리는 각종 열매로 사로잡았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헤아리고 섬겨준 것. 이야, 감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래 술람미가 이렇게 교양 있는 여자였느냐, 사랑에 관해서 아는 여자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포도원의 소장농의 딸이었습니다. 배웠으면 그가 얼마나 배웠을까요? 얼마나 그가 격조 있는 가문에 살았을까요? 예뻤으면 얼마나 예뻤을까요? 스스로도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자가 되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태양 때문입니다. 태양과 같은 솔로몬. 결국 여자가 꽃이 되고 향기가 되는 것은 남자하기 나릅니다. 진짜 존경받는 남자로 살고 싶거든. 사랑 스토리 남기는 남자로 살고 싶거든. 혼자 쓸쓸하게 독방 신세 되고 싶지 않거든. 오늘 가르침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비결. 물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비결도 들어있습니다. 직원의 마음을 빼앗고 사랑받는 기업, 사랑받는 기업의 대표가 되는 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에게 인기가 짱인 찐 교사가 되는 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신을 꽃으로 만들어주고 향기나는 인생이 되게 하는데 어떤 성도가, 어떤 직원이, 어떤 학생이 존경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눈빛을 맞추기 위해 아마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남자, 어떤 남자인가요?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여자의 마음이 쿵쾅거릴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지난날의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원망, 불평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물론 원망, 불평이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마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담긴 이름을 만들어 불러주는 것입니다.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9절 10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11절에 내 신부야,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12절 말씀 보시면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다 생수의 우물이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다. 저는 이 부분을 목회적으로 오래전에 깨달았고 실제로 활용해서 재미를 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들은 목사가 사랑을 담고 믿음을 담아 불러준 대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더라고요. 권사님은 저의 동역자이십니다. 우리 교회 기둥이십니다. 장로님은 내 목회의 보배이십니다. 면류관이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니까 진짜 면류관이 되고 보배가 되고 기둥이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 도둑, 썩을 놈, 못된 놈. 그런데 삭개오, 순수, 착함이란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절대로 삭개오를 삭개오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쁜 놈, 매국노, 돈밖에 모르는, 이야 진짜 저질 인생,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것인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결국 그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그런 고백했습니다만 아내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꽃이 되도록 이름을 불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내도 인정할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왜 술람미가 따뜻해졌을까요? 왜 술람미는 계속 예뻐졌을까요? 왜 입술의 고백이 늘 새로워졌을까요? 따스하게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왜 꿀방울이 떨어졌을까요? 꿀을 발라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장로님, 그러니까 사랑 넘치는 장로님이 되시더라고요. 기둥 같은 장로님, 기둥처럼 변화되더라고요. 나의 동역자 장로님, 동역자로 살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는요, 저 만나서 여보라고도 부르고 당신이라고도 부르지만 그전에는 강아지 부르듯, 몸종 부르듯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장로님 부인은 자기 남편을 장로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장로님 자기 부인을 권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로님으로만 남는 거예요. 권사로만 남는 거예요. 남편으로 불러주고 당신이라고 불러줘야 내게로 다가와 당신이 되고 꽃이 될 텐데, 여보라고 불러줘야 여보가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사장님들, 직원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선생님들, 학생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따스하게 부르셨나요? 사랑으로 부르셨나요? 아니면 썩을 놈, 공부 못하는 놈, 어쩌다가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참 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참 우리 반의 평균을 깎아먹는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불평 담아서 혹시 부르진 않았나요? 저희 동네가 어려운 동네였다. 광주에서 소외된 동네였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동네가 중심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 어려운 동네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개들의 천국,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진짜 길잃은 개들이 돌아다니고 가로등도 잘 밝혀져 있지 않은 그런 동네였는데 제 동네에 향하여 이놈의 동네 썩을 놈 망할 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세계의 중심이 된다. 열방의 중심이 된다. 복받은 동네, 우산동이 행복한 동네 이렇게 불렀더니 정말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부르는 이름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곳마다 사랑과 진실, 믿음이 담긴 이름을 만들어 부르는 일에 전문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원리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함께 가자고 해야 합니다.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여자는 자신을 보호해 줄 남자에게 인생을 맡깁니다. 정말 구태의연한 소리인데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어. 당신 고생 안 시킬 것입니다. 이런 소리 할 때 마음이 통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대단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하고 함께 가자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여기서 술람미는 안정된 정서를 회복합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딴주머니 찰 필요가 없고 다른 곳에 눈 돌릴 필요도 없었지요. 사장님들, 왜 당신 회사의 직원이 자주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하고 함께 가자고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심하면 잘라버린다. 당신 아니어도 너 아니어도 직원은 많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줄 서 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니까 직원이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통 교육자들을 향하여 3년 단위로 나가라. 물론 내 밑에만 있지 말고 독립하라는 좋은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분위기가 1년 연말만 되면 불안함을 조성하니까 부교자들도 딴 주머니를 차고 자꾸 교회에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떨까요? 독립할 사람만 독립하고 그렇지 않을 사람은 나와 평생 함께 가자. 나보다 나이 많은 부교육자 내가 먼저 은퇴시켜줄게. 나와 함께 은퇴하자. 굳이 애써서 나가려고 하지 마라. 교회가 어려우면 내 밥그릇 절반 나눠서 같이 먹고 살자. 어떠겠습니까? 충성할 수 있겠잖아요.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이혼하자. 나가라. 유치하게 이 집 내 집이다. 나가라. 심지어는 부모님과 한편 되어서 나가라. 사람인가요? 남자인가요? 그런 사람 있고 무슨 내일을 설계하겠습니까? 그래서 딴 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돈, 돈, 돈, 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잠자고 있으면 지갑에 다, 돈 다 빼가고 비상금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신부되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킨다.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잘못하면 너를 버려버린다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오늘날 깊은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슴으로 배워야 할 원리입니다. 사랑은 지켜주는 것,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바쁘고 시간이 없지만은 어떻게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에게 감히 당신의 여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줘야 된다. 제가 늘 소리쳐서 가르칩니다. 또한 목사 입장에서 성도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합니다. 천국까지 함께 가겠다 해야 합니다. 사장도 직원을 채용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생님도 학생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꽃이 되고 향기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끝까지 함께 할게. 세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배워 실천해야 될 원리.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통독을 해도 이 원리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당신 가정에, 당신 교회에 사랑의 역사는 시작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남자가 돼야 돼요.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의 동산은 술람미를 말합니다. 또한 북풍, 남풍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의 영적 성장과 내면의 강건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술람미가 천사가 되었을까요? 그 심령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가 임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받고 잘한 자녀 다르지 않던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껏 한국교회는 여자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많았지 남편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모르게 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믿음 있는 여자의 간절한 소원은 남편이 자신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 앞에서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하고 끌고 가는 남편을 원합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가 많지 않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돈 가져다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일도 범하고 직장에 출근하고 열심히 돈 벌어다 줍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직장생활 열심히 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아내라면 그곳으로 살 수 없잖아요.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가장이 기도할 때 가정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일에 가치를 몰라요. 결국 여자가 독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영적 독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밥 잘 사주는 목사가 좋은가? 물론 처음에 밥을 사니까 제가 목사님께 밥을 다 먹다니 이야 막 감동 먹어요. 그러나 지금은 밥 사주는 것으로 감동하는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무엇이 감동이고 무엇이 은혜이냐? 영적 성장을 돕는 목사일 것입니다. 늘 남풍이 불어오고 북풍이 불어오고 동풍이 불어와서 가문이 살아나고 아들, 딸들이 회복되고 원래 내가 지난날에 환자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목사님 만나서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축복, 목사님의 기도, 그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알아서 목회를 잘하면 장로님들이 독종이 되지 않더라고요. 감사하게 언제부턴가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남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자의 기도 모습이 아름답지만 남자의 기도 모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두 아들이 아버지는 왜 자꾸 남성 편향적인 얘기를 주로 하세요?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가장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자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총리도 하고 교수님도 하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이고 여자입니다. 총리를 하는 여자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여자분도 결국은 보호받아야 사랑받아야 행복합니다. 신부되는 교회를 위해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간구했다고 하잖아요. 사랑의 완성은 결국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사랑을 원한다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원하는 그 남편 자격 요건 중에 아파트 있는 사람, 직장 좋은 사람, 이런 것보다 새벽 기도하는가. 믿음이라는 기준이, 기도라는 기준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목사의 오른팔이 되어서 쓰임받는 남편이, 양육사도 하고 사역장도 하는 남편이 멋지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쳤어요. 남자들아, 남성들이여, 밀리지 말자. 깊은 사랑, 사랑의 기술들 배워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자의 기도를 먹고 살았다. 새벽에 어떤 남편은 자신의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큰 남편들이 있어. 남편이 워낙 탁월한 결정을 잘하니까 아내들이 그 일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어요. 사랑에 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잠시 멈추어 서서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에 관하여 연구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은 너무 잘 아는데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상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이 기도가 너무 좋지만 기도원파가 되지 말자고 가르쳐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되 어떤 하나님한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목걸이 하나만 바뀌어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입술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창피합니다. 쑥스럽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여자들은 진짜입니다. 작은 것에 감동하고 작은 것에 실망합니다. 오세고가 가족 여러분, 저도 또 한 번 다듬겠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진정한 연합은 둘이 연합해서 한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여자도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남편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요리사, 아내는 정치인, 얼마든지 남편이 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여자가 밥하고 남자는 그냥 돈 벌고, 지금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밥 잘한 사람이 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싸울 때 그때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왜 그래? 어머니한테 왜 소리 질러? 당신은 나빠? 이렇게 하는 순간 가정은 깨집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부인에게. 제 부인이니까 어머니 건드리지 마세요. 그때 아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왜 그래? 라고 소리치지만 속으로는 호호호호 웃는다고요. 시동생이랑 내 동생이랑 주고받을 때 혹시 제 여동생이 아내를 향하여 언니는 왜 이따위야? 언니는 왜 이래? 이때 제가 아내 보고 뭐라고 하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제 관리는 뭡니까? 제 동생을 향하여 야! 너 왜 네 언니에게 함부로 대하느냐? 까불지 마라. 니나 잘해라. 네 시댁이나 잘 섬겨라. 물론 어머니가 서운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어머니에게 만나서 다시 어머니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우리 지연이 속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고, 뭐 어머니가 그런 걸로 그러세요. 나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마음을 풀어주는 게 필요해요.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도요, 자식이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서운하겠지만은 끝까지 어머니 치마폭에 붙들려 사는 거, 그 행복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깊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남자분들이요, 여성을 이해하십시오. 여성을 이해해서 정말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위해 오늘부터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직장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함께 살핀 이 원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당신 아내의 사랑은 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 담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여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보,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고백들을,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꽃보다 아름다운 나의 부인,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아름다운 나의 장로님,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 뿌리와 같은 장로님, 고백한 대로, 우리가 축복한 대로 꽃이 됩니다. 함께 가자.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남편, 그런 사장. 잘라버린다. 협박하는 사장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우리 기업에 사는 동안 네 가정 잘 되기를 원한다. 네 자녀까지 내가 책임질게. 이런 사장 된다면 아마 직원들의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한정을 했지만은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깊은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프랭크가 걱정이 없다. 항상 웃고 왜 그랬을까? 라는 거 물어봤는데 전 어떤 아빠가 있어요. 그 아빠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쁜 마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항상 기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 믿게 된 친구도 있고 지금은 좀 삶에도 완벽하게 살게 되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 친구들이 보통 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제가 부르심인 것 같다라고 알게 됐어요.

0: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가을 개편을 맞아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호프 보이스 미니스트리 찬양 사역자입니다. 프랭크, 환영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아, 저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온 프랭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찬양 사역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아빠입니다. 아.
0: 진짜 아빠예요?
1: 네.
0: 오, 대학생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저는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
0: 정말요?
1: 네.
0: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 네, 저희 아들 하나 있고 딸도 하나 있습니다. 네, 세 살, 한 살 반이요.
0: 이야, 너무 축복이다.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들 하나, 딸 하나.
1: 네.
0: 그렇게 낳고 싶어도 잘 못 낳는데.
1: 이야.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0: 아,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방금 찬양하셨잖아요.
1: 네.
0: 아,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세요?
1: 아, 이 찬양은 한국에 오자마자 그때는 처음에 들었던 거 찬양인 것 같습니다.
0: 오.
1: 네, 그때부터 계속 듭니다.
0: 네.
1: 네.
0: 아, 뭐라 그럴까? 저희가 이제 연기할 때도 막 이렇게 몰입하고 감정이 좋을 때 연기가 잘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신앙심이 좋고 하나님 너무 사랑할 때 찬양 부를 때도 그게 막 진심으로 이렇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프랭크 그런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
0: 네.
1: 네.
0: 그 모습이 보여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국인 예배 찬양 인도 해주시고 계신데요.
1: 네.
0: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아, 저는 한국에 온 지 조금 오래됐습니다.
0: 예, 얼마나 됐어요?
1: 2011년.
0: 2011년.
1: 네.
0: 네.
1: 그때는 한국에 왔었어요.
0: 근데 주변에 이렇게 약간 되게 터프한 남자분들한테 한국말 배운 것 같아요. 되게 터프하세요.
1: 아니, 저는 어학당 다니면서 대학도 나왔고, 예. 에이, 그래서 한국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오, 아직도 야, 정말 궁금한데 오실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아, 한국에 오기 전에?
0: 네.
1: 저는 원래 한국말로 하면은 못된 신앙이에요.
0: 그래요?
1: 네, 저 목사 아들이요.
0: 아, 진짜?
1: 그렇게 안 보이지만.
0: 프랭크, 와, 너무 반가워요.
1: 감사합니다.
0: 아, 그렇구나. 이야, 이야기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아, 고향인 이제 콩고민주공화국은 어떤 곳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1: 아,
0: 나오신 김에.
1: 아, 일단 콩고 두 개 있거든요.
0: 네.
1: 콩고 공화국이 있어요. 네?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제가 그 나라에 태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두 번째 큰 나라입니다. 네, 지금은 인구가 more than 100 million?
0: 이야.
1: 예, 정도가 됐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믿고, 교회에도 가고, 야. 한국처럼 거의 뭐 문화가 비슷합니다. 네.
0: 콩고에서의 신앙생활이 궁금한데요.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어땠어요?
1: 아. 뭐, 우리 아빠가.
0: 네.
1: 착하고 멋있습니다. 좋은 아빠고
0: 네.
1: 우리 아마 엄마는 들어가셨지만은 근데 성격이 너무 세다.
0: 아,
1: 너무 스트릭트하게
0: 예.
1: 우리를 키웠습니다.
0: 아.
1: 목사라서
0: 성도님들한테도
1: 성도님들한테 잘 보여야 돼.
0: 아.
1: 특히 자기 자녀들 먼저.
0: 네.
1: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0: 힘들었다.
1: No excuse. 진짜 아빠의 길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0: 보통 목회자의 자녀들처럼
1: 그렇죠.
0: 프랭크도 비슷했군요.
1: 네. 아빠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뭐 아, 쟤는 뭐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 소리가 많이 들으면은
0: 네.
1: 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0: 맞아요.
1: 네, 그런 거 좀 있긴 있었죠.
0: 다들 목회 하시는 분, 자녀분들이 갖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이 신앙을 주입식 교육으로 많이 시키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버님께서, 프랭크한테.
1: 특히, 그거는, 많이 시키셨어요.
0: 어떤 식으로요?
1: 아, 뭐, 일단은 하루에 말씀 외워야 되는데. 어. 예, 항상. 왜냐면은, 우리가 자기 전에, 네. 그, 밤에, 그, 가족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0: 네.
1: Every day.
0: 예.
1: 그래서, 그때가, 네가 오늘 뭘 외웠는지 말해야 얘기를 해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그 뼈리 뭐지? And the wall.
0: 뼈.
1: 네, 뼈에서 네. 뭔가 말씀 딱 붙여 있었어요.
0: 외워야 되니까.
1: 네, 외워야 되니까.
0: 네.
1: No excuse. No excuse. 다 봐야 돼요.
0: 저 질문이 있어요.
1: 네.
0: 그러면 프랭크는 지금 아들, 딸한테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1: 저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아들 지금 3살인데 네.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지금.
0: 네.
1: 그리고 제가 찬양 사역할 때는 네. 같이 무대에서 올라가서 자기 기타로 주고 같이 찬양을

0: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가족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이렇게 절실히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세 명이거든요.
1: 오, 많은 것 같아요.
0: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빠랑 엄마랑 누나랑 같이 예배 드렸던 그 순간이 아직도 머릿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암송은 오랫동안 기억나지 않아도 그렇게 손잡고 기도했던 그 장면들이 너무 따뜻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프랭크한테 그런 신앙에 대한 거를 끝까지 이렇게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물론 힘들었지만.
1: 아, 그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고 싶은 거다 못하고, 예를 들면 뭐, 그 사춘기 될 때,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가야 됐잖아요. 뭐술 먹고, 뭐 여자친구 사귀어야 되고, 그런 거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술자리에 갔었는데,
0: 암송해야 돼요?
1: 뭐, 친구들이 다뭐술 먹고 있는데, 근데 제가 뭐 콜라 사가지고 얘네들, 아니, 그래도 목사들 조금이라도 마셔라. 졌는데, 받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 소리가 나온. 그러면은 이 술이 기도를 해.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니, 제가, 이게, 이상하지 않아? 내가, 이 자리가 왜 지금 여기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게 진짜, 이거 맞는 건가? 잘못한다. 너무 불편해서야. 불변했고, 그래서 그때가 이게 저이 삶이 아닌 것 같다라고 알게 됐어요.
0: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네요. 그럼 나의 하나님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1: 저는 19살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같이 알게 됐어요. 그렇게
0: 사춘기 때인데, 보통.
1: 그때는 왜냐면은 저는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른 데 갔었어요. 대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회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이 관계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뭐 아빠 설교할 때, 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거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깊이, 진짜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거 알게 되는데, 아, 내가 하나님이 알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결단을 해야 될것 같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이제 놔두고, 나의 하나님이 찾아야겠다.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겸손하세요. 앞으로도 뭐 계속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해야죠.
1: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네. 항상 뭐, 기도하고 같이 즐겁게 가야죠.
1: 그랬었으면
0: 네, 아멘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 마음이 듬뿍 담긴 찬양, 하늘 위에 주님 밖에
1: 네.
0: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야, 제가 아까 전에 3살 아들이랑 같이 네. 찬양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타
1: 네.
0: 이렇게 하고.
1: 네, 네, 네, 네.
0: 그게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 막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1: 아, 그래요?
0: 아, 예.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프랭크의 모습이 너무 멋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0: 네네네. 네, 네. 근데 축복이죠. 방금 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네. 주는 나의 힘이 항상 되어주시는데요.
1: 아, 네.
0: 한국에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1: 아, 저는 생각도 못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0: 아무 계획?
1: 없었습니다.
0: 어렸을 때도 뭐 난 한국에 가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없었고
1: 나라가 또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0: 진짜? 근데 어떻게 그 오게 된 거예요?
1: 또 어떤 프로그램이 KBS 프로그램 잠속해가지고 제가 합격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0: 네.
1: 네. 그래서 그때는
0: 우연히?
1: 네.
0: 예.
1: 그래서 아 이런 나라가 있었다. 그렇게 알게 됐어요.
0: 어떤 이유로 방송에서 모시게 된 거예요?
1: 아, 방송국에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장기 자랑.
0: 네. 진짜?
1: 예, 네, 장기 자랑 그렇게 뭐 아프리카에 간다, 네. 한국에 간다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분들이 콩고 가서 우리 대학교에서 했었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알게 됐고, 한국까지 네. 방문을 했는데,
1: 네.
0: 어떻게 이렇게 눌러 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
1: 네, 은혜로 그렇게 원래는 3개월 있다가 다시 콩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0: 예.
1: 그때는 자꾸 장학금 완전히 방학이었거든요.
0: 예.
1: 근데 그 방학하다가 예. 어떤 선교사님이 만났습니다.
0: 한국에서요?
1: 네.
0: 네.
1: 근데 이분이 저희를 보고 저희 친구랑 보고 아 크리스찬이라 네. 오, 난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네. 장학금 주셨습니다.
0: 오.
1: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 있게 됐어요.
0: 예.
1: 대학교도 보내주시고 예. 뭐 어학당도 보내주셨고
0: 예.
1: 완전 은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0: 와 너무 신기할 네. 정도로 이렇게 한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선교사님이 또 장학금도 주시고
1: 네네네네네.
0: 그런데 한국에서 살면서 인종차별 당했다고 들었거든요.
1: 인종차별.
0: 네.
1: 인종차별은 한국에서만 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든
0: 예.
1: 어차피 뭐 피부 색깔나 뭐 사람이 다르게 생겼지만은 뭐 어떤 사람 볼 때는 아 흑인이다 뭐 백인이다 뭐 한 아시아 사람이다
0: 네.
1: 뭐 그래서 사람들이 뭐 흑인 싫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이 사람 나를 나를 좋아하지 않다. 오케이. 패스. 근데 저는 진짜 완전 천사처럼
0: 예.
1: 많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0: 예.
1: 오, 프랭크가 너무 좋아. 진짜 이 사람 나를 진짜 좋아해요.
0: 저도 잠깐 봤는데 눈만 봐도 좋은데요, 저는?
1: 네, 그래서 인전 뭐 그런 거 좀 있긴 있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깊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 상처받거나.
1: No.
0: 오,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1: No.
0: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1: 아무리 상처를 받으면은 이 사람이 뭐 자기 마인드인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맞아요. 넘어가야죠.
0: 아, 맞아요.
1: 네.
0: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저도 어렸을 때
1: 네.
0: 이렇게 미국에 가거나 유럽에 갔을 때 동양 아이들이 많이 없었을 때
1: 네.
0: 그렇게 차별하고 그랬었어요.
1: 네,
0: 지금은 뭐 동양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
1: 맞습니다.
0: 제가 어렸을 때는 유럽이나 미국에 머리가 검았고 검은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 맨날 이렇게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1: 아이고.
0: 네, 그때 뭐 다 쿨하게 해야죠.
1: 우리도 뭐 그런 거 좀 있긴 있고
0: 네.
1: 아 어떤 뭐 택시 타고 싶으면 나는 흑인 안 돼. 흑인 타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래서 그래요 아버님. 아 그거 그냥 문 닫고 그냥 잘 가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0: 맞아요.
1: 뭐,
0: 맞아요.
1: 자기 마음인데.
0: 아 그러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1: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삐지거나 한국 사람 너무 싫어하다. 싫어하든 안 하든 어차피 한국 사람이지.
0: 맞아요.
1: 어쩔 수 맞아요. 없습니다. 넘어가야죠.
0: 진짜 너무 좋은 마인드예요. 진짜 좋은 마인드예요.
1: 땡큐요.
0: 한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사모님을 또 한국에서 만나셨다고 들었거든요.
1: 아 우리 마누라.
0: 저도 저도 마누라라 그러는데 맨날 혼나요. 마누라라 그러지 말고.
1: 아 그래요. 여보가 불러야 되는 거. 아 우리가 뭐 여보 많이 하고 뭐. 에이, 한국에서 많았습니다. 이화 여대생이고.
0: 오.
1: 에이, 저는 예. 어떤 거기 어떤 바이블 스타디 있었어요. 네. 성형 공부.
0: 네. 네.
1: 예, 저 성형 공부하러 갔었어요. 연애하러 가는 거 아니고 성형 공부 진짜
0: 아니,
1: 성형.
0: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뭘 연애하러 가는 뭔지 모르세요?
1: 성형 공부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성형 공부하러 진짜 갔었는지 아니면은 그 여자가 만나러 갔었는지. 그 저는 성형 공부하러 갔었는데 그때가 우리 와이프가 있었어요.
0: 아 근데 네. 장소가 이화여대였어요?
1: 네, 이화여대였어요.
0: 근데 좀 의심할 만하다. 이화여대면
1: 그쵸. 네. 조이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눈을 잘 써야 돼. 예. 네, 그때가
0: 그러면은 아내는 어느 나라 출신?
1: 부룬디요.
0: 야.
1: 부룬디는 콩고 옆에 있는 나라이거든요.
0: 나라?
1: 네. 작은 나라인데.
0: 예.
1: 혹시 단자니아 아시죠?
0: 단자니아 알죠.
1: 단자니아하고 루안다.
0: 있고 루안다.
1: 그다음에 부룬디도 거기 있거든요.
0: 예.
1: 네, 거기서.
0: 한국에서는 두 나라는 익숙한데 네. 지금 알려주신 나라는 조금 생소한 나라이긴 해요.
1: 아, 부룬디라고.
0: 부룬디.
1: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0: 예. 와, 근데 너무 신기하다.
1: 네.
0: 첫눈에 반했어요?
1: 네.
0: 너무 신기하다.
1: 네.
0: 이야. 아내분도?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1: 아... 아니었습니다. 아내분이 원래는 콩고 사람이랑 결혼 안 하고 싶었어요.
0: 왜요? 거기도 뭐 따져요? 그런 거?
1: 뭐 그런 거 좀 있어요.
0: 오.
1: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서 결혼하기가 안 된다. 반대가 그런 거 좀 있긴 있습니다. 네.
0: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었는데.
1: 네, 맞아요. 근데 부룬디가 너무 심해요.
0: 부룬디 심해요? 네. 아, 부룬디는 부룬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1: 부룬디 사람끼리 그냥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0: 예.
1: 특히 콩고 남자들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왜냐하면 콩고가 뭐 자원 있고 예. 돈도 많고 근데 콩고 남자들이 보통 와이프가 3명, 4명 정도 있거든요.
0: 예.
1: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이 아, 콩고 남자랑 결혼하면은 아마 와이프가 맞겠다라고 생각해요. 힘들겠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걸로 낫다라고 생각하면.
0: 네. 잘못 이제 알고.
1: 네네네. 맞아요.
0: 그러면은 아내분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하신 거예요?
1: 처음 보자마자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0: 그 느낌이 뭘까? 하나님의
1: 뭐 그때는
0: 사람.
1: 성형 공부를 하다가
0: 네.
1: 뭐 자기 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0: 네.
1: 기도를 하다가 아,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저는 가슴에 네.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0: 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아내를 맞이하는 거, 네. 기도하는 남편을 맞이하는 거. 그것 또한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등 뒤에서 기도해주는 아내, 등 뒤에서 기도해주는 남편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야,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결혼식했을 때 정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셨겠어요?
1: 그때가 완전 기절이었습니다.
0: 왜요?
1: 생각도 없이 그냥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0: 예.
1: 저는 그때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 결혼 어떡할까 너무 비싸다 아프리카도 예. 가서 뭐 결혼을 또 해야 되고 돈이도 없으면서
0: 야.
1: 근데 이 마누라가 너무 좋아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했거든요
0: 네.
1: 일단은 하나님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0: 아멘
1: 그 다음에 회사로 들어가게 됐고 회사가 한 달만 있다가 어떤 사람이 만났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사람이 아 프랭크 너 여자친구 있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아 나 여자친구 있다. 언제 결혼할 건지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그런 거 뭐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냥 아 이 사람이 그냥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0: 네.
1: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다 제가 뭐 돈이 있으면은 결혼할 생각이 있다. 진짜 샤니스, 우리 마누라 샤니스라고?
0: 네.
1: 샤니스 너무 사랑이 많다라고 이 사람이 필요한 거 다 나한테 알려줘라. 내가 다 해줄게. 갑자기 그 자리에. 저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진짜였습니다.
0: 예.
1: 결국은 그 사람이 딱 결혼식 딱 해주셨습니다.
0: 우와.
1: 이 반지만 제가 샀어요.
0: 이야.
1: 나머지는 네. 다 거기서 그분이 네. 사주셨습니다.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
1: 저도 상상해도 예. 이게 하나님이 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0: 와, 네. 이게 결혼이 불가능했는데 그 어려운 걸 정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네요.
1: 맞습니다.
0: 이야,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1: 네네.
0: 그런데 한국을 잠시 떠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대체 누가 우리
1: 싸우다가 가는 거고, 아니,
0: 그건 아니죠? 아유, 깜놀. 네.
1: 그건 아니었고,
0: 네.
1: 저는, 그 회사가 다니다가 다른 회사 옮겼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저는 원래 해외 영업을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해외 영업할 때, 결국은 출장이 너무 많아요.
0: 예.
1: 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 그 회사가 다녔을 때 너무 심했어요.
0: 예.
1: 출장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찢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저는 원래 교회에서 예배인도 담당자인데 네. 없고
0: 제가
1: 팀도 따로 있었는데 찬양 등 밴드도 있었는데 참여 못 하고
0: 네.
1: 뭐 사역을 또 안 나고 기도를 하기가 좀 안 되고 왜냐하면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또 안 나고 정신도 안 내고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안 하는 걸로 나은 것 같다. 왜냐면은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0: 네.
1: 왜냐면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제가 뭐 기도를 하다가 쉬고 싶은 마음, 뭐 쉬는데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 속에서 그냥 아프리카로 가라 라는 마음을 생겼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우간다로 떠났습니다.
0: 야, 그것도 되게 이상하다.
1: 예. 네.
0: 예.
1: 목상을 하다가 예. 이런 말씀 나왔는데 예. 아브라함처럼 나는 믿어라. 나를 믿어라.
0: 네.
1: 가라. 내가 마음에 주는 나라가 거기서 가라고.
0: 예.
1: 아니 뭐 이 우간다가 내 우간다네. 왜 마음속에 나온 거지? 우간다도 모르는데 콩고 예. 사람인데 내가 예. 왜 우간다를 가야 되는 거? 우간다를 가게 됐어요.
0: 네.
1: 근데 가고 나서 나중에 그 이유가 알게 되는 거예요.
0: 어떤 이유였어요?
1: 제가 한국에서 못했던 사역을
0: 네.
1: 거기서 하나님이 또 길을 많이 열려주셨습니다. 결국은 우간다 가서 한국 교회도 가서 또 예배 들었고
0: 네. 네.
1: 거기도 뭐

0: 반갑습니다. 이렇게 금방 한 주일이 지나가네요. 저 오늘도 이렇게 부지런히 모여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이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는 교육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 미성년자에게는 연애를 권해야 되나요? 우정을 권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학습 같은 건 해야 되겠고 재능 개발도 해야 되겠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헷갈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청소년 스킨십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나요? 연애할 때 이렇게 질문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요, 연애의 뜻이요, 성적인 끌림에 의한 만남이라도 있어요. 일단 우정은 다르죠. 근데 성경적인 연애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반려자가 맞는가, 배우자가 맞는가 아닌가를 타진하는 과정이에요. 주님께. 그래서 나도 이제 보는 거죠. 이 세상의 노래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성경적으로 꼭 그렇진 않습니다. 워낙 세상이 험하다 보니 연애를 하면서 실제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 거지만 저는 더러 나는 내 배우자의 뒤통수만 그날 보고도 내 배우자구나 하고 알아봤다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럼 평생 싸우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분은 믿음이 있어요. 이분이 주님께서 주신 배우자이며 정말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 응답을 받았으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응답이 안 옵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성경적인 연애의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적인 연애라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성경에 요약된 건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앙망하는 연애가 있죠. 첫 번째, 결혼이 가능한 시기의 연애. 결혼이 가능한 대상과의 연애. 믿는 자들 안에서의 연애. 가늠하지 않는 연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에 매진하는 연애.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연애하다가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5일 금식을 처음으로 연애할 때 해봤어요. 응답을 받으려고. 감림산 기도원에서. 그리고 만난 게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사람을 봤을 때 내 배우자가 아니야 싶을 때도 그 이유가 인본적인 이유인지 신본적인 이유인지 주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되고 너무 직관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게 연애거든요. 왜냐하면 연애는 결혼으로 가는 길목상의 짧은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도 되는 어찌 보면. 즉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시기가 그때인데 사실 우리가 이때 연애에 막 매몰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0대가 이 대여섯 가지 조건에 맞는 연애가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죠. 결혼이 가능한 시기도 아니고 결혼이 가능한 대상도 아니죠. 네. 어른들은 연애하다가 응답받고 결혼이 바로 가능합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독순자매, 우리 이제 응답받았잖아요. 그렇죠, 형제님.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주 안에서. 그렇죠, 형제님. 우리 응답받았고 사랑하고 이제 우리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렇죠, 형제님. 근데 우리 정말 동침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형제님. 근데 우리 가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형제님. 우리 그럼 결혼합시다. 올인이 가능해, 세상 말로. 그래서 연애는 결혼이 가능한 시기가 좋아요. 성경은 독신의 사명 은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걸 주님께로 받지 않은 대안이야. 즉 신본주의적 독신의 사명 아닌 다음에야 본인의 쾌락과 목적, 인본주의적인 목적만으로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비혼주의로 보는 것입니다. 좀 더 즐기려고, 인간적인 스펙 쌓으려고,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쾌락을 맛집이란 맛집 타가보고 여행지란 여행지 타가보고 가방끈 있는 대로 다니고 그게 목적돼서 하나님 안중에 없이 결혼을 미루는 거. 문화명령은 잊어버리고 창세기부터 일단 접어놓고 나머지 빼고 다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혼주의로 저희가 보고 불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는요. 음욕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음욕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비참하게 보지 않아요.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유일한 성적 지평으로서 결혼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결혼이 가능한 시기에 연애하는 게 좋아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아예 대놓고 초등학교 때 교육했어요. 난 너희들과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엄마처럼 일찍 결혼해. 엄마 26에 결혼했어. 그리고 후회하잖아. 더 빨리 할 걸. 더 빨리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귀염둥이 자녀들이 주님께 의해서 주어지고 셋째 넷째 안 나온 거 후회하잖아. 정말로 난 너희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우리가 아이들에게 결혼의 개념을 저는 그렇게 쉽게 그러나 명징하게 성경적으로 교육하는 게 좋아요. 즉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생애 지평 가운데서 결혼이라고 하는 지평을 통해서만 성관계의 지평이 열리고 그 전에 절제와 승화와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서 인간은 더 견고해지고 정말 주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의 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애 자체가 죄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청소년 연애 자체가. 하지만 성경적인 연애의 조건에 참 들어맞기가 어렵다. 결혼이 불가능하니까. 심지어 최근 여러 가지 논문들에 보면은요. 10대 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른이 된 아이들이 훨씬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는. 물론 이것도 세속적 논문이긴 합니다만 성경 논문은 아닙니다만 이런 결과 3만 명 가까이 조사를 했어요. 버지니아에서. 그러니까 10대 때 얼레벌레 이제 우정 나누고 공부하고 하다가 어른이 금방 되잖아요. 그렇게 된 애들 연애를 하지 않고 어른이 된 아이들이 훨씬 결혼과 연애조차도 성공적이더라는 거예요. 왜죠? 연애는 정말 솔직히 말해 약사로서 얘기한다면 콜티졸이 뿜어져 나오는 스트레스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결혼할 수도 없고 성적 대상화는 이루어지는. 근데 이 우정은요. 같이 비교도 해보고 경쟁도 해보고 뭐 같이 파자마 파티도 해보고 이게 사회성을 기르고 믿는 자들 안에서의 신앙심을 기르는 좋은 훈련의 도구가 됩니다. 허심탄회한. 허심탄회하면 끝장나는 거지. 이건 잘못하면. 너무 허심.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연애를 하면 그중에 거의 20% 가까이가 성관계를 하게 되며 그러다 애가 생기면 85% 가까이가 낙태를 선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연애 자체가 죄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나 실족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금방 이제 어른이 될 수 있으니까 연애는 좀 보류하고 우정을 많이 쌓으면 어떨까?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먼저 심어주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아가페가 뭔지. 근데 지금 많은 성교육은 세속적 성교육은 어떻게 성관계하며 어떻게 피임하며 테크닉에 대한 얘기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기에 아주 성적인 자잘한 지식들을 못 심어줘서 난리인데 그게 과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질문들이 많아요. 어릴 적부터 성관계하는 방법을 교육하라고 성교육 강사들이 그래야지 성폭력의 개념을 익힌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정말 그런 교육해도 됩니까? 팩트니까 하라는데 교육을? 아리까리.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원래 약학을 전공했지만 석박사 과정은 중독상담학과 기독교 상담학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많은 에이즈에 걸린 분들 정말로 성전환하려고 하는데 이제 괴로워 죽겠다부터 별의별 상담을 많이 합니다. 뭐 심지어 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상담도 합니다, 실은. 들어보면 이제 기가 차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양육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일반 사회과학적인 지식과 성 관련 지식의 큰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지리, 구구샘, 중국 나라 이름, 은, 주, 춘, 진, 한, 위, 수, 당, 송, 원, 명나라, 청나라 이걸 배웠어. 그랬더니 막 중국에 가보고 싶은 욕구와 충동과 호기심과 거기에 대한 막 이래도 되나 하는 어떤 수치심과 이런 게 막 일어나지 않죠. 그냥 중국 나라가 그렇구나. 좀 궁금하다 말지. 성적인 지식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성기 명칭과 성관계 방법.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수분해 가르쳤더니 방정식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 그 방정식 가르쳤더니 막 함수가 알고 싶고 그래서 미분 알고 싶고 적분 알고 싶고 보통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지식은 지식에서 끝나는데 성적인 지식은요. 일반적인 지식과 달리 성적인 욕구, 충동, 호기심, 행동화 따라하는 거죠. 또 중독. 근데 이래도 되나? 양심과 역동.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과 역동을 일으키면서 즉 성애화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단어가 성애화인데요. 성애화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가르칠 내용은 성적이지 않은 대상을 성적으로 바라보거나 성적이지 않은 상황을 성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중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우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배웠더니 베이컨의 경험론이 알고 싶고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알고 싶고 막 그랬던 거죠. 그냥 정말 그걸 알고 싶은 욕구와 충동과 호기심에 컴퓨터를 검색하고 막 옆에 물어보고 막 그 나라 가보고 싶고 막 중국 역사 배웠더니 막 중국 한자 배우고 싶고 이러면 그 분야 천재인 거죠. 그걸로 가야 돼. 탤런티드. 탤런티드. 근데 그게 아니라 성적인 지식은요. 그 분야 천재가 아니어도 인간에게 탑재되어 있는 성적인 욕구와 전학을 해버려요. 반디집 이렇게 본디지. 그래서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성적인 언어나 성적인 지식 전달은 팩트 그대로를 전달하더라도 예를 들어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이 김대리. 네 부장님. 김대리는 눈 사이 눈을 사이 코가 있고 양쪽에 귀가 있고 머리가 덮여 있어. 그리고 목이 있고 이게 얼굴 두상이지. 이 일반적인 지식 전달과 어이 김대리는 소음순 대음순 클리토리스 순서로 생식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 홀이 여자에게 있는데 질, 요도, 항문 순서로 진열되어 있으며 위에 음모가 덮여 있어. 양쪽에 서위부가 있지. 이런 얘기를 하면 팩트거든요. 근데 왜 이 부장님은 성희롱으로 고소될, 그러니까 송사될 확률이 100%일까요?
1: 수치스럽게 말씀.
0: 그렇죠. 그거는 예, 만약에 이제 이 김대리가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일반적인 여성이라면은 씨씨 걔한테 이러면 이제 이 사람 나 성희롱했어요. 이제 이제 부장님 이렇게 얘기했지. 나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성적인 팩트는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예요. 주나라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예요. 이 얘기랑 다른 얘기예요. 왜? 성적인 욕구와 충동과 호기심과 여러 가지 가치관과 역동이 일으키는 걸 건드리는 게 성적인 지식이나 단어의 남발입니다. 그러, 그런 표현 하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성적인 단어나 지식의 전달에 있어서 이것은 그런 의도가 있든 없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메타포를 써왔다는 거예요. 성경도 잘 보세요. 그가 그의 아내를 가까이 하매. 자녀가 생겼는데 가까이 하면 자녀가 생깁니까? 이거 메타포거든요.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외설적으로 성적인 욕구와 충동을 과하게 자극할 수 있는 아이들은 지금 통제력이 부족한데 그래서 구경수 가르치듯이 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성형화시키지 않을 가장 안전한 사람이 성교육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누가 가르치면 좋으냐? 그걸 잘하는 사람이. 수학은 수학 잘하는 사람이. 성교육은 성관계 잘하는 사람이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성형화시키지 않은 사람이 해야 된다. 이 아이가 성형화시키지 않을 그 누구죠? 양육자인 거예요. 양육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경수 잘못 배워서 인간 생이 망가지진 않아요. 근데 성교육 잘못 받으면 인간 개조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는 애들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오늘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심지어 그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선다였습니다. 자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넌 네 마음에 새기고 당연하죠. 그리고 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정도로 해도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 흔들려서 주님 자녀가 들똥말똥하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너의 자녀와 헤어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다. I don't know, you don't know, pizza don't know. 우리가 이 아이들과 생을 공유하는 게 얼마나 남았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과 생을 공유하는 게 이 땅에서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른다고요. 그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 견디기 힘든 긴장감이 한 번씩 몰려와야지 돼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받는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상속한 자는 이 땅에서의 고난도 동시에 상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때론 고난받고 기회비용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성중독되고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 관련 지식은 팩트의 일종이므로 다 퍼부어도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도한 외설적 성지식을 주지 못해 안달난 조급증 난 사람들이 있어요. 애를 망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조급하냐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골조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훈육을 해야지 되고요. 10대 때는 자신의 재능을 쌓고 발굴하고 우정을 쌓으며 자산을 쌓고 성장하고 누구와 성행해야 할지 내비게이션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캘리포니아 포괄적 성교육 하시는 팀들이 쓰는 단어예요. 자신의 성관계 대상을 내비게이션 하는 방법. 상대방이 예스 하는지 노 하는지 보라. 파우치 성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우치 안에 이제 콘돔이 있어야 됩니다. 중학생들 이제 파우치 안에 연필 지우개 샤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형광펜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 콘돔 이루 저 우리 국내에도 파우치 하여튼 여러분 우리의 파우치 안에는 성경책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의 지평 가운데 아까 이제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 지평 가운데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 지평이 열리는 것이고 그 대상은 배우자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면 나는 가능하겠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요 잘 보세요. 산상수훈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살인자로 지목했어요. 이미.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순결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죄사슨 지옥행입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와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식으로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양떼들을 너도 사랑해라. 이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 자만추란 말이 있어요. 자고 나서 만남 추구. 간음부터 하고 만남 추구. 그 다음에 선세구사. 먼저 섹스해보고 후에 사귄다. 그러니까 원나잇 문화죠. 그 다음 동성애, 성매매, 불륜.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했는데 강요가 아닌데.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절대 안 돼.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헤어져. 건드리지 마. 이게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 교육이 좋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합의했으면 다 된다. 우리가 첫날 배웠죠. 인간의 합의 만능주의, 콘돔 만능주의.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미워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스프라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랑의 정의가 뭔지를 알려주지 않고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야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폐기론이 된다, 도덕률.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징하게 얘기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우리의 존재인 이웃을 위하여 내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이거 달라면 이것도 주고 이쪽 때리면 이쪽도 들이대고 깻잎 아 그래서 너 깻잎 먹어 나는 상추 먹을게 이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주고 희생하는 이유가 본질인 아가페를 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분야는 아가페의 분이시기 때문에 명료했어요. 사랑은 명료해요. 내가 곧 디디어 진디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애매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꼭 우리가 디디어 진디어 생명인 건 아니야. 괜찮은 랍비도 많지. 아, 플라톤도 괜찮더라. 에피크로스 학파도 괜찮고 스토아도 괜찮은 것 같아. 아리스토텔레스도 틀린 말만 한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겠습니까? 이게 지옥자식 만드는 교육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러라. 이게 사랑이에요. 옳은 길로 오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멤버가 터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했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네가 지금 사랑이라고 말했던 거 사실은 죄야. 동성애 죄야. 원나잇도 죄야. 회개하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면은 이거 혐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간음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혐오라고 말하는 성혁명의 시대를 살아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심을 보여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란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인생의 주인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한 우리가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천하무적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 대빵 되셔야 되는 거예요.
1: 아멘.
0: 네,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퍼질러주고 자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근본적인 불안이 낫지를 않아. 우리는 좀 이게 안 풀려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있잖아요. 우리 윤설미 선생님 뭐 본인이 180이 안 돼서 키가 180이 안 돼서 굉장히 불행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별로 근본적인 게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에 충분히 감사하며 말씀을 근거로만 살아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활자로 여러분 기억은 기록을 못 이겨먹어요. 이게 기록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대박인 게 정말로 예. 우리에게 이 활자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가장 풍성하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와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마지막 초원과 강렬을 달려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차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성 가치관의 혼란으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한 발짝 한 발짝 오늘도 좀 더 들어간 느낌 드시죠?
2: 네. 네. 네.
3: 강의를 이제 듣다 보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너무 심플한 것 같은데
0: 그렇죠.
3: 정답이 나와 있고 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3: 근데 이게 또 적용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3: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가리켜고 네. 성경이 맞다 이건 아니고 네. 그렇지만 세상 속에 그 문화 또 살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공교육 속에 있다 보면 네. 분명히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그것을 신호등 현상이라고 이름 붙이고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파란 불 때 건너라. 빨간 불 때 건너면 안 돼. 차에 치는 수가 있어. 이렇게 교육했어. 근데 빨간 불 때 건너는 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심지어 저도 빨간 불 때 건넌 적이 있어요. 근데 베이스를 제대로 배워놨기 때문에 아 다음부터는 파란 불 때 건널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하고 와야겠다. 돌아올 곳이 있어요. 귀소할 곳이 있다고. 근데 아예 교육 자체를 안 해놓으면요. 애들이 회개하지도 적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 간음을 했어. 벌써 13.6세 어떤 애가 했어. 그러면 앞으로는 콘돔 잘 쓰면서 간음해라. 이런 교육하면 돼요? 안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자. 하나님은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교육조차 하지 않아.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되게 딱 부러지게 교육해요. 야 회개를 예약해놓고 죄짓고 그러지 말자 우리. 약속해요. 그래도 또 빨간불 때 건너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자화로 가는 제자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까 실천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실천적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Only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 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가나안 입성의 과정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가나안 정복의 구체적인 정복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 즉 주인이 없이 비어있는 인가도 인기척도 없는 쓸쓸한 산의 땅이 아니라 토착 세력들이 살고 있었고 많은 주변국들이 각축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한 후 먼저 길갈에 본부를 설치하고 약 6년 동안 주요 거점을 정복하였습니다. 주전 1445년 가데스바니아에서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당시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은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시점에서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무려 85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전 1406년에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주전 1400년까지 약 6년 동안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정복해 왔던 것입니다. 이 기간의 정복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가나안 중부의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여리고와 아이 두 도시는 가나안 중부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였고 장차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먼저 정복함으로써 가나안의 북부 세력과 남부 세력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사실을 알고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아모리 5개 동맹군, 즉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을 모아 기브온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원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다섯 개의 동맹군을 공격하였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실제로 달이 멈추었고 태양이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날 여호수아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태양보다도 더 뜨거웠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던 전무후무한 은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통치자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볼 때 여호수아는 마게다 굴로 도망하여 숨은 다섯 개의 동맹국의 왕들을 찾아 모두 쳐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여호수아는 마게다, 림나, 라기스, 게셋,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차례로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가나안 남부 지역을 모두 정복하였다고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의 여러 족속들과 동맹하여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메롬 물가에 나와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보일 때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야빈과 북부 동맹군을 습격하였고 그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다고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던 하솔을 취하여 진멸하고 불살랐으며 나머지 북방 동맹국의 성읍들을 진멸하고 재물과 가축들을 취하였다고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빠짐없이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2절 말씀 볼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또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년여간의 정복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남부의 한락산부터 북부의 레바논 골짜기까지 모든 땅을 취하고 그 땅의 왕들을 쳐죽였습니다. 그 멸망한 왕들이 모두 31명이나 되었다고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서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브온 거민을 제외한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0절 말씀 볼 때 그들의 마음이 강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까지도 대부분 진멸함으로써 가나안 주요 거점의 정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대항할 만한 세력은 모두 제거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 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요 거점을 확보한 다음에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지역의 세부적인 정복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각 지파는 자기들의 거처할 땅이 정해지자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복에 힘썼습니다. 연도를 계산해 보면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주전 1400년부터 여호수아가 110세로 생을 마감한 주전 1390년까지 약 10년 동안 각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첫째, 요단 동편 땅의 분배는 모세 때 모압 평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분배받은 후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본토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루벤 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23절에, 갓 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서 1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또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서 13장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의 분배는 1차적으로 길갈에서 이루어졌으며, 먼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 볼 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한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갈렙에게 헤브론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유다 지파와 요셉의 자손들,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주도적인 지파였으므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나안의 중부와 남부 지역이 분배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서 15장에 그리고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서 16장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실로에서 나머지 일곱 지파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길갈을 본부로 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였으나 이제 본부를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실로로 옮기고 먼저 일곱 지파에 대한 기업을 분배함으로써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다섯 지파, 즉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루벤, 갓 지파의 기업 분배를 마치고 나머지 일곱 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의 기업 분배가 남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곱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기 위해 나서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일곱 지파에게 세 명씩 대표를 선정하게 하여 그들에게 남은 땅의 지도를 그려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4절 말씀 볼 때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또 여호수아서 18장 6절 말씀에서는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땅을 그리러 가는 21명에게 그들이 떠나기 직전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은 21명은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책에 그렸습니다. 특별히 몇 장 정도가 아닌 책으로 그렸다라는 것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하나의 책이 될 만큼 아주 자세히 그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지파가 세 명씩 21명이 흩어져서 그 땅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오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적의 영역이었으므로 그곳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여러 상황들을 자세히 조사하여 낱낱이 그리는 일은 짧은 시간에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기간이 7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후에 이 21명이 그려온 그림 그대로 기업 분배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의 그러한 질책과 단호한 지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을 그려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영원히 차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는 중부의 땅을, 시므온 지파는 남부의 땅을, 그리고 나머지 네 지파는 북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를 마친 후 맨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를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받지 않았으며 각 지파에 흩어져 거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모두 나눈 다음 이미 요단 동편에 택한 세 성읍과 요단 서편에 세 성읍 총 여섯 군데를 도피성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말씀 볼 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자진한

0: 레위 지파를 위하여 성읍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때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은 여섯 도피성을 포함하여 총 48 성읍으로 이곳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도피성은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이었습니다. 요단강 서편의 도피성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마무리됨으로써 땅에 대한 횃불언약의 내용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요단 서편 땅의 분배가 모두 끝난 후 요단 동편 지파들을 자기 기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정복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 분배가 끝난 후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기업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되 그 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한 후 그들을 축복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호수아는 임종 전에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안장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사방 대적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래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모으고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것으로 맹세하거나 이방신을 섬겨 절하지 말고 이방과 피차에 왕래하거나 혼인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유언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것을 어기면 필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고 속히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 언약을 갱신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 말씀 볼 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치고 딤낫세라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정복 기간 16년 총 56년간 메고 다녔던 요셉의 뼈를 마침내 세겜에 장사하였습니다. 이는 횃불언약이 체결된 지 692년 만에 요셉이 유언을 남긴 지 416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큰 세 번째로 각 지파별로 영토를 정복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을 정복하고 전 지역을 지파별로 분배하여 각각 자기 기업의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되지 못한 곳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는 단계에서 가장 앞장선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음으로 요셉 족속이 뒤를 이어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였고 이어 각 지파별로 공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볼 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나안 땅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남아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족속들과 통혼하고 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사시대에는 범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와 구원 다시 망각과 재범죄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에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약속하신 땅 전부를 점령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땅을 분배하고 점령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악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에서 창세기 15장 18절에 가나안 땅의 경계, 즉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는 실제로 성취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땅에 대한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왕 시대를 거쳐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 말씀 볼 때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각기 제 위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가나안 거민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었지만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전 2082년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스리던 때에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하여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무려 1110여 년이나 지났으나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확증하여 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려 1110여 년이 지나고서 약속대로 성취가 된 그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일까요?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 말씀 볼 때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두었던에 쓰인 히브리어는 찾다, 발견하다, 탐사하다라는 뜻의 투르로서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서 탐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로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0장 33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며 쉴 곳을 찾으셨던 것을 말씀할 때 또 신명기 1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신 것을 말씀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거할 그 가나안 땅을 찾아 놓으셨다는 것,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들어갈 가나안 천국도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볼 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체비라는 단어로서 아름다움, 빛남,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비옥하여 생산력이 뛰어나고 사람과 짐승이 살기에 매우 적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넓다, 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하브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것은 억압당하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비교할 때 자유가 보장되고 넉넉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 땅의 고센이라는 제한된 곳에서 생활했지만 그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광대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줄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땅이 온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광대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 말씀 볼 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중심지를 가나안 땅으로 내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열방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에스겔서 38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대한 땅,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속섭리의 주역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마침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천국에 다 도착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의 역사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직 예수교회 구속사

0: 플스 철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맞죠? 아멘 아닙니까?
2: 아멘.
1: 우리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꼭 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읽진 않았지만 일단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한국말은 좀 더 어렵더라고요. 이해하고. 영어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The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from Jesus Christ, the Father's Son.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좀 더 클리어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신 은혜와 긍휼과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인데 어떻게? In truth and in love라고. 그러니까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진리와 사랑,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걸 누리면서 참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행복한 거 아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맛있어 보일 때.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저도 한국에 이번에 갔을 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루도 먹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씨푸드도 먹고 내가 생전 처음으로 물회를 먹어봤어. 물회가 된지 뭔지. 하도 사람들이 물회가 맛있다 했어. 근데 먹었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먹고 나서 저울에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내가 거의 몇 주 동안 있는 동안에 3kg가 늘어가지고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살을 빼려고 그렇게 의사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또 먹고 살쪘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은 잠시 들어요. 그 기쁨.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후회해요. 후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그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냐? 사랑이라는 그 안에 품어서 행할 때 그 기쁨이 진짜 참 기쁨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이 얼마나 기쁜지 뭐냐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너무 기쁘다. 얼마나 기쁜지 심히 기쁘다고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요한 3서도 똑같아요. 요한 3서 3절 4절에 보면 그 고백이 또 한 번 다시 나와요. 자, 3절 4절. 자, 2절부터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조하느라 내가 강구하느라 축복한 다음에 자, 형제들이 와서 자,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더라. 너무 기쁘다.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제가 빌립보서를 읽어봤는데 그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를 보면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에 대한 그 표현을 거기에 넣었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심히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Great joy가 나에게 있다라고 그것이 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계속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도 읽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가슴 깊이 전율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는데 다 잊어버려도 한두 곳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은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어디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화려한 바벨론의 제국의 행복관에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향한 순정한 열정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걸 내가 믿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 그것은요 우리 가슴 깊이 좋은 일이 흘려내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복해요. 그들이 목숨이 이태로워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진리,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세상의 삶을 타협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행하여 살아갈 때 그들이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통하여 어떻게 하죠? 온 바벨론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선포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그들로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 신앙의 우리가 기쁨이 거기서 있어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심히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이 세상에 주는 고통과 고난 그 모든 걸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서 오늘 똑같은 고백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널 보며 심히 기쁘도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진리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쁘다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사도 요한이 다른 말을 조금 더 더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오. 사도 요한이 왜 갑자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토록 기쁘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과 완전히 상반된 것 같은 느낌. 완전 진리하고 다른 말 같은 느낌. 서로 사랑하자. 왜 갑자기 서로 사랑하지 않겠는가요? 진리만 우리가 지키다 보면요, 우리는요, 가끔씩 내마음이잖아요. 진리만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냉랭해져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분열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왜 당신은 그렇게 안 사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해요? 라는 정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이란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데가 돼야 돼. 그 계명은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진리를 어디 안에서 행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한다는 것은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방임, 내 입으로 좁은, 네 멋대로 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는 정죄만 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계속 정죄해 당신 이래 이래 있잖아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하다. 사랑만 있어도 방임이 되는 것이고 진리만 있어도 정죄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더불어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 요한 6절 자기니까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 사무엘서 6절까지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한국말 좀 애매해요. 애매해. 좀 인기가. 근데 6절이 뭐냐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5절에 내가 갑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이것이니 그래. 사랑은.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 우리가 사랑은 무조건 너 살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오. 또 그러면 계명은 뭐냐? 계명은 이것이니 그렇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그가 뭐예요? 여기서 사랑. 영어를 보면 in love.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게 사랑이고 진리라는 게 뭐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진리다. 이해가 가세요? 더 혼란스러워요?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만들어지는 거.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겠다고 내버려두는 거. 그래, 괜찮아. 난 널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라 전달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떨 때 자녀들 키우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큰애도 보고 우리 막내도 보면 달라. 우리 큰애는 이제 저도 처음이라 자녀를 키운 게 처음이라 병든 것 같지만 처음이라 얘를 바르게 키우려고 야단도 치고 혼도 냈어. 그렇더만 이 녀석은 또 아빠를 보면 아직도 눈을 제대로 아빠를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편하게 아빠 없이 멀리 떨어져서 살라는 또 막내는 또 반대. 막내에게는 큰애에게 했던 대로 안 하고 이 녀석은 사랑사랑을 해줬더만 이 녀석은 아빠가 만만해. 크레딧까지 번호도 지가 다 해요. 그래가지고 만들었어. 지금 형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는 참 교육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 사랑 안에서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진리 없는 사람은 영적 방인이 그러니까 내 입으로 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사랑하는 것 가지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가르쳐 드린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랍니다. 또 사랑 없는 진리는 우리 율법이에요. 누군가를 책망할 뿐이에요. 우리가 성도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성도를 볼 때 성도의 장점을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진짜 축복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우리 처제네 집에서 며칠 있었어요. 우리 처제가 그 아들을 너무 걱정을 해. 왜냐면 이 녀석이 조금, 뭐, 그, 다른 사람과 약간 다르다는, 약간 더 세상을 뒤잡아가는 그럴 텐데. 근데 나는 내 눈에는 그렇지 않더라고. 너무 이쁜 거야, 얘가. 너무 예쁘고, 해준 것도 없는데 이모부만 기다리고 있고, 이모부가 아침에 학교에서 데려다 주면 너무 기뻐서 막 사진 찍고 난리야. 그렇게 좋아해. 근데 내 눈에는 너무 이쁜 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 녀석은 내가 내 눈으로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아. 너무 노말이 이뻐. 근데 엄마 눈에는 언제나 이 녀석이 졸신처럼 다른 사람한테 욕 한 번 이렇게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안 하는 힘이 너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자제, 저 아이가 너무 이쁜 건 많은데 왜 단점만 보냐. 장점만 보면 얼마나 좋아. 장점만 봐도 칭찬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와보면 이분은 이런 것 같고 저분은 저런 것 같고 나하고 다 달라서 김찬영 목사하고 다 달라. 장로님도 달리고 또 저기 있는 목사님도 달리고 모두 다 달라. 그러나 그분들의 단점을 보면요. 수없이 마음에 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장점을 볼 수 있게 해주시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장점을 보면 그들에게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그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전문가 있다고 해요. 전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의사 선생님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요. 실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병원에 오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것을 찾아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과 계속 진료를 받게 받고 싶으신가요? 근데 우리 어떨 때는 그게 필요할 때 있어요. 내가 정말 아픈 게 뭔지를 찾아주는 사람이 필요해. 근데 저는 이번에 한국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공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봐도 여기 있는 그 의사 선생님들 미국에서 최고의 의학을 공부했고 그런 의사들보다 거기 가니까 지방대에서 아니 작은 어떤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인데 더 속이 편하고 좋아. 나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 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나가면 여기 미국에 살다 한국 나가면 그 의사들이 만나서 이유가 뭘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어. 실력이 좋아서 죄송한데 다 미국 와서 공부하고 싶어 할 만큼 미국의 의학이 더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왜 한국 가서 좋아할까? 보니까 한국 병원에 가면 그 답답한 마음을 공감해준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속약이 대학이 하고, 어디 아프면은 뭐라 그래요? 어디 아프다는 그 말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우리 언어가 있잖아요. 찌뿌둥하게 아프다면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그분들은 알아. 꼭 찔린 것 같이 아프다 하면은 미국 사람들 몰라. 근데 그 사람들 그 말이 뭔지를 쏘라. 그게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정말 그 사람은 사람은 너무 많아. 근데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야. 환자들이 하면, 그래, 맞아. 공감이 돼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 술 담배 하고 있어도 말라 말고 음식 먹을 때 짠 거 매운 거 먹으면, 그게 당신의 기분을 풀어주면 한번 먹고 오라고 하고. 그런다면 어떡할 거야? 거기도 또 신뢰가 가지 않잖아. 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 말을 해주지 않을 때, 메시지를 주지 않을 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마찬가지처럼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줘야 돼. 너는 어디가 아파? 너는 그것이 어떻게 치료하자면 너는 정말 죽음을 이룰 수 있어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줘야 돼. 그러나 그 말을 해줄 때 우리에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해준 것은 다른 거야. 손을 잡아주면 사든지 선생님 걱정하지 말라니.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당신의 모든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 하는 그 말 한마디면 우리는 너무 의지가 안 됩니다. 그것 같아. 교회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와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고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한 두 교회가 나.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4장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소홀하는데 탁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다고 이단을 철저히 분별해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과 이단을 드러낸 데는 분명히 최고였던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한 가지가 있었죠. 뭐라고 그러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그 사람을 잃어버렸다. 너희는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교회가 예배소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나온 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히 에베소와 반대했어요. 에베소와 완전 다르게 그들은 사랑과 섬김이 풍성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를 놓쳐보면서 진리였지. 그 도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음행과 우상 숭배의 가르침을 그들은 용납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 그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 진리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랑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말로는 사랑하는데 제일 사랑이 없는 것이 교회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에 그 후배 동생 목사 장혜훈 그 목사를 만나고 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래요. 장혜훈들도 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오라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다 섬긴다. 고아와 가부를 우리가 다 섬긴다. 교회는 사랑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역자는 장혜호 목사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원하는 사람.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그러면 어떡할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게 잘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내 교회, 내 목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옆에 있는 것을 원하지. 내가 그들을 또 섬겨야 되는 그 사람을 본다면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이 나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죠. 교회만 아니라 내 자신도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도 나와 함께 친해지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 자리에 섬기는 것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회개했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군요. 똑같은 사람. 내가 그 후배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지만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라는 질문을 나에게 했을 때 나도 그게 쉽지 않구나 하는 사람이 됐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로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졌던 초대교회 그곳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진리 안에서 그들이 든든히 섰는데 그들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읽어본 적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수요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 핍박과 한단 중에서도 처음부터 받은 그 개는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힘썼다. 근데 그 말 우리는 쉽게 잊고 넘어가고 아 좋다라고 넘어가지만 그렇게 사는 우리가 쉽지 않아요. 내 물질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말로 우리가 쉽게 할지 몰라도 행동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 단계가 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본 것처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그런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진짜 사랑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영적인 사랑이 있다고 해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주는 것 같고 무조건적으로 누구를 퍼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네포가 말하기를 영적이란 그 사랑은 뭐냐? 상대방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때로는 아픈 권면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사랑 그에게 권면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끌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한 사람들의 인생을 돕거든요. 인생. 제가 그 짧은 그 유튜브인가 그 클립을 하나 봤는데 미국에 있는 흑인 판사 그분에 대한 이야기 이름도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경찰이 한 청년을 잡아왔어요.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이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자도 매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해서 계속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는 거예요. 밤을.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잡아왔어요. 잡아서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판사가 물어요. 너는 왜 그렇게 차에서 매일 잠을 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럽니다. 저는 자기 학생인데 부모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잘 곳이 없어서 그곳에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 이야기. 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밖에서 자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위협을 받으니까 옳지 않다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전화 한 통을 하고 전화 한 통을 해서 자기 형이거든. 형이 전화해서 그 아이가 그 청년이 두 달 동안 지낼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고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밖에서 자는 거, 다른 사람 위협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런데 네가 부모도 없고 집이 없어도 꿈을 잃지 않고 네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자랑스럽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 판사 한 분이 야단치는 것으로 그를 벌금 때리는 것으로 남겨놓지 않고 그 한 사람이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줄 때 정말 사랑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때 그것이 우리를 감동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살아갑니다. 몇 주 동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감속에 왔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자.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볼지라도 사랑의 눈을 보시고 사랑 안에서 저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2: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First Church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전화는 571-329-1801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오늘 제목은 삶의 주어가 되라입니다. 오경 안에서 나누고 있는 희망 아이디어 시리즈 34번째 시간이고 민수기는 8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 민수기 설교를 하면서 배경은 좀 이런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눈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막바지입니다.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 그들이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강을 건너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새로운 공동체를 그들이 세워야 될 사명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가르치셨을까요? 이제 들어가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사명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직전에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무력을 사용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셨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잘 쌓는 방법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들은 늘 유목민이고 양을 키우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니면 이제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새로운 땅을 개간하고 제도를 세우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쳤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은 말을 책임지는 방법입니다. 말을, 입에서 나온 말을 책임지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본문에는 서원과 서약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왜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시스템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예 사회는 약속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과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명령하면 됩니다. 굳이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노예는 따라야 합니다. 노예는 미래를 약속할 자유도 없고 약속한 미래를 책임질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를 그들은 세워야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에 기초한 약속에 기초한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언약 사회는 사람의 말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회입니다. 말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의 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최초의 재료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사회가 안전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오늘 이 민수기 30장 2절 한 절을 가지고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한 대로 사십시오. 인간은 이 말을 여러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먼저는 이미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묘사할 때 말을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비가 옵니다. 말을 통해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말이 없다면 어렵겠죠. 길이 막힙니다. 이 또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미 있는 현실을 그려줍니다. 이미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언어로 옮겨놓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은 현실을 그려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의 또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은 이렇게 이미 있는 것을 묘사해주고 설명함으로 소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데도 사용합니다. 약속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인데 여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끝까지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오랫동안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소원이고 오늘 말씀의 서약입니다. 얼마 전 큰아들 결혼 예배를 제가 집례했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물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답했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루어진 결혼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예, 서약합니다. 그 대답이 있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말한 건데. 어떤 말은 현실을 묘사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말하는 순간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물론 말 자체에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면 뭐가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책임,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 책임이 그 말에 무게를 부여합니다. 서약은 미래를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미래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책임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 말이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우주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책임있는 말로 그 말 하나로 신뢰를 세우고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말로 약속함으로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연결합니다. 내일 기분이 달라지고 형편이 어려워져도 오늘 말한 것을 쉽게 버리지 않도록 미래의 나를 붙들어 놓는 게 약속입니다. 바인딩 해주는 겁니다. 나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타인과 신뢰를 쌓아가고 또 연대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공동체는 안전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신뢰가 자라납니다. 신뢰가 자라나는 곳에는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공동체, 이 새로운 공동체인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재료는 말한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엇보다도 어떤 무기보다도 어떤 새로운 농법보다도 어떤 새로운 제도보다도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속은 우선 기억이 필요합니다. 기억을 해야 그 약속이 지켜집니다. 생각이 분산되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약속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약속에는 희생이 동반됩니다. 손해가 없을 때만, 나에게 손해가 없을 때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거래입니다. 기분 좋을 때 한 말을 기분 나쁠 때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약속을 잘 지켜라

우리에게는 지킨 약속보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말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씀을 한 번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시시때때로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항상 소중히 여기시며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엔 이런 말씀이 바울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말로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복음은 약속을 잘 지켜온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복음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약속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낙심해 있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당한 사람, 약속을 깨트려버린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한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약속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삶의 주어로 사십시오. 첫 번째 말한 대로 사십시오에는 서원과 서약 이 두 가지를 말이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서원과 서약에 특별한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같은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서원과 서약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서원은 히브리어로 나데르입니다. 이 뜻은 어떤 사물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서원은 그 사물에 내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서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음식은 그러면 나에게 금지된 것입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반면에 서약은 히브리어로 쉐부아인데 이건 사물이 아니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금지된 게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나입니다. 또 그것을 먹는 나의 행동입니다. 이를테면 이 나데르라고 하는 서원과 쉐부아라고 하는 서약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먼저 서원은 이 포도주는 내게 금지된 것이다. 뭐가 영향을 받는 거죠? 포도주가 영향을 받는 이 포도주는 나에게 금지된 것이다. 반면에 서약은

0: 나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약은 나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겁니다. 서원은 음식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둔다면 서약은 행동하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둡니다. 문법으로 설명하면 서원은 사물이 중심이 되어서 목적어가 됩니다. 포도주는 나에게 금지되었습니다. 포도주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반면에 서약은 내가 행동의 주어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법의 차이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끌려다니는 객체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응답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주체로 삽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 삶의 문장에서 나는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주체입니까? 객체입니까? 삶의 주어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장소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죠. 질병과 사고, 또 시대의 위기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시대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면 그냥 지나는 거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주어가 되라는 말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개발의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역사의 주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막힌 길을 여시며 죽은 것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삶의 주어가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는 모든 일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서 자신의 응답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객체처럼 받아들기만 하던 자리에서 책임있게 참여하는 주체의 자리로 하나님은 모세를 나가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날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친구가 날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지인이 나에게 직장을 갖게 했습니다. 이 사회가 나에게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교사가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듣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직접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삶의 주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 선택과 내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은혜, 올해도 우리 교회 빚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간여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자칫 절반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수동적인 자리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를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은혜는 깨진 자리에서, 깨트려진 자리에서 다시 돌을 깎고 그 돌을 다듬고 다시 산에 올라가고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깨트립니다. 우리도 약속을 깨트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떨어뜨립니다. 무거워서 떨어뜨리고 미끄러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내 결심 앞에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진 돌판 앞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처럼, 요셉처럼 우리를 목적어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삶의 주어로 살게, 주체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깨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다시 돌을 깎고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다시 미래를 써줬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셔서 그 말이 활자가 되고 그 활자는 그들의 새로운 공동체, 강 건너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인 십계명이 되었습니다. 삶의 주어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을 깎고 그 돌을 들고 일어서는 사람, 그것이 삶의 주어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을 한 예로 마지막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권력은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예수를 때렸습니다.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폭력에 끌려다니는 객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으로 서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를 기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군중에 넘겼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두 예수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폭력이 마지막 행동을, 자신의 마지막 행동을 결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버림받는 순간에 예수는 주어가 되셔서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이라는 동사를 세상은 강요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능동태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문장 끝에 부활이라는, 부활하다라는 새로운 동사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삶의 주어가 되는 것은 거대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동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질병과 상처가 우리의 마지막 동사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목적어 대상과 객체로 머물지 마십시오. 은혜는 우리의 문장을 바꿉니다.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이 문장 뒤에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쓰게 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이 문장 뒤에 그러나 나는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게 합니다. 광야의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거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들이 40년 동안 황량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자기들의 역사의 끝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범주에 넘어가 보려면 새로운 건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스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주체가 필요하다. 말한 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실하게 사십시오. 삶의 주어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신이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 행세처럼 살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어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응답하는 주어로 주체로 사십시오. 상황의 주인은 아니어도 환경의 주인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의 주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희망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희망은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바뀐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늘 다시 삶의 주어로 일어설 때 시작합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동사를 내가 주어가 되는 것에 맞게 새로 선택하십시오. 말한 대로 사십시오. 삶의 주어로 사십시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통하여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가벼웠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이 달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며 책임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의 주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사랑하고,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기도하고, 섬기겠다고 했으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말이라도 삶으로 이룬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꿈꾸고 나누고의 정주영입니다. 광활한 만주 벌판을 호영하고 또 한반도의 중심인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동아시아의 명실상부한 패권국으로 군림했던 나라, 바로 고구려. 이 고구려는 5세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을 거치면서 최전성기를 맞이했었죠. 당시 고구려인들은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꿈꾸고 나누고 역사 시간에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펼쳐진 5세기부터 7세기까지 삼국의 항쟁사를 깊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생생한 역사를 들려주실 분이죠. 아사달 역사연구회 강사이자 아사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충복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네.
2: 오늘도 이제 고구려에 대한 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5세기부터 7세기까지 기간 동안 네. 고구려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3: 오늘의 그 내용이 주로 그 삼국 간의 이렇게 항쟁, 이렇게 서로 싸우는 관계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할 적에.
2: 삼국시대.
3: 네, 삼국시대. 5세기부터 7세기가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항쟁을 계속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2: 네.
3: 그 5세기부터 7세기 사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소개돼야 되는 내용인데.
2: 네.
3: 우선 그 삼국 간의 항쟁에서의 그 특징이 어느 나라의 전성기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네. 그 전성기 때 항상 그 특징이 반도를 중심으로 했던 한반도를 중심으로 했던 상황에서는 한강 유역을 점하고 있었다 이런 특징이 있죠. 전성기 국가가.
2: 한강 네. 유역을 이제 차지하는 나라가 네. 이제 전성기였다.
3: 이렇게.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서 4세기부터 살펴본다면 4세기까지는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2: 4세기까지.
3: 네, 그래서 예. 백제가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백제가 원래 출발이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유래성이라 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4세기까지는 백제가 온전히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2: 네.
3: 5세기로 넘어가면서 한강 유역을 백제가 고구려에게 빼앗기죠.
2: 아, 그러면 4세기까지는 이제 백제가 네,
3: 차지하고 있었다고 예, 보고, 예.
2: 전성기였고.
3: 네.
2: 그리고 5세기부터는 이제 고구려 시대가 열려지는군요.
3: 5세기에는 이제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차지하는 상태에서 전성기인데, 그 다음 세기, 6세기에는 신라가 좀 주문을 시도해요. 가장 삼국 중에서는 예. 늦게 출발했다고 보고, 뭐 반도에서, 한에서 볼 적에는 그 한반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신라가 6세기에 중흥을 시도해요.
2: 아, 6세기 때.
3: 예, 그러면서 한강 유역을 점하고 고구려를 갖다가 공격하면서 함경도까지 진출을 해요.
2: 예?
3: 그때가 이제 신라 진흥왕 때인데,
2: 아,
3: 진흥왕이 네. 그 정복군주로서 그때 고구려가 6세기로 넘어가면서 조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침략이 예견된 상태에서 북쪽에 신경을 쓰고 있을 적에 아마 신라의 중흥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2: 아.
3: 그래서 6세기는 신라가 점하는 상태의 그런 신라의 전성기였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2: 네, 네. 이제 한 세기를 거쳐가지고 네. 그 삼국시대에 한 네. 나라들이 전성기를 누렸군요.
3: 네, 그렇다고.
2: 4세기까지는 이제 백제가, 네. 그리고 5세기 때는 고구려가, 네. 그리고 6세기 때는 신라가.
3: 네, 신라가.
2: 근데 이제 전성기라는 어떤 기준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느냐, 마느냐. 네,
3: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2: 네,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3: 삼국의 있어의 중심이 한강으로 볼 적에 한강유역의 차지는 결국 그 나라의 전성기였다고 보고 결국 6세기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신라가
2: 예.
3: 신라가 결국 아당나라에 의해서 삼국을 통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죠.
2: 예.
3: 지금 저희가 그 방송을 예. 통해서 우선 고구려로부터 이제 고구려 미래는 미래다 해서 1탄부터 이제 6탄까지 오늘 시간을 가져보는데
2: 예.
3: 그래서 우선 고구려 중심의 항쟁이 이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오늘 마무리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2: 예.
3: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볼 적에 그 4세기 백제 전성기, 5세기 고구려 전성기, 6세기 신라 전성기, 7세기는 삼국이 통일되는 시기인데 삼국 통일기다 이렇게 아, 볼 적에 예. 7세기로 넘어가면은 각 나라의 애교 관계가
2: 예.
3: 그 특징이 십자형 애교라고 이렇게 지침을 했어요. 십자형 애교, 7세기.
2: 십자형
3: 외교.
2: 외교.
3: 그래서 남북연합으로 이루어지고 남북이 서로 연결되고.
2: 아, 연합이.
3: 그래, 동서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외교 관계. 그래서 열십자의 외교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해서 7세기 외교를 십자형 외교라고 하는데 호전상의 그 7세기 외교가 십자형 외교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과정의 내용이 이제 오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 중심에 고구려가 5세기에 있다. 있었다. 이렇게 말이죠. 아,
2: 예, 예. 7세기 이후에는 어쨌든 뭐 네. 통일이 됐으니까 네, 고구려가 네. 멸망했을 텐데 네,
3: 그렇죠.
2: 그 전까지는 네. 고구려가 네. 이제 중심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정학적 어떤 관점에서도 그렇고 네. 뭐 그렇죠.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외교적인 어떤 관점에서도
3: 봐야죠. 예. 근데 이제 그 고구려 전성기 때 즉 5세기 때 왕하면 세 명의 왕을 소개할 수가 있어요. 고구려에.
2: 제가 생각나는 건 장수왕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3: 19대 광개토 대왕.
2: 아, 광개토 대왕.
3: 태왕. 그다음에 예. 20대 장수왕.
2: 장수왕.
3: 21대 문자명왕 이렇게 되죠.
2: 문자명왕.
3: 예. 아. 그래서 이제 광개토 대왕이 391년에 즉위해서 413년까지의 광개토 예. 대왕이.
2: 근데 방금 우리 강사님께서 광개토 태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 근데 이제 광개토 태왕 대왕보다도 더 크다는 그런 의미에서 고구려 그 왕들을 다 보통 태왕으로 표현을 해요. 태왕.
2: 아, 고구려 태왕.
3: 네, 대제국의 왕으로서 태왕. 그다음 문자 명태왕, 뭐 장수 태왕 이렇게. 그래서 태왕으로 표시를 하고
2: 예.
3: 그 광개토 태왕이 391년부터 413년.
2: 예.
3: 그다음 장수 태왕이 413년부터 마미리도 오래 살았어요. 491년까지 왕으로 있었어요.
2: 굉장히 오래 통치하셨네요.
3: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한번 언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버지가 왕을 오래 하면 아들은 왕을 못한다.
2: 예.
3: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각 시대에 뭐 조선시대에도 영조가 오래 왕을 해서 그 아들이었던 삼손세자는 예. 왕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장수왕이 78년간 무려 왕으로 있다 보니까 아들은 왕을 못했어요.
2: 아.
3: 뭐 일찍 죽었겠죠. 근데.
2: 아, 그렇군요.
3: 왕 세계표에 그 이름만은 남아있어요. 왕을 못했어도.
2: 네.
3: 그래서 장수 태왕과 21대 문자 명태왕 사이에 그 장수 태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자의 그 이름이 조다예요. 조다. 그러니까 조일 조자에다 만을 따째서
2: 아,
3: 그
2: 예.
3: 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을 못해서 조다라고. 하여튼 조다 이렇게 해서 왕을 못하고 그 아들이었던 문자명태왕이 21대 왕으로 즉위하죠. 그래서
2: 아, 네.
3: 그 문자명태왕이 장수왕에 들려서 491년부터 519년
2: 네.
3: 이렇게까지 왕으로 있었는데 그 문자명태왕 때가 사실인 즉은 그때가 고구려 영토가 아주 최대 판도예요.
2: 아.
3: 그 얘기는 이제 명맥을 유지하던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던 서부에서 시작됐던 부여.
2: 네.
3: 부여가 완전히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 문자 명태왕 때예요.
2: 아, 문자 명태왕 때 네. 이제 부여의 그
3: 존재까지 네, 아. 존속되던 부여가 없어지면서 그렇군요. 고구려 영토의 최대 판도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부여사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면서 옛날에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원초 원래 그 발판이 다 부여로부터 이어진 그런 왕조였는데 부여가 이제 계속 네. 유지되다가 494년 고구려 문자 명태왕 때 멸망되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져갔죠. 그래서,
2: 예. 네.
3: 그래서 고구려 영토의 최대 판도가 문자 명태왕이었다 이렇게 보고.
2: 아, 우리는 흔히들 광개토 대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군요.
3: 그렇죠. 그때
2: 문자 명태왕이. 네.
3: 영토를 네. 가장 많이 확장한 그 태왕이 이제 광개토 태왕이고.
2: 아.
3: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은 네. 그 안정적인 동아시아 정세를 이용해서 주로 북쪽보다는 남쪽으로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는 정책으로 일하는 데는 상으로 남하 정책, 남진 정책을 추는 사람이 장수 그다음에 이제 최대 판도는 북쪽에 있었던 북쪽에 있는 부여가 완전히 멸망됐던 시기가 문자 명태왕 때니까 아 그때가 고구려 최대 판도의 영토를 확보한 네. 고구려의 최전성기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네.
2: 결국에는 뭐. 광개토 태왕, 네. 장수 태왕이 네. 읽어놓은 그 곳에 네. 고구려의 전성기를, 네. 전성기의 네. 영토, 뭐 세력을 이제 유지했던 그런 네. 왕이었군요.
3: 문자 명태왕을 기점으로 해서 고구려가 점차 세태왕 것보다는 좀 왕이 다툼과 관련된 그런 분란으로 인해서 좀 위축이 돼요. 계속 이어지는 뭐 안원왕, 안장왕, 바본달의 장인이었던 평원왕 뭐 이렇게 해서 좀 위축이 돼 가는 상태에서도 굳건한 그런 강력한 국력을 유지하면서 고 26대 영향왕 때 우리가 공부한 상속에서
2: 네.
3: 을지문덕 장군의 소나라 침략을 크게 물리친 그런 시기가 이제 26대 영향왕 7세기로 넘어가죠.
2: 아, 7세기 때.
3: 틈새를 이용해서 6세기 말엽부터 신라가 진흥왕이 즉위되면서 함경도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2: 네.
3: 신라 진흥왕은 자기의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곳에 진흥왕 순수비를 세웠죠.
2: 네.
3: 그래서 함경도에 무슨 황초령비, 마운령비, 한강유역을 장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산비, 그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밝힌 사람이 조선 후기 19세기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고, 그 다음에 가야 지방을 장악하고 해서 신라 진흥왕이 세웠던 순수비가 창령비라고 해서 네 군데 순수비가 있었죠. 신라는.
2: 아,
3: 그게 6세기죠.
2: 예. 진흥왕 시절에 이제 순수비를 통해가지고 네. 얼마나 넓게 영토가 넓혀졌냐
3: 함경도 황초령이 네. 함흥 지방이에요, 함흥.
2: 아, 네.
3: 그 지역까지도 확보했다고 봐야 돼요. 예. 다만 오늘 이제 강조하는 상황에서 광개토 태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었던 장수 태왕이 자기 측이 이듬해 414년에 세운 광개토 태왕비.
2: 네.
3: 그것은 지금 중국 땅 길림성의 만주 지반현에 그대로 있죠.
2: 아, 만주 땅에?
3: 만주 땅에.
2: 예.
3: 거기가 이제 고구려 국내성 근처니까. 네.
2: 예.
3: 근데 우리 뭐 역사학자들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걸 좀 이렇게 답사해서 보려고 하면 옛날부터 거기를 갖다 접근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더 심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동북공정에
2: 역사 왜곡을 하기 위해서
3: 거기에 뭐 취재 문제 뭐 이런 뭐 그 탁본 따는 거 뭐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고구리 저 중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 얼마 전에 제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광개토 대왕 비
3: 탁본이
2: 내용 탁본이 네. 이렇게 있죠, 있더라고요.
3: 있죠, 있죠.
2: 예,
3: 여자 뜬 거죠. 그것도 일본이 지배했던 시민통치 시간에 기간에 또 일본에서는 그 비문 자체도 또 조작한 뭐 이렇게 마멸시키고 뭐 진으로 찍고 하고 또 해가서 한 그 조작한 흔적이 또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2: 역사를 이제 왜곡하려고.
3: 네, 많이.
2: 아무래도 이제 길림성이면은 뭐 지린성 중국의 지린성 길림성은 네. 이제 중국 땅인데
3: 중국 땅이네.
2: 거기까지 네. 이제 뭐 조선이 차지했다 이게 싫은 거죠.
3: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광개토 태왕을 이렇게 좀 부각시키는 상태에서
2: 예.
3: 그분의 업적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었던 예. 장수왕이 세웠다는 광개토 태왕비는 그 높이가
2: 네.
3: 639m예요.
2: 어, 네. 네.
3: 상당히 길죠, 이렇게.
2: 예, 굉장히 길더라고요.
3: 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비석이에요. 남아있는 가장 큰
2: 예.
3: 비석이고 414년에 이제 세워진 것이고 그 너비가 받침대가 있는데 그 비석에 받침대가 있어요.
2: 예.
3: 받침대가 있는데 그 가로 너비가 3.35m.
2: 오,
3: 그렇네요. 세로 너비가 2.7m.
2: 네.
3: 받침대의 두께가 고르지는 않지만
2: 네.
3: 한 20cm의 두께가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요. 총 글자 확인되는 게 한 1802자예요. 1802자.
2: 1802자.
3: 확인이 되고 삼국의 정세와 일본과의 관계도 알려지는 그런 내용이 비석에 새겨져 있고,
2: 오, 네.
3: 고구려의 건국 내력이라든가,
2: 네.
3: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의 그 즉위한 이후의 대정복 사업의 구체적 사실들을 연대순으로 수록한 내용이 광개토 대왕비의 비석 내용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2: 네.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 대왕비 안에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떤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
3: 그래서 그걸 이제,
2: 네.
3: 좀 세부적으로 간단히 좀 분석해 보면은 그 비석의 내용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그런 비석의 그 표현되는
2: 내용?
3: 내용 중에서 척당 지지라는 표현과
2: 척당 지지
3: 그러니까 이도여치
2: 이도여치
3: 네, 이도여치 이런 표현이 좀 눈여겨 볼 사항인데 척당 지지라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2: 네.
3: 광개토 태왕이 그 영락 대통일을 이룩하는 상태의 정복 군주인데
2: 네.
3: 젊을 때부터 그분이 이제 374년생인데 391년에 왕으로 즉위했으니까 만 17세 왕으로 즉위했네요.
2: 어, 젊었을 때 즉위하셨군요.
3: 그 즉위 시기 초부터
2: 네.
3: 백제 침략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정복하고 전쟁을 벌이는 상태로 진입이 되는데 그 척당 지지의 의지를 품은 광개토 대왕을 잠깐 소개하면은 고구려의 19대 태왕이에요.
2: 네.
3: 19대 태왕이고 18대 태왕이었던 고국 양태왕의 아들로
2: 네.
3: 이름을 담덕이라 했어요. 고담덕.
2: 아, 원래 이름이 담덕.
3: 담덕이죠. 예.
2: 네.
3: 그다음에 왕이 황제의 입장에서는 항상 연호를 사용하잖아요.
2: 그렇죠.
3: 연호가 영락이라 했어요.
2: 영락.
3: 근데 그 영락이라는 연호를 모방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 또 있잖아요. 중국의 명나라의 영락제.
2: 영락제가 있죠. 그렇죠.
3: 예, 고구려 광개토대왕을 본받는다는 의미의 중국 사람이면서 영락제라 했잖아요.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2: 그게 이제 광개토 대왕이 먼저였으니까.
3: 먼저였으니까 모방한
2: 거였으니까. 네.
3: 나도 광개토 대왕을 닮겠다. 그러면 좋은데 그 연호까지도 모방해서 자기가 영락대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 명나라의 영락제죠.
2: 아 그렇군요. 네. 광개토 대왕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세기.
3: 네, 5세기.
2: 네, 5세기 때고 그 명나라의 영락제는 한참 넘어 이제 10세가 넘어서 예, 이후의 사람이니까.
3: 그런데 예. 그 명락제가 또 명나라 때 전성기 때 왕이에요.
2: 아 그렇군요. 그 명나라 그 정변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예. 검문제 쫓아내고 이렇게 왕이 된
3: 예. 전성기 때 왕이고.
2: 아.
3: 그다음에 광개토 태왕이라는 호칭은 다른 호칭이고
2: 예.
3: 또 줄여서 호태왕이라고도 해요. 호태왕.
2: 호태왕.
3: 근데 그 비석에도 나오는데 그 광개토 태왕을 또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렇게 길게 그 호칭이 있어요. 국강상,
2: 국강산,
3: 광개토경,
2: 토경,
3: 평안, 네, 평안, 호태왕.
2: 호태왕 무슨 네, 뜻인가요?
3: 그 뜻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우선 척당 지지와 이도 역시라는 네. 표현이 나오는데
2: 네, 척당 지지,
3: 척당 지지에서 그 척당 지지란 무엇이냐?
2: 예.
3: 이걸 가지고 이제 어릴 때 즉위할 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척당 지지의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2: 예.
3: 그 척당 지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2: 예.
3: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척당 지지라는 척당의 의지다 이런 얘기. 척당의 척당 의지를 갖고 있다.
2: 아 뜻지자인가요?
3: 네, 예. 척당 예. 의지 뜻지자예요. 그래서 척 갈지자의 뜻지자인데 척당의 의지를 갖고 있다. 그 얘기는 그럼 척당이 뭐냐?
2: 네.
3: 척당이라는 표현은 허신이라는 학자의 중국 학자의 설문에 표현된 내용의 척당은 불기라는 얘기래요. 불기.
2: 불기.
3: 예,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불기.
2: 아, 아니 불자.
3: 예, 불기. 넘어지 불기. 그래서 아. 불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걸 또 사기 정리의 책을 통해서 불기의 뜻을 해석한 걸 보니까 불기란
2: 예.
3: 척당이라는 것은 불기를 의미하는데 불기란 재주와 지식이 높고 원대하여 가히 이렇게 어떻게 묶어둘 수 어디 한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묶어둘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불기란 재주와 지식이 아주 높고 원대하여
2: 네.
3: 어디 한계성 속에서 가히 묶어둘 수 없는 아주 그런 의미의 의지를 갖다가 척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광개토 대왕은 어려서부터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
3: 얘기예요.
2: 있었네요.
3: 그래서 네. 그 지금이라는 책에서는 또 간략하게 그 쉽게 표현해서 매우 뛰어나고
2: 예.
3: 남다른 모습이다. 이걸 척당이라 표현했대요. 매우 뛰어나고 남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척당은 큰 뜻을 말하며
2: 네.
3: 희망을 의미하기도 한데 어떤 희망은
2: 아, 희망을
3: 의미하기도 한데
2: 의미하기도 한다.
3: 그래서 종합하면은 척당이라는 네. 뜻을 설명하는데 종합하면은 척당이라는 말은 남보다 뛰어나고 원대한 의지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2: 네.
3: 그렇다면 광개토 대왕이 어릴 때부터 품었던 척당 지지 이것을 풀이해서 설명한다 한다면 광개토 대왕은 그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배달신시국이나
2: 네.
3: 또 고조선의 조선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느님 아들이에 나는 사상의 선민적인 천손사상 천손사상을 이어받아서 고구려를 건국했던 주몽이 꿈꿨던 고구려의 정신, 다물의 정신을 실천하여
2: 네.
3: 하늘의 법인 그 고조선 시대부터 나타난 우리의 정신, 홍인간의 이념을 온누리에 펼치고자 했던 분이 광개토 대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2: 예. 천손으로 이렇게 네. 생각할 정도로
3: 네.
2: 굉장히 뛰어난 네. 사람이었다.
3: 그다음에 이제 자랑스러운 신시 배달국과 조선의 후예이며 또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후예로서 그럼 오늘 사는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광개토 대왕의 그 척당 지지를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하느냐. 네. 그런 앞으로의 사명감을 느낀다면은 아마도 오늘에 사는 우리는 남북 통일을 하고 잃어버린 천소민족으로서의 천성을 회복하여 홍인간의 이념으로서의 세계 평화와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우리의 사명감을 관계토대학의 척당 지지의 내용을 의식을 통해서 가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는 거죠.
2: 네, 네. 알겠습니다. 관계토대왕처럼 이렇게 네. 정말 높은 기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3: 네. 그런 분들이 나라를 운영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계토대왕비의 비석에서 척당 치지 말고 하나 또 얘기한다면 이도 여치는 이도 여치. 말 그대로 도의로서 정치하고 백성의 민의를 반영시켜서 정치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태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영토의 74개의 큰 나라 성을 함락시키고 1400여 개의 촌 분항을 함락시키면서 나라를 영토를 확장했던 강계토대왕의 그 상황에서 정복군주로서의 태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복한 적국의 왕들을 그대로 죽이진 않았어요. 다 수용을 하고 자치적인 상황으로 왕으로서 그냥 존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면은 이미 5세기 때 백제도 정복하고 신라도 정복하고 신라에 침입했던 외국까지도 격퇴해서 다 정복한 상황에 그들의 항복을 받았지만 그들의 존재 왕 자체 제국가의 형태의 국가는 유지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네. 고구려 강계토대왕이에요. 연방 형태의 국가로서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12제국가 제국가를 거느렸던 고조선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런 대영토를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의 자치를 인정한 그래서 오늘에 사는 우리가 아니 왜 고구려 강계토대왕은 삼국을 통일하지 않고 백신라가 통일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쭈그러들게 만드느냐 하는데 그 통일의 버금가는 상황으로 다 정복을 한 거예요.
2: 이미 정복을 했다.
3: 그런데 네, 자치적인 네. 상태로 연방 형태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뭐 실책으로 얘기된다면 실책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 홍익정신하에 세계를 운영했던 그런 정복군주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2: 네. 아무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그 생각들이 있으셨겠죠. 그렇죠. 고구려 통치 체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후국을 인정한다라는 것, 네. 고구려 중심의 뭐 다자적 어떤 질서를 운영을 하려는 어떤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결국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신라한테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3: 마찬가지죠. 이거 그럴 수도 있는 거.
2: 좀 아쉽지만
3: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예. 근데 고구려의 어떤 나라를 미래로 보는 우리의 역사 관점이라면은 네. 앞으로 어떤 그런 영광적인 또는 그런 위대한 국가의 재건이 네. 다시 우리의 의식 속에서 또는 우리의 대에서 21세기에 네. 또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시기적으로 올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역사는 네. 참 반전하니까 네.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2: 네. 광개토 대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또 특별히 뭐 12제후국을 인정했던 네. 그런 넓은 아량이 있었던 그런 왕이었고 그 광개토 대왕 이후에는 이제 장수왕이 네. 있는데요.
3: 그래서 장수왕은 이제 아버지가 너무나 이제 많은 영토를 확장한 상태에서 결국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그 당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대체적으로 그 평화적인 우호적인 관계가 대략적으로 유지된 것 같아요. 장수왕 때는 네. 그래서 중국도 남북조의 혼란기 속에서 그 후에 북쪽은 북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했었어요. 439년에.
2: 북쪽에.
3: 네. 그래서 북이라는 나라와도 우호적인 관계였고 남쪽에는 양자강 이남에 네. 그 남조라 해서 오동진, 송제양진, 육조 문화가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남조와도 그 장수왕 때는 우호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관계가 유지되는데 한반도 내에서는 네. 내에서는 남쪽으로 백제와 신라를 신라. 압박하는 그런 남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신라와 백제가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는 나제 동맹을 체결하는 시기가 5세기예요.
2: 그래서 그렇군요.
3: 예. 그래서 나제 동맹이 433년에 체결되는데 그 직전에 네. 장수왕은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남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그 남한 정책의 영향하에서 백제가 엄청 위협적인 그런 곤란을 당하는데 그때가 그 475년에 장수왕의 친정에 의해서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 왕이었던 네. 개로왕을 죽이고 네. 한강 유역을 완전히 고구려가 장악을 하죠.
2: 아, 한강 유역을 차지했으니까 그때가 이제 최전성기
3: 예. 예. 장수왕 때 475년이니까
2: 예, 475년.
3: 그래서 백제는 그 한강유역을 빼앗기고 그 개로왕의 아들이었던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는 웅진 시대가 전개된 것이 그 시기예요.
2: 아, 장수왕 시절 때. 네, 네. 장수왕 시절 때 백제와 신라가 이제 연합을 하게 됐는데.
3: 네, 낮의 동맹이죠.
2: 네, 낮의 동맹. 네. 혹시 그때는 가야는 뭐 했었나요? 가야도 있었잖아요.
3: 육가야가 존재한 상태에서 예. 가야 지방과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광개토대왕 때 서기 400년에
2: 네.
3: 400년 신묘년에 왜구가 대대적으로 침략을 해요. 가야 지방과 신라에.
2: 아,
3: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예. 5만의 대군을 직접 이끌고
2: 네.
3: 그 낙동강 지역까지 가서 왜구를 완전히 섬멸하고
2: 아, 그렇군요.
3: 신라를 도와서 신라를 이렇게 거의 속국으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로 가야 침입했던 외국까지도 격퇴된 상황이 거기에 광개토대왕비의 비문에 나와 있는데 그 비문까지도 일제시대 때 비문을 조작함으로써
2: 아이고,
3: 그 가야 낙동강 지역에 일본인들이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역으로의 주장하는 것이 임나일본부예요.
2: 아,
3: 그런 상황이 그 광개토대왕비의 비문을 조작함으로써 또 그렇게 거기다 침입한 왜구를 완전히 격퇴시킨 것을 역으로 이용한 어떤 그런 사죠. 그 진출한 것을 지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진출했다. 이런 내용으로 뒤바꿈한 것이 일본 역사책의 일본 서기의 내용이에요.
2: 네. 아, 자, 우리 장수왕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3: 문자명왕이죠.
2: 문자명왕, 네. 문자명태왕이라고 네, 하기도
3: 문자명태왕.
2: 하고. 문자명태왕. 네. 예, 문자명왕. 네. 좀 이렇게 우리가 익숙지 않은 그런 왕인데 그때가 정말 전성기였다면서요.
3: 네. 마지막 마무리 내용 속에서 천하를 통일한 고구려의 저력.
2: 네.
3: 아까 문자 명태왕 때는 부여가 완전히 멸망됐다.
2: 완전히 멸망됐다.
3: 고구려 형태 최대 판도였다는 것을 막 네. 얘기하면서 천하를 통치한 고구려의 저력이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이런 상황을 몇 가지 내용 속에서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하는데 광개토대왕은 네. 어렸을 때부터 척당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선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뛰어난 용병술을 지닌 명군주였고 정복을 위한 정복이 아닌 평화와 안정을 심기 위한 정복전쟁이었던 그런 군주였고 둘째로 고구려만의 독특한 인사정책이 고구려
2: 네.
3: 전시대에 특히나 광개토대왕 때 잘 운영되는 그런 상태의 나라가 고구려였고 셋째는 모두가 이러한 전쟁시나 또는 평화시에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나라를 잘 운영하겠다는 그런 상태의 의지 속에서 모두가 일치단결할 수 있는 다물정신을 갖고 있었던 게 고구려였는데 그 다물정신이라는 것이 함께 봉사하고 관여하는 멸사 봉공의 정신이고 같이 힘을 합치는 총화 단결의 정신이고 마지막 네 번째 고구려의 저력은 고구려는 세계 최강의 전투 기병 기마병이 전투력을 보유했던 상황으로서 이 고구려의 개마무사의 사무라이 정신이 일본에는 사우레비로 넘어가서 사무라이 정신
2: 네.
3: 멀리 유럽으로까지 그 흉노로 연결된 상태의 개마무사의 후예들이 결국 유럽으로 진출해서 유럽의 게르마 민족의 대이동을 가져오게 했던 흉노의 후손들이 다 고구려 무사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고조선의 무사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들의 역할에 의해서 유럽에서 게르마 민족의 그 역할에 의해서 그들의 대이동을 가져오게 한 것이 흉노 게르마 무사들의 네. 사무라이였고 그들 정신에 의해서 결국 그 세계 대제국이었던 로마가
2: 네.
3: 결국 멸망된 것이 게르마 민족에 관한 그런 이동에 따른 그 게르마 민족에서 로마까지도 멸망시켰던 그런 세계사의 변환점을 이루게 했던 것이 고구려의 그 무사 정신이었다. 이렇게 한번 맥을 네. 짚어보면서 이렇게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알겠습니다. 고구려의 저력 강력한 어떤 상무 정신이 이제 네. 사무라이 정신까지 이어지게 되고 사실은 이게 유럽까지 영향을 미친 그렇죠. 이런 내용들 선진적인 어떤 군사 기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함께 5세기 고구려의 그 변천사 찬란했던 기상부터 7세기 격동의 항쟁사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3: 네.
2: 아무래도 고구려 대륙을 호령하던 고구려의 기상도 뜨거웠지만 우리를 지켜내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아무래도 강력한 어떤 무력 이전에 내부의 강력한 또 단합의 어떤 힘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역사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3: 네.
2: 예, 오늘도 꿈꾸고 나누고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따뜻하고 풍성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시편 제1권 제1편.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0: 제2편
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0: 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0: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안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0: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1: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0: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1: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은 눈매고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세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0: 제7편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1: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듬이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0: 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to Eat Young,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2: 자, 오늘도 아주 유용한 주제로 우리의 말하기 실력을 늘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주인공은요, 하유진 청취자님이십니다. 자, 어떤 주제를 올려주셨냐면요, 댄스 배우기를 올려주셨어요.
1: Mm-hmm.
2: 요즘에요, 소셜미디어에 yeah.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댄스 영상. 뭐, 전 국민 너나 할 것 없이 그 15초, 30초 안에 뭔가 되게 간단한 안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찍어서 올린다든가 챌린지 형태로.
1: I have noticed that 90% of the world population are great dancers.
2: 나만 못 추는
1: 거 같아. Or 99%.
2: 우리만.
1: 저만 빼고.
2: 나만 빼고. 요즘 뭐 댄스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자 전문가처럼 이렇게 댄스를 추는 거를 배우는 분도 있고 이게 정말 취미로 이렇게 간단한 동작 같은 거 배우려고 이렇게 학원에 다니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And plus, it's a lot of fun.
2: 재미도 있잖아요.
1: It'll do you good.
2: 네, 건강에도 좋고요.
1: Yeah.
2: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 춤을 배우는 것에 대한 열풍을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 사연을 너무 좋게 올려주셔가지고요. 거의 편집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대로 저희가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사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1: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자, 최근에 TV에서도 그 Street Woman Fighter라고 하는 방송이 또 워낙 인기를 끌면서
1: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2: 우리가 그렇게 춤 못 춰도 그냥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1: 멋있어요.
2: 멋있고,
1: 예. 네. Yeah.
2: 자, 어쨌든 뭐, 이 댄스라는 것이 정말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또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참 시적절하게 너무너무 좋은 주제 해볼게요. 춤은 내 취미이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 오케이, 영어로 갑니다.
1: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2: Dancing is my hobby까지는 쉬운 문장인데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연결한 거예요?
1: The way I blow off steam. 아. 자, hobby이기도 한데
2: uh-huh.
1: 또 내가 blow off steam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2: 아.
1: 말인데 blow off 하면 뭔가 후 불어가지고 떨어뜨리는 느낌?
2: 촉끌 때? 아, 그땐 blow out이군요. 촉끌
1: 예.
2: 때는 blow out.
1: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뭔가를 후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2: Okay.
1: Steam in this case would be, I guess, pent up energy or stress, you know, strong emotions, whatever 그렇죠. that's built up.
2: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열 나잖아요.
1: Yeah.
2: 그럼 이제 그 열이 약간 steam, 증기라고
1: yes.
2: 생각하고
1: 후
2: 그걸
1: 그렇죠.
2: 없애는 거예요.
1: Yeah.
2: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거죠.
1: Uh-huh.
2: 이렇게 이해하면 의욕이 쉬울 것 같아요.
1: 네.
2: Blow off steam.
1: Blow off steam 혹은 let off steam도
2: Let off steam.
1: Let off steam.
2: 써놓으세요, 여러분. Let off steam, let off steam 혹은 blow off steam. 자, 허비 다음에 쉼표 찍고 the way 뭐뭐뭐는 그냥 똑같은 얘기를 부연 설명하느라고 뒤에 살짝 붙인 겁니다. 이렇게도 문장 많이 만들어요. 자, 다시 한번요.
1: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2: Mm-hmm.
1: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2: Okay. 일단 choreography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요, 우리도 뭐 코리오그래피라고 하지 않나요?
2: 안무라고 많이 하죠. 아,
3: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코리오 많이 해요. 그게 choreography거든요.
2: Choreography. 어의 강세네요.
3: Yes.
2: Choreography. 여러분 해보세요. 금방 할 수 있어요. One more time.
1: Choreography.
2: Choreography.
3: Very good.
2: 안무입니다.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여기 dances 왜 복수형이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물론 복수형 쓰셔도 돼요.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s 해도 되고 그냥 춤을 개념화해서 dance 이렇게 명사의 단수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요즘 뭐 boy band, girl groups, 아이돌 그룹이란 말이 영어권에서는 쓰지 않는데 K-pop이 뜨면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도 거의 그냥 전 세계적인 용어가 돼가고 있어요.
3: Yeah.
2: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방송에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 쓰지 마세요라고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언론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Anyway, boy bands, girl groups 이렇게 해서 여성 그룹인지 남성 그룹인지 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Okay.
1: Okay. So they are high on the list, mm-hmm. meaning they top the list. Mm-hmm. List에 맨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대표적이다. 순위가 높다라는 말이죠.
2: 그렇네요.
1: They top 네. the list.
2: 그러니까 뭐가 높은 거냐면 댄스의 종류는 워낙 많잖아요.
3: Yeah.
2: 살사도 있고 라틴 댄스도 있고 다양한데 아이돌들의 춤이 거의 최고 인기다. 거의 뭐 1순위, 2순위, 3순위다.
3: Exactly.
2: High on the list. 자, 다시 한번 갈게요.
1: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2: Mm-hmm.
1: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2: 커버곡 하듯이 perform covers, 여기선 말 그대로 리메이크한 것처럼 한다는 얘기죠. 곡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댄스도 커버할 수 있잖아요.
1: Sure, you can.
2: 그렇죠.
1: So it would be like a new performance of the dance.
2: 그러니까 BTS의 예를 들어 뭐 Permission to Dance 곡과 안무를 연습해서 그걸 mm-hmm.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1: Right.
2: 많이 있잖아요. 해시태그 uh-huh. 같은 것만 봐도. 그래서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Okay, 넘어갈게요.
1: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2: Sing along?
1: Sing along. Sing at the same time.
2: Okay.
1: 함께 약간 따라 부르다, sing along.
2: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단순히 그냥 듣고 춤을 보는 것보다는 막 같이 그 음률에 맞춰서 춤을 추면 훨씬 더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Okay? You can enjoy.
1: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2: Mm-hmm.
1: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2: 열량 소모가 많이 되죠. 춤을 춰보신 분들은 30분이나 1시간만 연습해도 땀이 정말 많이 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Vigorous라는 거는 어떤 동작들을 말하나요? Vigorous.
3: Vigorous.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2: 약간 역동적인?
3: Yeah.
2: 그냥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팍팍팍
3: no.
2: 많이 움직이는.
3: Yes.
2: Vigorous. 느낌 mm-hmm. 오시죠? Vigorous. Vigorous motions. 이렇게 아이돌 그룹들의 역동적인 동작들을 copy, 따라하는 것이 does wonders for one's diet.
1: Mm-hmm. If something does wonders for something, it brings about benefits or good effects.
2: 근데 이제 큰 효과?
3: Yeah.
2: 그러니까 wonder라고 표현을 했겠죠?
3: Mm-hmm.
2: 뭐 환상적인 효과? Mm-hmm. Does wonders for something. 좋은 관용구예요. 우리 다이어트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뭐 빅 도움 된다. 이런 말 유행어로 좀 하듯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많은 열량을 소모해 주기 때문에. One more time.
1: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2: 자, 근데 이제 춤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죠. 뭐 감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1: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2: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춤을 배워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박자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몸을 같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다. 본인 경험이신 것 같아요. It wasn't easy at first.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In time with라고 하는 연결 문구가 보이네요. 약간 생소한데요?
1: In time with meaning
3: at the same time.
2: Okay.
3: Along as you will go along with the fast-paced music.
2: 동시에네요. 동시에.
3: Yeah.
2: In time with music. 그러면 그 음악과 함께 동시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엔 힘들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템포가 좀 빠른 음악을 fast-paced music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2: 아, 이거예요. 우리 하유진 님도 몇 년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잘하게 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해요.
3: 왜냐면, Good thing you didn't give up, because I would have.
2: 뭐, 그렇죠. 힘든 거 다 참아가면서 어쨌든 본인이 뭐 이렇게 능동형 취미로 춤을 계속 이어가신 겁니다. So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이제 안무 동작 같은 것도 금방금방 예전에 비해서는 더 빨리 배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5개월 할 때하고 5년 했을 때하고 그 배우는 속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네요. 다시 한번요.
3: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2: 그래서 이제 뭐 댄스 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울 수도 있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영상 틀어놓고 혼자서도 잘 배운다.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셨어요.
3: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2: I could take lessons.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뭐 강습을 받을 수는 있어요. Dance academy. 교습소나 댄스 학원에 가서. 그런데
3: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On my own?
3: On my own. On my own, 혼자서?
2: Myself,
3: right.
2: without any help.
3: Myself, without any help.
2: 남 도움 안 받고도 그냥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안무를 그냥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Tutorial videos는 요즘 그 뭐 안무 같은 거 알려주는 동작 있잖아요.
3: Yeah.
2: 음악 나오기 전에 한 10초 정도 알려주잖아요.
3: Right. Tutorial anything means that it, you know, it gives you instructions or it tells you everything in a step-by-step process.
2: 맞아요. Tutorial video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찾아가지고 보면서 나 혼자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But nowadays,
3: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네. 자, 오늘 댄스를 배우는 것에 대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형 쳐보시면 공식 단톡방이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다른 사람의 춤이나 곡 같은 걸 그대로 따라하는 퍼포먼스를 cover라고 하죠. 앞에 동사를 perform 붙여보면 됩니다.
3: Many people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2: 많은 사람들이 K-pop 안무를 커버해서 SNS에 영상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는 처음에 유튜브에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유명세를 탔다. 해볼까요?
3: He first became famous by performing covers on YouTube.
2: 뭐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본인이 뭔가 곡을 올려서 계속 그렇게 팬층을 또 확보해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He first became famous by performing covers on YouTube.
4: First가 붙었으니까 처음에 유명세를 탄 것은 그렇게 커버곡을 불러서 그랬다가 되겠죠. 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오디션 때 다른 사람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합니다.
1: Most applicants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4: 뭐 자작곡이나 스스로 만든 안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곡이나 댄스를 먼저 오디션 때는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든 곡이나 작품으로 갈 수도 있겠죠. Most applicants
1: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4: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춤을 추고 그러면 많은 열량이 소모되잖아요. Calories라는 단어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Burn
1: a lot of calories.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burns a lot of calories.
4: 자, 역동적인 동작들을 따라하다 보면은 열량 소모가 많이 됩니다. 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어요.
1: You can burn a lot of calories simply by walking to and from work.
4: Walking to and from work. 전치사 두 개 붙이면 출퇴근길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in time with.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란 얘기인데 음악이나 이런 거에 박자를 맞춰 이런 어감으로 보셔도 됩니다.
1: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4: 빠른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자, 이 게임에는 음악에 맞춰 동작을 취해야 됩니다.
1: For this game, you need to move in time with the music.
4: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노래에 맞춰 우리가 박수를 막 쳤다라고 한다면요.
1: We clapped our hands in time with the song.
4: In time with the song 하면 노래에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5: I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6: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5: Did you take dance lessons?
6: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5: Really? That's amazing.
6: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4: 맞아요.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대관할 수 있는 스튜디오들이 있더라고요. 또 빌려가지고 한 2시간 연습하고 거울들 많고 그러니까. 자, 댄스 영상 올렸나 봐요.
1: I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4: 내가 연습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안무예요. 커버란 말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It was a cover version이라고 하면 그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그대로 재현한 걸 말하겠죠. Alrighty?
1: Did you take dance lessons?
4: 배웠냐? Did you take dance lessons? 너 저 뭐 강습 같은 거 받은 거니? Alright?
1: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자, sing along, 함께 노래 부르는 거죠.
4: 그렇죠.
1: Follow along 하면 함께 뭐 어떠한 동작? 예를 들어서.
4: 따라하는 거?
1: 따라하는 거예요.
4: 맞아요. 네. 집에서 영상 보고 따라했어. 다시 한 번이요. 네.
1: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That's amazing. 했더니,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4: 거울 앞에서 연습을 좀 하고 싶어서 연습실을 대관을 했어요. 대관하다. 영어로 rent out이네요. Rent out. 강조동사 did 써서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하면 대관을 하기는 했어. 가득입니다. So rent out 이렇게 대관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대한문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1: And that's all for today's Yip Tiang,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4: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리볼빙 두세 번 이상 했다.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이미 빚을 못 갚는 구간에 계신 겁니다. 모두 빚을 갚을 수 없는 시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더 암담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뒤에 인생을 생각해봐도 이걸 갚을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월급이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이 될까요? 잘릴 가능성은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그 변호사가 되기 전에 노숙인 센터에서 일을 했었어요. 노숙인들은 100% 빚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감당이 안 된 사람들이 다 노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발사분이 계셨어요. 실력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셔서 유명한 어떤 호텔 이발사로도 일하시고 기능올림픽 비슷한 대회에서도 수상하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90년대 후반 어느 날부터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안 가는 세상이 갑자기 옵니다. 이발사라는 직업을 가지셨던 이 분이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안 가고 미용실에 가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산업의 구조 변경이라는 게 갑자기 닥쳐온 거예요. 이 흐름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발소를 계속 영업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 달은 매출이 좀 떨어졌죠? 그러면은 주변에서 빌려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은 매출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빌렸는데 다음 달은 갚지만 그 다음 달에 또 빌린 건 그 다음 달에 못 갚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특히 90년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빚지기가 힘듭니다. 이러면 주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친구한테 빌리고 가족한테 빌리죠. 근데 가족한테 돈 빌렸다 못 갚고 친구한테 돈 빌렸다 못 갚으면 이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빚이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갚지 못하고 내 주변에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볼빙을 한 두세 번 이상 했다.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카드 깡을 한다. 내가 도저히 돈이 없어서 뭔가 부업을 알아봐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통계적으로는 이미 빚을 못 갚는 구간에 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네 가지 선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을 두 배로 열심히 합니다. 다른 일을 합니다. 내가 이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뭐 택배도 하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죠.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건강을 해쳐서 오히려 원래 하던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범죄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빚을 갚게 되고 그걸로 이제 빚을 청산해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사실상 범죄나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90년대 우리 굉장히 많이 목격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생을 포기하고 어차피 내가 돈을 벌어봐야 빚을 못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노숙인이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목격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야, 빚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러고 오신 분들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안 될 때 저한테 오시거든요. 파산 사유의 1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실직입니다. 그리고 2위는 사업 실패입니다. 사실상 두 개가 같은 거죠. 거의 80%는 실직과 사업 실패로 인해서 파산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그 다음이 생활비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박이나 뭐 코인 투자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사행성 높은 투자로 인해서 파산하게 되는 경우는 0.7%밖에 안 됩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50% 이상입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들. 왜냐? 미국처럼 우리는 파산하고 싶다고 확 파산을 시켜주지 않아요. 법원이 엄격합니다. 사지멀쩡한 놈이 왜 일해서 돈을 갚아야지 왜 파산을 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60대 이상이 돼서 앞으로 노동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경우에 파산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특히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요즘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50대 초중반이면 다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했던 일을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뭐 주로 요식업 같은 자영업에 도전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셨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안전망을 마련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날리게 되면 사실 급격한 어떤 빈곤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통 집 같은 거 하나 유지하고 빚을 점점 키워가다가 이게 감당이 안 돼서 파산으로 나서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여기에 따라붙는 것들이 또 사기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게 됩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투자 사기, 뭐 수익형 부동산 사기. 그러니까 사기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일종의 수익형 부동산에 관련된 반쯤은 사기고 반쯤은 투자 실패인 경우.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노년의 재산을 완전 날리게 돼서 파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회생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하거든요. 젊은 애들이 무슨 빚을 져서 그걸로 회생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은 생활비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지방 도시에 있는 한 학생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한 달에 드는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월세를 사는데 아무리 싸게 잡아도 보통 50만 원, 6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일단 통신비, 휴대폰은 모두 갖고 있으니까 인터넷비, 그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비, 여기까지만 해도 한 100만 원 됩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에 일단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끼에 만 원은 잡아야 돼요. 하루에 두 끼 먹는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60만 원은 됩니다. 여기까지는 160만 원이죠. 여기다 대학생이잖아요. 교재도 사야 됩니다. 책도 사야 되죠. 앞으로 내가 취업 준비 같은 거 하려면 학원도 다녀야 되죠. 인터넷 강의라도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정말 작게 잡아도 최소한 40만 원,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등록금이 있죠. 좀 적게 잡아서 학기당 등록금을 600만 원으로만 잡아도 월로 환산하면 등록금만 1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후배한테 밥도 한번 안 사주고 친구들 MT도 한번 안 가고 술도 한번 안 먹고 이렇다는 전제하에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보태줄 수 있는 집은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이 과연 월 300을 계속 대줄 수 있을까요? 학교 생활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은 월 100만 원이면 정말 많이 버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해야 월 100만 원 벌 수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부모님도 나름 100만 원씩 보태줬고 정말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걸 해도 기본적으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학자금 대출 내지는 추가 대출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발생하냐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평균적으로 13개월 정도 취업 준비를 합니다.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생활비. 이것도 고스란히 빚 내지는 앞으로의 비용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 취업 예전처럼 하기 힘들죠. 특별한 전문직이 아닌 이상에야 처음에 중소기업으로 취업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심지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월 300만 원 세후로 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아까 한 달에 300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서 학자금들 그 등록금은 빠지겠죠. 대신에 회사를 다니니까 좀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옷도 사야죠. 조금 더 교통비도 더 많이 들 거고 회식 같은 데 참여도 해야 될 겁니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250, 3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앞에 졌던 빚들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거기다 부모님은 더 이상 나한테 돈을 대주지 않아요. 취업한 애한테 왜 돈을 대주겠어요? 생활비만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은 학자금 대출 거의 갚기가 어렵고 이 상태에서 딱 하나만 터지면 딱 하나. 뭐냐? 예를 들어 뭐 연애를 좀 심하게 했다거나 무슨 경조사가 터졌든가 엄마 아빠가 아프거나 이러면 이게 다 마이너스 통장 내지는 회사에서 내준 대출 이런 것들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1년 다니면 학자금 대출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빚이 4, 5천이 늘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빚이 한번 쌓이면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3천, 4천짜리 빚이면 뭐 그 정도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빡하면 5천 되고 깜빡하면 1억이 됩니다. 이러면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암담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내 뒤에 인생을 생각해봐도 이걸 갚을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월급 250만 원, 300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 월급이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이 될까요? 안 됩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물가는 안 오를까요? 오릅니다. 물가 외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자, 뒤집어 놓고 내가 회사에서 잘릴 가능성은요? 이런 사람들이 빚을 진 상태에서 내가 10년, 20년 뒤에도 이걸 갚을 길은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더해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빚도 못 갚는데 그동안의 부동산은 두 배, 세 배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씁니다. 혹은 투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투자는 마땅히 굉장히 모험적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95%는 망합니다. 오히려 빚만 더 쌓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주식도 오르고 있지만 실물 경제, 낮에는 소비는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고 반면에 물가는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고 또 AI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어요. 당장 그래요. 지금 AI 때문에 뭐가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소리는 들리는데 아직 그 물결이 안 보이거든요. 당장 변호사들만 해도 지금 올해 나오는 변호사들은 수습자리를 구하기 되게 힘듭니다. 1년차 변호사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만 해도. 1년차 변호사 4명, 5명이 하는 일을 지금 4, 5년차 변호사 혼자 할 수 있습니다. AI를 적절히 활용하면. 용접공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용접공은 살아남는다. 내지는 뭐 미장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기술 배워라. 앞으로 5년 뒤에 건물이 지금처럼 지을까요? 공장에서 뭔가 AI를 토대로 효율적인 방식을 만들어내서 공장에서 모듈을 만들어낸 거를 그냥 현장에서 다 붙이기만 하는 그런 건축이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잘 생각 못하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회생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금융위기일 때 그럴까요? 금융위기 때도 늘어나지만 더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어떤 수치가 있어요. 뭐냐면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때 회생 파산 신청이 급증합니다. 최고 이자율을 30%에서 25%로 낮아지면 그때 회생 파산 신청이 확 올라가고요. 25%에서 19%로 낮아지면 또 올라갑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빚을 어떻게 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40%로 빚을 질 수 있다면 이 빚을 지지 빚을 져서 앞에 걸 갚는 거예요. 더 높은 이자율의 빚을 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회생 파산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나의 빚을 없애보자 4% 5% 빚을 없애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빌리고 메꾸고 때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빌릴 데가 없으면 다른 길이 없으면 이때 회생 파산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무리를 내서라도 갚는 사람이 있는데 안 갚는 사람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꼭 먼저 드리는 말씀은

진짜 높은 확률로 범죄 피해자가 됩니다. 저한테 보이스피싱 오시는 분들이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실행범, 가해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본인이 범죄 가해자가 돼서 처벌은 받는데 실제로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이득도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리하는 건 좋지 않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갚는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은행을 상대로는 왜 그런 감정을 안 느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자의 본질은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뭐냐?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쳐서 일종의 보험료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이자율은 낮습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아서 못 갚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자가 높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 이자를 냈다는 건 이미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걸 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내 과실로 사고를 냈습니다. 내가 내 과실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았을 때 운전해서 사고를 안 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까? 이때 우리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을 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너 이렇게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를 올리게 만들었으니 네가 잘못된 거야. 우리의 박탈감은 어떨 거야? 라는 얘기하나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애초에 보험료와 보험금 안에 그게 계산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역시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라고 협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행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돈 안 빌려줍니다. 은행은 본인이 판단하고 빌려준 거예요. 이 정도 이자율이면 이득이 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돈을 못 받는다면 본인의 판단이 실패한 거고 본인들의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까? 이거는 뒤집어 놓고 보면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일종의 사업에 관련된 얘기예요. 저는 논리적으로나 실제 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전 일종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이미 빚을 탕감하는 경우의 수들과 계산을 이미 다 하고 빌려준 거니까 그렇게 못 받게 되는 은행의 손해에 대해서 너무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건 비즈니스고 사업의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본인도 언제든지 실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버퍼를 미리 좀 마련해 두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이제 파이프라인을 늘린다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일에만 너무 매진하지 말고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이고 소비 습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회생을 해보면 회생이라는 게 월 155만 원으로만 생활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를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신용카드가 너무 익숙해요. 근데 신용카드는 빚을 지는 거거든요. 신용카드는 그 자체로 내 물건을 카드사가 먼저 내주고 나는 이 빚을 월말에 갚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카드 생활에 너무 익숙해요. 회생파산 신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이제 빚을 못 낸다는 거예요. 내가 회생하면 이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빚도 못 지고 카드 생활도 못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죠? 이러는 거예요. 전 너무 답답하죠. 그 빚 때문에 빚을 자꾸 내가지고 힘들어졌는데 빚을 또 내지 못하면 내가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비슷한 건 뭐냐면 마약 중독자 얘기 같은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마약을 끊으세요라고 하면 아 이제 마약을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스스로 나는 카드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을 때 이게 힘들다고 느낀다면 아 정말 그건 못 살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빚에 중독이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안에 규모 안에서 뭘 소비한다는 걸 안 해본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는 그거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일단 필요를 위해 긁고 나중에 카드값을 메꾸면서 후회하고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간다라는 거에 너무 익숙한 세대예요. 그런데 회생을 하면 155만 원 안에서만 써야 되거든요. 체크카드나 현금만 써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155만 원으로만 사는 경험을 하잖아요. 3년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고 뇌가 바뀝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돈 안에서 생활하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안 사고 안 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람이 3년을 살면 그 뒤에 소비 패턴이 바뀌고 심지어 돈을 모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학교 같다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옥 말고 진짜 학교. 3년 동안 소비 습관을 배우는 학교고 이 소비 습관을 바꾸고 나면 굉장히 더 이제 돈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악플이 많이 달리거든요. 어쨌든 돈 빌려가지고 못 갚은 놈인데 그거 없애주는 놈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0: 많이 듣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친한 노숙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되게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에도 갔고요. 뭐 선교단체 이런 데, 꽃동네 이런 데도 다녀오셨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잠시 그때뿐이고 다시 술을 드셔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파산을 했거든요. 파산을 했고 그동안 연락이 안 되던 5, 6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자녀들에게 본인이 공공근로로 번 돈 중에 6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60만 원을 송금해 준 그날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의미고 내가 돈을 번 만큼 내가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이걸 언젠가는 모을 수 있다는 거, 이 희망이 없다면 인간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썩습니다.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빚을 없애주는 거, 최소한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라도 관리 가능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그 무게를 좀 줄여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모두 빚을 갚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썼어요. 사실은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빚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지겠지. 아니요. 다음 달에 내가 갚을 수 있죠. 있겠지. 다음 달에 너는 잘릴 수도 있어요. 회사 잘리는 것뿐이 있나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빚을 함부로 지시면 안 됩니다. 못 갚을 수 있고 그러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더 잘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빚을 졌던 사람들을 네가 잘못해서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 저는 사회 범죄도 늘어나고 사회는 생산과 소비의 어떤 동력을 굉장히 잃어버릴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실직이 남의 일일까요? 사업 실패가 남의 일일까요? 아니요, 제 일이에요. 저는 노숙인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뭐냐? 나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 시대가 왔을 때 사람이 완벽하게 망가지지 않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회생파산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교육을 하고 또 직업을 국가적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그게 안 되면 뭐 기본소득이 될지 연금이 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겠죠. 이 회생파산은 시작점에서 그 위를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인간이 희망이 있다는 건 내가 번 만큼 그 돈을 쓸 수 있고 내가 재산을 모아서 남들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한테 희망이 있는지,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내가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버는 돈을 빚 갚기든 뭐 어떤 이유든 내가 행복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거나 어떤 것으로 힘든데 돈을 많이 쓰고 있거나 그래서 빚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면 이때는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회생파산 같은 걸로 빚을 없애는 것이든 아니면 나의 투자나 재무구조를 설계하고 소비구조를 바꾸는 것이든 어떻게든 새로운 시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우울한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요. AI 때문에 실직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직업을 얻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시대가 바뀐다는 건 새로운 부자가 탄생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큰 기회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빚 때문에 어려운 상황,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서 관리한다면 그 뒤에 정말 새로운 기회, 정말 대단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꼭 이번 기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8월의 첫 주말이네요.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기다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신호를 기다리고요.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또 기다리죠. 병원에서는 진짜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무언가 달라지기를 기다리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무엇이든 빨라야 안심이 되고 결과가 눈에 보여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죠. 택배는 빨리 도착해야 하고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빨리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길은 한참을 걷고 나서야 의미를 알게 됩니다. 어떤 만남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 그 만남이 왜 필요했는지 알게 되죠. 어떤 기도는 응답보다 기다림을 먼저 데려옵니다. 오늘 내 삶의 찬양에서는 그 기다림 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멈춰 서 있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앨라베마주의 작은 마을 터스컨비아의 한 젊은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21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먼 길을 와서 한 집 앞에 섰습니다. 그 집에는 6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죠. 그 여자아이는 생후 19개월 무렵 심한 병을 앓았습니다. 그 병이 지나간 뒤 그 아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빛도 볼 수 없었죠. 하지만 가족은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전할 길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어려웠죠. 그 아이도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없을 때마다 물건을 던지거나 화를 냈죠. 그런 그 아이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 앤 설리번이 찾아왔습니다. 그 앤에게도 어려운 시간은 있었죠. 어린 시절 눈병을 앓아 시력을 크게 잃었고 가난 속에서 자랐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도 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갔고 어려운 시간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그 어린 여자아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애는 아이의 손에 작은 인형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손바닥에 알파벳을 하나씩 적었죠. D, O, L, L. Dar, 인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앤의 손동작을 곧잘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재미있는 놀이라 생각하고 흉내를 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애는 또 쓰고 또 썼습니다. 같은 글자를 적고 또 적었습니다. 컵을 만지게 한 뒤 손바닥에 글자를 썼고 빵을 건네며 손바닥에 글자를 썼고 우유를 마실 때도 손가락에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왔습니다. 헬렌은 곧잘 따라했지만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가르치는 사람도 지쳤을 것입니다. 뜻이 통하지 않는 이 두 사람에게 그저 놀이처럼 여겨지는 작은 손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말할 수도 눈을 맞추며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애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글자를 적고 또 적고 또 적었습니다.

그렇게 앤이 헬렌의 집에 온 지 한두 달쯤 지난 4월 5일. 그날 두 사람은 집 밖의 물펌프 앞으로 갔습니다. 앤은 헬렌의 한 손을 물줄기 아래에 놓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작은 손 위로 흘렀죠. 그리고 다른 손에는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W-A-T-E-R Water. 차가운 물은 계속 흘렀죠. 손바닥 위의 글자도 거듭 이어졌습니다. W-A-T-E-R 그때였습니다. 헬렌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손 위로 흐르는 이것과 다른 손에 쓰인 글자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드디어 알아차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헬렌은 손으로 땅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펌프를 만졌습니다. 선생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만나는 것마다 이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이 되기 전 헬렌은 30개가량의 단어를 알게 됐죠. 그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이제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 앞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해도 손바닥에 다시 글자를 쓰던 그런 시간처럼요. 오늘은 안 되더라도 내일 다시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런 시간 말이죠.

헬렌 켈러는 그 뒤에도 오랜 시간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는 데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앤은 헬렌의 손에 쉼없이 글자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읽었고 한 사람은 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1904년 헬렌 켈러는 레드클래프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 학위를 받은 최초의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졸업장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던 손바닥에 같은 글자를 무수히 써준 사람. 열리지 않는 그분 앞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려준 사람. 그 사람의 시간도 그 졸업장 안에 함께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기다림은 상대의 가능성을 대신 믿어주는 일인지도 모르죠. 그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내일을 조용히 지켜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앤은 헬렌 켈러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오래 그녀의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 오래된 기다림은 차가운 물과 함께 하나의 말이 되었고 사방이 막혀있던 한 어린 소녀의 삶의 소망의 노래가 됐습니다.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의 손에 같은 글자를 무수히 반복해서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에 어떤 말을 지금 남기고 계신가요?

괜찮다고, 내가 아직 여기 있다고, 천천히 와도 된다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런 말들이 상대방이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헬렌 켈러처럼 물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이 시간 내 삶의 찬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삶의 한 페이지를 들고 좋은 찬양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라디오 교육백서로 문을 열어볼까? 이 대입, 뭐 애들 공부시키는 거요. 한번 경험을 하면 조금 이해는 되는데 뒤이어서 계속 또 입시 관련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까먹기도 하고 정책도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교육 전략가가 필요한 겁니다. 더 넥스트의 문봉섭 현 변호사고요. 그리고 더 넥스트 컬리지 컨설팅 문봉섭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잘 지내셨어요?
1: 예, 예. 덕분에 진짜? 잘 지냈습니다.
0: 아, 진짜 제 덕분이에요?
1: 네, 예, 예.
0: 아니, 근데 진짜 애들은 대학을 이제 뭐 준비하는 당사자도 힘들지만 부모들도 진짜 힘들거든요.
1: 네, 그렇죠. 네. 예.
0: 특히 미국 입시는 뭘 알아야지. 안다고, 나름 안다고 아는 언니한테 들어도 더 헷갈리기만 했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정책적인 변동도 많고요.
0: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발 빠르게 꼬집어주는 바로 옆집 언니가 있다면 좋지만 옆집 언니가 없으니까 K-Radio AM 1660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문봉섭 현 변호사 그리고 컬리지 컨설팅을 하고 계신 우리 문봉섭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먼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쭉 들려줄게요 라고 간략하게 요약이랄까요?
1: 네, 오늘은 이제 크게 그 지금 라이징 시니어를 위해서 또는 이제 주니어 어떻게 지금 대학 입학하는 지원에 있어서 이제 좀 특히 알아야 될 점
0: 네.
1: 하고 그다음에 말미에는 이제 지금 현재 미들스쿨 어퍼 미들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에 탑 이제 사립이나 탑 보딩스쿨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0: 네.
1: 이제 간단한 트렌드와 팁을 전달하겠습니다.
0: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가장 먼저 어떤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까요?
1: 네, 뭐 어느 정도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SAT나 ACT가 테스트 리콰이어드 된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0: 잠깐만요, 네. 100% 아니에요?
1: 아, 100%는 아니고요. 스틸 지금 저기 커넥트 주립대학 같은 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테스트 옵셔널인데요.
0: 네.
1: 워낙 대학들이 많고 또 학생들이 지원하는 칼리지 그 리스트 범위가 네. 스펙트럼이 넓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팔러시가 다르기 때문에 엑셀 파일 같은 걸 이용하셔서 좀 일괄적으로 데드라인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과 그 테스트 옵셔널 뭐 리콰이드 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요거를 학생들이 하면 안 될까요?
1: 아, 예, 학생들이 하셔야죠. 예. 바쁘겠지만 예. 네. 예.
0: 아, 뭐 진짜로 자기가 관심 있는 학교가 딱 정해져 있어서 탑10 딱 정해져 있으면 애들이 아마 이 정도로 챙길 것 같은데
1: 네.
0: 애들이 안 챙긴다. 부모인데 나도 못 챙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예, 그럴 경우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교육 전문가 컨설팅 네. 쪽으로 오시면은 친절하게 다 정리해드리고 일일이 데드라인 체크해드리고요.
0: 네.
1: 빠진 거 또 보완해야 될 거 다 일일이 알려드립니다.
0: 일단 우리 문봉섭 대표님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요. 로스쿨 혼자서 가기라는 책을 내셔서 또 한때 핫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 전략가를 변신 짜잔 하셔가지고 교육 전략을 세우는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 대표이기도 합니다. 자, 전문가의 힘을 좀 빌려도 좋다 하셨는데 아, 이거를 말씀드려야죠. 자, 지금 방송 들으면서 이따 전화 한번 해볼까 하신다면 문의 전화는 2039743939번입니다. 2039743939번입니다. 자, 이제 뭐 SAT, ACT가 필수가 된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1: 예, 여기서 이제 하나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요.
0: 네.
1: 그만큼 ACT나 SAT 점수가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0: 네.
1: 이걸 너무 과하게 해석하셔가지고 부모님들께서
0: 네.
1: 9학년 지금 되는 여름방학 때부터 SAT나 ACT 시험 준비반에 등록을 시켜서 여름 내내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0: 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1: 근데 이제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0: 왜 잘못된 거죠?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1: 예. 그리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관계된 기관에서도 이제 이런 거는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죠.
0: 어디 가서 상담해도 그 얘기를 하죠. 빨리 예. 끝내놔야 편하다. 네.
1: 근데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9학년 학생들, 10학년 학생들 경우 대부분은 지금 SAT나 ACT 나오는 범위까지 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매스 같은 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프리 엘지브라까지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9학년 학년에서 프리 엘지브라 어드밴스드 레벨이 있는 학생들 가장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까지 배우지를 아예 못했습니다.
0: 네.
1: 그 갭은 현재 9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통상적인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진도와 이런 일반 시험, 표준 시험에 나오는 수학 진도 사이의 갭이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있어요.
0: 그러면 대체 언제 공부 바짝 해가지고 시험 봐야 돼요?
1: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렇습니다. 이런 스탠다드 시험은 딱 모든 실력과 진도가 다 이제 마무리되고 딱 그 터뜨릴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몇 개월 잠깐 테크니컬한 부분을 익히고 시험 네. 치는 기술을 배우고 한 2, 3개월 정도요.
0: 네.
1: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는 거지 진도가 지금 1, 2년 남아있는데 그걸 뭐 프리 SAT 과정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뭐 등록해서 그걸 문제풀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갭이 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저기 진도 같은 경우는 엘지브라 2나 이런 거는 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한 1, 2년 정도 배우는 1년 정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2, 3개월에 압축해서 마스터한다? 불가능합니다. 되게 또 중요한 과목들이 탑픽들이고요.
0: 그렇다면은 방학에 거기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시간 낭비.
1: 시간 낭비입니다.
0: 아 근데 뒤로 갈수록 뭐 에세이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챙길 게 많다고 그래서
1: 아, 예. 그거는 이제 11학년 때 가서 해도 되니까요.
0: 네.
1: 일단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SAT 같은 경우, ACT 같은 경우 굉장히 지문이 깁니다. SAT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영어 실력과 커리큘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리 없이 문제를 풀어낸다. 그거는 저는 탑의 탑 학생이 아니면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0: 네.
1: 갑자기 몇 단계 점프업을 해서 치는데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0: 네.
1: 그래서 짧게 빨리 끝내려고 했다가 발디뎠다가 1, 2년, 네. 2, 3년 쭉 계속 그냥 발이 묶이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0: 네.
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기 표준 시험은 짧게 해서 짧고 강하게 세게 준비해서 최대한 단기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장기 가면은 다 지칩니다.
0: 그럼 선생님 언제 그 전에는 네. 뭘 하고 언제쯤 SAT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1: 이제 어느 정도 모추어 이제 실력이 모추어 성숙되는 시기는 한 10학년 말 정도로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10학년 말이나 10학년 이제 봄학기, 네. 11학년 올라가기 전 봄학기 정도 한번 좀 상위권 애들은 칠 수도 있고요.
0: 네.
1: 대부분 이제 여름 방학 때에서 8월 달에 많이 쳐요. 그때는 커버가 안 좋습니다. 많이 치기 때문에.
0: 네.
1: 약간 그런 타이밍을 이제 피해서 약간 이른 봄이나 조금 이제 그런 타이밍을 피해서 이제 이른 겨울.
0: 네. 예,
1: 그 때를 타겟팅을 해서 이제 치는 게 좋고요.
0: 아니, 전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언제는 애들이 많이 치기 때문에 네. 점수가 차라리 더 안 좋을 수 있는
1: 네,
0: 그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1: 예,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간단한 이제 원칙은요. 응시자들이 많은 시즌에 그 테스트 보는 거는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0: 이때는 뭐 거의 애들이 좀 거의 끝나기도 하고 뭐 살랑살랑 할 때 그때 들어가요.
1: 예, 응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봄학기나 네, 그때 치는 게 좋죠.
0: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1: 응시자들이 일단은 그때는 학교 공부 따르게 바쁘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0: 네.
1: 여름 방학 끝날 때쯤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 되면요. 여름 방학 때 이제 뭐 소위 종합반에 다녀서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 까먹기 전에 감각 잃어버리기 전에 한번 쳐보자. 이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1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0학년 곧 9월 달 되니까는 그 전에 이제 점수를 미리 확보하자 이제 약간 마지막 열차 탄 기분으로 이제 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8월 달 되게 많아요. 8월 달 네. 조금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또 9월 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시즌이 픽 타임이기 때문에 요거는 피해야 되는 거죠.
0: 겨울이나 초봄에
1: 예, 예 초봄
0: 예, 와 예. 꿀팁입니다. 자, SAT 시험 얘기를 살짝 맛배기로 나눴는데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봉섭 대표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SAT, ACT가 필수가 된 학교들이 대부분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근데 SAT, ACT 준비할 때 이 기간을 오해 없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깔끔하게 정리 한번 또 부탁드릴까요?
1: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학원 옆으로 이사까지 가는 부모님도 봤어요.
0: 왜냐하면 애들 너무 오랜 시간 거기 가야 되는데. 네.
1: 그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SAT나 ACT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내공이 애들이 내공이 쌓이면 결국은 네.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억지로 지금 내공이 안 쌓였는데 억지로 가서 문제를 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펀더멘탈한 걸 갖다가 학생들이 갖춰야 됩니다.
0: 네.
1: 예, 과외활동. 학생의 개성이 드러나는 과외활동을 어릴 때부터 빌드업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0: 네. 그 과외활동이라는 것도 말이죠. 네. 뭘 해야 될지,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1: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모든 가정에 공통된 이제 어떤 질문이고 이제 네.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약간 도움이 필요해요.
0: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저는 제 머리로는 아무리 검색을 하고 찾아봐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1: 예,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도 내가 뭐에 관심 있고 뭐에 관심이 없는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0: 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워낙 이 하이레벨 학생들을 네. 만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학생들이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 더 모를 것 같은데.
1: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뭐 아카데믹 수준에 상관없이 네. 모든 사람은 다 어떤 특정한 관심사가 있거든요.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뭐 그 공예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캐치업을 해가지고 어떤 학생은 또 만화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레이션 쪽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요. 계속 이제 그리게 하고 특정한 대회 내보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는 어떤 교수급 뭐 이신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더 약간 레벨업 시켜서
0: 네.
1: 굉장히 인상적인 이제 작품을 해가지고 이제 수상시키면서 그 부분을 계속 발전시킨 학교들이 학생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어떤 학교 탑 20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복수전공으로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는 자, 거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제 학교예요.
0: 네.
1: 그러면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그쪽 학교에 지원하면은 굉장히 많은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예. 바로 저희가 디벨롭 하는 것에 대해서

0: 칼리지하고 바로 커넥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1: 지금 그 관심사를 잘 찾아서 아이들이 그걸 이제 네. 빠져들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데요. 예.
0: 아카데미 레벨은 상관없어요. 그 네. 부분을 부모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네. 하지만 하지 마시고요.
1: 그거는 할 것 같은데.
0: 예, 그거는 소위 뭐 요즘 표현으로 꼰대 같은 이제 마인드죠. 네. 오픈 마인드로 해서 디벨롭을 시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1: 예. 네. 뭐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대표님은 애들 키울 때 되게 강압적이고. 야, 이거 못하냐, 이거 또 막 이러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0: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 네.
0: 자, 우리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네. 타이거 맘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방임형 부모님이 있어요. 소위, 아, 우리는 아이 의견을 100% 존중해요. 아이 가정해요.
1: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요.
0: 예.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이스쿨에는 스튜던트 웰빙은 없어요.
1: 네.
0: 그 마인드를 일단 까시고요.
1: 네.
0: 그 타이거만과 이제 그 자유방임형 사이를 적절하게 밸런싱을 시켜서 그 중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1: 네.
0: 예.
1: 이게 안 된다. 나는 어렵다. 아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더 넥스트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석 대표님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아예 미래하고 직결되니까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자, 일단은 이제 뭐 SAT, ACT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가 대입을 준비하면서 커먼 앱이라는 걸 만나잖아요.
0: 네네. 커먼 앱은 이제 워낙 지금 대학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일일이 학교마다 그 지원서 지원하는 학교의 애플리케이션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제 넣으려면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1: 진짜.
0: 네. 네.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커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기에 이제 작성을 하면 자기가 지원 학교에 모두 다 이제 보낼 수 있는 자동적으로 보내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1: 괜찮네요.
0: 예, 그래서 네. 통상 이제 8월 1일, 그 내일이죠.
1: 네.
0: 내일부터 이제 이번 사이클의 네. 그 새로운 그 커먼 앱 그 애플리케이션 폼이 이제 오픈이 돼요.
1: 네.
0: 네.
1: 이게 오픈되자마자 바로 막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가요? 뭐 아니면 이것도 시기가 있을까요?
0: 예,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조금씩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는 게 좋죠.
1: 네.
0: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의 액티비티 난을 적는 난인데 그게 한 10가지 이제 액티비티를 적을 수가 있어요.
1: 10개를 다 써야 되나요? 2개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이거 궁금했던 거.
0: 그렇죠.
1: 네.
0: 자, 일단 너무 액티비티가 없어요. 10개인데 2개밖에 못 채웠다. 네. 이거는 안 좋죠.
1: 아.
0: 네, 안 좋죠.
1: 그러면 없는 거를 쥐어 짜서 이상한 거라도 한 3개 넣어야 되나요?
0: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외 활동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11학년 말에 들어와서 갑자기 없던 가외 활동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 난을 채우려고 시작한다. 당연히 이제 무리가 생기죠.
1: 보면 알겠죠.
0: 예, 그래서 미리 9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빠르게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요.
1: 네.
0: 자, 근데 이 액티비티 난에 적을 때 애로 사항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히려 10개 이상의 이제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 먼저 써야 되느냐?
1: 네.
0: 어떤 순서로 써야 되느냐?
1: 네.
0: 뭘 빼야 되느냐?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항상 나옵니다.
1: 빙고! 상 받은 네. 거 먼저.
0: 자,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1: 네.
0: 이제 상 받은 수상 경력은 따로 이제 그 레코그니션 어워드 난이 있어요. 다섯
1: 아, 네.
0: 개까지 적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것도 이제 고민이에요. 어떤 상을 가장 탑에 놓을 것이냐.
1: 뭐가 더 중요한지.
0: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액티비티 난에 있어서 중요한 가장 넘버원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이 학생의 일정한 컬러
1: 네.
0: 이 학생 어떤 스트림이나 맥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걸 그룹화시켜서 적어야 됩니다.
1: 네.
0: 만약에 내가 그래픽 아트로 이제 많이 해왔는데 네. 그게 또 뭐 수영도 했고 또 뭐 이제 학교 뭐 이제 봉사활동 동아리도 해서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1: 음악 악기도 좀 다.
0: 예. 그걸 그냥 중구난방으로 적으면 안 되고요.
1: 아.
0: 내가 뭔 딱 그 정확하게 컬러, 내가 어떤 학생에게 보여주겠다는 걸 주제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픽 아티스트다.
1: 네.
0: 이걸 보여주려면 그래픽 아트와 연관된 액티비티를 가장 먼저 그룹핑화 시켜서 탑에 올려야 됩니다.
1: 진짜 몰랐어요. 왜냐하면 네. 이 액티비티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네. 올해는 스포츠도 즐기면서 공부도 잘했고 음악도 네. 할 수 있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0: 랜덤하게 중구난방 그냥 있는 그대로 적는 게 아니고요. 이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어드미션 오피스들한테
1: 네.
0: 아, 얘는 이런 학생이구나. 딱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딱 그 터치업 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1: 네.
0: 프리젠테이션입니다.
1: 얘가 뭘 잘하는 맥을 딱 잡아서 그
0: 네.
1: 위치를 딱 써.
0: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1: 오, 이것도 꿀팁입니다. 네. 커먼앱에서 요 액티비티 말고 또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0: 예. 그리고 이제 additional information은 많이 있어요. 요 부분이 항상 또 학생이나 부모님들 갖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갈등을 겪게 만들거든요.
1: 다 썼는데 뭘 또 더 쓰래.
0: 이걸 빈칸으로 놔두느냐, 네. 아니면 뭐라도 뭐 좀 써서 뭐라도 좀 학생한테 좀 이게 장점 있게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이제 additional information을 대부분 한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냥 혹시나 또 이게 부정적인 또 그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블랭크로 놔두는 네. 경우가 많은데요. 요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1: 뭘 쓰라고 만든 칸이에요, 이거?
0: 추가로 소명할 수 있는
1: 네.
0: 뭔가 변동이 있었는데 다른 애플리케이션 섹션에는 적을 수 없는 그런 컨텍스트가 되는 설명을 네. 넣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학년 때
1: 네.
0: 주니어 때 갑자기 뭐 수학 성적이 내려갔어요.
1: 네.
0: 다 좋은 학생 성적이 다 좋은데 이상하게 이 시기에 수학 성적만 내려갔어요. 그럼 어드미션 오피스들을 볼 때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얘가 수학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0: 갑자기 이제 그게 다운될 수는 없거든요.
1: 아, 네.
0: 잘하는 학생이.
1: 네.
0: 그러면은 뭔가가 이게 스토리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에 봐도 그런 설명이 없어요.
1: 네.
0: 그러면 결국은 그게 부정적인 그 효과는 결국 학생이 다 떠안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만약에 뭐 우리가 뭐 서부에서 동부로 이사를 왔다.
1: 네.
0: 그래서 갑자기 이제 체인지된 환경 때문에 아이가 적응한다고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했다라든지 아니면 네. 뭐 부모님 쪽에서 이혼을 해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 되게 많았다든지
1: 네.
0: 그런 이제 컨텍스트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1: 네. 그 네. 이제 학생을 쭉 지켜봤을 때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들을
0: 그쵸.
1: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소명할 네. 수 있다면 하면 좋은데 근데 여기에다가 막 호소를 해도 되나요?
0: 아, 그건 안 되고요. 네. 그건 안 되고 꼭 이게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어떤
1: 네.
0: 학생이든지 그 부분은 반드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피스들이 이제 컨텍스트를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1: 네.
0: 중요합니다. 컨텍스트. 네.
1: 그 예를 들어서 예술 쪽으로 갈 친구인데 수학은 계속 성적이 안 좋아요.
0: 네.
1: 그럼 이런 부분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0: 예, 그래서 뭐 그 학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트 쪽으로 많이 이제 디벨롭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에세이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보완하는 게 좋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교가 수학 프로그램이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좀 더 아트 쪽으로 그렇게 좀 더 많다.
1: 네.
0: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하고 좀 맞아서 그 부분을 더 많이 수업을 듣고 더 많이 흥미를 가지고 해서 좀 이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예를 들어서 이제 라가디아 스쿨 같은 경우는 뭐 음악도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 이제 그런데요.
1: 네.
0: 또 그 플로리다에 있는 뭐 IMS가요. 그 학교 같은 스포츠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포츠 오리엔티드 돼 있으니까 아카데믹 쪽은 조금 이제 소홀히 할 수도 있죠.
1: 네.
0: 그런 부분을 이제 컨텍스트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학교별로 뭐 여기는 어디가 특화돼 있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만 그런가요? 타이틀 이름만 네, 뭐 프린스턴대 하버드대 이런 이름들만 꿰고 있지 않나 싶은데.
0: 네,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학생의 그 핏하고 맞는 학교가 되게 중요하고요.
1: 네.
0: 이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가 플래닝 할 때는 먼저 어느 정도 내가 저희 학생이 어느 정도 학교 바운더리 학교 리스트 정도는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 학교 핏에 맞는 이제 가외 활동을 꾸며 나가야 돼요.
1: 네.
0: 근데 마지막에 가서 다 해놨는데 어느 학교 지원하겠다, 어느 학교 좋다, 요런 것보다는요
1: 네.
0: 미리부터 이제 플래닝을 해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1: 아 투어 가는
0: 거. 예, 투어 네.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1: 왜 중요하죠, 네. 선생님?
0: 가면 그 바이브가 느껴져요. 특히 그냥 가서 둘러보는 것보다 카페테리아 들어가서 런치 시간에요.
1: 네.
0: 학생들 이게 뭐 사심 없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도 지켜보고 뭐 소위 뭐 음식도 나오는 거 보고.
1: 네.
0: 카페테리아에서 애들 그 분위기 바이브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1: 그럼 네. 애들이 돌아와서 나 그 학교 꼭 갈 거 이런 마음 먹을 것 같긴 해요.
0: 예, 맞습니다. 좀 다르죠.
1: 네.
0: 실제 가보는 건 다르죠. 그래서 가족 여행 가실 때 여름 같은 데는 웬만하면 그쪽 지역에 가시면 둘러볼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한번 미리 살펴보시고
1: 네.
0: 토 예약을 하셔서 가셔야 돼요. 어드미션 오피스.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1: 네.
0: 내가 이 학교에 왔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1: 네. 비슷한 얘기 들었던 게 이제 관심 있는 학교에 가입을 해서 그 회원 이 로그인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이제 토 할 때는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사인업을 해서 이제 그게 하게 돼 있어요. 인포
1: 네.
0: 이름하고 이제 이메일 넣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럼 기록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신 그 또 사인업해서 하는 부분은 카몬앱을 제출하고 났어요. 그러면은 카몬앱을 다 모두 제출을 하면 일단 카몬앱상에 이제 초록색 마크 떠요. 다 제출됐다고. 그런데
1: 네.
0: 제출된 거랑 실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받은 거랑 또 디퍼런스가 있어요.
1: 네.
0: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지원한 학교 대학교에서 못 받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카몬앱을 제출을 나서는 반드시 해당 지원한 학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1: 네.
0: 애플리케이션 포털에 사인업을 해서
1: 네.
0: 그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면
1: 네.
0: 정확하게 학교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네. 그 애플리케이션 포털을 갖다가 사인업해서 오픈을 해야 됩니다.
1: 네. 뭐 이렇게까지 꿀팁을 다 내려놓으면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 문봉섭 대표님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예 아닙니다. 아직 플래닝 할 게 되게 많고요. 오버롤 이제 큰 아웃라인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1: 궁금하시죠? 예, 예. 잠시 후 얘기 계속됩니다.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로고송을 좀 일찍 들었네요. 선생님하고 빨리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자, 지금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라디오 교육백서로 탈바꿈을 했고요. 카카오톡으로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질문 올려주시면 대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 바로 질문 드려가지고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넥스티 문봉섭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변호사십니다. 로스쿨 컨설턴트를 시작해서 교육 전략가로 변신해서 아이들 교육 진짜 참 괜찮은 아이인데 요 갈림길에서 누가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그 길목에서 진짜로 좋은 안내를 할 수 있는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입니다. 얘기 들으면서 전화 한번 드려. 전화 상담은 잠깐 무료인 거죠?
2: 네네. 무료입니다.
1: 돈 내라 할까 봐 또 겁내실까 봐.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203-974-3939번입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먼 앱도 하고 에세이도 다 점수 SAT 점수 다 받아놨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될까요? 에세이?
2: 예. 네, 이제 에세이가 중요한데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세이를 언제부터 스타트하느냐 그런 시기적인 문제 있어요.
1: 네.
2: 그러면 이제 뭐 올 가을에 만약에 12학년 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시점은 이제 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 네.
2: 물론 그때는 이제 카먼 앱 이제 에세이 프롬프트가 안 나왔지만 일단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2: 일단은 여름에 시작하지 마시고 그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시고요.
1: 왜 일찍 시작해야 될까요?
2: 하나 에세이를 적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또 뭐, 한껏 썼는데, 다시 또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1: 네.
2: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쫓기면 좋은 네. 에세이가 나오지 않아요.
1: 요즘은 그 에세이나 뭐 이런 것도 AI가 좀.
2: 네. 거의 뭐 학생들이 뭐 학교 홈워크할 때도 많이 이용하죠, AI를.
1: 네.
2: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AI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AI를 이용하는데
1: 네.
2: 철저하게 어떤 대학의 팔러시에 맞게 리미트를 두고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1: 근데 그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2: 네.
1: AI를 이용한 거랑 이 진짜 사람이 쓴 글이랑 이 차이가 확연하지 않을까요?
2: 네,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AI가 쓰는 그 어떤 단어 선택이라든지
1: 네.
2: 문장 구조가 그 딱 이게 차이가 나요. 사람이 쓰는 거랑은 차이가 네. 나요. 딱 그것만 봐도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디텍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 네.
2: 자, 이제 그걸 떠나서, 쓸데없이 그냥 자기 애플리케이션 갖다가 리스크에 빠지게 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시간 없으니까 무조건 AI 돌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2: 시간 여유 두고 스타트를 하시고, 자, 첫 출발은 이제 그 에세이 아이디어예요. 어떤 토픽이었을 것인가.
1: 그것도 물어볼 것 같아요.
2: 예. 그거가 되게 중요한데, 토픽 네. 잡는 게 중요한데, 자, AI에, 뭐, 어떤 학교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브라운 같은 경우는, 뭐, 토픽 정도, 아이디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2: 자, 근데, AI라는 거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세어가 될 수도 있고,
1: 네.
2: 비슷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1: 네.
2: 이제, 그런 거 일단 주의를 하시고, 하나의 그냥 어떤 센스를 얻는다?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은, 이니셜 질문은 가능해요. 한번 이용하시되,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라이프나 자기의 그 추구해 왔던 거는 결국 자기의 유니크한 색깔이니까 AI가 그걸 갖다가 100% 그 맞게 제너레이트 할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네. 네가 어떻게 나를 알아?
2: 네. 하나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하고 거기서 네. 디벨롭을 본인이 시켜야 돼요.
1: 아니 최근에 저는 무슨 광고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어디선가 본 듯한 광고예요.
2: 네.
1: 내용은 달라요. 그런데
2: 네.
1: 어디선가 그게 바로 AI를 이용해서 만든 광고인 네. 싶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아이디어 부분. 두 번째로는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 그 그래마, 문법이나 철자 같은 거.
1: 네.
2: 그런 부분은 이제 AI를 이용해도 됩니다.
1: 얘들은 그런 걸 칼같이 잡아낼 테니까.
2: 네, 근데 sometimes 이제 AI도 문법을 잘못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마지막에는 finalize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네, AI를 아예 이용 안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아이디어 정도는 어때?
2: 네.
1: 글은 직접 써야 된다.
2: 예, 하나의 참고 사항을 하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쓰는 거는 구조가 다르고요. 패러그랩 문단마다 길이도 다 달라요.
1: 네.
2: 근데 AI가 쓰면은 거의 일정한 문단 길이도 나오고 문장 구조도 거의 그런 딱 그 있어요. 정형화된.
1: 네.
2: 표시가 확 납니다. 디텍션 프로그램 돌릴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네. 일단은 저 이런 얘기를 그때 한창 입시 준비할 때 들을 때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쓰면 참 좋은 거다. 뭐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2: 네. 네.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가정들이 그냥 평탄한 가정이에요.
1: 네.
2: 업앤다운이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게 다 모든 걸 대표할 수는 없지만.
1: 네.
2: 그리고 학생들은 그냥 아주 평탄한 삶을 살죠. 근데 다른 인종이나 다른 그룹에 가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예, 그래서
1: 네.
2: 그런 경우는 쓸 소재가 없다고 되게 한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현미경을 들고 학생 본인의 라이프를 자세하게 들려다 봐야 돼요. 조그만 거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할 수 있고 거기서 탑픽 좋은 게 나옵니다.
1: 네.
2: 예를 들어서 나는 멍 때리는 걸 좋아해. 멍 네. 때리는 거. 스페이싱 아웃.
1: 네.
2: 자, 멍 때리는 걸 좋아한다. 그것도 하나의 탑픽이 될 수 있어요.
1: 예?
2: 그걸 철학적인 소재까지 이제 이야기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1: 네.
2: 당연히 멍 때린 건 부모님은 안 좋아하시죠.
1: 그렇죠. 정신차리라고 하죠.
2: 시간을 이렇게 뭐 헛되게 쓰니?
1: 네.
2: 아, 학생들 입장도 그게 아니죠. 휴식이 필요해. 그냥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1: 네.
2: 자, 그런 것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
1: 네. 진짜 상상도 못한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돋보기를 들고 나를 들여다봐야겠네요.
2: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생 본인이나 부모님 쪽에서 그걸 바로 끌어내기 힘들어요.
1: 네.
2: 외부의 전문가나 이 코칭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디스커션하면서 그런 걸 이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게 보통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네. 학생이 갑자기 이제 와서 한 1년 선생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선생님 그런 부분들까지 보여요? 얘는 아 이런 쪽으로 좀 독특하구나 이런 게.
2: 네,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1: 네.
2: 사실 전화상으로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 손님은 아 케이스를 맡길 사람이 아니다
1: 네.
2: 알게 되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이 학생은 이 손님은 이 학생은 뭐 대충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감이 와요 항상
1: 네.
2: 초반부터
1: 그리고 직접 네. 만나보면 다 좀 이렇게 맞아요.
2: 네 맞고요.
1: 네.
2: 대신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변화를 시키려고 하진 않아요. 그 학생을 바꾸려고 하진 않습니다. 부모님 입장 굉장히 고집이 이제 세신 분들도 계신데 그 입장을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일단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맥시마이저 시킬 수 있는 이제 길인가를 생각합니다. 네.
1: 그 혹시라도 이제 와서 아이를 맡기긴 맡겼는데 부모님 고집이 너무 완강하셔가지고 참 답답할 때 없으셨어요?
2: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교 리스트 정할 때요.
1: 네.
2: 네. 아, 저희 딸에는요 보수적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범위 운전해서 2시간 범위 벗어나는 대학교는 절대 못 가요.
1: 타주는 절대 못 보내요. 네,
2: 2시간 범위 그림이면 어딥니까? 커네티컷, 메사추세츠까지도 안 갑니다.
1: 네.
2: 커네티컷, 뉴저지, 뉴욕, 뭐 펜실베니아 딱 요까지예요.
1: 그 안에서 다 골라주세요. 뭐 이렇게요.
2: 그러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과 모든 여러 가지 오픈된 가능성들이 이제 축소되는 거예요.
1: 네. 네. 그걸 설명을 해도?
2: 설명해도 예, 안 통합니다. 아. 여자기 때문에,
1: 아.
2: 딸이기 때문에 네. 절대 멀리 못 보내요. 심지어는 뭐 3대 독자니까 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뭔 네. 일이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아이들한테 맡기십시오. 이제 어른이고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그 정도로의 어떤 자율성을 맡겨주셔야 애들이 크고요.
1: 네.
2: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한 발 물러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는 범위 내외니까 진짜 전문가들을 보면 어떨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또 믿고 어차피 좋은 그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더 넥스트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에세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조금 더 이제 더 추가할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2: 그 이제 중요한 게요. 이제 인종적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에세이에 녹여낼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1: 그 커먼앱에 이렇게 체크는
2: 네, 체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1: 네.
2: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뭐 특정 이제 인종이다 체크업을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서는 그게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넘어갈 때 그게 자동으로 이제 블랙아웃 되거나 이제 안 보이게끔 어드미션을 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1: 네.
2: 그래서 뭐 그거는 본인이 체크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not answer, indicate 하지 않아도 돼요.
1: 네.
2: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인 편한 대로 이제 정하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거는 뭐냐. ASA에, 아, 나는 이제 이민 아시안 가정에서부터 이제, 태어나서 자라왔다. 요렇게 다이렉트리 언급하는 건 좀 피하셔야 되고요.
1: 네. 아예 안 되는 건가요?
2: 다이렉트리 원문장, 한 문장 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감점이고요. 네. 그렇기보다는, 다이버시티한 어떤 타운에 자라서 여러 가지 뭐 인종과 이제 올려서 이제, 자라왔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네. 그런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2: 뭐 이민가정 정도는 언급할 수가 있죠. 네네. 네.
1: 자, 요런 이제 꿀팁이랄까, 요령이랄까, 요런 거를 이제 알고 계신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분을 짚어주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네. 올해는 컬처럴 다이버시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먼웹에 있는 그런 레이셜 백그라운드 마크한다 하더라도 그 어드미션 오피스에서는 안 보이는 수가 많기 때문에
1: 네.
2: 학교 대학교 측의 고민이 이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런 대라를 객관적으로 딱 받아볼 수 많이 편하게 받아볼 수가 없는데 예전처럼
1: 네,
2: 어떻게 예 학생 바디를 다양성 있게 구성할 것이냐가 굉장히 지금 탑 대학들의 이제 고민거리예요.
1: 네.
2: 그러면은 그런 컬처럴 다이버시티나 뭐 레이셜 다이버시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1: 네.
2: 활동을 통해서 가회 활동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게 되게 좋고 에세이상에서도 이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토픽을 잡는 게 좋습니다.
1: 네. 에세이 안에 이걸 잘 녹여내면 그 어드미션 하시는 분들도
2: 네.
1: 더 좋겠네요. 어유 잘 됐다 이렇게.
2: 네네. 너 딱 됐다. 너 걸렸다 네. 이런 거죠.
1: 예, 됐고 네. 이건 뭐야? 어디 있어? 이렇게 네. 되는 거군요.
2: 예예. 예.
1: 네. 요런 부분들도 참 진짜 섬세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렇게 이제 대입 관련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2: 일단 이제 그
1: 아니면은 그 상위권 보딩 스쿨 얘기를 좀
2: 나눠볼까요? 예, 일단 이제 네. 짧게는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얼리 라운드에서 승부를 볼 거냐 아니면 레귤러 라운드에서 승부를 볼 거냐 큰 흐름에서 일단 결정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1: 얼리 할게요.
2: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얼리에서 이제 승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
1: 아, 네.
2: 예. 물론 이제 얼리 디시전이 있고 소위 ED라 그러죠. 네. 얼리 액션 EA가 있는데요.
1: 차이가 어떻게 되죠?
2: ED는 이제 바인딩, 즉 그 학교에 합격하면 무조건 그 학교에 등록해서 가야 됩니다.
1: 포기하고 다른 학교 갈 수 있다 없다?
2: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학교 그 하이스쿨 칼리지 카운슬에서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밑에 후배들이 그 영향을 바로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그 학기 간 대학교에서는 더 이상 그 학교 애들 안 뽑아요.
1: 아 예를 들어 A라는 대학에 네. 얘가 됐는데 아, 안 간다 그럼 저 고등학교에 얘네 네. 후배들도 아 오지만 애들을 포기할 네. 애들이 이렇게 네.
2: 그 early decision은요 agreement를 사인하게 돼 있어요.
1: 네.
2: 내가 이 학교 붙으면 무조건 간다라고 그걸 사인하게 돼 있는데 그 계약을 위반한 거거든요.
1: 네.
2: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칼리지에서 이 고등학교는 블랙리스트 올리는 거예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해가지고 후배들한테 그거 안 좋은 걸 다 떠넘기는 거니까
1: 네.
2: 이거는 이제 피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ED 네.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을 못 받습니다. 거의 풀 튜이션을 내야 돼요.
1: 아, 왜 재정 지원을 못 받냐?
2: 예. 자, 일단은 이제 early decision은 그만큼 이제 어드밴티지 합격 가능성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1: 네.
2: 거기에 덤에서 재정 지원까지 주는 거는 너무 과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1: 네.
2: 그래서 너는 이 정도 어드밴티지를 미리 받는 만큼 돈은 그만큼 내라. give and take.
1: 네.
2: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 early action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학교에 합격에도 커밋할 의무는 없습니다.
1: 네.
2: 예를 들어서 MIT 같은 경우는 EA거든요. 네. 그렇지만 ED보다는 약간 찬스는 떨어지지만 regular decision round보다는 좀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은 게 EA거든요.
1: 그러면 ED는 진짜 신중해야겠네요.
2: 신중해야 됩니다.
1: 죽어도 가고 싶은 대학이어야 되나요?
2: 자, 학교 아이비리그 가야 된다. 이 ED 넣으면 될 것 같아. 자, 그건 한쪽 사이드고요.
1: 네.
2: 나중에 붙고 나면 등록금, 학비 거의 지금 한 8만 5천 9만 불. 예, 우리가 생활비까지 합치면 예, 10만 불 넘어가죠.
1: 네.
2: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나중에 감당 못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 네.
2: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1: 예. 내가 가고 싶고 성적되고 이거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재정적인 부분.
2: 그렇죠. 바로 따라옵니다.
1: 네. 이런 예.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예. 네. 자, 이제 그 어떻게
2: 예.
1: 상위권 학생들 보딩스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보딩스쿨은 왜 보내는 거고 뭐가 좋은 건가요?
2: 네. 가장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 첫째 그 탑 칼리지에 이제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그 뛰어난 네트워크가 이제 그 갖춰질 수 있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 일반 학교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학생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요거는 이제 중고등학생 얘기입니다.
2: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1: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지역에서 상위권 보딩 스쿨 또 뭐 데이 스쿨 지원 경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요?
2: 지금 경쟁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높았지만요.
1: 네.
2: 대략 지금 탑 스쿨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합격률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에서 한 15% 정도.
1: 네. 네. 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한 네. 1, 2분 정도 보딩 스쿨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2: 네. 네. 자, 결국은 이제 합격 시킬 수 있냐 그 부분인데요.
1: 네.
2: 그걸로 이제 모든 논의가 모아지는데.
1: 공부만 잘하면 되나요?
2: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네. 학교 공부 A 나오고 뭐 착한 학생, 성실한 학생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요. 절대 합격할 수 있는 이 학교들이 아니에요.
1: 일반적으로 우리는 좀 잘하니까 해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 많은데.
2: 제발 그 눈을 갖다가 그 로컬 레벨, 타운 레벨로 이렇게 저기 맞춰서 학생을 평가하지 마시고 경쟁하는 저 학생들은 자 월드 레벨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요. 절대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다니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학군이 좋고 뭐 이름 있는 학교라 해서 뭐 학교 가겠지 그런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만하면은 바로 떨어집니다.
1: 네.
2: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3년 전, 4년 전부터 천천히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1: 아니, 뭐 얼마나 예. 경쟁률이 심하길래?
2: 이게 50개 주마다 다 하나씩 뽑는 것도 아니고요.
1: 아니고요?
2: 예, 아니고 자, 100에 320명이 이제 정원인데요.
1: 네.
2: 그중에서 데이 포션이 있는 탑 학교들도 있어요. 그 제외하면 한 5, 60명 남는데 거기서 자, 월드에서 오는 애들 많습니다. 중국, 뭐 사우디 뭐 많습니다. 그런 애들한테도 또 이게 다이버시티를 위해서도 분배를 해요.
1: 네.
2: 자, 그럼 도메스틱에 있는 미국 학생들 저기 포션은 한 3, 40명? 만에 한 30명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예, 거기서 또 포춘 500 뭐 기업 출신의 어떤 패밀리 백그라운드 유명한 이제 정계 패밀리 백그라운드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1: 네.
2: 그 제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통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 그 티오는
1: 네.
2: 뭐 많게 잡아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겠죠.
1: 네.
2: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디프런 레벨의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디프런 레벨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교한 준비, 좀 더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한 3년 전 정도?
2: 예, 최소 3년 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 예를 들면 중학교로 보내려면 언제 시작?
2: 제일 이제 좋은 거는 중학교 때 탑 그 이제 사립을 들어가는 제일 좀 더 좀 더 이지하고요.
1: 네.
2: 자, 중학교 들어오자마자 바로 스타트 해야 됩니다.
1: 네. 네. 이렇게까지 힘들게 준비를 하고 달려서 이제 좋은 대학까지 쭉 나가놓으면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까, 선생님? 궁금하네요, 갑자기.
2: 그 인턴십, 칼리지 인턴십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1: 네.
2: 이제 졸업해서 퍼머넌트 잡 오퍼를 받는 것들, 그리고 잡 그 활동하면서도 커넥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1: 네. 네
2: 되게 중요하고요. 아니 말로 우리가 칼리지 때 인턴십 어플라이 할 때도 레퍼런스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1: 네.
2: 레퍼런스라는 거는 그 어플라이한 회사에 자기가 아는 지인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를 넣어주면 뭐 인터뷰 단계에 스킵할 수도 있고 뭐 그런
1: 네.
2: 것도 있죠. 그래서
1: 저 그게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 한국에서는 불합리하다 생각하죠. 소위
1: 네.
2: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1: 네.
2: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보다 더 심한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1: 예. 인맥이 정말 더 중요하고.
2: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네트워크가 잘 되면 교수님하고도 같이 얹혀서 뭐 아주 뭐 달파나 뭐 이런 데 펀딩 뭐 그렇게 또 플라이 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로 해서 갈 수도 있고요.
1: 네.
2: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스메이트들이 디퍼런 레벨이에요.
1: 네.
2: 항상 지적인 자극도 되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발전과 그 성공을 위해서라도
1: 네.
2: 중요합니다. 예.
1: 항상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문봉석 대표님은 진짜 그 이거를 왜 모르실까 하는 그런 답답함을 많은 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텐데.
2: 네. 네. 저도 뭐 필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많이 사실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1: 네. 내 아이를 위한 현명한 미래를 위해서 교육 전략가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이고요. 현재 변호사님입니다. 문의는 203-974-3939 웹사이트 있습니다. www.thenexte.org 하시면 되고요. 203-974-3939 요 번호 적어두셨다가 예.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할 얘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끝났어요.
2: 네네.
1: 아쉬움에 힘이 빠진 목소리로 아, 예, 예.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to 입지 Young,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3: 자, 오늘도 아주 유용한 주제로 우리의 말하기 실력을 늘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주인공은요, 하유진 청취자님이십니다. 자, 어떤 주제를 올려주셨냐면요, 댄스 배우기를 올려주셨어요.
1: Mm-hmm.
3: 요즘에요, 소셜미디어에 yeah. mm-hmm.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댄스 영상. 뭐, 전 국민 너나 할 것 없이 그 15초, 30초 안에 뭔가 되게 간단한 안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찍어서 올린다든가 챌린지 형태로.
1: I have noticed that 90% of the world population are great dancers.
3: 나만 못 추는
1: 거 같아. Or 99%.
3: 우리만.
1: 저만 빼고.
3: 나만 빼고. 요즘 뭐 댄스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자, 전문가처럼 이렇게 댄스를 추는 거를 배우는 분도 있고 이게 정말 취미로 이렇게 간단한 동작 같은 거 배우려고 이렇게 학원에 다니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And plus it's a lot of fun.
3: 재미도 있잖아요.
1: It'll do you good.
3: 네, 건강에도 좋고요.
1: Yeah.
3: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 춤을 배우는 것에 대한 열풍을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 사연을 너무 좋게 올려주셔가지고요. 거의 편집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대로 저희가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사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1: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3: 자, 최근에 TV에서도 그 Street Woman Fighter라고 하는 방송이 또 워낙 인기를 끌면서
1: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3: 우리가 그렇게 춤 못 춰도 그냥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1: 멋있어요.
3: 멋있고,
1: 예. 네. Yeah.
3: 자, 어쨌든 뭐, 이 댄스라는 것이 정말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또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참 시적절하게 너무너무 좋은 주제 해볼게요. 춤은 내 취미이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 오케이, 영어로 갑니다.
1: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3: Dancing is my hobby까지는 쉬운 문장인데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연결한 거예요?
1: The way I blow off steam. 아. 자, hobby이기도 한데
3: uh-huh.
1: 또 내가 blow off steam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3: 아.
1: 말인데 blow off 하면 뭔가 후 불어가지고 떨어뜨리는 느낌?
3: 촉 끌 때? 아, 그때는 blow out이군요. 촉 끌 때는 blow out.
1: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뭔가를 후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3: Okay.
1: Steam in this case would be, I guess, pent up energy or stress, you know, strong emotions, whatever 그렇죠. that's built up.
3: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열 나잖아요.
1: Yeah.
3: 그럼 이제 그 열이 약간 steam, 증기라고
1: yes.
3: 생각하고
1: 후
3: 그걸
1: 그렇죠.
3: 없애는 거예요.
1: Yeah.
3: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거죠.
1: Uh-huh.
3: 이렇게 이해하면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1: 네.
3: Blow off steam.
1: Blow off steam 혹은 let off steam도
3: Let
1: 가능.
3: off steam.
1: Let off steam.
3: 써놓으세요, 여러분. let off steam 혹은 blow off steam. 자, hobby 다음에 쉼표 찍고 the way 뭐뭐뭐는 그냥 똑같은 얘기를 부연 설명하느라고 뒤에 살짝 붙인 겁니다. 이렇게도 문장 많이 만들어요. 자, 다시 한번요.
1: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3: Mm-hmm.
1: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3: Okay. 일단 choreography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Mm-hmm. 우리도 뭐 코리오그래피라고 하지 않나요?
3: 안무라고 많이 하죠.
1: 아,
3: 우리는
1: 그렇죠.
3: 안무.
1: 근데 네. 요즘은 코리오 많이 해요. 그게
3: 코리오그래피거든요.
1: Choreography.
3: 어의 강세네요.
1: Yes.
3: Choreography. 여러분 해보세요. 금방 할 수 있어요. One more time.
1: Choreography.
3: Choreography.
1: Very good.
3: 안무입니다.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여기 왜 dances 왜 복수형이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물론 복수형 쓰셔도 돼요.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s 해도 되고 그냥 춤을 개념화해서 dance 이렇게 명사의 단수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요즘 뭐 boy band, girl groups, 아이돌 그룹이란 말이 영어권에서는 쓰지 않는데 K-pop이 뜨면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도 거의 그냥 전 세계적인 용어가 돼가고 있어요.
4: Yeah.
3: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방송에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 쓰지 마세요라고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언론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Anyway, boy bands, girl groups 이렇게 해서 여성 그룹인지 남성 그룹인지 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Okay?
4: Okay, so they are high on the list, mm-hmm. meaning they top the list. Mm-hmm. List에 맨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대표적이다. 순위가 높다라는 말이죠.
3: 그렇네요.
4: They top 네. the list.
3: 그러니까 뭐가 높은 거냐면 댄스의 종류는 워낙 많잖아요.
4: Yeah.
3: 살사도 있고 라틴 댄스도 있고 다양한데 아이돌들의 춤이 거의 최고 인기다. 거의 뭐 1순위, 2순위, 3순위다.
4: Exactly.
3: High on the list. 자, 다시 한번 갈게요.
4: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3: Mm-hmm.
4: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3: 커버곡 하듯이 perform covers. 여기선 말 그대로 리메이크한 것처럼 한다는 얘기죠. 곡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댄스도 커버할 수 있잖아요.
4: Sure, you can.
3: 그렇죠.
4: So it would be like a new performance of the dance.
3: 그러니까 BTS의 예를 들어 뭐 Permission to Dance 곡과 안무를 연습해서 그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4: Right.
3: 많이 있잖아요. 해시태그 같은 것만 봐도. 그래서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Okay, 넘어갈게요.
4: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3: Sing along?
4: Sing along. Sing at the same time.
3: Okay.
4: 함께 약간 따라 부르다, sing along.
3: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단순히 그냥 듣고 춤을 보는 것보다는 막 같이 그 음률에 맞춰서 춤을 추면 훨씬 더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Okay? You can enjoy.
4: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3: Mm-hmm.
4: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3: 열량 소모가 많이 되죠. 춤을 춰보신 분들은 30분이나 1시간만 연습해도 땀이 정말 많이 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Vigorous라는 거는 어떤 동작들을 말하나요? Vigorous.
4: Vigorous.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3: 약간 역동적인?
4: Yeah.
3: 그냥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팍팍팍 많이 움직이는.
4: Yes.
3: Vigorous. 느낌 오시죠? Vigorous. Vigorous motions. 이렇게 아이돌 그룹들의 역동적인 동작들을 copy, 따라하는 것이 does wonders for one's diet.
4: If something does wonders for something, it brings about benefits or good effects.
3: 근데 이제 큰 효과?
4: Yeah.
3: 그러니까 wonder라고 표현을 했겠죠? 뭐 환상적인 효과? Does wonders for something. 좋은 관용구예요. 우리 다이어트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뭐 빅 도움 된다. 이런 말 유행어로 좀 하듯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많은 열량을 소모해 주기 때문에. One more time.
4: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3: 자, 근데 이제 춤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죠. 뭐 감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4: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3: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춤을 배워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박자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몸을 같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다. 제 본인 경험이신 것 같아요. It wasn't easy at first.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In time with라고 하는 연결 문구가 보이네요. 약간 생소한데요?
4: In time with meaning at the same time.
3: Okay.
4: Along as you go along with the fast-paced music.
3: 동시에네요. 동시에.
4: Yeah.
3: In time with music. 그러면 그 음악과 함께 동시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엔 힘들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템포가 좀 빠른 음악을 fast-paced music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3: 아, 이거예요. 우리 하유진 님도 몇 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잘하게 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해요.
4: 왜냐면, Good thing you didn't give up because I would have.
3: 그렇죠. 힘든 거 다 참아가면서 어쨌든 본인이 뭐 이렇게 능동형 취미로 춤을 계속 이어가신 겁니다. So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이제 안무 동작 같은 것도 금방금방 예전에 비해서는 더 빨리 배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5개월 할 때하고 5년 했을 때하고 그 배우는 속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네요. 다시 한번요.
1: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3: 그래서 이제 뭐 댄스 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울 수도 있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영상 틀어놓고 혼자서도 잘 배운다.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셨어요.
1: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3: I could take lessons.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뭐 강습을 받을 수는 있어요. Dance academy. 교습소나 댄스 학원에 가서. 그런데
1: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3: On my own?
1: On my own. On my own, 혼자서?
3: Myself, right. without any help?
1: Myself, without any help.
3: 남도 안 받고도 그냥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안무를 그냥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Tutorial videos는 요즘 그 뭐 안무 같은 거 알려주는 동작 있잖아요.
4: Yeah.
3: 음악 나오기 전에 한 10초 정도 알려주잖아요.
4: Right. Tutorial anything means that it, you know, it gives you instructions or it tells you everything in a step-by-step process.
3: 맞아요. Tutorial video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찾아가지고 보면서 나 혼자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1: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3: 네. 자, 오늘 댄스를 배우는 것에 대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3: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쳐보시면 공식 단톡방이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다른 사람의 춤이나 곡 같은 걸 그대로 따라하는 퍼포먼스를 cover라고 하죠. 앞에 동사를 perform.

0: 유명세를 탄 것은 그렇게 커버곡을 불러서 그랬다가 되겠죠. 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오디션 때 다른 사람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합니다.
1: Most applicants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0: 뭐 자작곡이나 스스로 만든 안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곡이나 댄스를 먼저 오디션 때는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든 곡이나 작품으로 갈 수도 있겠죠. Most applicants
1: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0: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춤을 추고 그러면 많은 열량이 소모되잖아요. Calories라는 단어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Burn
1: a lot of calories.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burns a lot of calories.
0: 자, 역동적인 동작들을 따라하다 보면은 열량 소모가 많이 됩니다. 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어요.
1: You can burn a lot of calories simply by walking to and from work.
0: Walking to and from work. 전치사 두 개 붙이면 출퇴근길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in time with.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란 얘기인데 음악이나 이런 거에 박자를 맞춰 이런 어감으로 보셔도 됩니다.
1: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0: 빠른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자, 이 게임에는 음악에 맞춰 동작을 취해야 됩니다.
1: For this game, you need to move in time with the music.
0: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노래에 맞춰 우리가 박수를 막 쳤다라고 한다면요.
1: We clapped our hands in time with the song.
0: In time with the song 하면 노래의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Good job,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I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3: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2: Did you take dance lessons?
3: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2: Really? That's amazing.
3: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0: I
1: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0: 내가 연습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안무예요. 커버란 말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It was a cover version이라고 하면 그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그대로 재현한 걸 말하겠죠. Alrighty?
1: Did you take dance lessons?
0: 배웠냐? Did you take dance lessons? 너 저 뭐 강습 같은 거 받은 거니? Right?
1: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자, sing along, 함께 노래 부르는 거죠.
0: 그렇죠.
1: Follow along 하면 함께 뭐 어떠한 동작? 예를 들어서?
0: 따라하는 거?
1: 따라하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집에서 영상 보고 따라했어. 다시 한 번이요. 네.
1: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That's amazing. 했더니,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0: 거울 앞에서 연습을 좀 하고 싶어서 연습실을 대관을 했어요. 대관하다. 영어로 rent out이네요. Rent out. 강조 동사 did 써서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하면 대관을 하기는 했어. 가득입니다. So rent out 이렇게 대관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대한문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1: And that's all for today's Yip Tiang,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0: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영화 영마차로 유명한 서부극 황제 존 웨인의 대학 후배이지만 영화차보단 포장마차를 더 좋아하는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존 웨인과 조지 루카스의 그 뭐라고 할까 학통을 이어받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참 정말 대학 선배들이 쟁쟁하네요. 예.
2: 후배가 이렇게 못 나가서 정말 죄송할 따름이에요.
1: 아니죠. 올 하반기에 이제 그분들과 동일선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2: 맞습니다. 우리 올 하반기에 네. 우리 조지 루카스 형님을 실망 안 시킬 대작.
1: 그렇습니다.
2: 준주연으로 출연합니다.
1: 우와 좀. 네. 예, 기대됩니다. 자, 오늘 서문답의 진짜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영토를 확장했는가. 지난 1편에 이어서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넘겨받은 땅이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캘리포니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고 누런 이것이 발견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다면서요?
2: 아, 안타까운 이는 아니에요.
1: 누렁이 얘기하지. 누렁이. 내가 알았어. 진짜 알았어, 이거. 예.
2: 아니, 물론 그 제임스 마샬이라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거기 개울에서 그 사금이죠.
1: 어.
2: 그 개울가에서 이제 그 사금을.
1: 모래랑 섞여 있는.
2: 그렇죠. 발견해가지고 이른바 골드러시가 시작됐다는 건 대부분 다 아세요.
1: 몰랐는데.
2: 아, 모르세요? 예, 예. 그 제임스 마샬이 목수예요.
1: 목수.
2: 대형 제재소. 에서 근무했던 목수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왜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제재소, 목공소가 들어섰고 네. 거기에 제임스 마샬은 거기서 왜 근무를 했는지.
1: 아, 본격적인 골드러시 이전에 왜 목공소가.
2: 이미 거기 사람들이 살았고 대규모 목공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1: 왜 제임스 마샬은 거기 있었던 것인가.
2: 이거를 다른 모든 방송은 보통 이 골드러시부터 시작하는데 아, 예, 예. 잡지사는 달라야 돼.
1: 다르네.
2: 왜 그러면 제임스 마샬이 거기 가 있었는지.
1: 어, 좋아요. 신선하다.
2: 왜 거기 제재소가 있는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 예, 알려주세요.
2: 아, 이게 차별화 얘기예요. 자, 일단은요. 네. 여기에 유럽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는 영화 레버런트 아시죠?
1: 어, 예.
2: 레오란드로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해서 기어이 오스카상을 탄
1: 그 막 사슴 가죽 안에 들어가고 막
2: 그렇죠.
1: 그거.
2: 예, 네. 예. 그게 예. 그 지금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에서 모피 사냥을 하던 사냥꾼 얘기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 레버런트는 말 그대로 이제 지옥에서 돌아온 뭐 악령이란 뜻인데 처음에는 모피 사냥꾼들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고 있어요. 네. 요것도 지금도 있는 산맥이 당연히 있겠죠.
1: 네바다주 쪽에 있나요?
2: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사이. 아, 그래서 네. 이 산맥을 넘어야지 캘리포니아 본토로 들어가요. 요걸 넘어서 고 산맥 안에서 이제 모피 사냥을 하던 이야기인데 네. 모피가 그 당시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예. 모피 잡아가지고 그 모피 가지고 모자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모피 사냥을 너도 나도 가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래서 그 모피 사냥꾼 가운데서 로버트 스튜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길 따라가면 캘리포니아 나온다라는 이른바 오레곤 트레일이라는 걸 뚫어요.
1: 오, 예, 예.
2: 그 지금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주가 오레곤이죠.
1: 그냥 길을 뚫은 거죠.
2: 처음으로 예. 길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 길로 가면 바로 캘리포니아 나온다라고 하면서 오레곤 트레일이라는 길을 네. 로버트 스튜어드라는 모피 사냥꾼이 뚫습니다.
1: 예.
2: 이게 1811년 일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미국 저기 동부 그러니까 이른바 신생 국가 미국 13개 주들 있잖아요.
1: 아, 네.
2: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1: 그렇죠.
2: 후발주자가 오니까 집값도 너무 비싸고 여기 뭐 일자리가 있다며 왜 없어? 이거 된 거예요.
1: 이미 포화됐구나.
2: 포화 상태였어요.
1: 예예예. 예, 예.
2: 그런데 저기 멀리 서쪽으로 계속 가면 무주공산이 있다고. 그냥 적대기 꽂으면 네 땅이라고. 그래? 그러면 동부에서 굶어 죽을 바엔 네. 우리 그럼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피 사냥꾼 아니야. 이제 일반 주민들이에요. 가자.
1: 뭐 아니면 도다. 가보자.
2: 뭐 아니면 도다. 가자. 너도 나도 후발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 중부죠.
1: 서쪽으로.
2: 중부를 거슬러서 예. 서쪽으로 가는데 예, 예. 대부분 다 죽어요.
1: 너무 고도해서 길이?
2: 거의 한 4,000km 되거든요. 4,000km면 서울에서 지금 울란바토르 정도 되거든요. 몽골.
1: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데 4,000km면 뭐 나장나죠.
2: 여기서부터 예. 이러면 몽골을 울란바토르까지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1: 아, 쉽지 않죠. 예.
2: 그리고 더 문제가 있어요.
1: 뭐요?
2: 길을 몰라요. 네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 그렇지.
2: 대부분 다 죽습니다.
1: 예.
2: 그래서 골드러시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다 캘리포니아로 일단 왔어요. 먹고 살 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또 한 명 기억을 해야 돼요.
1: 누구요?
2: 아까
1: 마셜.
2: 마셜 있죠.
1: 네.
2: 목수였어요.
1: 예, 목수.
2: 대형 제재소가 있다고 했죠.
1: 네.
2: 그러면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제재소 사장? 아, 사장님 누구예요?
2: 사장.
1: 사장 누구야? 누구야?
2: 내가 누가 사장이란 말이야. 캘리포니아에서 싸우라도 하고. 존 서터란 인물이요.
1: 존 서터.
2: 이 양반을 예. 이해해야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이해돼요.
1: 아, 그렇습니까? 제조 사장.
2: 제조 사장이요.
1: 예.
2: 이 양반은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스위스 아. 사람이었어.
1: 오, 예.
2: 스위스에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아, 튀었어요 미국으로.
1: 아하.
2: 미국으로 튀었는데도 할 게 없어가지고 예. 당시에 멕시코령이었던 캘리포니아로 와요.
1: 어, 예.
2: 미국 땅 아니에요 아직까지요.
1: 네.
2: 멕시코 땅이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미국 사람 아니다. 나는 스위스에서 온 스위스 사람이다. 나에게 땅을 달라.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시 캘리포니아가 멕시코 땅이지만 너무 북쪽에 있고 사람도 없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됐어요.
1: 네.
2: 너 미국 사람 아니니? 나 초콜릿 얼굴에서 안 보이냐고.
1: 퐁듀 빨아.
2: 퐁듀고.
1: 퐁듀고 치고 왔잖아 내가.
2: 시계 안 보이냐고 이거.
1: 예, 예, 예, 예.
2: 나 스위스 사람이라고.
1: 예예예. 예, 예.
2: 그러면 네가 그 지금의 캘리포니아요를
1: 네.
2: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총독권을 주겠다.
1: 어, 총독권까지 줘요?
2: 재판도 네가 하고
1: 야, 그러니까
2: 너의
1: 보다.
2: 왕국을 만들어라.
1: 어, 예, 예,
2: 단
1: 예.
2: 조건이 있다.
1: 예.
2: 아메리카인들, 이른바 양키들이 지금의 캘리포니아로 넘어오는 걸 막아라.
1: 어.
2: 해요.
1: 네네.
2: 그러면 너한테 모든 권한을 주겠다.
1: 네.
2: 스위스 사람이에요.
1: 네.
2: 그래서 그 동네에 뭘 만드냐면 뉴 헬베티아라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요.
1: 아, 뉴 헬베티아.
2: 아, 여기는 새로운 스위스다. 라고 하면서 뉴 헬베티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1: 오, 예.
2: 그러면서 제재소, 목공소, 뭐 제철소 등등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요. 지금의 세크라멘토.
1: 세크라멘토에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2: 캘리포니아 주도죠.
1: 네네 네.
2: 수도요. 여기에 대규모 공장들을 만들어요. 여기 공장이 생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넘어오겠죠.
1: 오겠죠. 예.
2: 그 중에서 국경을 넘어온 불황자 중에 한 명이 마셜이었어요.
1: 마셜은 어디서 왔어요?
2: 미국에서요.
1: 아, 미국에서? 아, 아직 미국 땅이 아니니까.
2: 아직 멕시코 땅이거든요. 뉴 헬베티아는요.
1: 예, 예. 네네.
2: 미국에서 건너온 이 마셜이라는 노동자가, 저기요, 뉴 헬베티아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나다. 저 일자리 좀 주십시오. 어, 그러면 여기 세크라멘토 강 주변에 거대한 목공소를 내가 만들었는데 나 목수할래? 하겠습니다. 해서 목수를 취직을 한 거예요.
1: 예예예. 예, 예.
2: 근데 목수로 일을 하다가 당시 수력을 이용한 그 제조소였거든요.
1: 예예. 예.
2: 물레방아요.
1: 예.
2: 그래서 물레방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개울가에 가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자갈도 다듬고 하던 과정에서
1: 뭐 이상한 거
2: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
1: 예예예. 예, 예.
2: What is this?
1: 아
2: 가져와.
1: 야 대박이다.
2: 이거 금이다. 골드다. 사금을 발견한
1: 예,
2: 거예요.
1: 예, 예.
2: 자 여기서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 마샬이 숨기려고 했다 이거 사실을 이미 동료들 다 알고 있었어요.
1: 아 씹어보라고 하셨습니까?
2: 그러니까요.
1: 예예예. 예.
2: 정사는 뭐냐면 이거를 존 서터
1: 아, 사장님.
2: 사장님이 금구령을 내려.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1: 아, 사장이 입단 속을 시켜요?
2: 입단 속을 시켜요.
1: 어.
2: 왜냐면,
1: 예.
2: 이거 금발견됐다는 소식이 나가면,
1: 네.
2: 미국인들이 엄청 몰려오잖아요.
1: 예, 예, 예.
2: 그러면 자기 왕국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1: 어.
2: 이 헬베티아가.
1: 예.
2: 입단 속은 사장이 했어요, 저 사장이.
1: 어.
2: 너, 마샬 이리 와. 등등등등.
1: 네.
2: 여기 지금, 뉴 헬베티아에서 금발견됐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
1: 절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했겠네요, 누가.
2: 그렇죠.
1: 예.
2: 그래가지고 당시에,
1: 네.
2: 아직까지는 그 미국 땅이 아니죠.
1: 네.
2: 바로 건너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관계자가
1: 네.
2: 워싱턴에 보고를 해요.
1: 어.
2: 아무리 봐도 저 멕시코령
1: 네.
2: 저기 저 세크라멘토에서 사금이 발견된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해요.
1: 네.
2: 그랬더니 동부에서 일단 언론사들에서 어마무시하게 뻥튀기 보도를 합니다.
1: 뻥튀기 보도를 해요.
2: 네. 네. 서부에서 금 발견됐다.
1: 네.
2: 멕시코 땅 캘리포니아에서.
1: 네.
2: 거기서는 금이 길거리 깔려있다.
1: 사금 요만큼.
2: 요만큼인데. 주우면은 그냥 동부에서 왜 취직을 해.
1: 예, 예.
2: 저희가 건너가라.
1: 아하.
2: 막 이걸 부풀려와서 보도를 해요.
1: 골드러시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2: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 믿죠. 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1: 근데
2: 바로 다음 해 1949년에
1: 네.
2: 당시 미국 대통령이 포크 대통령이었거든요.
1: 네.
2: 백악관이
1: 네.
2: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1: 뭐라고요?
2: 캘리포니아에서 금 발견됐다. 사인 바이 백악관.
1: 아, 그 의도한 거네, 뭔가. 자, 이주를 장려하려고 했던 건가?
2: 1948년도가, 1848년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1: 왜요?
2: 일단은 금 발견됐고, 네. 그때, 이른바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가 미국에 합병이 돼요. 48년도.
1: 아, 그때 했구나. 예.
2: 48년도에
1: 예.
2: 금 발견, 캘리포니아, 미국 합병.
1: 네. 아,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죠.
2: 그렇죠. 바로 다음 해인 49년에 백악관이 공식 발표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우리가 새 땅, 미국, 새로운 미국 땅인데, 거기에서 금 발견됐다. 백악관 공식 보도. 발표. 아. 너도, 야, 백악관을 우리가 믿는다. 가자! 서부로. 자, 예. 공식적으로 이제 그 예, 몰려 예. 들어가요.
1: 네네네.
2: 네, 네. 1949년도니까. 네, 네. 이때 골드러시. 네. 금 찾아서 떠난 사람들을 49년도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49ers라고 해요.
1: 와.
2: 그래서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의 NFL 미식축구팀이 샌프란시스코 49ers잖아요.
1: 아, 그러네.
2: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네.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1: 아, 환상. 뭐 어떤 환상?
2: 서부 영화 보면 49ers들이요. 예, 예. 와, 멋진 역마차 타고 가면서, 야하!
1: 그렇죠.
2: 달려가죠.
1: 카우보이들과 황야의 무법자들이 판을 치죠.
2: 아니에요. 일단 마차가요. 큰 마차가 아니죠. 왜냐면 대부분 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출발했거든요.
1: 네.
2: 그랬더니 그냥 자기 농장에 있는 조그만 마차에
1: 달구지에
2: 대부분 다 식량만 싣고 갔었어요.
1: 아, 그래요?
2: 가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네. 일단 먹어야 되니까요. 대부분 다 식량이었어요.
1: 네네네.
2: 나머지는 최소한의 조리도구 등등등.
1: 아, 소박했구나.
2: 그리고 예. 말이 안 끌었습니다.
1: 네.
2: 보통 보면 말이 마차를 끈다고 그때 알고 계시죠?
1: 네.
2: 말에 안 끌었어요.
1: 그럼요.
2: 말이요. 아무 풀을 안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2: 과천 가보십시오. 아, 가지 마시고. 말꼬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
1: 거기 과천 가서 말이 아무 풀 안 먹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과천 간다고 그걸 압니까? 예, 예, 예.
2: 아니, 그래서 네네네. 말은 말꼬리라고 해서 네네네. 굉장히 입이 까다로워요.
1: 예.
2: 그래서 뭘 데리고 가냐면 소.
1: 아, 진짜 소달구지네.
2: 소달구지예요. 근데 소가 소달구지네. 왜냐면 예. 느낌 늦지만 얘네들이 마력과 토크가 강해가지고 아, 그렇죠. 오래 가요.
1: 오직하죠. 예.
2: 그리고 땅바닥에 있는 아무 풀이나 다 먹습니다.
1: 아, 좀 환상이 깨진다, 이거는.
2: 그래서 진짜로 네. 달구지, 소달구지 끌고 왔어요. 저거
1: 무법자들이 약탈할 맛이 안 났겠는데.
2: 아하. 그리고 첫 번째,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네. 길을 몰라요.
1: 그렇죠, 그때 내비 없으니까.
2: 이래서 그때도 여행사가 있었습니다.
1: 여행사요?
2: 여행사요.
1: 어떤 여행사요?
2: 가이드를 붙여줘요.
1: 예.
2: 자, 자, 자,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며칠에 출발하니까 모이십시오, 모이십시오 해서 보통 한 명, 보통 1,000명 정도 모이면
1: 아, 진짜요?
2: 마차가 모일 거 아니에요.
1: 예, 예.
2: 이걸 한 팀으로 묶어요. 그리고 길을 아는 가이드를 붙여줘 진짜로.
1: 아, 길잡이가.
2: 길잡이. 출발하십시오. 왜냐면 여러 명이 가면 더 안전하니까.
1: 그래, 그게 필요하긴 했겠네요.
2: 근데 이게 문제예요.
1: 왜요?
2: 가이드 중에 반이 돈을 받고 튀어요 그냥.
1: 아, 사기꾼들이었구나.
2: 가다가 중간에서요.
1: 아, 그래 혼란의 시대네.
2: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1: 예, 예, 예.
2: 이 마차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절반밖에 도착을 못하는데
1: 네.
2: 왜냐하면 데스밸리 통과하다가 거의 다 그냥 돌아가세요.
1: 아, 데스밸리에서. 예.
2: 그래서 겨우겨우 고생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와요. 샌프란시스코랑 금발견됐다는 세크라멘토가 멀지가 않거든요.
1: 네.
2: 여기에 도착한 사람들이 와보니까 금이 없잖아요.
1: 없어.
2: 그때부터 진짜 동부보다 더 끔찍한 삶을 삽니다.
1: 그래요? 약간 유락천금을 그래도 고생해서 온 사람들은 유락천금을 얻은 게 아니네요, 또. 예.
2: 이미 사금은 네. 거기 원래 있던 사람은 다 챙겼어요. 그때부터는 뭐라고 할까 큰 자본이 있는 네. 금 광산이 생겨가지고
1: 아...
2: 안타깝지만 늦게 도착한 49ers는 그 대규모 금 광산에 광부로 취직을 해요.
1: 완전히네. 광부로 취직한다. 진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던 환상들이 많았네요.
2: 그럼요. 예. 금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1: 없었다.
2: 대부분 돈 번 사람들은 누구냐면 네.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1: 네네.
2: 일명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된 사람들에게
1: 예.
2: 뭔가를 팔아서 돈 번 사람들이 많아요.
1: 아, 팔아서 돈 벌고 네. 또 이제 사금 채취하라고 곡괭이 대여해주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작 금 채취해서 돈 번 사람은 없었다.
2: 그렇죠. 예. 거기 와가지고 금 캐서 돈 번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 팔아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무래도 이제 동부와 서부를 이을 철도가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통신망도 미비했고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또 있다면서요?
2: 포니 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1: 포니 익스프레스.
2: 포니가 자동차 포니 있죠?
1: 네.
2: 우리 최초.
1: 있죠.
2: 포니가 조랑말이잖아요.
1: 예.
2: 말인데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약간 뭐라고 역참기님이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말 타고 뭘 하나 우편 배달?
2: 1861년도에 전신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이게 개발되거든요. 네네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역막차에 편지 쓰러가지고 내님에게 전해주소 나의 사랑을 동서부에서 사랑 러브레터를 보냈는데 벌써 거의 결혼했어요. 그래서 네. 포닉스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역참이 말 그대로 참과 참 사이 계속 그 릴레이로 메시지 전달하는 거잖아요.
1: 아, 말이 지치면은 교대해주고.
2: 교대하고. 예. 몽골 제국이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1: 우리나라 조치원 같은 거, 조치원 뭐, 장호원 그렇죠. 이런 거네.
2: 원, 사리원, 예. 원 자체가 예, 예, 예, 그 국립 호텔이었잖아요. 아, 교도소란 얘기는 아니에요.
1: 그럼 저거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2: 10일.
1: 10일? 어, 많이 단축했다.
2: 계속 릴레이로 받.
1: 야, 전달 엄청 달렸겠네, 10일이면 진짜.
2: 10일이면 뭐 그 정도면 결혼할 수 있어요.
1: 결혼할 수 있죠. 예, 예, 예.
2: 근데 이게 예. 1961년도에 그 전신 이 텔레그라프가 개발되면서 단명을 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2: 자, 그리고 네. 요때 1961년 62년 요때가요. 네. 남북 전쟁 기간이잖아요.
1: 61년 60 그렇지.
2: 1861년.
1: 1800 그렇죠.
2: 1862년, 1863년.
1: 어떻게 된 거야?
2: 한창 네.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예요. 그렇지만 캘리포니아는 조용합니다.
1: 아, 그러면 동부에선 전쟁이 일어나던 와중에 서부는 계속 확장을 한 거예요?
2: 조용해요.
1: 아, 그래요?
2: 어. 왜 그러냐면 네. 남북전쟁이라고 해서 미 전국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었어요. 거의 미국 동부에서 벌어진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예. 버지니아, 예. 조지아 뭐 이런 데서요.
1: 동부, 남부. 이쪽?
2: 동부, 남부 예. 이런 데서요.
1: 그렇죠.
2: 서부는 갓 탄생한 주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주가 아니었어요. 네. 그냥 미국 영이지만 그냥 주도 아니다 보니까 사법 체계도 없고 판사도 없고 경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네. 링컨 대통령이 딱 봤을 때 가만 보니까 지금 갓 미국이 된 서부 저 땅이 혹시라도 연방에서 탈퇴를 해버리면 끝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1: 어떤 조치죠?
2: 그 남북 전쟁 한창일 때 홈스테드 법안이라는 걸 통과시켜요. 홈스테드가 그 사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너 거기 정착해 살라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부여하는 땅, 집을 홈스테드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걸 링컨이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네. 남부에서 반대를 했네.
1: 남부에서요?
2: 남부 대지주들이요. 예. 땅과 집은 우리만 가져야 되는데 야, 저런 뭐 불행이 야 저런 그
1: 나불행이 불황자.
2: 저런 그렇지. 저런 아무나 뭐 개나 소나 집 갖고 땅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 남부에서 적극 반대했어요. 예, 예. 근데 남북 전쟁이잖아요 지금요. 예. 그리고 또 남부 출신 의원들은요. 네.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를 다 탈퇴한 상황이었거든요.
1: 네.
2: 이때다 하면서 바로 그냥 남부 출신 의원들 없습니다. 아, 홈스테드 법안 통과시켜서
1: 가결시켜가지고.
2: 그리고 예. 자 지금 캘리포니아 등등 네. 거기서 가서 내 땅 하고 꽂으시면은 네. 그건 정부에서 주겠다 그냥 가시라고 전격 통과시켜버려.
1: 거기서 네. 5년 동안 집 짓고 살면서 농사만 지으면 축구장 90개가 넘는 크기의 땅을 그냥 준다.
2: 거기서 뭐 하려고요? 네.
1: 아 근데 그래도 넓잖아요.
2: 넓죠 그냥.
1: 넓긴 넓잖아요. 예.
2: 두 번째가 뭐냐?
1: 두 번째 조치 뭡니까?
2: 두 번째가 예. 그 1869년도에 이제 그 미국의 대륙간 철도가 연결이 돼요.
1: 네.
2: 대륙간 연결 철도를 추진해버려요. 링컨이요. 네. 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캘리포니아가 통제가 안 됐잖아요.
1: 그렇죠.
2: 뭐 그냥 무법천지요.
1: 그렇죠.
2: 무슨 일이 발생하면 빨리 정부 연방군을 보내고 네. 판사도 보내고 네. 하는 목적도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철도가 연결돼야지 서부 등등등에 있는 신생 영토들이 연방 탈퇴를 할 것이다. 이것도 남부가 굉장히 처음에 반대했어요. 아하.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륙간 철도가 북부를 통과하거든요.
1: 야야야. 그렇지.
2: 왜 그 철도가 저 위로 가냐? 남부로 가야지.
1: 아, 그래서 반대했구나.
2: 반대했는데 전쟁 중이잖아요. 예. 의원들 없잖아요. 네. 요때 통과시켜버려라.
1: 남부 입장에서는 약간 날치기 소리 나왔겠는데요.
2: 날치기. 어쨌거나 그 네. 링컨의 이 홈스테드 법안과 네. 그다음에 대륙간 철도 법안 이것 때문에 그 연방을 탈퇴할 뻔했던 캘리포니아 등등 서부주가 연방에 남게 됐다.
1: 링컨의 두 가지 조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골드러시부터 철도 건설까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프론티어라는 단어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2: 프론티어가 말 그대로 개척자죠.
1: 예.
2: 프론티어가 개척자,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정신이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동부의 13개 주를 보통 인정을 안 해요, 미국에서요.
1: 아.
2: 뭐 지금 보스턴 등등등이요.
1: 아, 동부 13개를 인정을 안 한다고요?
2: 아, 13개 주에서 시작한 한 정신을 네. 미국의 정신이라고 얘기 안 해요.
1: 아.
2: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네.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그거는 유럽에서 건너온 유럽의 구문화다.
1: 진짜 미국의 진짜 정신.
2: 진짜 미국 정신은 예. 서부 개척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 땅을 차지한 프론티어 정신이다.
1: 아.
2: 라고 미국인들이 얘기하고 그 전에 프론티어 전에 또 정신이 있어요.
1: 어떤 정신이요?
2: 트레일 블레이저 정신이라고.
1: 어, 트레일 블레이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잖아요.
2: 네, 그쵸.
1: NBA 야. 하승진 선수가 폭풍 2어시스트 했던 그 팀. 예.
2: 나이가 꽤 되시네요.
1: 예, 예. 그 뭐예요? 트레일 블레이저가.
2: 아까 그 모피 사냥꾼들 있죠?
1: 예, 예, 예.
2: 로버트 스튜어드 등 모피 사냥꾼들이
1: 네.
2: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으면서
1: 네.
2: 여기가 길이다 라고 하면서 트레일을
1: 네.
2: 그 길이죠
1: 네.
2: 을 막 표시를 해야 되는데 불을 지르고 갔어요.
1: 아.
2: 블레이즈가 불 지르다잖아요.
1: 아.
2: 여기를 걷고 각시로.
1: 아.
2: 그래서 트레일 블레이저. 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땅을 개척한 사람들.
1: 야, 헨델과 그레텔 전법이네요.
2: 그쵸, 과자 대신에.
1: 예, 예, 예.
2: 그래서
1: 네네네.
2: 뭐 쉐포 삐입 자동차 브랜드에서
1: 자동차,
2: 나오는
1: 네.
2: 그 차 있잖아요.
1: 예.
2: 그래서 그 차 이름이
1: 아,
2: 트레일 블레이저.
1: 그러네, 그러네. 오, 재밌네. 아, 이거 보안관도 이때 생긴 거예요?
2: 보안관이 이때 생겼죠.
1: 경찰도 아닌 것이 미국만의 보안관이
2: 경찰관도 아닌 것이?
1: 아니, 경찰이랑 또 다르잖아. 예.
2: 쉐리프라고 하죠.
1: 예.
2: 그,
1: 쉐리프.
2: 보통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보안관, 쉐리프들이 마을을 약간 치안을 담당하잖아요.
1: 토이스토리 우디.
2: 우디가 그렇죠.
1: 예.
2: 어, 이것도 약간 잘못됐습니다.
1: 아, 그래요? 뭐, 다 제대로 된 게 없네. 예, 뭐예요?
2: 그, 네. 쉐리프는요.
1: 네, 네.
2: 당시에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1: 네.
2: 실제로 한 카운티 있죠.
1: 네.
2: 지금은 지금 우리로 치면 군 단위 정도.
1: 카운티에
2: 진짜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지역 치안 총 책임자예요.
1: 네.
2: 지방 마을까지 안 가요.
1: 네.
2: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마을에 두루두루두 두두두 타파! 이 사람들 누구였냐?
1: 누굽니까?
2: 마샬이라는 직업이었어요.
1: 아, 직업 이름이 마샬이에요?
2: 마, 그 직책 이름이요.
1: 직책이?
2: 그러니까 지금 마샬이라고 하면은 그 연방 정부 어, 경찰 또는 검찰을 마샬이라고 하는데
1: 어, 예.
2: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치안은 마샬이 담당하고
1: 어.
2: 보안관 셰리프는 전체 카운티의 치안 책임자다.
1: 아, 또 다르구나.
2: 그거에 부 셰리프가.
1: 네.
2: 데퓨디 셰리프.
1: 아, 데퓨디 셰리프 미드에서 많이 봤어.
2: 그렇죠.
1: 예.
2: 그거를 이제 그 노래로 만든 것이 I shot the sheriff, but I didn't shoot the deputy.
1: 아, 그 우두머리만 썼네요.
2: 어, 그렇죠. 네.
1: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아까 이제 카우보이의 그 낭만적인 모습이 사실상 미국에서 만든 신화라고 하셨는데 그 서부 신화를 퍼뜨린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다면서요?
2: 그 버펄로가요.
1: 네.
2: 원주민들의 식량입니다. 식량이기도 네. 하고 뭐 정말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굉장히 신성한 존재입니다.
1: 원주민들에게
2: 원주민들에게는요. 끔찍한 게 뭐냐면 정말 그 당시에 개척민들 욕 먹어야 되는 게 원주민들을 고사시키자
1: 굶어 죽이자
2: 굶겨 죽이자 어떻게 하냐? 식량인 버펄로 죽이자. 그걸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총을 쏴서 그 포수들을 모아요.
1: 네.
2: 쏴서 죽이라고 버펄로. 탕탕탕탕탕탕탕탕 죽이다 보니까 이게 한두 마리여야지.
1: 엄청 많죠. 예.
2: 그래서 진짜로 당시에 연방 정부가 뭘 했냐면 포수들을 다 모아요.
1: 네.
2: 그다음에 기차에 타게 합니다.
1: 아.
2: 그래서 기차 위에 쫙 앉은 다음에 네. 기차를 버펄로가 사는 지역을 통과시켜요.
1: 아.
2: 그 위에서 다 쏴 죽여요. 많게는 1년에 100만 마리, 저 보시는 거요.
1: 와.
2: 버팔로 두 개골이거든요.
1: 버팔로가 한때는 수천만 마리가 있었는데 몇십 년 만에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됐다고.
2: 당시에 와. 저 버팔로를 쏘는 포수들 있죠.
1: 네.
2: 그 포수들을 통칭해서 버팔로 빌들이라고 불렀어요.
1: 버팔로 빌.
2: 버팔로 빌들. 어. 그 스포츠 팀 이름도
1: 어?
2: 있죠.
1: 버팔로 빌스.
2: 버팔로 빌스요.
1: 예.
2: 그 버팔로 빌스가 그 사냥꾼들의 통칭이에요.
1: 아, 그렇구나.
2: 네.
1: 아, 예, 예.
2: 그 버팔로 빌 가운데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1: 네. 윌리엄
2: 코디라는 인물이
1: 네.
2: 그 버팔로 빌 출신이었거든요.
1: 네.
2: 이 양반이 자기가 버팔로 빌 활동을 하면서 했던 무용담들을
1: 예.
2: 동부에 가면 얼마나 그 궁금하겠죠. 서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버펄로 빌이었다니까요. 내가 얘기해드릴게. 하다가 이걸 내가 연극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와일드 웨스트 스토리,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해서 이거를 약간 극화를 시켜버립니다. 네네. 이게 대박이 나버려요.
1: 아.
2: 거기에 이제 뭐 약간 주인공이 있으면 악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아, 네.
2: 주인공은 정말 멋진 카우보이.
1: 아, 그렇죠.
2: 악당은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선주민들.
1: 서부극의 모태가 됐구나.
2: 그래서 아. 의 양반이 우리가 바이킹 뿔도 예, 예. 이 뮤지컬에서 탄생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오페라에서.
2: 오페라에서.
1: 예, 예, 예.
2: 그것처럼 이 버펄로 빌이 만든 연극 무대에서 약간 선입견이 생겨버린 거죠.
1: 그 이미지가.
2: 이미지가.
1: 아.
2: 그게 할리우드에서 그대로 약간 뻥튀기가 되면서 아하. 오늘날의 이미지가 됐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버펄로 빌은 버펄로 사냥꾼이라는 얘기예요.
1: 아, 그러네. 자, 미국 서부 개척사이자 침략사에 대해서.
2: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선주민, 원주민이라고 했잖아요.
1: 네.
2: 인디언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1: 네. 아, 아메리칸 인디언도 안 되죠.
2: 인디언은 인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갑자기 왜.
2: 그러면 네. 인디언이 들어가 있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표현들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1: 그럼 이제 게임 후에 이제 인디언 밥?
2: 인디언 밥. 선주민 밥도 그렇잖아요.
1: 그 말씀하실까요?
2: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1: 밖으로
2: 나가버리고.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골드러시와 미 서부확장 하면 떠오르는 식물이 있죠.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의외로 한자를 풀어보면 신선선자의 사람인자 그리고 손바닥 장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신선의 손바닥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많이 보였던 부채 선인장은 줄기가 마치 사람 손바닥처럼 보여서 손바닥 장자를 썼다고 하고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오래 생존하는 모습이 마치 신선 같다 하여 선인장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하네요. 제 월요일 코너 썸문답과 또 묘하게 어울리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그만 셔터 내립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1: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차이나!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재우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통일로 가는 길동무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남북 통일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네, 목사님.
4: 네.
3: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4: 잘 보냈는데 또 특별한 일이 있어요.
3: 어떤 일이 있어요?
4: 제가 이제 녹화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네. 제 아들이 저를 붙잡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북한은 어떤 곳이야? 던지더라고요.
5: 오, 잘 본 거예요?
4: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가 아빠가 어디를 가니까 얘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20, 30분을 열렬하게 설명을 되게
3: 네. 야, 그럼 우리 목사님이 아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오재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도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6: 네.
3: 자, 여전히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남북극장의 두 커플을 불러보겠습니다.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6: 아우, 야, 상태야. 잠깐만, 오늘 보아하니 어떤 상태인가? 기분 좋은 상태, 기분 나쁜 상태, 배부른 상태, 뭔가 배고픈 상태?
7: 잠깐! 어허! 십계명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는데 상태의 이름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 지금 놀리는 거야 지금 나?
6: 갑자기 십계명으로 네가 방어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7: 아니 근데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마음속으로 십계명을 떠올리다 보면은 계명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이 많잖아. 그럴 때마다 참 매우 매사해지는 경우가 많아. 아우 매사해 매사해.
6: 매사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망상으로 사는 게 어디야.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어디야. 지금 상태 좋은 상태 이대로 쭉 가면 괜찮은 상태 잘하고 있어. 괜찮아.
7: 그래?
6: 아니 그래서 얘기했니.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식경에 빗대어보면 어떨까.
7: 그거 괜찮아.
6: 그치.
7: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두 개의 돌판. 남북에 새겨진 십계명.
5: 빠밤.
3: 이야.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북한 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북한 말이 있었을까요? 수혜 씨.
8: 매사하다.
3: 오, 매사하다.
4: 매사하다.
8: 매사하다. 아, 매사하니 이런 게 약간 네. 부끄러운.
3: 아, 부끄러운 거예요?
9: 전혀 다른 느낌이다.
8: 쑥스럽다. 약간.
7: 쑥스럽다. 매사하다. 쑥스럽다. 매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8: 아. 뭔가 어떤 상황에서 네. 내가 하지 말아야 약간 우리 막 가쁜 스타일 했을 때.
3: 네네네. 네, 네.
8: 아, 매사하네. 아~ 약간 이런 데서요.
3: 아~ 매사하네. 네. 또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5: 네.
3: 망탕.
5: 제가 아까 망탕이란 말 듣고, 오, 북한 사투리 나왔네 했는데, 네. 망탕. 되는 대로 막 한다는 소리.
3: 아~ 되는 대로 막 한다.
5: 네, 되는 대로 막
7: 한다. 대로 막 산다.
5: 네, 망탕 살지 말라. 너 망탕 하면 안 돼. 뭔 일도 막 아~ 되는 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탕 하지 말라. 네, 네. 이렇게 표현하는.
8: 말도 망탕 하지 말라.
3: 아, 말도.
5: 아~ 말하지 마라.
8: 네, 말도 망탕. 하지 말라 이런.
3: 아, 그렇구나. 자, 오늘은요. 그래서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10계명에 빗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0계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경 속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네. 10계명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자, 과연 어떤 이유에서 10계명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중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5: 네, 북한의 10계명은 당의 유일사상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3: 10대 원칙?
5: 네, 그게 네. 진짜 한국의 10계명인데 다른 점이 몽땅 첫 글자 김일성을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김일성 목숨으로 보호한다. 그래서 딱 끝나는 거 10개. 어느 한 네. 1계명부터 김일성째 들어간 게 없습니다.
3: 모든 계명에 다 네. 들어가요?
5: 1장부터 네. 어? 위대한스러운 김일성 동지를
8: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보셨던
5: 날. 왜 이럴까
3: 평야
5: 수령님 내년이 수령님이 모든 것을 중성심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네네. 그렇게 1번부터 제가 마지막까지는 목숨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아, 끝입니다.
8: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 김일성.
5: 다 김일성. 별마다 생활청와대도 김일성, 김부다, 말씀, 교시. 당일사 학. 야, 너 해도라.
7: 이거 가져보신 거야.
5: 이걸. 네. 이걸 딱 인용하고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데 뭘 어쨌습니다. 이렇게.
8: 맞아, 맞아. 말하면 안 됩니다.
3: 진짜 말 해계기도.
5: 네네네. 어, 맞다. 해계기도라고.
8: 맞아, 미쳐.
5: 그럽니다.
7: 2계명은 뭡니까? 2계명. 이진씨 2계명.
3: 혹시 뭐 생각나는 계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8: 네. 굳이 특별하게 기억할 필요 없이 김일성을 위해서 죽고 살고 목숨 바쳐.
5: 이거 뭐야. 쉽게 말하면 그거다.
3: 모든
8: 사상 외에는 다른 사상을 섬길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주입돼서 들어와 있죠. 판축돼 있죠.
5: 맞아요.
4: 이걸 이제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시다가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되시고 신앙 갖게 되시고 10계명을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8: 네.
4: 그러면 딱 그게 떠오르세요.
8: 네, 사실 그 한인 방콕교회에서 보호를 받다 한국에 왔을 때 10계명을 외우라는 거예요. 속당 느꼈어요. 내가 왜? 내가 왜 김일성한테 속다 살아왔으면 됐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놓고 나한테 또 사기치려고 그러네. 처음에는 완전 그 거부반응이 나와가지고 네. 10계명을 외우지 않았어요. 그럼 보니까 딱 요즘 무슨 우리 선현단 그 입단할 때 그 가입선서 외우는 거 갖고 선서 외치듯이 하는데 네네. 너무 싫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마저도 이제 다 성경에서 베꼈던 거죠.
3: 혹시 상태 씨 같은 경우에 10계명 딱 생각나는 거?
7: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항상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역시 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요.
3: 목사님도 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도 네. 그저 되뇌이지만 간혹가다 네, 네. 헷갈리실 때도
8: 다 외우시잖아요.
4: 아니 10계명을 사실 네. 성도들이 네. 외우냐 안 외우냐는 네, 네. 뭐 기억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번역 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네, 아까 네. 우리 상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기억을 하고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8: 맞아,
4: 거예요.
8: 맞아, 맞아,
4: 그게
8: 맞아.
4: 진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3: 그러니까. 사실 10계명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탈북자분들 중에서 이 10계명 중에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혹시 있을까요?
8: 10개 다 지키기
3: 10개 다? 10개 다.
8: 10개요?
3: 그러니까
7: 언어살인도 있으니까.
8: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네. 살인하지 말라.
9: 그래가지고 저 살인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네. 네가 언제 살인을 안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너 내 얘기를 해줄게 라고 네. 하면서 인격살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너 몇, 얼마나 많은 영혼을 네가 말려 죽였는 줄 아니? 라고.
6: 맞아, 맞아,
9: 속도. 살인자입니다.
8: 우리 상태 아빠도 네. 한번 보냈잖아.
9: 내가 그냥
6: 다들 좀 회개하는 거야.
10: 네. 저는 오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3: 부모를 공경하라.
10: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공경하고 싶어도 제가 의도치 않게 외동딸인데 탈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불의한 자식이 되었죠. 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건데 네. 네, 하지 못하고 있는.
3: 우리 선정 씨는요?
6: 저는 정말 많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쉽지 않아요. 않더라고요.
3: 맞아요. 쉽지 않죠.
6: 바로 네. 옆에 있는 배우자마저도 네.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와 이게 맞아요. 쉽지 않은 거구나.
7: 배우자 이웃이에요.
6: 이웃이에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
3: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6: 맞아 맞아 맞아.
3: 왜냐면 맞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계속. 늘 뭐가 끼어들잖아요.
6: 맞아,
3: 이게
6: 맞아.
3: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맞아. 저게 힘들어서 안 될 것 같고
6: 미디어가 우상이고 핸드폰이 우상이고
3: 그러니까 맞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8: 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게 아이, 나는 뭐 기독교인데
3: 네.
8: 뭐 나는 기독교인인데 뭐 내가 다른 신 뭘 믿어? 하는데 이제 핸드폰 받아가지고 그 불이라든가 이럴까 하면 그것도 명심해 봐. 아~ 오늘 하루 진수가 뭐지?
3: 아, 운세가 들어오시고.
8: 오고나는 거지. 그러니까
3: 맞아요.
8: 구름에서도 핸드폰을 보면
3: 맞아요.
8: 잘 안 되더라고요.
9: 맞아요.
8: 아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네. 딱 클릭하다가 아 볼까 말까 할 수 있어. 아 투표 신수 오늘 뭐지? 딱 눌러본다. 그러면 이게 나쁜 거라고 알면서도 그렇죠. 잘 안 되더라고요.
9: 아, 저는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NK 포럼이랑 포럼을 할 때 네. 단체로 버스를 대여해갖고 뭐 이런 월종사 뭐 이런 역사업으로 그런 네네. 그런 데를 가요. 저는 이걸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되게 고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탐방으로 가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뭐 신앙 뭐 이런 종교로 가는 게 아니고
3: 네.
9: 그냥 이렇게 탐방. 그게 네. 그 코스예요.
7: 역사,
9: 네. 그래서 뭐 탐방. 이렇게 뭐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그런 데 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
3: 아 역시 우리 목사님에게 아, 질문을 아주 너무 그냥
4: 너무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태국 가잖아요.
3: 네.
4: 네. 뭐 이런 관광지 다 가셔서 네. 이미 보시고 사진도 찍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찍으시잖아요.
3: 네. 그러니까
4: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도 아니고
3: 네.
4: 하나님의 자녀가 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9: 아,
4: 그곳이 우리를 더럽거나 거룩하지 아, 못하게 만들지 않아요.
3: 그러네.
8: 근데 제가 두 번이나 안 따라 들어갔거든요.
6: 맹구시가
3: 소원을
9: 걸렸어요. 3차가 걸렸어요. 저는 절 공연이 되게 많이 잤어요. 네. 근데 그 절에서 뭐 그렇게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3: 네.
9: 정말 우리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3: 네.
9: 그래서 저희를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3: 네.
9: 제가 한 10번 중에 10번은 빵꾸 낸 것 같아요.
7: 강연 같은
9: 거? 아, 예, 안 가겠다.
3: 절이어서 못 갈 것 같아.
9: 네, 못 갈 것 같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거기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3: 네.
9: 되게 웃기다고 그래요. 저보고.
3: 웃기다고.
9: 네. 어, 그게 뭐 내 생계인데 그거 네. 안 돼? 내가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3: 물어보세요.
9: 네. 네. 어떻게 하세요? 네.
4: 가셔야죠.
3: 그렇죠.
4: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3: 네.
4: 우리를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간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누가 있든지 내 뒤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곳들을 안 가 그러면
9: 네.
4: 거기는 버림받은 곳이에요.
9: 아~
4: 우리는 선교사들이고 대신에 네. 아, 나 이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9: 마음을
4: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3: 아멘.
9: 아,
4: 선교사처럼 가는 게
7: 오, 이제 스위스의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요. 마음 편히
8: 그래.
7: 일로서 다녀오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8: 오신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 말씀 우리가 가으로써 그곳이 거룩해진다.
3: 그렇지.
8: 소름이 쫙 돋았어. 진짜.
3: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예. 이 계명은요. 북한에서는 참 지켜지기가 어려운 계명인 거는 이미 확실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11: 북한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김일성의 네.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3: 그렇겠죠. 네.
11: 저는 네.
12: 북한 자체에서는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는 기능이 되는 거죠.
3: 아, 맞습니다.
6: 저기 그 하나님 자리에 다 김일성을 넣겠죠. 김하자 외에는 다른 사람 두지 말라. 그런 식으로 다 헛되이 김일성을 부르지 말라고 하겠죠. 북한에서는 기독교는 물론이고 다른 민간 신앙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옛날에 민간 신앙이 완전 장난 아니었잖아요. 북한은 어때요?
8: 북한도 단속하니까나 공공연애는 못해도 뒤에서는 다 신앙들 이렇게 있습니다. 점도 봐주고 뒤에서 이렇게 해서 중들처럼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도 진짜 이거 미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들킬까봐 가만가만하죠. 그러니까 민간 신앙들이 북한도 많습니다. 들킬까봐 들키는 안에 죽는 길이니까.
10: 네. 북한에서는 일단은 종교가 뭔지도 안 알려주고 종교에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자체도 그냥 어제 김일성이 하늘인 거예요. 그냥 하늘 보면 아 저기서 장모님이 내려왔구나. 이렇게 막 인지하고 살았었는데 대신 좀 봐주고 막 굿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김정일한테 충성을 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매달릴 수 있는 거를 그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좀 봐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정말 비싸고 한번 벌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좀 맹신하는 편인 것 같아요.
13: 아니, 그렇게 강화시키는 이미지 우상화를 시키면서도 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점이라든지 이런 무속신앙에 빠진다고 보세요?
8: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영적 존재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적으로 지식은 채워줄 수 있는데 영의 허기짐은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 영의 허기짐은 하나님밖에 못 채워요.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그 영을 채웠기 때문에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북한이 그 지식

0: 아버지랑 할머니랑 보니까 이제 막내 삼촌이랑 이렇게 군대 나갔을 때는 물을 이렇게 맹물을 떠다가 굴뚝 위에다 올려놓고 또 오. 생일날이면 밥에다가 이렇게 숟가락 꽂아서 부뚜막에 올려놓고 네. 굴뚝에다 놓고 아. 비나이다
1: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0: 막 이렇게 좀 많이 봤으니
2: 좋아서
0: 우리 아들 밥 굶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옛날에 영화에는 러시아 영화 소련 영화들을 실수로 틀어줬는데 그게 송탄절 영화였어요. 아~ 근데 저는 그게 송탄절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땐 그 북한에서 실수로 틀어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송탄절이랑 나왔는데 송탄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녀의 성을 말하는 송탄절 아~ 그 정도로 몰랐어요. 저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고 대학을 들어가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학문이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알라신, 예수, 부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물질 만능에 빠져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신한데 가가지고 저러고 있다면서 굉장히 이게 안 좋게 가지고
3: 네. 취급을 네. 그렇게 한 거구나. 네. 유은아 씨 말을 듣고 굉장히 궁금한 얼굴로 막 물어보더라고요. 눈이 바짝바짝바짝
1: 정보를 또 알아.
3: 그러니까.
1: 알아서. 네. 네. 사실 북한은 민간 신앙이잖아요. 네. 민간 신앙은 미신 행위로 여기고.
2: 네.
1: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5대 범죄가 있어요.
3: 5대 범죄요?
1: 민간 신앙.
3: 네? 민간 신앙.
1: 마약.
3: 마약.
1: 성매매.
3: 성매매.
1: 도박.
3: 도박.
1: 밀수.
3: 밀수.
1: 이렇게 5가지를 5대 범죄로 규정을 해서 만약에 어긴다 그러면 네. 7년?
3: 7년
1: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근데 이런 민간 시장이 또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어요.
3: 그러니까요.
1: 네.
2: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꼭 신을 붙는대요.
4: 맞아, 맞아, 맞아.
2: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3: 네.
2: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요즘에 그 엄청 송강리에 방영했던 파묘 있잖아요.
1: 네,
2: 김도훈 씨.
1: 네, 파묘.
2: 그게 엄청난 인기였대요, 북한에서.
3: 진짜.
2: 예.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을 믿으면 네. 안 되던 일도 잘 될 것 같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3: 네.
2: 그런 걸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걷잡을 수 없이 믿으니까 북한 당국이 이제 칼을 빼준 거죠. 이거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니네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예, 그 정도로 많이 힘든 거죠.
3: 정리가 될 필요가 있네요.
4: 요새 뭐 또 최근 뭐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잖아요.
3: 네네.
4: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을 군에 내보냈는데
3: 네.
4: 10년 동안 못 보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식이 제발 좀 살아달라
3: 네.
4: 몰래 뭐 미신 쪽에 미신보는 찾아가가지고 네. 자식의 운명이라는 보던가
3: 뭐 살아있는 거냐
4: 이런 걸 보는 부모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냥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 느낌
3: 네.
0: 매달려야 돼.
3: 네.
0: 진짜 근데 뭐 일반 주민들은 당연한 거지만 무엇보다 북한에서 말하는 신인 김정은이 거기 이렇게 맹신을 한대요.
3: 네. 김정은이요?
1: 네. 김정은.
0: 우와. 그래서 평양에 있을 때
3: 네.
0: 김정은이 맨날 그 무당부 들고 어떻게 하나 전본다고 소문이 났었고
3: 아,
0: 그리고 또 특히 중앙당 간부들 같은
3: 네.
0: 경우에 언제 김정은 눈 밖에 들어서 혁명을 갈지 총살 당할지 모르니까 맨날 그 유명하다는 점집 가면 다 간부들 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2: 그리고 네. 북한은 풍수지를 굉장히 잘 따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평양 뭐지? 선여궁전, 학생선여궁전, 숭리역 앞에 있는 거
3: 네.
2: 그거 세울 때 김일성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햇빛 밝은 곳에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저거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3: 네.
0: 풍수지 진짜 많이 따지죠.
2: 북한에 뭐 부동산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왕이 있습니다.
3: 부동산
2: 김,
3: 왕?
2: 네, 김정은이 네. 부동산 왕이에요. 풍수지리 저기서 자기가 다 해먹어요.
3: 죄송해요.
2: 다 자기가 해먹습니다.
3: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이 나라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정말 어떻게든 그거를 계속 교육시키고 세뇌시키는
2: 맞아, 맞아.
3: 무상화 작업이 네. 있다는 네. 거예요.
1: 더 가속화되겠죠.
3: 그렇죠? 네.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0: 쉽게 생각하면 네.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글로벌과 소통하는 이 시국에
3: 네.
0: 사이비 종교에 빠지잖아요.
3: 그러니까.
0: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집 뭐 어떻게 되고 가정 죽고 자기도 막 죽고 이거 어떻게 네. 할 거냐는 거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3: 목사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왜 이럴까요?
5: 간단한 것 같아요.
3: 네.
5: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써서
3: 네.
5: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3: 네, 네, 네.
5: 사단의 별명이 미혹하는 영이라고
2: 네.
5: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2: 네.
5: 잘 생각해보면 보이스피싱도
2: 네.
5: 통화하면
2: 네.
5: 알아요. 우리 받으면 안 되는 거
3: 네, 네, 네.
5: 근데 받아요.

0: 거짓말인지 알아요. 아, 네. 근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그쪽으로 끌고 가서 알아요. 마지막에도 딱 돈 보내고 나면 맞아 바로 깨닫거든요. 네. 그리고 똑같은 거죠. 사단은 잘했어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데 네, 중요한 건
1: 맞아.
0: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비난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을 도와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2: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보면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근데 우상화를 시키는 거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손정 씨가 생각할 때 이건 북한이니까 현재 김정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비춰봤을 때는 분명 우리에게도 우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닐까요?
1: 그렇죠. 일단 청소년들한테는 연예인들이 BTS가 우상이 돼버리고 그들처럼 따라하기 위해서 모든 청소년들의 꿈이 연예인이에요.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냥 우상화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우상이 된 게 핸드폰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릴스라든지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부끄럽죠. 나도 모르게 이게 보다 보면 체험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0: 맞아요.
2: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우상들이 막 쌓이잖아요.
0: 네네네.
2: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0: 이게 제가 곰곰이 저 스스로도 살펴봤을 때 어느 날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어느 날 서서히 그쪽으로 관심이 가요. 근데 왜 관심이 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거 다 내 욕망이에요. 내 욕심이고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우상으로 만들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기우는가가 한번 이렇게 기울면 계속 이렇게 기울어지고 나중에는 무게중심이 이동하거든요. 그럼 이거 반대로 하면 돼요.
2: 반대.
0: 뭔가 내가 이런 욕망이 있고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우상을 향해서 가려는 발걸음을 하루에 1도씩만 바꾸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도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10년을 가잖아요. 여기가 안 보여요. 너무 많이 벌어지게 돼요.
2: 그러겠네요.
0: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복잡한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 일도를 버리게 되는 거죠.
2: 제발 그 얘기를 김정은 그 사람에게 좀 해주셔서
0: 어떻게 하죠? 갈까요 그냥?
2: 그러니까
3: 출장당당.
1: 두 분이 만날 수 있게
3: 바뀌겠습니까?
4: 안 바뀌죠.
2: 아유 정말 어서 속히 이 북한 정권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 부모가 자식을 팔아넘기고 자식이 엄마로 돈 팔아넘기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노예처럼 사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손잡고 아파트에서 뛰어넘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1: 평양시대 그 주변구 이런 데는 살인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3: 아이고 북한은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목숨으로만 그 죄값을 갚아야 돼 있어요.
4: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2: 자, 이번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북한에 계실 때, 그죠?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하지만, 뭐 하세요?
3: 북한에 리순홍이라는 코미디언이 우리 상태 오빠처럼 이렇게 코미디언 유명한 분인데, 월화수목금 타타. 월화수목금 타타 하는 그 토막도 있어요.
2: 그거 뭐예요?
3: 일요일이 없다고요.
4: 계속 일한다는 얘기.
5: 쉬는 날이 없다.
3: 쉬는 날.
2: 개그 프로를 그렇게?
3: 월화수목금 타타. 월화수목금 타타.
4: 월화수목금 타타. 막 이렇게.
3: 있어요 북한에.
6: 그 소리 맞다. 북한에는 토요일날하고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우리 산골 사람들은 몽땅 밭에서 소토지 하느라고 완전 한절만 주더라고. 토요일날에는 북한 전 국민의 생활총화 날이다. 제일 지옥 같은 날.
4: 생활총화.
6: 서로 화상 비판하고 막 이런 날 토요일날 정말 제일 싫은 날입니다.
4: 그때 그 토요일날에 그거 하잖아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지금 일주 동안에 뭐를 뭘 잘못했는지.
1: 그러니까 뭐 10계명에 맞춰서 내가
4: 약간 다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해.
1: 근데 일요일에는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사상 교육 안 받고 좀 이렇게 어디 무조건 뭐 어디 가야 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나마 좀 쉬는 날이죠.
7: 사실 또 북한이 보면 이 기독교 탄압은 전 세계 1인 것 같아요.
5: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꿈에도 못 꿀 거고요. 네네. 자, 올해 한 성교회에서 네. 이 기독교 박해국 조사를 했는데 네. 북한이 과연 몇이었을까요?
7: 빠밤.
5: 빠밤.
8: 마지막 1등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이 좋을
9: 당연히 상위로 1등 아닐까요?
6: 나는 상위 1등일 것
2: 자,
6: 같아요.
2: 자, 우리 그 조사의 또 대가 아니십니까? 네, 상태 씨.
5: 당연히 네. 1위.
7: 1위죠.
6: 1위죠. 북한에도 헌법 제68조인가? 네. 종교의 자유. 거기에 종교 자유가 명시되어는 있어요.
8: 아, 있었어?
6: 네, 있었어. 우리나라 보험 판매하듯이 그렇게 네. 보면 돼요. 네. 작은 글자 잘 봐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공화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인은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2: 그 외세가 뭘까?
6: 그 외세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날라리, 자 이런 자 어쨌든 자본주의와 관련된 거 네. 이런 거 끌어들이면 안 된대.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김정은이 지난 5년 동안 만들어낸 3대 악법을 보면 청소년 사상 보장법,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 보호법. 이 3대 악법이 싹 다 종교 탄압이에요. 이 안에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종교를 의식하는데 그 의식은 할 수 있는데 네네. 뭔가 외세를 끌어들이는 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처벌하기 위한 보장이거든요. 근데 그 법들이 쭉다 보면 미성년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는 미성년자도 막 공개 총살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도 안 하던 거를 김정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김정은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건 겉면으로는 한류가 되겠죠. 네. 하지만 저도 한류를 통해서 십자가도 봤거든요. 네. 겨울연가 볼 때 십자가 나오더라고요. 네. 소지섭이랑 막 커피 잘잘 쏟으면서 막 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네. 하나님 이 여자만 저한테 허락하시면 이걸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있잖아. 그래서 전 하나님이란 단어를 그래서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북한에선 하느님, 뭐 하느님 이랬거든요. 하느님. 옛날에 막 그 무슨 천교도 뭐 그런 사람들 들어왔을 때 하느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우리 봤댔단 말이에요. 드라마로. 그 북한 드라마로. 그래서 아 여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저거를 한류를 막는다고는 하지만 뒤에서 볼 때는 종교가 들어오는 걸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5: 정말 기독교인 탄압이 상상 이상이 북한인데 북에서 하나님을 믿는 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희생당한 사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2: 주변에서
6: 제 주변에 언니가 네. 정말 가까운 언니인데 지하교회인데 그때는 그게 지하교회라는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네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언니가 없으니까 네. 북한에 김치음이 김치를 자꾸 도둑 맞히니까 네. 집안에다 문 열고 들어가서 땅 밑으로 들어가게 만든 집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산골에 김치음에 김치 풀라고 들어가는데 언니가 거기 앉아서 이 집 마대로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그 성경책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성경책이라는데 언니가 내한테 들켜왔으니까 너무 놀라서 언니 내가 말 안 할게 진짜 언니네 말 안 할게 했는데 말하지 마 막 언니네 집 가면 언니 없으면 김치 들어간 거기 들어갔으면 내가 그 마루간 위에 앉아서 내가 앉아서 지금 망을 받은 정도 그런데 그 언니가 어느새 지도체도 모르게 없어졌어
2: 누가 신고했군요
6: 없어져가지고 저도 몰라서 네. 너무 놀라고 그 다음날에 집에 가니까 하나도 없다는데 다행히 그 딸들이 그래도 한국에 지금 다 왔어.
5: 아이고 딸들이 그러니까
6: 딸들이 다 한국에 와서
5: 그렇게 숨어서 믿어야 되고 네. 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10: 대단하시다 정말.
6: 네. 저는 그때 그게 지하교회라는 걸 몰랐어요.
10: 근데 저는 실제로 평양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강연 자료라는 게 나오겠죠.
2: 아, 강연 자료가 있었어요.
10: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토요일 오전마다 네. 당의 유일사상 체계랑 네. 그다음에 그 안 좋았던 비사회주의 상황들 이런 거 네. 얘기하면서 네. 이런 사람들 보면 무조건 신고해라 이렇게 교육을 해요. 네.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성경책을 가지고 어떤 집안에서 밤새 기도를 하는 걸 들었다. 옆집에서 네. 신고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시아버님이 옛날부터 그 종교를 믿었는데 그게 기독교였는데 네. 며느리가 그 성경책을 보고 신고했다.
2: 네.
1: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자식이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안 좋은 사례를 가족들이 신고한 걸 그들을 아주 훌륭한 모범 사례.
3: 그렇게
1: 포장을 해서 저희한테 하니까 저는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혹시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너는 신고를 해야 너는 장모님의 딸이다. 이런 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4: 아니, 지금 그 우리가 전체로 확실한 통계는 나올 수가 없지만
5: 네.
4: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10만 정도
5: 10만.
4: 수정컨대 한 40만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5: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네.
4: 진짜 목숨 걸고 아까도 말씀하신 말씀 보고 있고 목숨 걸고 찬양을 큰 소리로는 못하지만 네. 조용히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계신 진짜 그곳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다.
1: 진짜 예배다.
6: 저는 그때 그 언니가 기도하고 그 김치음이 정말 춥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배치불을 싼 가만히 그거 하나 놓고 앉아 저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이따금씩 이제 교회들 간증 다닐 때 이 버릇처럼 딱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4: 네, 네.
6: 우리가 여기서 마음 놓고 행복하게 소리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정말 복속의 최고의
1: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맞아
6: 지금도 이 순간에 그 언당에다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자유로 큰 축제처럼 일요일날에 예배 드는 건 진짜 큰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1: 감사합니다.
5: 자, 저도 이 시간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저딴 좀 회개를 좀 해요. 많은 기도를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네. 이후에
1: 맞아요.
5: 온라인 예배를
1: 맞아, 맞아.
5: 드리면서 좀 익숙해지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 잘하고 계십니까?
1: 아유, 진짜.
5: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4: 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너네들이 복받았다는 걸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진짜 더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일들이
5: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4: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도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북한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5: 네.
4: 그러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1: 강해져, 맞아, 맞아.
4: 지금 너무 별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가 연약해지고 맞아, 흔들리는 게 좀 가슴이 아프지만 네. 우리 진짜 예배 좀 제대로 좀 드려요.
1: 예배에 목숨 걸고
4: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1번이라 생각합니다.
1: 아멘.
5: 맞습니다.
7: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웃사랑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야, 우리 뭐 탈북 가족들이 보시기에 참 이렇게 남북의 이런 차이점들이 좀 보이시는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성규 씨. 네.
6: 북한은 지금도 가부장적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첫째고 그다음에는 여자라 남자 첫째고 여자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항상 북한에는 효성하면 나라에 효성하고 장군님에게 충성하고 효성하는 그게 첫 자리란 말입니다.
5: 아, 무조건.
6: 네,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네.
5: 부모님
6: 그래 이름도 효성, 충성 이런 이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북한에. 한국처럼 뭐 요셉이라든가 이런 성경적인 이름들 네. 많으니까 근데 반대로 북한은 수련대 충성한다는 충성이 대를 위해 혁명을 한다는 대역이 나라를 위해 효성한다는 효성 너무 많단 말이에요.
7: 그러니까
6: 부모는 오직 장군님에 대한 효성 충성이지 가정에 대한 이런 건 사실은 많이 멀어집니다. 진짜.
3: 맞아요.
8: 일단 북한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김일성, 김정일은 좀 이렇게 크게 볼 때 신적인 존재고요.
5: 네네.
8: 내가 실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한테 신이 부모거든요.
5: 네네.
8: 그러니까 일단 배경이 좋은 집안들은 자식들을 조금 할 때부터 부모들이 앞길을 다 정해놓거든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어디 보내고, 몇 살부터 군대도, 군대도 3년만 보내고, 대학 뽑고, 뭐, 그리고 5대 배치 받고, 부모가 다 정해줘요, 일을.
2: 네네.
8: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듣게 되게 되면 그 앞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회도 마음대로 못 해요.
2: 네네.
8: 근데 여기 한국에서 볼 때, 부모하고, 약간 자식 간에 막 친구처럼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약간 네, 좀 부럽기도 했고 좀 보고 좋았는데 어떤 게 좀 그렇냐면 옛날에 사랑이네라고
2: 네,
8: 자식들이 뭐 네, 잘못된 길을 가면 이렇게 때려서
2: 그렇죠.
8: 하잖아요.
2: 네.
8: 요즘에는 조그만 애들 조금만 맞아도 112 신고하고 합격하고 이런 점 안 잡아보인다.
2: 인식 차이인 것 같긴 한데 그죠?
1: 아니 근데 5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6: 네.
2: 5월 8일
1: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은 특이하게
6: 네.
1: 어머니 날이 있다면서요.
6: 맞아요.
2: 어머니 날?
1: 네. 어머니 날 어떤 날이?
6: 11월 16일.
2: 아, 11월 16일.
6: 18일.
1: 11월 8일 아니야?
6: 아니야.
1: 통일하세요.
2: 통일하세요.
6: 11월 16일이
2: 그 어머니 날
6: 어머니 날
2: 어떻게 제정된 거예요?
5: 그 아버님 날은 따로 있나요?
6: 아마 김정은이 어떤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어떤 대회에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머니 날이 됐는데 어머니 날이 조금 그 낯선 게 항상 아버지를 존대하던 그 세상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띵 하고 나타나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뭔가 어머니를 참 공경하긴 공경하긴 하는데 아버지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애들이 지금 MZ세대고 충성도가 그렇게 낮고 이거를 엄마들이 교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게 이제 북한의 그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들을 그다음부터 띄워주기 시작했어요.
1: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약간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아빠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겠지만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이게 항상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없던 그 여자들이 항상 남자 밑에 있었는데 나의 어머니에 대한 그 애착과 그리움을 여성의 날로 이렇게
6: 어머니의 날로 이런 것도 생겨났잖아. 왜냐면 김정은이나 김정희를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주네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머성용 대회를 열면서 여성들을 왜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느냐 이걸 짚어봐야 돼요. 권한의 행군을 딱 겪기 시작하면서 모든 경제권을 여자가 다 가져가거든요. 여자를 틀어지지 않고서는 자기가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2: 오히려.
6: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정상적이고 뭐 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상인으로 안 봐요. 왜? 시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뭐 성애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 몇백만 굶겨 죽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때 모성용 대회가 막 전국적으로 날 때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자들을 틀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애가 그 요맹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정일이 그거부터 잘라버렸거든요. 자기 정권 잡았을 때. 왜? 김평일적으로 힘이 갈까봐. 그렇죠. 그게 쭉 왔는데 김정은에 와서는 그럼 어머니가 왜 중요하냐? 북한에도 애를 안 낳아요.
1: 맞아요.
6: 애를 안 낳으면 김정은 정권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1: 그렇죠.
6: 그러니까 모성영들 우리 할머니도 모성영 갔다 온 사람이에요. 10명을 낳다 보니까 그때는 약이 안 좋으니까 3명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생존을 7명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정치에다가 다 사용하고
1: 다 이용하는 거죠.
6: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주의 이 사회는 이렇게 살기 좋은 거고 우리도 어머니들 대우할 줄 안다. 너네 자꾸 우리나라가 뭐 남전여비가 세고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 정상적인 국가야. 너네 모성영은 해 우린 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그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1: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6: 중심에 하나 애정 결핍이 들어갔겠죠.
5: 그래도 궁금한 게 사실 북한의 경제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모시는 게 힘들거든요.
1: 맞아.
5: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사나요?
3: 북한에는 부모들이 솔직히 정말 부모다 하면 그러니까 저도
6: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니까나 정말 지금도 부모님 계셨으면 하는 생각했단 말이야. 네. 옛날에 제가 막 밀수 다닐 때 어머니가 자식의 그 눈먼 사랑이라 말이죠. 네, 네, 네. 아 저거 우리 딸이 가다가 잡혀서 이제 잡히고 교화소론 가면 못 살겠는데 저 약한 게 어떻게 견디나까 네, 네, 네. 어머니가 내 밀수 하려고 하면 보안소에다 나를 막 고해 바쳤단 말입니다.
4: 아 일부러
6: 못 가게. 네. 그러니까 그게 엄마 사랑이란 말입니다. 지금 생각할까 그게 엄마가 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딸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네, 사랑인데 네. 지금은 그게 전 눈먼 사랑이 아니라 완전 원수 같은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왜? 부모가 자식을 팔아넘기고 아~ 자식이 엄마를 좀 팔아넘기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부산에.
4: 아, 진짜요?
6: 제 올 때만 해도 부모 굶어 죽겠으면 죽고 쌀굴러 엄마 집에 가도 엄마 야 우리도 없는데 너 너네끼리 살아라고 내버려.
4: 냉정해지네요.
6: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3: 부모들은 네. 아이들을 국정 가격으로 키우고 자식은 맞다, 나중에 진짜. 부모를 야매로 모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식들을 엄마 아빠가 얘한테 들어가는 돈 이거 싹 다 공짜로 키워주는데 네. 늙어서 내가 자식한테 공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시부모를 모시는 게 이제 판례가 되어 있어요.
4: 네네네.
3: 근데 아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진짜 노예처럼 사실.
4: 아, 네. 와.
3: 그리고 북한에 뭐 노인복지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네. 국가에서 뭐 나오는 연금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롯이 그 아들 부부한테 그 기생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가 너무 열받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다 자폭정신을
6: 그런 얘기도 있었어.
3: 죽으라고 자폭정신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손잡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4: 야.
3: 그래서 며느리가 시부모 잡아먹었다가 또 그 동네에서 또 난리 났었고 이게 계속 비일비재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4: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북한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책임져 줘야
3: 되잖아요.
4: 근데 진짜
3: 네.
4: 일할 수
6: 없는 국민의 주인이라니까
4: 네. 일할 수 없는 어른들은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보장
6: 맞아요. 없어요. 그게 연료보장이 딱 들어가면 이자처럼 이게 자식들이 딱 해야 돼요. 그 연료보장이라는 게 저는 은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연료보장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가족들이 다 부양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지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네. 여기는 거죠. 뭐 사람이 죽길 놔두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쓰면 강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나라고 죽으려고 그러면 119 씨로 가서 막 호수 꽂아놓고 다 살려놓더라고. 북한은 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살기가 힘든 것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때 그 태안에 기름 사태가 터졌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일꾼 나니까 집에 있는 옷을 다 가지고 나가서 찢어서 기름을 다 건져낸다는 거. 저 사람들 저기 가면 돈 주나요? 그랬어요, 제가. 네. 근데 돈 안 준다는 거. 자발적으로. 맞아요. 그 자원봉사, 무슨 연탄봉사래 뭐네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봉사를 아무 적어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아니네. 네. 오히려 여기 공산주의 같더라고요. 북한에서 말하던 게 여기선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너무 놀랐습니다.
3: 예. 네.
6: 제가 일하는 데 지금 청주 쪽인데, 그 시골이니까나, 대한민국도 고령화제니까 저는. 고령화 네. 시대가 저는 다 됐다.
3: 맞아요.
6: 그 도로에다가 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걸 잘못 봤단 말인데, 보니까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딱 쓴 거 있죠. 와, 그거 딱 보는 순간인데, 내가 차 딱 달리는 순간에, 다시 후진하라 했어요. 픽업하라고 후진하 딱 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저 너무 감동 먹고
4: 충격받더라고요.
6: 매일 아침 출근을 거기로 하는데 그거 네. 볼 때마다 새로운 거. 야 우리 부모님들 살아서 계셨으면 이런 거 물에나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매일 아 완전 감동입니다. 그건.
4: 부모를 공경하라. 아, 이 한마디에 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네요. 자, 우리가 이제 6, 7, 8 또 열 번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들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이제 살인도 하지 마라,
3: 아.
4: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정말로 말 그대로 범죄.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그 범죄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는 그 계명이 있는데 이것들을 북한에서는
7: 네. 뭐 아까도 뭐 마약도 있고 뭐, 뭐 성매매도 있고 뭐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치안에 안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1: 그렇죠.
7: 네, 과연 북한은
1: 어떤
7: 그럴까요? 네. 하는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1: 표정 그랬어. 북한의 치안 상태.
9: 그러니까 북한 그 평양 안에서만 봤을 때는 네. 약간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로 가야 한다 하는데 거기는 시민은 거사하고 내가 먹고 죽기 힘들고 얘를 줄 게 어디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동네마다 좀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7: 네네.
9: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데 또 안전해요. 보면 뭐 서로 훔치고 이런 거 별로 없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예 보이고 차단을 해요. 그런 사람들 자체가 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안전한데 네네. 그것도 다른 동네에 가면 또 분위기가 달라요. 살벌해요.
6: 아이고.
9: 그 살인 사건도 많이 나는데. 막 통일거리, 막 평양시대 이렇게 주변국 이런 데는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6: 아이고.
9: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로 네. 다 이렇게 듣는데 너무 슬퍼요. 더 높은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맞아. 또 어르신들 좀 돈 있어 보이면 또 힘이 없으니 가서 살인하고 아이고. 이런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본 게 도적질인 거예요.
6: 아,
9: 왜냐면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들 버려요, 막. 네. 길거리에. 그런 애들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훔쳐야지.
6: 그치.
9: 또 선배들한테 들은 게, 옳은 것쟁이들이 또 애들이 뭐 훔치고, 그것도 훔치고. 그러니까 서로 훔치고, 막 이런 게 평양의 주변에서도 보는데, 제가 지방에 이동훈련 가면은, 거기 애들은 다 홍길동이에요.
6: 그냥 알아다녀요.
9: 그냥 내가 여기서 지갑 한번 이렇게 했다. 아, 잘 있구나 하고 놓는 순간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현실인 거예요.
6: 진짜 궁금한 게 네. 한국에서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네. 일단은 뉴스에 다 보도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피난민과 저렇게 도와주고 하잖아요. 북한은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보도조차 안 되나요, 혹시?
3: 없어요. 아, 국민이 알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
7: 알 것 같아요. 그죠?
9: 그냥 소문으로 듣는 거.
6: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9: 너무 많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정말 많죠.
7: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보지만 여긴 말로 통하니까 뭐가 첨가될 거 아니야.
6: 뒷덩이처럼 벗어나는 거예요.
7: 처음에 하나는 돌을 던졌는데 나중에 바위로 맞아 죽었다.
9: 네, 그러니까.
5: 사실 이렇게 좀 범죄가 일어나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 범죄를 대하는 뭐 자세라든지 태도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7: 그렇죠.
5: 탈북 가족들이 느끼는 좀 어때요? 북한과 우리나라에서.
6: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군 연쇄 살인 이렇게 살인자도 사용하는 게 없이 다 살려주더라고요.
7: 우리나라요?
6: 네, 네. 대한민국에. 근데 북한에 벌써 살인은 무조건 공개 총살입니다.
9: 맞아요.
6: 네. 그리고
9: 근데 공개 총살 하기도 하는데 뇌물을 주고 살아있는 살인자들도 너무 많아요.
6: 그래도 고의 살인자는 무조건 처벌하잖아.
9: 그래.
6: 법이 세는데.
9: 근데 한국집 자식들이 막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빠가 누구면 또 살아요. 그러고 보면 북한이 또 도한 거죠.
3: 재판을 안 하니까 북한이.
7: 뭔가
3: 제대로 된 공정한 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나오고
7: 네.
3: 그 우리 성종 엄마가 말하는 그 살인은 뭐냐면 북한은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네. 목숨으로만 그 죄값을 갚아야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총살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북한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미성년 범죄. 이런 걸 살려두질 않습니다. 왜? 이거는 병으로 보는 거예요.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살인도 마찬가지. 처음에 사람 죽이기는 힘든데 네. 이게 연쇄살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건 무조건 목숨으로만 갚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 재판을 아예 한다고 말하는 게 우리는 그 재판이라는 관점을 원래 보는 게 원래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왜? 한국에서는 이제 체포했자니까 그러면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하는데 저는 북한에서 변호사? 변호사가 피의자상도 못하고 변호사란 것도 있나?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거 처음 알고 저는 눈물이 너무 헤퍼가지고 그걸 아 이렇게 해주는구나.
3: 인권이 너무 이제 막 이러다 보면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보장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람을 죽였는데 왜 너는 안 죽냐 이게 아직도
8: 그러니까 여기서 사형에 당해놓고 교화가게 되면
7: 네.
8: 탈잖아요.
3: 그렇죠.
8: 우리 중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밥 다 먹으면서 계속 살수 있을
9: 거예요.
8: 아니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디 있어요?
3: 범죄자한테 인권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6: 할머니들은 이거 절대 이해 못하는 거야. 한 가지 물어볼 거 있어요.
5: 네.
6: 아니 한국에서 만화책 교화를 갔습니다.
5: 네.
6: 그러면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5: 신분증이요. 네.
6: 내 신분증이라
3: 주민등록증.
6: 주민등록증을 네. 개수합니까?
5: 안
7: 했어요?
6: 네, 그걸 말살시킨다.
7: 글쎄요, 제가 뭐 법적인 것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6: 아니죠. 그냥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나옵니다. 북한에는 교화 1년 이상 가정과 공민 증거도 박탈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다음부터.
3: 아닙니다.
6: 네, 그거 있습니다. 그래 좀 물어보는 거예요.
7: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릴 때 제가 뭐 판단 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대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심판 받을 거고 그죠?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목사님? 어떠세요? 네.
4: 일단 뭐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당연히 정인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은 또 변화될 수 있는 존재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교도소도 만들었어요. 네. 그 만든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도 변화될 수 있었죠.
7: 회심할 수 있으니까.
4: 우리의 관점, 교회의 관점은 바로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낙인 찍혀서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러한 자라도 다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맞다는 게
6: 아마 우리의 그렇죠.
4: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7: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조금이라도 해소는 되셨어요?
3: 받아들이기는
7: 그러니까 네.
4: 그렇죠.
7: 그 사람의 마음으로는 물론 다른 관점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9: 사람을 죽이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7: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으로 죽여야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 이제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런 그죠? 예, 계명식인데 예, 또 그런 차이가 있네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이웃과 서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목사님 어떠세요?
4: 제가 이제 얘기 들으면서 네. 장마당 세대가 나오면서 이제 꽃집이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서 네. 너무 마음이 짠했거든요. 네.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버림받는 그런 현실들이 좀 마음 아프게 다가왔고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꽃제비는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7: 그러니까 말이죠.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남북 위에 새겨진 그 십계명. 오늘 십계명과 함께 남북의 삶을 또 되짚어봤는데요. 네. 네, 상태 씨, 선정 씨. 네. 오늘 우리 이 이야기 나눈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10: 계명을 지켜야 된다.
7: 역시 결론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5: 하지만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7: 아, 그러니까요.
5: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걸 네.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각성하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 네, 네. 맞습니다. 선정 씨는요?
9: 남북 위에 새겨진 십계명.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쵸 남만 북한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주셨을 때 진짜 아빠가 엄마가 너 공부해 너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하지 말라고 처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7: 그렇죠.
9: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네. 보호 차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다시 한번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십계명에 크게 담겨 있는지 네.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네요.
7: 목사님, 오늘 네. 정말 목사님에게 많은 그 핫답을 네, 얻은 그 시간이었거든요. 아, 네. 우리가 또 일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참 답이 되고 앞으로도 좀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이걸 네, 나누시면서요.
4: 사람이 앞을 보며 달리다 보니까 네. 내가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는 왜 이런 엄마일까? 나는 왜 이런 아빠일까? 나는 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네.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가끔 뒤를 돌아보면 정말 좋아졌어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욕 100번 하던 거 네. 요즘은 10번만 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네, 네. 우리는 과거가 생각나지 않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 아멘.
7: 아, 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분명히 이 십계명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주신 건 절대 아닐 겁니다. 네. 사랑하셔서 분명히 주신 거고 우리가 이런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아, 네.
7: 자, 남북이 하나 되는 그 날을 꿈꾸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11: 오, 자이야!
7: 이 북한이 해킹 범죄 정말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12: 일단 암호화폐와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북한이 그걸 가지고 돈을 엄청 해킹해가고 있거든요.
13: 북한 해커들이 훔친 액수가 무려 최소 13억 달러.
14: 우리나라 한 해 그 국방비 예산이거든요.
15: 최근에 북한은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16: 2021년에도 안다리엘이라고 하는 그룹이 미국의 그 의료기관과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서버를 해킹했으니까 10만 달러죠. 그렇게 하면 이거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삥 뜯는 거예요.
13: 다루스 블루모로프 김숙지 안다니엘.
14: 이름도 특이하던데 그런 그룹명은 누가 짓는 거예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장기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똑같은 길을 지름길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돌아서 이 고생길을 따라가다가 이게 길이 아닌 게벼 여기가 맞는 게벼 막 헤매고 다니다가 딱 목적지를 찾으면은 사실 지름길 갈 때보다 더 기쁘고 야 내가 도착했다 이런 느낌이 더 크긴 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네. 방향이 있잖아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평탄을 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돌고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난 분도 있지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다르고 기쁨도 다른 것 같아요.
3: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주님 품을 잠깐 떠났다가 돌았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다시 제 길로 돌아와서 오늘은 주님을 고백하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 아랍권 뉴스를 패러디한 태도, 가수 이소라 모창등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던 개그우먼 김세아. 다재다능한 끼와 재능을 자랑하며 늘 밝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남모를 아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불안장애로 인한 고통, 신천지 유혹까지 긴 방황을 거쳐 아버지 품에 안긴 지금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그우먼 김세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3: 네, 얼굴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저의 아름다운 후배입니다. 예, 개그우먼 김세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
3: 이름 바꿨잖아요.
5: 네? 아, 제가 법적으로 네. 개명을 하긴 했는데 네. 아무도 안 불러줘서
2: 그냥 세아 씨로구나. 아, 네.
3: 아, 세아가 이뻐요.
2: 우리 세아 씨 여기 나오시니까 그냥 스튜디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5: 아,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2: 그냥 네. 생기가 넘친다고 할까?
5: 아, 그렇습니까?
2: 근데 우리 세아 씨 얼굴 보면 네. 반가워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5: 그냥 늘 똑같은 일상이긴 한데요. 방송하고 그리고 이제 또 따로 뭐 제가 또 노래를 또 이렇게 작곡하기도 하고 작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도 하고 라디오 방송도 하고 주로 이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시간이 남는 상황이 또 있어서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밥 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3: 음원 얼마 전에 발표하지 않았어요?
5: 네. 했어요.
3: 제목이 뭐죠?
5: 콩닥콩닥이라는 곡인데요.
3: 콩닥콩닥? 네. 하나, 둘, 셋, 넷.
5: 콩닥콩닥콩닥콩닥 그대가 내 마음을 두드리네요. 타닥타닥타닥타닥

0: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골드미스 중에서도 좀 상 골드미스잖아요. 예. 네. 그 심정을 좀 가득 담아서 이제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그런 가사예요.
1: 근데 노래도 잘하고 진짜 정말 다재다능이라는 말을 세아 씨는 다 갖고 있는 재능이 다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0: 과찬이십니다. 네.
2: 근데 저렇게 다 있는 경우도 개그우먼 중에 그렇게 많지 않죠.
1: 저 같은 경우는 입만 살아있는 경우. 또 몸이 되는 친구가 있고. 네. 네. 근데 노래도 잘하고 재능이 많은 친구여서 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저 잘할 수, 왜 저 친구가 저렇게 거기서 멈췄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게 우리 세아 씨예요.
2: 우리 세아 씨 하면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개그 프로가 막 외국어 막 이렇게 나가면서
0: 방금 들려드렸던 아랍 앵커였었죠. 알까비라는
2: 그때 반응이 좀 대단했죠.
0: 그때 사실은 이제 저 완전 이제 신인배였었거든요. 근데
1: 그게 몇 년도예요?
0: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1: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요?
0: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방송이 못될 뻔했던 사정이 있었어요.
1: 아 진짜?
0: 이제 코너를 하기로 하고 제가 갑자기 수두가 온 거예요.
1: 어머.
0: 어렸을 때 수두를 알지 않아서. 그래서 온몸이 농진으로 완전 가득 찬 거죠. 이제 녹화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상태였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복장을 아랍이니까 눈만 나오면 된다. 야, 그렇게 해서 첫 회를 정말 이렇게 눈만 나오고 약간 이 검은 천으로 약간 실루엣만 보이게 해서 첫 녹화를 무사히 떴어요. 그것도 좀 추억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알까리라 뉴스거든요.
1: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0: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상한 월드뉴스라 그래서 그냥 이제 한 나라 중에 한 앵커였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외계 뉴스가 하나 있고 중국 뉴스가 있고 이제 아랍 뉴스 연결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두 나라가 이제 좀 반응이 없으니까 코너를 이제 없애려고 할 때였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컬투 오빠 들께서 저희 사장님이시기도 했거든요.
1: 아~
0: 이 아랍 앵커는 빵빵 터지는데 이거는 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된 게 알까리다 뉴스가 된 거예요.
2: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외국어 아랍어를 사용하는데 아랍어를 많이 또 연구해야지 또 그런
0: 많이 연구하면은 그 코너는 웃길 수가 없어요.
2: 그래.
0: 한 두 단어 정도만 알면 돼.
1: 예를 들어,
0: 살라무트라 일랄리까 이거는 아랍어가 맞아요.
1: 아, 그 무슨 뜻이에요?
0: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우산이고, 말도 안 되는 뭐, 장화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단어 두세 개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마치 아랍어인 것 마냥.
1: 어떻게.
0: 그러면, 라켓토르비안 라까리다 샤토르비, 피노키오 버전 들려드릴게요. 꼭두루 각시로 인용 비누로 키요 나는 네가 샤샤까떠라비야 이놈의 자슈라까떠라비 거짓부르짓 떨고 나불거리는 싸들 까지주로 내패로 싹싹 밀어버릴랑게 샬라모따랄랄라이까 이런 거예요. 근데 요게 스토리를 못 알아들으세요. 이게 무슨 내용 같으세요? 제가 지금 고도를 한 거거든요. 피노키오에 대해서.
1: 피노키오가 거짓말해서 야단 엄청 맞았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0: 피노키오야, 네가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너의 입을 대패로 밀겠다.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잖아.
1: 그렇죠.
0: 내용인데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못 알아들으세요.
2: 그러니까 꼭 아랍어처럼 들리는데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0: 한국말인 거예요. 대패로 밀어버릴 란게 샬라무트. 대패로 밀어버릴 란게 샬라무트라일랄리까.
1: 그것뿐만 아니라 이소라 씨 무창도 진짜 잘하잖아요.
0: 네, 그때도 사실은 이제 제 2의 전성기였다고 봐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제 코너가 없어서 사실 이제 좀 생계가 막막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너무 핫했고 저 그래서 이제 같은 M 본부니까 코미디로 이거를 패러디를 하자 이렇게 됐나봐요. 그래서 첫 회를 정성호 씨가 이제 임재범 씨 짝퉁으로 정재범으로 녹화를 떴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멤버 하나만 가기는 조금 심심하니까 다른 멤버 이제 그때 당시에 있어야 되잖아요. BMK 씨도 출연 중이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디션을 이제 한다고 봐라.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전까지 성대모사라는 걸 할 줄 모르고 모창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대모사를 오죽 못하면 정말 지구인이 안 되니까 저는 외계인을 했었거든요. 에일리언 막 이런 거.
2: 야,
0: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어쨌든 해야 되니까.
1: 예.
0: 이제 이소라 씨하고 제가 BMKC를 좀 연습을 했어요. 화면을 엄청 열심히 보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거를 흉내를 내서 누구를 보여준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같이 사는 친구한테, 룸메이트한테
1: 예.
0: 살짝 보여줬는데, 예. 좀 비슷해지고 있는데, 어제보다 좀 난데, 이렇게 좀 희망을 줘서 연습을 무지해가지고 갔는데,
1: 예.
0: 첫 녹화를 뜨고 깜짝 놀랐어요.
1: 왜?
0: 했어요. 제가 그 당시 이소라 씨의 넘버원을 패러디 했었거든요.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울었어. 했는데 이제 감독님 세 분만 계세요. 녹화장에는. 원, 투, 쓰리 감독님. 너무 조용한 거예요.
1: 끝났다.
0: 당하겠다.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방송이 딱 나가고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어요. 도플갱어. 이소라 도플갱어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1: 확 떴구나.
0: 엄청 섭외 연락 받고 나중에는 이소라 씨가 섭외를 해주셔서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에 출연을 하고 실제로 정말 만나 뵙고 똑같이 성대모사를 하고 이소라 씨가 또 크리스마스 무대에는 저를 MC로 세워주셔서 제가 이소라 씨를 노래로 소개하고 이렇게 그런 자리까지도 갔었어요. 요즘에는
1: 그냥 저는 성대모사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보면 어떻게 저걸 찾아내지?
0: 성대모사를 나름 좀 여러 가지를 해요. 그 크리스티나 씨도 하고.
1: 크리스티나.
3: 아이고, 우리 시아머니도 매일 좋아 함께 좋아해요.
0: 이랬는데 또 크리스티나 씨하고 같이 녹화를 해가지고.
1: 아 진짜.
0: 같이 또 그거를 성대모사로 또 재밌어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예.
1: 재주가 많아요.
2: 노래, 연기, 뭐 성대묘사, 뭐 끼가 정말 다양하신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끼가 넘치셨는지.
0: 저희 어머님 농사를 지셨는데.
1: 예, 예.
0: 비닐하우스에서 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애기가 막 말싸움을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더래요. 막 다다다다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저였더래요 그게. 그래서 조금 떡잎부터 조금 다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2: 그랬네.
1: 근데 동네마다 그 떡잎 다른 애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개그맨 시험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어땠어요? 그냥 순탄하게 개그맨이 됐어요? 아니면 좀 치열했었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오락부장하고 학예부장하고 전교 학예부장 축제 사회부고 뭐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라디오 이제 고정 게스트를 전주 MBC에서
1: 진짜?
0: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찌감치 많이 알아봐 주셨기 때문에 대학교도 이제 사실 그 오디션장에서 합격 을 발표해 주셨어요.
1: 아 진짜?
0: 네, 입시를 보러 갔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특기를 보고 즉흥 연기를 보는데 특기를 먼저 해봐라. 그래서 내가 그 당시 개인기를 한 네 가지를 엮어가지고 그때 700 유료 서비스가 한창일 때거든요. 2000년도가.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700에 배꼽 빠져 사랑의 박장대소 개인기입니다. 지금부터 삐 소리가 울린 후에는 30초당 10,0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어나 원치 않으셔도 끊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이제 뭐 씨름판 민요 가수는 1번, 뭐 찬송가 버전은 2번,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찬송가 버전을 누르셨습니다. 뭐 이정현의 와 한참 유행했어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이런 개그를 하니까 이제 빵빵 터지고
1: 그치, 그치.
0: 교수님께서 입학식 날 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오디션장에서 제가 합격인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탄탄대로를 걷다가
1: 걷는데?
0: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도 입학했고 그러자마자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K본부에 이제
1: 그럼 무조건
0: 시험을.
1: 돼야죠.
0: 근데 이제 그때 또 마침 방송으로 제작을 하겠다.
1: 아하.
0: 원래 비공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공개 코미디로 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콘텐츠를. 그 20명을 뽑았는데 최종 멤버에 들어갔어.
1: 아하.
0: 그때 같이 이제 친했던 오빠가 정종철 오빠, 김기수 씨 뭐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안에서는 되게 유력했었어요.
1: 그렇지.
0: 근데 결론은 제가 떨어졌어요.
1: 왜?
0: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친했으니까 붙은 오빠들이 알려준 거예요.
1: 그렇죠.
0: 너가 외모 점수가 이제 있잖아요. 항목별로 뭐 외모 점수, 개인기 점수, 뭔 점수.
1: 심사위원 외모 점수가?
0: 외모 점수가 있었어요.
1: 근데 너무 이뻤구나.
0: 그거를 나중에 신용재 선배님을 또 얼마 전에 만나면서 그거를 또
1: 물어봤어요.
0: 얘기를 여쭤봤어요. 신용재 선배님이 저를 외모 점수를 0점을 주셔가지고 10점 만점에 제가 1점만 받았어도 그 상을 받는 그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1점을 못 받아서 제가 탈락이 됐는데.
1: 외빵 좀 줬대요?
0: 그거를 이제 근래 만나서. 네, 선배님, 네, 선배님, 네. 선배님, 그래서 제가 네. 공지가 못됐어요. 네. 그랬어? 내가 그런 거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야.
1: 뭐가 정확해.
2: 근데
0: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제가 되게 남자 같았거든요. 커트 머리에 안경 끼고. 그리고 이제 이 눈을 사실 이제 의버지께서 예. 예, 의사 선생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거라 요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제가 봐도 좀 얘를 여자로 써야 되나 남자로 써야 되나 약간 예. 좀 예. 어떤 역할을 사실은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개그우먼이 되면 약간 좀 그게 애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수긍하게 됐어요.
1: 그래서 떨어졌어요.
0: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예. 4월에 예. 또 M본부가 공지가 뜬 거예요. 또
1: 가야지.
0: 쳤어요. 예. 근데 또 최종 멤버 12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1: 예.
0: 그럼 이제 되겠다. 되지. 네. 예. 또 떨어진 거예요.
1: 어머.
0: 근데 그때도 공개로 방송이 됐어요.
1: 어허.
0: 그랬는데 12명이긴 하지만 팀으로 봤을 땐 10팀이었고, 네. 그 안에서 제가 떨어진 거예요.
1: 너무 속상하지.
0: 그래가지고 이제 이유를 이제 알게 됐었을 네. 때 조금 많이 속상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KBS에서 네. 방송이 되고 유명하게 떨어졌어요. 좀 재밌는데 떨어진 친구였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제 KBS에서 떨어진 친구를 또 MBC에서 바로 뽑기가 아이고. 조금 애매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1: 너무 아유, 억울하다.
2: 그래서 고의적으로 떨어뜨렸고.
0: 그래서 이제 제가 멤버에서 빠지게 됐는데 저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네. 은혜 같아요.
1: 왜요?
0: 왜냐하면 제가 약간 그 당시에는 좀 그 기수의 그 군기 문화가 좀 있을 때요. 네. 공채에서. 네. 근데 제가 그걸 잘 견딜 수 있었을까. 근데 오히려 저를 특채로 데뷔하게 해주셔서.
1: 아, 특채예요?
0: 네.
2: 나중에는 특채로?
0: 네. S본부 특채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걸 겪지 않고 개그맨으로 네. 잘 활동할 수 있게끔

0: 어.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렇죠. 남이 제 얘기를 안 좋게 하는 걸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외모적인 얘기도 있었고 약간 이제 그런 부분 아무래도 다 이제 여자분들이고 경쟁자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대인기피증이 오고 약간 사람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활은 해야 되니까 과대표였는데 그때도 이제 아이들이 너무 저를 재밌다고 좋아해서 과대표를 시켜줬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맨날 강의실 구석진 자리에서 수업만 듣고 진짜 저랑 안 어울리게 그리고 막 지하철이 오면 사람이 너무 많은 차는 안 타고 버스가 와도 안 타고 사람이 최대한 없는 걸 타고 그리고 혼자 맨날 혼자 빈 강의실 찾아가서 김밥 먹고 이렇게 친구라고 일부러 거리를 둔 그래서 정말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도 다 보고 내신전
1: 아 진짜
0: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너무 죽을 생각만 하고 살다가 이거를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데 뭐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상계동 쪽에서 옥탑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개척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1: 스스로? 그냥?
0: 그때 저희 언니가 먼저 다녔고 유지 언니가 캐나다에서 잠깐 와 있었대요.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여서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었고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진짜 막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항상 월급 받으면 막 11조를 수표로 미리 뽑아놓고 막 행복해하던 그런
1: 뜨거웠던
0: 엄청 뜨거웠었어요.
1: 그러면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아니면 그 전에는 전혀 교회 근처에 안 갔었던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0: 저는 그냥 모태 신앙이니까
1: 모태 신앙이에요.
0: 태어나면서부터 늘 교회는 그냥
1: 다녔었는데
0: 그랬는데 사실 그때도 좀 교회에서 좀 말 안 듣는 애로 유명했어요.
1: 뭐 어떻게 말을
0: 하죠? 끼가 많고 재능이 많아서 이 친구가 교회에서 해줄 게 많은데 약간 제가 저도 이게 약간 가정사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약간 약주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항상 막 술에 취해서 집에 오시면 어머니랑 싸우시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커서 제가 웃기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웃기면 좋아해주고 막 재밌으면 선생님이 예뻐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슬픈 그 어린 시절의 과거 때문에 개구먼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좀
1: 확 우울해지면은
0: 나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연락도 안 받고 약간 그런 약간 목사님의 속을 썩이는 그런 친구였죠. 제가 이제 드럼 연주자기도 했는데 드럼 반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잠수 타고 약간 이런 속 썩이는 친구.
1: 그러니까 늘 불안불안했었던 인생이었네요.
0: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복이 있었어요.
2: 기복이 심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힘들 때 주님 찾았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0: 네.
2: 그때 임했던 은혜의 감격 어떻게 임했는지.
0: 그때는 진짜 이게 이제 치유를 너무 받고 싶어서 막연히 새벽 기도를 막 나가고 막 매일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딱 고쳐진 건 아닌데 저를 이제 데뷔를 하게 해주시고 이제 방송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그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됐구나.
0: 그러면서 이제 너무 행복해지니까 정말 막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또 사람이 또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1: 간사하죠.
0: 이제 너무 바빠지니까 이 세상 일을 쫓아서 살다 보니 되게 희미해지고
1: 아하.
0: 교회 일에 조금 약간 좀
1: 멀어지고
0: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돌고 돌아 또 이제 돌게 된 거죠.
2: 데뷔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0: 데뷔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공채를 계속 떨어지다가 제가 한 5번 정도 공채 시험에 떨어졌나 봐요.
1: 많이 떨어졌네.
0: 근데 그게 이제 다 대학생 때 봤던 거고.
1: 예.
0: 그래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냐면 계속 최종에서만 떨어지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내가 재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그때도 있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난 떨어지는 거면 난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극작 수업을 대학교에서 받고 있었거든요. 방송연예과이다 보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이제 60분 단막극을 막 쓰고 있었고 그 드라마 극본 공부에도 드라마를 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개그우먼 이경혜 선배님이 한 학번 선배님이셨는데 당시에 이제 형부

0: 간병을 하시다가 예. 휴학하시고 복학하시면서 같이 수업을 듣는 아~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컬트 오빠들이 예. 소속사를 키워갈 때 예. 남자 개그맨들만 있으니까 개그우먼들을 좀 모으고 아~ 싶다 했을 때 오디션을 받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우차사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1: 아,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아, 내가 집을 살까? 네. 장만을 좀 해볼까? 이래서 저질렀잖아요.
0: 맞아요.
1: 네, 저질렀죠.
0: 저가 이제 옥탑방도 살고 막
1: 고생
0: 그렇게
1: 많이
0: 사는
1: 했으니까.
0: 게 너무 싫으니까 열심히 저는 연예인 생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면서도 명품 한 번을 안 사고
1: 그렇죠.
0: 맨날 정말 제일
1: 알뜰 살 때
0: 진짜 싼 옷 사서 입고 지하철을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상계동에서 단고개역이었는데 마지막 4호선 종착역이었어요 그때는 거기서 달산역까지 가서 금촌동에 있는 SBS를 가려면 마을버스를 또 타고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2시간이 걸려요. 집에서 출발해서 2시간. 또 오는데 2시간. 그 시간 동안에 그 지하철에서 개그를 짜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편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또 옮기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집을 사야겠다. 그랬는데 또 제가 원하는 지역 원래 살던 지역에 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가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꼬여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래가지고
1: 돈 냄새를 맡은 누군가가
0: 그랬나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너무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딱 문을 열면 막 그 산자락 끝이 딱
2: 산이
0: 나무가 막 가을이었는데 너무 단풍도 너무 예쁘고 여기다. 그리고 그때는 좀 일에 많이 지쳐 있을 때니까
1: 여기서 힘이 좀 필요하다.
0: 힐링도 좀 하고 집에서 이렇게 좀 쉬고 일은 또 일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1: 근데
0: 그러니까 집을 볼지 모르는 사람이 집을 사니까 집만 본 거예요.
1: 왜? 근데
0: 전반적인 주변을 살펴봐야 되는데.
1: 왜 주변에 문제가 있었어요?
0: 제가 이제 그 집을 사고 나서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버스를 타게 된 거예요. 그 집 앞에서. 지하철역 간다고 이렇게 해서 간다. 세상에 그 산자락이 공동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산 언덕 넘어가 바로 공동묘지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쪽 면을 못 본 거예요.
1: 어머머머.
0: 그런데다가 그거는 그나마 약과예요. 제 집이 호수가 뒤바뀐 집이었어요.
1: 그건 또 뭐예요?
0: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면 제가 301호였어요. 근데 이 구청에 있는 공부상에는 제 집이 302호로 되어 있어요.
1: 어머.
0: 그러니까 이거 붙이는 사람이 잘못 붙인 거지.
1: 어머. 그래서?
0: 그래서 이게 뭔 문제야? 이것만 바꿔 붙이면 되잖아가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왜냐하면 제 집은 지금 302호는 붙어있지만 302호이기 2호야. 때문에 지금 앞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302호지만
1: 이런
0: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저는 제 돈을 다 주고 들어갔고 여기는 대출을 받아 들어왔어요.
1: 그러면 내가 대출을 내준 거는
0: 아니죠. 이 집에서 예를 들면 이제 빚을 못 갚아서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집을 빼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저는 여기한테 나가세요 해야 되는데 여기 나가겠냐고.
1: 안 나가지.
0: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건물이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어머머, 웬일이야. 그래서요?
0: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그거고 그 공동묘지를 본 날부터 그 집에서 제가 혼자 사는데 못 살겠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저는 들었어요, 그 소리를. 제가 장롱을 버리고 이사를 해가지고 김장봉투 있잖아요. 거기다 옷을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방에다가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는 개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키울 때예요. 어느 날 밤에 부시럭 뒤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예요.
2: 보면 아무것도 없고.
0: 그때부터 거기서 잘 수가 없어.
1: 못 자지. 무서워.
0: 가지고 제 짐을 챙겨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1: 내 집 놔두고.
0: 내 집을 놔두고. 막 외삼촌 댁에서 한 3일 자고. 막 오빠네 집에서 한 5일 자고 막 이러고 댕긴 거예요.
1: 어머.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장애가 온 거예요.
2: 아이고.
0: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잖아요. 결정장애가 같이 온 거예요. 결정을
1: 못 하지, 이제.
0: 물을 사러 갔는데. A 사건을 사야 되나? 비사거리 사는
1: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0: 너무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결국에 물을 못 사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요양차 엄마 집에 있었는데 전주에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운전을 하면은 갑자기 어디 이제 제가 그 마포대교를 지났는데 이렇게 핸들을 꺾어서 빠져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너무 극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불안장애가 왜 힘드냐면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극도의 불안함이 24시간 눈 뜬 상태에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를 1년을 겪고 있으니까
1: 어떡해. 어떡해.
0: 일도 못하고. 이제 제가 혼자 있으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오빠랑 새언니가 아가씨 우리 집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빠네 집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함께 있게 됐거든요.
2: 그때 신앙은 어땠어요?
0: 그때도 이제 나아야 되고 또 한 번 나아봤으니까.
1: 그렇죠.
0: 언니 그 새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어차피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한 군데를 다니진 못하잖아요.
2: 그건 영적인 것이었는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가져다 주는 건.
0: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안 고쳐주실 거면 내일 아침에 그냥 눈이 안 떠지게 해주세요를 매일 기도하고 잤어요. 매일 제발 눈이 안 떠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안 났더라고요. 1년간. 그래서 제가 진짜
1: 고통의 시간이었네.
0: 이대로면은 더 이상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막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한테 상담도 받았고 약을 한번 먹어봤어요. 딱 한 포를. 근데 그걸 먹고 또 극도의 막 흥분, 광분이 와가지고
2: 그래?
0: 약이 한 번에 맞는 약이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먹어봐라 이렇게 해갖고 먹어서 맞으면 내 약인 거고 안 맞으면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예요.
1: 아,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0: 자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어떻게 이게 갑자기 막 실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무서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결국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이제 행사를 하다가 알게 된 집사님께서 이제 잘 아는 그 목사님이 하는 작은 기도원이 있는데 가봐라 해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일생 예. 금식이라는 거 해본 적도 없고 전 절식도 해본 적이 없는
1: 사람이에요. 못하죠.
0: 절대 예. 과식은 많이 해봤지만
1: 그렇죠, 그렇죠.
0: 야식도 많이 먹지만 저는 금식을
1: 금식
0: 안 해본
1: 못하죠. 예.
0: 3일 금식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그 또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예. 이제 연세가 있으셨는데 밤 12시까지 많이 먹여주세요.
1: 예.
0: 어차피 내일부터 할 거니까.
1: 예, 예. 시컷 먹어라.
0: 자정까지는 먹어도 돼요. 예, 예. 자정까지 엄청 먹어. 그리고 다음날 되면 괜찮아요. 전날 많이 먹어서.
1: 예, 예.
0: 첫날은.
1: 예.
0: 둘째 날이 미치겠는 거예요. 둘째 날. 아, 너무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1: 배가 고파서.
0: 배가 고프고, 내가 여기서 왜 이 짓을 하고 있고, 내가. 막 병은 지금 계속 불안하고, 지금. 예, 예, 예. 뭐가 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1: 밥까지 굶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0: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든 넘기고 이제 3일째가 됐어요.
1: 네.
0: 근데 또 약간 살만한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버티면 자정이 오고 밥을 먹을 수 있잖아.
1: 먹을 수 있잖아.
0: 그 희망으로 막 버텼어요. 땡 치니까 이제 목사님이 먹을 걸 주셔서 먹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안 나온 거예요. 저는 딱 금식 끝나면 제 병이 나올 줄 알았어요.
2: 나올 줄 알았는데.
0: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게 또 스토리가 있는 게 첫날 딱 입소하자마자 목사님께서 예, 예. 저한테 성경 예. 교독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너무 정말 허름한 기도원이었고 그 장애우 두 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상태였는데 예. 저한테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좀 교독하자고 해서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고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고칠 수 있거든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부분을 교독을 하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고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어요. 그리고 3일 지나고 안 나왔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예. 김포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대요.
1: 예, 예.
0: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예. 그 다음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사는 동네도 아니고
1: 김포까지
0: 굳이 그리고
1: 갈 필요가 뭐가 있나.
0: 그리고 이미 이제 3일 금식하는 동안 안 나와서 벌써 이제 목사님에 대한 신뢰도 삐졌고
1: 그렇지.
0: 예. 그래서 예. 안 가고 싶었는데 예. 저로 인해서 그 김포 순복음교회 바로 앞 아파트에 살고 계셨던 친한 작가님이 예. 남편분이 이유 없이 하반신이 아프셔서 예. 제가 여기 다닌다고 하니까 그분도 여기 일을 왔다 갔다 하셨던 예. 상태예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제가 안 갈까 봐 오리백숙을 끓여가지고 예. 그 형부를 갖다 주라고 이만하게 들려주신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1: 예.
0: 하고 거기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갖다 드리고 이제 거기서 자고 다음날 예. 갔는데
1: 예. 예.
0: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1부, 2부, 3부, 3부 예배가 있잖아요.
1: 예. 예.
0: 제가 2부 예배 드리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날 말씀이 예.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는 이미 삐졌기 때문에 아, 이 목사님이 전화 넣으셔가지고 그 말씀 하라고 짜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 교독 이후에 이제 신유의 기도 시간 있잖아요. 순복음 교회는 갑자기 거기서 눈물이 터지더니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뒤에 3부, 4부 예배까지
2: 계속
0: 그 자리에서,
2: 그 자리에서
0: 계속 울다 왔어요.
2: 울다가
0: 울고 나왔는데 병이 나왔어요. 어머.
2: 그런데 그 울게 된 것이 있잖아요.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0: 그 깨달음이 거. 거기서 왔는데 뭐였냐면은 네. 제가 하나님 고쳐주세요를 계속 1년간 외쳤잖아요. 네.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뭘 해도 안 났는데 1년간 안 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까가 제 마음속에 0.0001이 있었던
2: 의심,
0: 거예요.
2: 의심이.
0: 근데 그 말씀이 그때 들어왔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제가 100% 믿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이런 유의 것은 기도 외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이 정말 뭐 우울증, 개인기피증, 공황장애 하는데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고치시거든요. 기도로만. 근데 그때 그 깨달음이 딱 오면서 제가 커지고
2: 회개.
0: 완벽한 회개를 하고 나오니까 나왔다니까요.
2: 그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회개했구나.
0: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도 팔렸네요.
1: 어머, 그 집이 팔렸어요?
0: 그때가 완전 이런 폭염, 최악의 폭염이어가지고 아무 개미 새끼 한 마리, 죄송합니다.
1: 괜찮아요.
0: 개미 한 마리도 집 보러 안 다닐 때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집을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1: 아이고 어쩔까?
0: 집을 보겠다고 오셨는데 원래 이제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분이 이제 일이 있어서 좀 외국에 있다고 혼자 오셨어요.
1: 남자가 봤구나.
0: 남자가 그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호수 문제는 해결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거를 막 걱정 이걸 해가지고 각 은행마다 동의서를 구해서 이거를 제가 해놓은 상태여서 걱정이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부시럭 소리를 들은 이상 못 사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이 팔리게 됐죠. 조금 손해는 안고 팔았지만
1: 그래도
0: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때 집이 또 해결되면서 완전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진짜 이제 그때는 이제
1: 하나님
0: 할렐루야 하고 막 저 그때 막 신앙 서적 쓴다고 책 쓰고 있었어요.
2: 책 쓰고 있었어요.
0: 네, 이거를 써야 된다. 남겨야 되고.
2: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0: 그리고 성경이 말고. 너무 읽기가 쉬운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이 너무 어려운데 성경이 너무 쉽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어려워졌네요.
2: 근데 이제 말씀 한 구절이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박히면서 깨달음이 있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은혜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문제까지 다 해결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가족들에게 대한 마음의 상처까지도 해결이 되셨다는
1: 거죠?
0: 제가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 늦둥이었고 막내였는데 원래는 늦둥이고 막내면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항상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셨지만 늘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사실 뭐 이제
1: 지쳤어.
0: 지치고 아버지는 이제 형사셨으니까 잠복근무 하시고 어쩌고 하면 이제 막 조금 3일에 한 번씩도 들어오시고 엄마는 맨날 이제 농사하느라 힘드시고 하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은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다 성장한 이후에도 그냥 뭐랄까요 제가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하고 할 때부터 제 생각에는 제가 늦둥이니까 저는 언니 오빠들에 비해서 엄마 아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효도를 빨리 해야겠다,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질적인 거를 굉장히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막 집에 뭐 냉장고도 바꿔드리고 막 있는 가전 없는 가전 제가 다 바꿔드리고 막 이런 걸 제가 다 앞장서서 하고 막 엄마도 막 옷도 다 사드리고 막 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면은 엄마는 내가 해주는 건 당연하고
2: 당연한
0: 네 항상 언니 오빠들만 짠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저한테 따뜻하게 안 해주셨고 그런 게 정말 한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제가 엄마하고 사이도 안 좋고 아빠하고도 아빠는 저를 되게 좋아하시긴 했지만 그 이제 계속 그 약주를 드시고 했던 그것들이 제 머릿속에는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막 엄청 이렇게 살가운 부녀지간 모녀지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가 불안장애로 힘들 때 그 작가님 댁에서 또 신세를 지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날이 있었어요. 엄청 심각하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따뜻한 얘기를 안 해주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울면서 엄마 나 진짜로 이제 방송을 못할 것 같다. 일을 아예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제 느끼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약간 그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셔요.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내려오라고.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 그냥 내려와. 이렇게 하는데
2: 그 말 한마디.
0: 제가 그 말에 이제 그게 녹은 거예요.
1: 다 그냥
0: 네, 그게 녹더라고요.
2: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0: 네, 그래도 마지막에는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그래서 그때 좀 상처가 많이 좀 해결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1: 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붙들진 않았어요?
0: 뜨겁기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 또 있어요. 사건 신천지. 겁나 많아. 신천지?
0: 신천지. 제가 이제 그 집사기 직전의 일이에요. 이게.
1: 신천지에 빠졌어요?
0: 신천지인지 몰랐죠. 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자꾸 우울증이 있고 네. 이제 그게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쵸, 막 이랬고 그쵸. 제가 겨울만 되면 자꾸 우울증이 왔었는데 그래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때 전기장판 제가 전자파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더라고요. 에, 에, 에.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우울증이 오는데 전자파를 쐬면은 머리가 저는 둔해지고 애드립도 잘 안 터지고 이래서 우울증이 오고 이래가지고 전기장판 지금도 안 쓰거든요.
1: 아, 그러니까
0: 전기장판만 쓰면은 우울해져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안 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 우울증을 자꾸 달고 사니까 저희 국지언니가 내가 잘 아는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러는 거예요. 별로 안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세 번을 거절했는데 언니가 계속 권하니까 마지막엔 정말 힘들어서 만나겠다고 했어요.
1: 그렇죠.
0: 만났는데 뭐 이제 그림도 그리라고 하고 뭐 이게 상담
1: 심리치료 같은
0: 심리치료 같이 약간 이게 상담을 하는데 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2: 이미 너무, 언니가 다 얘기해줬으니까
0: 저는 몰랐잖아요.
1: 아 진짜?
0: 어유 너무 뭐야 왜 이렇게 잘 맞춰봐.
2: 잘 맞춰.
0: 근데 이제 그분이 결론은 아 그러면 새하잠에 말씀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제가 새하잠에 집으로 가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1: 그렇게
0: 와준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1: 그럼
0: 그럼 본사님 좀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둘째 언니가 야 너무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1: 아하.
0: 그때는 몰랐어요. 언니가 바람잡인지.
1: 언니가 신천지였어요?
0: 그거를 진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2: 그래가지고 친언니가 그랬으니 뭐.
0: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하루가 일주일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약간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약간 이게 또 약간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분이 그 성경 중에서도 그 신천지가 고집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짝맞추기를 하려면 개역개정인가 그것만 해야 돼요. 그들이 이거 맞추기를 하려면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그러니까 바나나는 기차가 돼야 되는데 개역개정이 아니고 새 성경으로 하면 안 돼요.
2: 안 돼.
0: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순수해가지고 아 전사님 제가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저 애들 보는 이야기 성경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1: 안 되는
0: 경험을
1: 거지.
0: 약간 하시더니 그러면 같이 놓고 하자고.
1: 이랬어요.
0: 그래서 그때도 그걸 잘 감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약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새하자매 세례요한이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여서 세례요한 당연히 천국에 있겠죠? 성경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이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례요한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거예요.
1: 많이 이상한데?
0: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도 봐요. 갖고 시험을 봤는데
1: 진짜?
0: 시험을 봐요. 그때 제가 한 6개월 배웠나 봐요. 네.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음 주부터는 다음부터는 센터로 나오래요. 센터요? 이제 그랬더니 센터에서 이제 시험 본 이후에는 센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대요. 그랬는데 진짜 이것도 할렐루야 같아요.
1: 왜요?
0: 그 다음 주가 추석 주여가지고 그 주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일생 뭐 복권을 사든 뭐라든 뭐에 당첨돼 본 적도 없고 어디 축제를 가도 행운권을 내가 MC로 추첨을 해봤지 당첨은 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옛날 핸드폰 세대잖아요. 그 천사 커피숍 있잖아요. 엔젤 커피. 거기 무슨 응모하는 걸 응모를 했는데 그냥 어떻게 응모를 했는데 제가 꼴등 6등에 당첨이 됐고 그 공짜 다이어리를 수령해 가래요. 근데 아무 데나 그 커피숍 있잖아요. 호점들 다 있잖아요. 1호점, 2호점, 막 체인점. 근데 딱 충무로에 있는 그 호점에서만 수령하세요.
1: 돼 있는 거야.
0: 돼 있는, 거기에서만 찾을 수 있대요.
1: 그래서요?
0: 그럼 저는 생전 타지도 않는 노선이고, 가지도 않는 데인데, 사람이.
1: 그거 받으러 가야지.
0: 처음으로 당첨이 됐으니까, 그걸 너무 가야지. 갖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정말 타지 않는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가 맨 끝칸에 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약간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천사 세 분이 그 아브라함 그 지나가시잖아요. 장막 지나가시잖아요. 그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1: 왜요?
0: 갑자기 그때는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인이라고 얘기도 안 할 때였어요.
1: 그렇죠.
0: 아예 정체를 숨길 때 2010년도인가 9년도니까. 갑자기 검은 정장을 다 검은색 넥타이 검은 정장을 다 입은 건실한 남자 잘생긴 남자 세 분이 다 성경책을 이렇게
1: 끼고
0: 옆구리 끼고 탁 타는 거예요. 이거 딱 서요. 근데 거기 지하철이 사람이 정말 듬성듬성 앉을 정도로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저희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저희 말씀 테이블 주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이미 6개월 동안 전도사님의 말씀 교육을 받았으니까
2: 달라고.
0: 나는 지금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1: 신천지 거봤나
0: 저거를 들으면 분별할 수 있어. 이게 해가지고 저요! 하고 극한을 저만 받았어요. 그 테이블. 지금도 기억나요. 이 보라색 한지로 이렇게 깍대기도 없는 그냥 그 테이블만 해갖고 이렇게 음성을 줘요. 저는 그걸 받고 그 세 분은 다음 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이어리를 받아서 집에 와서 테이블 들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교주분의 설교가 막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약간 그 세례요한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방식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총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그 포교 방식 막 이런 걸 뒤졌더니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순진하니까 빨리 이거를 둘째 언니한테 사실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1: 그치, 언니가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0: 언니! 그거 신천지인 것 같아. 나 안 배울래. 그랬더니 왜? 이러는 거에서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테이블 받아가지고 지금 들었는데 언니 100% 신천지야. 그러니까 일단 나 일단 스케줄 바빠서 이제 못 배운다고 언니가 얘기 좀 대신 해줘.
1: 아이고.
0: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언니가
2: 언니가 가만 안
0: 있지. 당황을 하게 그래? 아니 근데 세아야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얘기는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나는 안 나갈 거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큰 언니는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씀 공부할 때 저희 둘째 언니가 저한테 그거를 큰 언니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었어요.
1: 이제 알겠어.
0: 그래서 내가 이제 큰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이만저만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했더니 언니가 야 둘째가 신천지 같은데 한 거예요 큰 언니가. 그래가지고 저는 또 순진하잖아요. 바로 둘째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신천지야?
1: 그랬더니
0: 너무 말도 해봐 난리가 난 거야. 내가 무슨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가 만약에 헛소리 해가지고 만약에 형부가 알게 돼서 막 형부가 막 이혼한 애만에 하면 네가 책임져 이렇게 저한테 엄포를 놓으니까 제가 너무 겁이 나서
1: 그치.
0: 이제 입을 딱 닫고 살고 있다가 한 10년 뒤에 이게 밝혀졌어요.
1: 10년이나 10년 뒤에
0: 형부가 나중에 알게 되셨더라고요. 제가 저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잠깐 발을 담그고 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세뇌를 받으니까 다시 교회를 나가도 자꾸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짱맞추기를 너무 제가 재밌게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1: 그쵸,
0: 논리적으로 그쵸. 또 해결 안 되는 부분. 뭐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여기 나가면은 사람들 저 쳐죽일까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딱 찝는 게 세아 씨. 가인하고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 하와 가인하고 아벨만 있고 가인이 아벨 죽였으니까 지금 가인만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방식으로 또 그걸 설명을 다 풀어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갔을 때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1: 그랬구나.
0: 한 1년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2: 6개월 배웠으면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0: 네.
2: 그 몇 단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0: 거물띠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태권도로 치면.
2: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 다음에 센터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건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리겠군.
0: 그 제가 둘째 언니한테도 얘기했어요. 그거를 한 번씩 또 하면 잊을만하면 한 번씩 저한테 또 이렇게 세아야 너 지금이라도 다시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싸웠거든요. 근데 언니는 어떤 식으로 믿게 됐냐면 자기도 모르고 했는데 저희 언니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 뜨거웠던 신앙인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한테 언니 그게 믿어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마지막에 엔딩에 이제 그게 교주가 딱 나온대요. 엔딩에 다 배우고 1년 뒤에 딱. 그렇죠.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도. 이게 너무 힘든데 이미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거를 알아낸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1: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신천지
0: 여전히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온 가족이 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1: 그래요. 하나님
0: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회복시키는 자로 살라고 또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라고 네. 그런 과정들을 밟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거
2: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0: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좀 네. 이렇게 이벤트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차를 샀는데 기계결함이 걸려가지고 네. 차가 기어를 뒤에다 놨는데 후진을 하고 아래다 놨는데 막 전진을 하고 막 이런 차를 샀었어요.
1: 정말.
0: 근데 이런 남들이 절대 겪지 않는 네. 일들 막 호텔 두 바퀴 집 사고 네. 인테리어 했는데 막 노심초사 제발 저 이런 네. 일이 많으니까 네. 잘해주세요 했는데 네. 정말 그분은 잘해주셨으나 네. 하청을 주었던 싱크대 업자가 네. 말도 안 되게 그 식기세척기 자리를 2cm의 네. 오류를 내가지고 네. 그 장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아, 막 이런 네. 상황. 그러니까 네. 남들이 안 겪는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제 스토리를 얘기해주면서 저한테 위안을 많이 얻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빵빵 터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이 방송 녹화하기 직전에 전날 이렇게 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을 또 일적으로 만났는데 그 얘기를 또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간증을 하게 되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닌 지 오래되셨는데 제가 이제 막 말씀으로 그분 이제 우울증이 심한데 이거는 기도에 나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어제도 얘기하고 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겪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삶 속에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쓰임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2: 신천지에는 자그만치 한 6개월 이상 배웠으면 네. 굉장히 깊숙이 이렇게 배우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쪽으로도 조금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0: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아니까 네. 막 좀 말해주고 다녔죠. 이제 그런 포교 방식을 좀 보시면 아는, 네. 아는 거 겪어본 네. 건 얘기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도 이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렇게 갸우뚱하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막 그런 얘기를 저는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조론을 너무 믿는 사람인데 네, 네. 막 정말 이 지구의 모든 하나하나를 보면서 막 감탄을 하고 네,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고 네. 그런 사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좀 갸우뚱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저는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되면.
1: 네. 워낙 말도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뭐든지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잘 엮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또 간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서 어제 예. 만나뵀던 그 작곡가 분이셨는데 예. 그분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예. 이분도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어떤 얘기로 얘기가 전개가 됐냐면 이분도 이제 본인의 음악 활동에 대해서 약간 매너리즘도 오고 번아웃도 왔어요. 근데 제가 혹시 CCM을 작곡해 볼 생각은 없냐. 제가 작사를 하니까 그 콩닥콩닥도 제가 작사한 거니까 저도 약간 그 CCM을 부르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곡을 쓰고 제가 작사를 해서 CCM 곡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게 지금 약간 이분과 저의 지금 좀 비전이 돼서 이분도 그래서 덕분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2: 그럼 앞으로 CCM 작품도 나오겠네요.
0: 저는 좀
1: 뭐 만들어 놓은 건 없어요?
0: 어제 얘기가 됐다니까요. 어제 하자.
1: 곧 나오겠네.
0: 해보자.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생각도 안 해본 쪽으로 갑자기 활기가 돋으시더라고요.
2: 그래요.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니까 네. 그냥
0: 그런 게 너무 없으셨대요.
2: 흥미가 유발되셨구나.
0: 늘 하던 재즈 음악 하고 이제 이러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세아 씨 그럴 수 있겠네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2: 그런데 이제 우리 세아 씨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0: 네. 네?
2: 그러면 특히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받는 은혜가 굉장히 크잖아요.
0: 너무 크죠.
2: 내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런 찬양이 있을 것 같은데.
1: 제일 좋아하는 찬양?
0: 저는 사실 그 불안장애로 1년 힘들 때 그 요셉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 길 잘하시니 찬양을 영상과 함께 거의 매일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고 오늘도 오는 길에 또 듣고 보고 했는데 그 곡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 곡 말고 제가 그 전에 대인 기피증으로 힘들었을 때 늘 들었던 새벽 기도를 가면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을 틀어주시잖아요. 그때 항상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애가 흘러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엄청 좋아했고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서.
1: 조금만.

0: 네. 무반주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누가 개그맨이라 그러겠어요?
1: 사실 제가 예. 예전에 예. 또 프로에 나가서 네. 찬양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 예. 이렇게 어렵게 이 편곡을 해서 예. 통편집을 당했어요. 아하. 고음불가가 됐더라고.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자. 아하.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자. 그거를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그 우리 김정석 우리 목사님께 예, 예.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가요를 부르고 트로트를 부르면 기가 막히게 제가 잘 부르는데 왜 이렇게 저는 CC만 부르면 노래를 못하고 음이탈이 나고 왜 이렇게 노래를 망쳐요? 그랬더니 예. 아 세아씨 저도 제가 좀 이렇게 좀 뽐나 보이려고 찬양을 하면은 그날은 잘 안 된대요. 근데 그냥 다 맡기고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0: 그래서 오늘 그날이었네요.
2: 그 사람에게 예. 보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1: 맞습니다.
2: 주님께 올려드리는.
1: 진정성을 예. 담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2: 찬양을 올려드리는 네. 거니까. 예.
0: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 하고 싶어요?
1: 일단은 이제 어제 그 작곡가분하고 약속됐으니까 CCM을 제가 올해 안에는 꼭 발표를 해서.
0: 할렐루야.
1: 제가 그분께 그 얘기했어요. 그 작곡가님처럼도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저도 찬양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고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아픔을 겪은 우리가 만든 이 CCM 곡이 누군가에게는 예. 또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되면 어때요?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CCM.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0: 기도 제목은 아까 언니 얘기도 했지만 또 네.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요?
1: 사실은 제가 최근에 진짜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를 간증할 기회가 없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10년 넘게 제가 이제 고질적으로 아파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정말 수술을 통해서 그냥 아예 그냥 이거를 장기를 아예 없애야 되나 하는 정도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달에 한 3주 정도를 거의 막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진통제를 늘 갖고 다니는 상태였는데 오늘도 지금 불안 사실 하나 챙기긴 했지만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병은 그러면서 이제 회개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최근에 네. 어느 순간부터 안 아파요.
0: 할렐루야.
1: 근데 정말 그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사실 이제 자궁의 문제거든요. 이게 수술을 해결이 안 되는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그거여서 그랬는데 안 아프니까 이제 조금씩 운동도 시작하고 운동이라는 걸 제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진짜 막 춤도 배우러 다니고 엄청
0: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1: 사람이었는데 그 병 딱 걸리고 고통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맨날 이제 집에만 있고 아프고 누가 만나자고 하면 아픈 날은 갑자기 취소하는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안 아프니까 운동 다니고 그러면서 살도 한 10kg 빠졌어요.
0: 많이 빠졌어요. 더위 빠졌어요.
1: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절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병이라서.
2: 네. 네. 아직은 미혼이시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결혼 기도 제목이실 것 같아요.
1: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2: 기도하고 계시죠?
1: 제가 근데 아직도 이렇게 네. 막 맞먹고 막 네. 간절하게 네. 이렇게 자세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배우자에 네. 대해서.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2: 그걸 오늘부터라도요. 네. 그 내가 바라는 배우자 상 해가지고 네. 쓰기 시작하고 메모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걸로 꼭 기도해 보세요. 아주 하나님 세밀하시게 역사하시고.
1: 제가 그래서 다른 거는 못하고 있고 제가 딱 이상형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얼굴.
0: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야 돼? 이스라엘을 가야 돼?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동물 중에 비버가 있어요. 비버들이 부지런히 만든 댐은 또 얼마나 큰지, 어떤 건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대요. 성실의 대명사 개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름부터 일개미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동물학자들이 관찰한 결과 비버나 일개미도 우리 사람만큼 많이 일하지는 않는데요. 야행성인 비버는 밤에만 일하고 낮엔 쉬고요. 개미들도 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당할 때 서로 교대하며 쉼을 즐깁니다. 삼복더위를 잘 넘기시려면 쉼은 더욱더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 하시면서 쉬엄쉬엄 실렁실렁 초록의 여유도 즐겨보시고요. 토요일 첫 곡은요. 시몬 중에서 아토믹 키튼의 타이비즈 하이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아름다운 두 곡 들으셨죠?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천재 디자이너로 분했었죠? 팬텀 스레드, 하우스 오브 우드콕 였습니다. 다니엘 데이로이스는 디자이너 역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뉴욕시 발레단 의상감독의 제자로 들어가서 실제 재봉 기술을 연마했다고 해요. 와, 저도 배우이지만 늘 느끼지만 배우들 완벽주의가 대단합니다. 정말 어쩜 이럴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배우들도 이렇게 다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똑똑한 역 맡았다고 다 똑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걸 안 하고도 되게 연기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더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라도 이 내 마음에 걸리면 연기가 온전히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사 역할을 하는데 겉에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서 막 가위질도 하고 꼬맴질도 하고 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도 헌겁천이라도 있어야 그거를 이렇게 하는 신인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그쵸? 사람마다 다양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일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저도 좀 이해가 돼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여튼 앞서 들은 곡은 데몰리션의 오프닝을 연 곡 쇼팽의 녹턴 2번이었습니다. 영화의 시작 기억나세요? 아내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생각을 해보다가 자신의 감정이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물품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온갖 물건들을 다 분해해요. 냉장고도 분해하고 모두 분해하고 하다가 급기야는 마지막에 집까지 철거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이 고장 났는지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네. 이거 보면서 이거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다가 마지막에 쪽지 하나를 발견할 거예요, 아마. 아내가 줬던 쪽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분해하고 자기 감정을 깨닫고 난 다음에 펑펑 울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거를 또 깨닫게 돼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주말인데 집을 부수기 전에 화장실 문짝에서 끝낼 수 있는 정도라면 자신의 감정을 좀 살펴보고 서로의 마음도 헤아려 보면서 이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청곡 준비했어요. 도로시님, 상상 속으로 남아 시원한 하와이 해변을 달려봅니다. 하와이 풍광이 참 예뻤던 영화 첫 키스만 50번째 중에서 비치 보이스의 우든 잇비 나이스 청해봅니다. 이 노래 흥얼거리던 루시 드리베리 모아도 너무 귀여웠네요 하셨고요. 이어서 973호님, 저는 주야 교대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특히 묵묵히 내조해주는 착한 아내가 있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OST 한 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네, 버즈의 턴턴턴까지 이어 들려드릴게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영화 프리실라 중에서 샬린의 I've Never Been To Me, 이어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주연의 스타이즈 본 중에서 에버그린 들으셨는데요. 맞아요. 스타이즈 본은 헐리우드에서 모두 3번 리메이크 됐어요. 주디 갈란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그리고 레이디 가가까지. 당시 최고 가수들이 주연을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와,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프리실라는 저 정말 20대 때, 20대 때 진짜 많이 듣던 곡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 향수가 확 밀려오네요. 저 같은 분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분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은데, 그쵸? 1104님, 안녕하세요. 새싹 인사드립니다. TV나 영화에서만 만나던 강들을 라디오에서 목소리로 만나니 또 다른 매력이 뿜뿜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랑 더 친해지실 거예요. 주주맘님, 주말엔 처음 참여해보네요. 음악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부엌에서 점심 준비하며 듣고 있는데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주말엔 이렇게 음악도 들으면서 생각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음악이 더 귀에 쏙 들어오지 않나요? 7958님, 오랜만에 홀로 제주도 여행 왔어요. 제주도 첫 끼는 고기국수인데 다들 점심 뭐 드시나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고기국수 먹고 싶네요. 맛있게 드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미녀는 괴로워 중에서 벨린다 칼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 스트릿 오브 파이어 중에서 댄 하트만, I can dream about you

아메리카노 쌀 중에서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까지 들으셨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었나? 친구가 집에 왔는데 자기 유튜브 좀 켜놔도 되겠냐고 해서 아 그러라고 저도 뭐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유튜브를 틀어놓더니 게임을 하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그래서 유튜브를 왜 안 보지? 막 왜 안 볼까? 혼자 속으로 막 생각했는데 그 아침 풍경을 틀어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달그닥달그닥 주방 소리, 찍찍 물 끓이는 소리, 이런 아침 소리가 나오는 그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대요. 그 유튜브도 조회수가 엄청나던데. 예, 모닝 루틴 유튜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편인가요? 조용한 것보다는 일상의 소리가 아무래도 더 곁들여지는 게 좋겠죠? 네? 좋겠죠? 네. 뭐라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네. 레인보우 게시판은 글이 올라오지만 이렇게 가끔씩 어떨 때는 앞에서 대답을 해줄 것만 같지. 실제로 대답한 분 계신 분 손 3210님, 가게 안에 잠자리가 들어와서 한 시간 동안 푸닥푸닥 가게를 헤집고 다니더니 드디어 잡아서 밖으로 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밖에서 보는 잠자리는 가을을 연상케 하고 뭔가 낭만적인데 한평 남짓한 가게 안에서는 불청객이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녀석 젖은 날개 잘 말리고 잘 쉬어갔길 바라봅니다. 하셨네요. 신청곡 같이 들을까요? 눈송이님, 영화 히어에 흐르던 에벌리 브라더스의 Let It Be Me 청합니다. 부부가 다투다가도 이 노래가 흐르면 함께 춤을 추며 화해하던 장면이 참 따뜻하면서 좋았어요. 하셨고요. 이어서 산들바람님이 게시판에 긴 글과 함께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얼마 전 우연히 오래전 비공개로 담아둔 영상을 보았어요. 비지스가 오래전에 부른 아름다운 곡 바로 영화 작은 사랑의 멜로디에 흐르던 First of May였습니다. 영화 제목만큼이나 작고 귀엽고 깜찍한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죠. 비지스의 First of May 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곡입니다. 겨울왕국 중에서 크리스틴 벨, 이리나 멘젤이 함께한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0: K-Radio 게시판입니다.
1: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만 모였는데 이런 특전사 같은 분위기는 진짜 처음이에요.
5: 진짜요?
4: 엄청 살짝 무섭기도 하고요. 정말 엄청나세요. 보통 이런 기운 잘 안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의 이 목소리와 함성에서 느껴지는 거랑 강의 주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시는데 성가대라고 하기도 하고 찬양대라고 하는데 네. 성가대나 찬양대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5: 지금?
4: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5: 일곱 분.
4: 일곱 분 계시네요. 나 전에 성가대 했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5: 예전에.
4: 전에 했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 성가대 지휘자님이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
5: 없는 게, 안 나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4: 네. 안 계세요? 네, 안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네. 네.
5: 그렇게, 마음 편히 손을 못 들 것 같아요.
4: 그렇죠, 그렇죠. 네. 성경에서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5: 음악이요?
4: 네. 자,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자,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성악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음악 지휘를 조금 한 2년 정도 공부를 해서 네. 교회의 성가대 지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5년 정도 새벽 기도의 성가대 지휘도 한 1년 반.
5: 새벽 기도?
4: 네, 새벽 기도 성가대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4시 반에 성가대 연습합니다.
5: 새벽 4시 반?
4: 새벽 4시 반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요, 뒤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뒤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5: 아니, 잠을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4: 네, 아니,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4시 반에 이렇게 양복 그렇죠. 입고 이렇게 성가대 지휘 연습을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할까요?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5: 아니, 그 집 거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4: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아니, 교회 근처로.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머리가 좀 길었었던 때였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파마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게 곱슬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악과 학생 때는 머리를 여기까지 기른 거예요. 근데 이제 곱슬이 심하니까 막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갈색에다가 브릿지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권사님들 머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스타일이 뒤에서 보면 뒤에서 보면
4: 그렇죠. 지금 그냥 권사님들 헤어스타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예배당이 좀 컸거든요. 저희가 한 2000석 됐었으니까 이제 가운을 입고 머리가 이만큼 길어서 이제 갈색에다가 브릿지를 넣었으니까 이렇게만 보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여권사님이나 여집사라고 새벽 찬양에 있는 지휘자가 여집사인데 참 새벽에 열심히 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휘자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떤 한 장로님이 솔리스트만 하지 말고 지휘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지휘를 그분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5: 아, 지휘를요?
4: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젊은이가 만사형통이나 뭐 이렇게 공중파에서 강의를 해서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유익이 있다면 그건 사실 교회의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후원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작은 그 마음이 아주 나중엔 큰 열매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휘 수업을 딱 하러 갔는데요. 그러면서 지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첫 번째는요. 자, 이거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제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희 사전에 연습한 거 아닙니다. 저희 안 짰죠, 권사님들? 짰습니까? 안 짰잖아요. 제가 뭐 아무것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일부러. 저는 진짜 진실을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우리를 위해 한악이 나셨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악이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자, 길게 하니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저보고 나보고 저걸 다 애우라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악이.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가사가 뭡니까?
5: 우리를 위해 나셨다.
4: 위를 위해 나셨다 한악이. 좀 집사님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늦둥이. 남편이 수쳐먹고 들어와서 났다 한악이.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집사님.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악이.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면 하는 겁니다. 자, 틀린 사람들 500원씩 받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6: 우리를 위해 나셨다.
4: 야, 뭡니까 이거? 자, 뭡니까?
5: 나셨다.
4: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 하나 둘 셋 넷.
6: 우리를 위해 나셨다.
4: 이런 슬픈 찬송은 처음이네요.
5: 지금 다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4: 자, 그런데 봐보세요.
6: 네.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악이.
4: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지휘자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이건 소리를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5: 작게.
4: 그렇죠. 전문적으로 여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리게. 그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 둘,
6: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악이 우리를 위해.
4: 그래서 지휘자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나올까요?
5: 나셨다.
4: 세 개. 네. 나셨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머슴이에요, 머슴, 머슴.
5: 나셨어요.
4: 머슴. 저 마님 사랑했다고만요.
5: 아유,
4: 저.
5: 아유. 아니 갑자기 올라가니까
4: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이제
6: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악이.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4: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6: 나셨다.
4: 그러면 사람들이 여리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 최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를 좀 봤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상담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방송하는 거 보니까요. 그냥 상담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 해보십시오 일단. 근데 제 아들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 아들이 국내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 그 재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했는데 집에서 맨날 저녁에 뭐만 할까요?
7: 컴퓨터.
4: 컴퓨터로 뭐 할까요? 뭐 이렇게 뭐 게임. 게임만 할까요? 뭐 다른 거 뭐 또 할까요?
7: 채팅.
4: 채팅. 네, 우리 집사님 경험을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채팅. 다른 교회 저기 집사님하고 채팅 이런 거. 그래서 젊은 애니까 얘가 밤 새벽 3시, 4시에 잔다는 거야. 그리고 낮에 1시, 2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새벽까지 뭘 한다고요?
8: 또 컴퓨터를 또
4: 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그 야동 보고. 야동.
8: 야구동. 네.
4: 야구동 영상.
8: 야구.
4: 야생동물 영상. 이렇게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을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 본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는 좀 엄마가 좀 때렸나 봐요. 때리니까 처음에 맞았어요. 근데 이제 크니까 애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엄마가 때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짜증난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엄마를 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8: 아이고.
4: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저는 상담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저희 아이가요, 엄마가 보라고 하는 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뭐 성당을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교회를 나가라고 해도 아무 말도 안 듣는데 제가 선생님 방송을 보여줬는데 애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애를 만나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어머니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한 10분, 20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지 알아냈어요. 엄마가 막 저한테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막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말의 속도에 다섯 배로 빨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버렸어요. 어머니, 아들이 그러는 거에 반은 어머니가 하신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 마음에 공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놀 때가 있어야 나올 텐데 엄마 마음에 장소가 없으니까 아들이 세상이 없으니까 가상 세상. 즉 싸이월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랑 아무리 상담을 해도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시면 아들은 다시 싸이월드, 가상 공간의 세계로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잠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8: 아, 그제서요?
4: 네,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남편하고 사이도 조금 그렇고 남편하고 다투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애가 원래는 아주 착한 애였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우 그럼 뭐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음악을 공부하면서 다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사람들은 보통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요 성가대나 뭐 무슨 합창단 다 마찬가지예요. 좀 사람들이 별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새로운 좋은 지휘자가 오면 그 성가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활성화되고 부흥되고 찬송도 은혜롭고
8: 사람도 안 바뀌었는데
4: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지휘자가 들어와서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은 똑같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은 똑같았는데 새 엄마가 와가지고 바뀌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람이, 그러면 사람은 뭘로 지휘를 하느냐? 엄마는 엄마의 표정으로 애한테 지휘하는 거예요.
8: 엄마의 표정으로?
4: 엄마의 표정으로. 그게 다 지휘법이에요. 지휘자가 이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세게 나올까요? 약하게 나올까요?
8: 세게.
4: 당연히 세우게 나오죠. 할렐루야! 이런 거 할 때는 지휘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휘자가
8: 할렐루야,
4: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도 예배. 입간 예배, 하관 예배. 할렐루야.
8: 나 뒷모습만 봐도 그렇게 몰라.
4: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를 활기차게 부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엄마의 표정은 아이의 지휘인 거죠. 아내의 표정은 남편을 노래하게 하는 지휘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여보 말을 할 때 한 번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남편이 들어오고 남편이 뭐 힘들다고 하면 아 나 좀 힘드네 그러면 여보 당신 좀 힘드시죠. 이게 지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휘에 맞춰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나만 힘드나 당신도 힘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아우 나 힘드네 그랬더니 나는 너 만나서 더 힘들어 인간아. 이 화상아. 그때 그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8: 그런 게 말이야.
4: 그 오빠 지금 청담동에 빌딩 지었다는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혔어. 어휴,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유. 주여, 아유. 그러면은 이거, 이게 뭐라고요?
8: 지휘, 지휘.
4: 이게 지휘.
8: 그러네.
4: 그러면 이제 남편은, 야, 이게 참, 와이프하고는 대화가
8: 안 되지.
4: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좀 싫구나. 좀. 다른 자매님하고 대화 좀 해봐야 되겠구나.
8: 주위 잘하는 분을.
4: 이렇게. 어머, 오빠 힘드시겠어요. 이런 자매님. 오! 그런 자매님하고 이제 합창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럴지도 몰라요. 왜 제 주변에는요, 사람들이요, 다 인상이나 쓰고 진상만 있어요, 정말. 제 주변에는 다 또라이야, 주여.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사실은 내 표정에, 내 제스처에, 내 목소리의 뉘앙스에, 내 눈빛에 맞춰서 사람들은 다 노래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뭐 대단히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존재 자체가, 엄마의 삶 자체가 다 지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삶이 성도들의 지휘가 되는 거죠.
9: 네,
4: 이렇게 다 그렇게. 전도사님이 활기차잖아요.
9: 아멘.
4: 그러면은 성도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딱 보면서 왜 이렇게 활기찬가 봤더니
8: 그러니까.
4: 일단 전도사님이 좀 활기차셔요.
8: 아까 소개하실 때도
4: 전도사님이 너무 활기차셔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8: 맞아요.
4: 활기차져요.
9: 아멘.
8: 그리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부 화장도 다 해주신 거예요.
4: 그렇죠. 사실은 강의는 제가 하는데
8: 그러니까 우리보다 메이크업을 지금 몇 배를 하셨어요 지금.
4: 저 의자 뒤에 백 있는 거 봤어요 제가. 네. 근데 그렇게 성도님들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 지위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예, 담임 목사님 지위에 맞춰서 성도들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휘자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 지휘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보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의식을 한대요. 이렇게 해야지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의식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뭐가 있냐면 무의식이 있대요.
8: 무의식.
4: 네. 그럼 그 무의식과 의식은 어디에서 왔느냐 알아봤더니 세 가지래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서 좀 받은 거래요.
8: 부모.
4: 부모님이 이러면 자녀도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거든요.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가 그런 게 있고 어머니 닮아서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실 거니까.
8: 그렇죠.
4: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 중에 3분의 1은 뭐냐면

0: 소리를 듣고 있는지. 예. CBS에서 설교나 강의나 신앙서적이나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그 소리가 우리의 몸을 지휘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는 그 소리대로 살고 있어요. 얼굴 표정도 그래요. 행동도 그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3분의 1이래요. 어떤 교육. 근데 교육은 부모님이 애들한테 엄청 많이 시켜주는 거래요. 사람들은 들은 대로 하지 않고 본 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100마디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1: 보여줘야 돼요.
0: 엄마 모습을 본 대로 하는 거죠. 이제 엄마가 이제 힘들어도 웃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엄마가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잖아요. 희한합니다. 그 딸도 결혼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남편을 무시해. 근데 엄마가 아주 힘든데도 아버지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너희 아버지가 막 아버지가 이해 안 되는 너희 아버지가 그래도 다 일이 있으셨을 거다. 너희 아버지가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셔. 엄청 나쁜 놈이요. 그렇게
1: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0: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해악으로. 안 되는 건 해악으로.
1: 해악으로.
0: 네, 해악으로.
1: 웃음으로.
0: 탁 받아들이고. 그럼 딸도 나중에 삶을 해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사람들이 어른들이 저보고 재밌다는 거예요. 아유 젊은이가 재밌네요. 왜 재밌는가 봤더니요. 제가 재미있는 학원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재밌어요.
1: 어머니가
0: 엄청 재밌으셔요. 엄마, 아버지 편찮으셔? 누구 애비는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야. 항상 아파. 항상 아파.
1: 개미가 지나가도.
0: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냥 얘기 안 하고 그거를
1: 그렇죠.
0: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게 돼버린 거예요. 저 이게 아주 중요한 모국어라는 뜻이거든요.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 미국에 있는 미국에도 거린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게 부자 나라도. 근데 미국에 가봤더니 그 거린이 있는데 그분은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자도 영어 못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이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분은 왜 학교도 좋은데 안 나오셨는데 영어를 잘하지? 왜 그분이 영어를 잘하는 거냐면 그분의 모국어가 영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모국어라는 말은 해석하면 이겁니다. 어머니 나라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엄마가 쓰는 말을 애는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한국말을 잘 쓰면 그 아이는 한국말을
1: 정말 잘하는 거예요.
0: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건 언어만이 아니라 그 엄마가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이게 언어거든요. 그러면 그 애는 긍정적인 모국어를 받아들인다. 왜냐? 계속 그걸 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계속 한숨 쉬고 아휴 그래 뭐 정말 뭐 네 애비가 그냥 아휴 그래 아휴, 한숨 쉬고. 그러면은 그게 아이의 무슨 국어가 된다고요?
1: 모국어.
0: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청 중요합니다. 엄마는 아이의 지휘자거든요. 엄마는 남편의 지휘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단원들도 형편없는 지휘자 밑에서는 절대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몸은 저희의 마음이 지휘하는 대로 살아갈 텐데 그러면 이제 저희의 마음이 좋은 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는요 항상 사람들한테 사인을 하는데 사람들이 배우려고 안 해도 그 지휘자를 그냥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은 부모가 잘 존재하는 거죠.
1: 그냥. 네.
0: 부모가 그냥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지위에 맞춰서 아이들이 삶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책

0: 안 쓰시잖아요. 예수님 책 쓰시지 않았습니다.
1: 맞아요.
0: 예수님이 한 얘기를
1: 제자들이
0: 받아가지고 적은 겁니다. 네. 예수님은 오셔서 책을 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삶을 사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먹고 제자들하고 마시고 같이 자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그 성도들하고 목욕탕 안 갑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신비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1: 이미지 관리.
0: 근데 저는 순간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몸을 다 보여주고도 신비한 사람이 있고 몸을 한 번도 안 보여주고도 전혀 신비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한 거는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으로 지휘하시는 거죠. 같이 이동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로 존재함으로써 제자들을 가리키시죠. 그리고 그 지위에 맞춰서 제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지휘자에 맞춰서 또 그 다음 제자들이 노래를 불렀겠죠. 그렇게 불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지휘자이기 때문에 음악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이미 다 지휘자거든요. 내가 유명한 뭐 마에스트로이든 아니든 우리는 다 유명한 우리 이름을 갖고 있는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는 항상 그 자세가 다르거든요.
1: 자세가.
0: 성가대원들 저 성가대원 할 때는요 그냥 가요. 그냥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달랑달랑. 뭐 또 시간 늦으면은 또 이렇게 해서 가죠. 예? 근데 솔리스트가 되잖아요. 그럼 또 살짝 책임감이 있어요. 솔리스트.
1: 솔리스트는 혼자 노래 독창하는
0: 중간에 곡 중에 노래해야 되니까요. 그럼 다 이 사람은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1: 그래요?
0: 자기 노래해야 되니까. 근데 또 자기 노래 끝나면은 또 정신이 흐트러져 버려요. 근데 지휘자는 항상 곡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탁 이게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 어쩌면. 예. 곡이 끝날 때까지. 예. 그리고 곡이 다 끝나면 인사를 하고 그리고 꼭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손을 어떻게 할까요? 예. 이렇게 단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노래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랑 옆에 서서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1: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0: 예. 그렇죠. 엄마의 지휘에 노래에 맞춰서 애들은 노래를 불렀고 아내의 지휘에 맞춰서 남편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지휘에 맞춰서 구역 식구들은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요. 의상 자체가 지휘자 의상이에요.
1: 그러니까요. 네.
0: 저런 많은 큐빅이 박힌 지휘자는 처음입니다. 지휘자의 카리스마. 지휘자의 카리스마. 우리 모두 다 저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몸도 하나님이 저희 마음의 소리에 맞춰서 노래 부르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좋은 기도, 좋은 사람 만나서 저희 모두 다 좋은 지휘자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또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네. 아시겠지만, 저희 그 만사형통에서는 사은품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0: 아, 사은품.
1: 오종희 선생님, 뭐뭐 저희가 드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습니까?
0: 일단, 김창원 선생님 책을 드리고
1: 책하고
0: 있죠.
1: 또.
0: 그리고 리조트 숙박권.
1: 리조트 숙박권. 네. 그리고 또.
0: 그리고 전복 세트.
1: 전복 세트.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리조트 가서 전복 먹으면서 책 보는 겁니다.
0: 그거.
1: 다 공짜죠. 다 공짜.
0: 그러면서 만사형통 보시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네 가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제 그 제가 책을 이제 그 선물로 드리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우리 방청 오시는 분들에게도 끝나고 다 이렇게
0: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1: 한 권씩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하고 아마 한 한두 달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강사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강사님하고 저하고 그 책을 낸 출판사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였기 때문에 한 20권 정도 책을 내셨대요.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낸 책도 아주 잘
0: 맞아요.
1: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자살 소식이 우리나라에 아주 슬프게 퍼졌습니다. 안타깝고. 그러면서 그 출판사 사장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 생각이 난 거죠. 왜냐? 되게 비슷한 환경이니까요. 남 앞에 나와서 밝은 얘기를 하고 항상 즐겁게 웃고.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들 밖에 나가면요, 항상 저를 보면 다 웃습니다. 이렇게 웃어요.
0: 특히 음식점 가면 되게 환영해 주잖아요.
1: 웃어요. 네. 이렇게, 어머, 이렇게 웃지? 인상 쓰면서 저를 보진 않거든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어머,
2: 텔레비에서 봤어요.
1: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0: 그치, 텔레비전이 문제가 있네요.
1: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요즘에 남자분들 기업에 강의를 가도요,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50대인데도 환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반갑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선생님 팬이에요. 와이프가 인증샷 찍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으로 저랑 같이
0: 그렇죠.
1: 남편이랑 사진을 찍고, 그리고 사람들 항상 이제 저를 보면서 웃죠. 왜냐면 보통 만사형통이든 다른 공중파든 제가 이렇게 뭘 하는 강의를 하는 건 보통 좀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0: 맞아요.
1: 재미있게. 그래서 항상 PD님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0: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1: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속에서 나도 재미없는데 네가 재미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항상 재미있게. 아마 우리 강도사님도 그런 마음의 부담이 계실지 몰라요. 강도사님께서 남한테 얼굴 보여주는 사람은 항상 부담이 있어요. 강도사님 그러시죠?
0: 적극 공감하시네요.
1: 그렇죠. 그리고 강도사님 성격이 막 남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남 앞에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강도사님이 분위기를
0: 또 이렇게 이끌어
1: 이끌어가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강도사님이 이제 싫어도 좀 분위기 띄우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좋은 척 해야 하고.
0: 자기 감정하고 상관없이.
1: 그렇죠. 그런 걸 바로 감정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감정 노동. 무슨 노동이야?
3: 감정 노동.
1: 감정 노동. 그래서 그분이 제가 먼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0: 아이고.
1: 여보세요? 그랬더니. 김창욱 강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아유, 예, 사장님. 김창욱 강사님, 안 죽으시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죽으면 안 됩니다. 정말 강사님마저 죽으면요, 저 정말 강사님 죽여버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 그랬더니, 강사님 만약에 죽으면요, 제 손에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제가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죽으면 자기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전 그 짧은 말 안에, 그분이 저를 향한,
0: 애정.
1: 어떤 애정과, 그리고 걱정과, 사랑과, 뭐 연민,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0: 아, 좋네요.
1: 왜냐하면 보십시오. 저 같은 젊은이가 어느 날 보니까 강의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4: 맞아요.
1: 이거 뭐 지금 대사가 없지 않습니까?
4: 네.
1: 대본이 없거든요. 그냥 혼자 알아서 이렇게 야매가 아니라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4: 그렇죠.
1: 혼자. 전 그래서 목회자들의 고충을 조금 이해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주일 설교를 만약에 맡았어 봐요. 엄청 막 그게 쉽지 않잖아요.
4: 그렇죠.
1: 긴장도 되고 막. 전성도님들 앞에서 난 아직 목사님이 아닌데 강도사님인데 서야 한다는 부담감. 그러니까 막 긴장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4: 그럼요.
1: 그럼 다 같이 막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고 막 이렇게 실수도 하고 막
4: 머리가 하얘지죠.
1: 머리가 엄청 하얘집니다. 네. 엄청 하얘집니다. 예. 그리고 막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런데 저 같은 젊은이는 제가 성직자도 아닌데 그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4: 그러니까.
1: 무척 힘들거든요. 근데 만사형통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4: 와.
1: 강의로 치면 70강의가 넘었어요. 60강, 70강을 계속 다른 내용으로 하려면 매우 힘들죠.
4: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1: 아. 그래서 참 힘든 마음을 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4: 그렇죠.
1: 몸이 아주 안 좋았고 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 출판사 사장님은 제일 먼저 똑같이 강의하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른이고 저는 총각 아닙니다. 총각 아닙니다. 정말 이거 방송에서 밝히겠습니다.
4: 아저씨.
1: 저 총각 아닙니다.
4: 아저씨.
1: 네, 아저씨. 아니, 아저씨는 아닌데요. 품절남입니다.
4: 품절남.
1: 네, 우리 권사님들 가끔 저 쳐다보는 눈빛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시는데
4: 품절남.
1: 저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미 피니시 됐습니다. 네. 네, 딸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 본인이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B입니다. 고맙지만 예, B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정말 죽으면 저한테 죽습니다.
4: 죽습니다.
1: 라는 그 말에 애정도 사랑도 또 그분의 아쉬움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제가 강의하고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시는 거예요. 전 상담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데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상담은 제가 알아냈어요. 저한테 돈 문제를 상담하시는 분은 일단 아무도 없어요.
4: 아,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법니까?
1: 그런 거 없습니다.
4: 아, 돈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 그런 거 없고 돈 꿔달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는 상담을 저한테 안 하고요. 대부분 무슨 문제를 상담하실까요? 맞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세요. 자기랑 자기가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남들이 아는 자기하고 자기의 실제 자기는 차이가 매우
4: 크다.
1: 네, 많다.
4: 크다.
1: 예. 네. 그래서 남들은 나를 아주 착한 강도사님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그냥 강도다.
4: 아, 그냥 강도다.
1: 나 그냥 강도다.
4: 그 사자 하나가 큰
1: 그런
4: 다르네.
1: 강도. 나는 그냥 강도다. 남들은 나를 엄청 신실한 교회 권사님으로 알지만 나는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쇼핑 중독에 나는 애들을 엄청 조지고 애들을 엄청 혼내고 남편하고 사이도 무척
4: 안 좋고
1: 안 좋다. 그리고 남들은 나를 매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철야를 많이 하니까요. 침낭 갖고 이제 그 교회 장의자에서 자시고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은 기도하면서 잔 것처럼 일어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침낭 이렇게 벗고 그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렇게 교회 화장실 가서 좀 이렇게 씻고 뭐 이렇게 주여 이러는 줄 아는데
4: 남들이 보면
1: 사실 내가 교회에서 철야하는 이유는 남편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4: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1: 집에 들어가면 화만 나고
4: 저 손목에 밴드 계속 왔다 갔다
1: 밴드 계속 왔다 갔다 나중에는 막 이마로 갔다가 막 이거 이마로 갔다가 목에 갔다가 허리로 내렸다가 막 갈투게 차게 찼다가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슨 막 그냥 그거 벨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쉐린 타이어처럼 막 그냥 완전히 이렇게 되고 나는 그런 사실을 남들은 알지
4: 못한다.
1: 못한다.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강사님 강의를 듣고 강사님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30대도 40대도 50대도 심지어는 60대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전화해서 남편하고 이혼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제가. 그래서 아유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그런 전화를 매우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상담은 이혼 상담입니다. 이혼을 해도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아유 저도 저기 한 4년밖에 안 살아봐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그렇지만 어떻게 열심히 사셔야죠. 근데 그것도 우습잖아요. 젊은 친구가 엄마 같은 나이의 어른들한테 열심히 살라고 하는 말도 우습고 뭐 어떻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뭐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아직 버리진 않았거든요.
4: 맨날 그렇게 버리신다 그러는 거.
1: 아쉬운 대로 뭐 고쳐서 쓰시고 또 그냥 재활용하시고 뭐 나는 사회복지사다 생각하시고
4: 봉사하시고
1: 그런 봉사 활동하시고 나 아니면 딴 여자가 피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마침내 전화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엄마 아빠도 이혼했고요. 저도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콩가루예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콩가루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면요.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렇게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오신 권사님들은 지금 제가 몸을 보니까 불어도 안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럴 그렇지. 염려는 없습니다.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4: 에이크 태풍이 와도
1: 그렇죠. 뭐 쓰나미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몸이 불면 날아갈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고 내 가정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후 하고 불면
4: 무너져버리고
1: 날아가 버릴 것처럼 콩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난 내 부모님도 이혼했는데 나도 이혼. 그 딸도 이혼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고 자란 집에서 자란 딸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남편을 되게 무시하는 성향이 많대요.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무시. 이렇게. 남편한테. 뭐, 당신 뭐 할 수 있겠어? 그때 그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했었어야
4: 되는데. 그 오빠는 뭐 그
1: 오빠 완전 유명해졌는데 종철이 오빠 만나가지고 나온 건 배밖에 없어 그냥 그 오빠는 막 그냥 S대 나왔는데 엄청 속상하죠. 어느 날 가정이 콩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빵을 만들려면 콩가루에다가 밀가루에다가 뭐를 넣어야 합니까?
4: 네? 이스트?
5: 물.
1: 물을 넣어야죠.
4: 물.
1: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수제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착착 반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떡지면 이제 수제비 이렇게 딱딱 떼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4: 그렇죠.
1: 빵도 그렇게 만들고 네? 다 그렇게 만듭니다. 쌀가루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떡도 만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희의 대부분의 삶은 진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인간관계가 콩가루 같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교회에서 많이 웃는 사람들을 보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씁쓸한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 교회에서도 늘 웃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 권사님들 중에서 보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표범 입으시고 표범 입으시고
4: 아무 걱정 없는 거지.
1: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 우리 박 권사님은 어쩜 저렇게 은혜스러울까. 그러니까. 저분은 항상 할렐루야야. 항상 웃으셔. 그런데 이제 속으로 집에 갈 때 마음이 어때요? 아휴. 주여 아버지 아유 얼른 데려가세요 주여 저 말고 제 남편이요 주여 저는 좀 이따 가고 싶어요, 쉬어. 아, 너무 힘들어요, 쉬어. 이제 애들도 싫어요. 이제 다 싫어요.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주여, 이제 쉬고 싶어요. 난 너무 힘들게 가면 쓰고 살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콩가루 같은 삶에, 우리의 밀가루 같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들어오면 반죽이 되어서 그거 갖고 빵을 만들 수도 있고 떡을 만들 수도 있고 수제비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콩가루라는 걸 첫 번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솔직히 힘듭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솔직히 힘듭니다. 주님, 저 강의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맨날 무슨 뭐 웃으면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유머 강사냐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개그맨이냐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웃냐고, 사는 것도 그렇게 재밌냐고 물어보는데, 주여, 사실 저 그렇게 날마다 재미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저도 인상 쓰고 싶을 때가
4: 있죠.
1: 있습니다. 저도 가끔 거리에 휴지 뱉을 때,
4: 휴지를 뱉어요? 아, 휴지는 버리고 침을 뱉겠죠?
1: 네, 그래서 침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휴지라고 한 겁니다, 제가. 저도 가끔 거리에 침 뱉습니다. 네. 저도 소통 강사인데 와이프랑 소통이
4: 안 될 수도
1: 안 됩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안수 집사인데 제가 봐도 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권사인데 저 집사님보다 제가 신앙이 작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떡이 되고 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의 물을 받아들이면 반죽이 되겠죠.
4: 그렇죠.
1: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예, 그 떡으로, 그 빵으로, 예, 가난한 자들을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3: 아멘.
1: 그러니까 상처 받아본 자만이 상처 있는 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죠.
3: 아멘.
1: 아무 어려움 없고, 신앙도 늘 열심히 얻고, 아무 상처도 없고,
4: 정말 순탄하게 오신,
1: 그렇죠?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의 어깨를 두들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저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가스펠처럼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0: 아유. 저희 이거 한 번도 약속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지금.
0: 그냥 처음 한 건데, 저는 아까 예수님, 예수님. 이 찬송을 하는데요. 머릿속에 하나님처럼이 번개와 같은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1: 뭐?
0: 헌금 바구리를 돌려라.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그어보세요, 그어보세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죠. 네. 안진뱅이가 일어나겠죠.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죽었던 자가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께서 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왜 그런 걸 물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데. 그 사람의 의지를 꼭 물으시는 것 같아요.
1: 의지를.
0: 네. 넌 무엇을 원하니? 네. 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그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삶은 콩가루입니다. 저희 집안은 콩가루가 됐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한 것 같지만 바람이 한 번만 불면 저희 집안이 날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바람이 한 번만 불면 제 인간관계와 제가 이때까지 쌓아놨던 이미지가
1: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0: 한 번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두렵고 매우 걱정이 됩니다. 내 자신도, 가정도, 때로는 교회 공동체도. 저희가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이 콩가루와 밀가루 같은 내 삶과 그리고 우리 가족에 주님의 은혜의 물을 부어주셔서 이걸로 떡을 만들어주시고 빵을 만들어주셔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에 있는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웃지 않은 것이 더 큰 웃음을 갖고 올지도 몰라요. 전에는 그거 감추려고 웃었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훨씬 좋아할 것 같아요. 전도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아침마당이라는 네. 프로에서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맨날 금요일 날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날 주제는 이제 집 나가는 거였거든요. 네. 애들이.
1: 가출.
0: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희 딸도 집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여자 패널에서 한 패널이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이때까지 박사님의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지금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한테 위로가
1: 됩니다.
0: 됩니다. 참 희한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무리 위로해 줬는데도 별 도움이
1: 안 된다.
0: 안 됐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1: 자기 얘기를
0: 제 딸도 제 아들도 집을 나가서 제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고 제가 상담가이고 내가 교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목회자인데 내 아이도 그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가 받았던 위로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은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과 세상 앞에 솔직해지면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보게 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노래 한번 하면서 헌금 걷지 않습니다. 헌금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우리의 콩가루, 우리의 밀가루 같은 내 삶에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길 바라는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셋, 넷.

0: 저희의 가루 같은 삶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물로 변해서 떡이 되고 빵이 되어서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행 가방을 캐리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콩글리시라고 그러네요. 외국에서는 캐리어를 수트케이스라고 해야 이해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여름에는 튼튼한 수트케이스에 옷을 가지런히 챙겨서 갈매기떼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휴가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